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중1 필수 영단어,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5강 학교생활 영단어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우리 세 개 단어를 10분 동안 완벽하게 암기하고 갈 준비 되셨나요? 자, 오늘 배우게 될 단어는 무엇인지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학교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날이에요. 교실 안에서는 학생들이 영어 수업에 집중하고 있고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이네요. 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 경기가 한창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 오늘은 그 장소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학교의 다양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assroom이라는 단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쉬워요. classroom에서 room이라는 것은 방이죠, 방. 그리고 class라는 것은요, 수업이나 학급을 의미해요. 수업이나 학급이 있는 방, 즉 교실이 되겠죠? classroom, 교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는 오른쪽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 번씩 써보겠습니다. classroom, C-L-A-S-S-R-O-O-M 읽어볼까요? classroom 의미는 교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classroom이 활용된 예문을 두 가지 살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대답하면서 따라오세요. 첫 번째 예문, Where is your classroom? Where is your classroom? 무슨 뜻일까요? 너의 classroom은 어디니?가 되겠죠? classroom은 교실이니까 교실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예문도 같이 살펴봐요. The student is in the classroom now. The student is in the classroom now. 그 학생은 지금 classroom에 있대요. classroom은 교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핵심 예문 속에서 단어를 연습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단어를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classroom 잘 기억하시고 우리 두 번째 장소로 출발해 볼게요. 두 번째 장소는 playground, playground입니다. 이 단어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 ground라는 것은 땅 혹은 터를 의미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play는 놀이나 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놀이를 하는 장소, 놀이를 하는 땅, 놀이터나 학교의 운동장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 playground도 정확하게 써봐야 하니까 오른쪽에 같이 쓰기 연습해 봅시다. playground, P-L-A-Y G-R-O-U-N-D Playground, 운동장. 자, 의미를 기억하셨다면 우리 빈칸 넣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e play in the playground라고 하였네요. 우리는 playground에서 논다. 어디에서 노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노는 것이죠. playground는 학교의 운동장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 더. Let's go to the playground after school. Let's go to the playground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가자는 걸까요? 운동장에 가자는 것이겠죠. Let's go to the playground after school. 방과 후에 운동장에 가자. 자, 이렇게 두 번째 장소까지 살펴보았어요. 우리 세 번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gym, 체육관인데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바로 gym, 체육관이에요. 이렇게 실내의 체육시설을 보통은 gym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배드민턴도 할수 있고요. 또 농구, 배스킷볼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 번씩 써봅시다. gym, G, Y, M. 읽을 때는 gym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체육관이라는 장소를 기억하면서 우리 예문에 들어갈 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 go to the gym in the morning. I go to the gym이니까 나는 어디에 가요? 체육관에 가는 거죠. I go to the gym in the morning. 나는 아침에 체육관에 간다. 그리고 we play badminton in the gym이라고 했네요. play badminton은 배드민턴을 친다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친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면 좋은 학교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딱세 개만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화장실입니다. 이 화장실은 영어로 bathroom, bathroom이라고 합니다. 이 bath라는 것이 목욕을 의미하는데요. 목욕할 수 있는 방, 넓은 의미로 화장실이라는 뜻이 돼요. bathroom, 화장실. 두 번째로 복도라는 단어도 알아둡시다. 복도는 hallway, hallway라고 해요. 하나 더, 교내 식당, 우리 친구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식당 있죠? 이 식당은 cafeteria, cafeteria라고 하면 됩니다. 자, 우리 한 번씩 읽어볼까요? 화장실, bathroom, 복도, hallway, 그리고 교내 식당, cafeteria. 자, 오늘은 이렇게 학교 장소와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단어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짧게라도 꼭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내용 복습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 6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옛날을 상상해 보실래요? 그때는요, 전기도 없었대요. 그리고요, 자동차도 없었대요. 우리가 요즘 흔하게 쓰는 스마트폰도 없었던 그 시절이요.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아, 과학이 발달했더니 정말 인류의 삶의 모습, 그런 문명, 문화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오늘은요,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학과 인류의 삶,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면서요, 우리의 뇌 속 포텐을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과학의 발전과 인류 문명 관계 설명해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질문했던 거 아니시죠? 특히 관계를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얻어야 한 답이 있다면 절대로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구체적으로 질문했어야 하는지 먼저 아 이런 답을 우리는 얻으려고 했었지 그 답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과학이 인류의 문명에 분명히 영향을 줬대요. 근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빛 없는 세상 상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 빛 없이는요, 살아가기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했어요. 빛을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는요, 훨씬 더 편리한 삶을 살고 있죠. 또요, 우리 운송수단. 이동수단 한번 생각해봐요. 예전에는요, 자동차 없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을까? 불편했겠죠.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우리가 편리해진 모습입니다. 또요, 우리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아, 그럼 과학이 발전했더니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 아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없는 세상, 여러분은요, 상상이 안 되시죠. 이 스마트폰 하나가 우리에게 굉장한 편리함을 주거든요. 물론 모든 발전이 100% 다 과학 때문은 아니겠지만 과학이 분명 우리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준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 관계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얻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 질문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인지 먼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과학 발전이 인류 문명의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앞에서 빛 이야기했었거든요. 과거에는요, 해가 지면 세상은 아주 깜깜한 어둠이었다는 거죠. 근데 마이클 패러데이가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연구했어요. 전기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우리는 정말 빛을 사용하게 됐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 앞에서 봤던 멈추지 않는 편리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송산업의 놀라운 변화예요. 과거에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힘들고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네,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아주 단시간 내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즘 비행기도 타고 아주 멀리 있는 나라까지도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건강한 삶, 그것도 과학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의료산업이요,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거든요. 과거에는 지금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에 걸려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현재는 어때요? 어쨌든 세균이라고 하는 것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기도 하고 백신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를 발견하는 등 과학이 이런 의료 혹은 우리 인간의 건강한 삶에 기여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도 볼게요. 손안의 작은 세상, 바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되겠죠. 과거에는 멀리 있는 사람과 소식을 주고받는 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손안에 든 아주 작은 컴퓨터가 정말 놀라운

소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몇 가지만 보더라도 여기에 있는 인공위성, 항생제, 반도체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이러한 과학의 발전이 인류 문명에 분명 영향을 주었는데 그거를 알아내려면 우리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요. 과학의 발전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에 대해 그냥 설명해줘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그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게 편리해졌어. 현재를 비교하면서 자세히 설명해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답안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테니어 이 내용 알려줬거든요. 이번에는 도와달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 도대체 어떤 의미,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삶의 질이 향상됐어요. 그리고 미래는요, 더 풍요로울 겁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에서 더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교통수단, 질병을 극복하게 해준 의학, 아니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것들을 돕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식이 확장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게 하죠.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망원경, 아주 멀리 있는 큰 천체를 보고요, 현미경, 아주 작은 세계를 보면서 많은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유전자 분석 기술 너무나 발달해서 우리 점점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의도 한번 살펴볼게요. 산업구조 혁신과 경제성장 동력이 되거든요. 새로운 산업을 산출하고요. 기존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서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 과학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증기기관 발명에서 시작했던 산업혁명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정보통신 기반의 지식정보 사회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과학이 기여한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볼게요. 사회 문제 해결하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 있죠? 이걸 해결하는데도 과학이 정말 중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환경 문제 요즘 너무나 큰 이슈인데요. 친환경 에너지 기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농업 기술, 재난 상황에서 인명구조 및 복구를 돕는 기술, 다양한 기술들이 바로 과학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러한 답들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문화 교류 증진과 글로벌 공동체 형성이라고 해서 이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해졌죠. 이거는요, 국경을 초월한 공동 연구가 가능해져서 인류 전체 번영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의의를 알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과학기술의 발달의 의의를요, 과학이 인류 문명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소제목을 달아 과학기술 발달의 의의를 정확하게 정리해줘라고 부탁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도 앞으로는요, 요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꼼꼼하게 다시 한번 과학기술 그 의미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린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영철이. 그런 경우가 있어. 걱정이 앞서다 보니 막상 해야 될 일, 정작 해야 될 일을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바로 회피, 주저와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학교에서 교재실을 독후감을 모집한다고 해.
2: 어? 나도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는데.
1: 그래? 잘됐다. 우리도 독후감을 내자.
2: 혹시나 내 글의 수준이 다른 친구들 것보다 낮아서 교집 편집위원들이 흉을 보면 어떡하지?
1: 도전 자체도 의미 있잖아. 그리고 네 것이 뽑힐 수도 있고.
2: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을래. 괜히 기대했다가 흉만 잡힐까 싫어. 이 정도 그리면 나도 쓸 수 있는데 응모해볼걸.
0: 오늘의 속담,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다소 방해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할 일은 하여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글까. 재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계획대로 진행해야 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학, 황순원. 38선 접경에 북쪽 고향마을로 돌아온 치안대원 성삼은 포승줄에 묶인 채 잡혀있는 청년을 목격한다. 성삼은 그 청년이 자신의 어릴 적 단짝 친구였던 덕재임을 알아보고 놀란다. 덕재는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지냈다는 죄목으로 붙잡힌 것이다. 성삼은 자신이 직접 청단까지 호송하겠다고 자원하여 그를 데리고 마을을 벗어난다. 얼마 후 성삼은 덕재와 함께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고 훅부리 할아버지네 밤을 서리하다가 들켰을 때 덕재가 자신에게 밤을 나눠주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진다. 성삼의 추궁에 덕재는 자신이 빈농의 자식이자 근농꾼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직책을 맡았을 뿐이며 아픈 아버지와 농사일 때문에 피난을 가지 못했다고 털어놓는다. 덕재가 꼬맹이와 결혼하여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자 성삼은 덕재의 처지에 공감하며 적대감을 허물게 된다. 학대가 있는 벌판에 이르자 두 사람은 과거 어른들 몰래 학을 잡아 놀다가 사냥꾼이 온다는 소문에 학을 살려주었던 일을 회상한다. 성삼은 갑자기 포승줄을 풀어주며
4: 학 사냥이나 한번 하고 가자
3: 라고 말한다. 결국 성삼이 학을 쫓는 척하며 덕재를 탈출시켜준 것이다. 치안대원인 성삼이에게 사상범으로 잡혀온 친구 덕재를 풀어주는 일은 정말이지 구더기가 들끓는 것처럼 두렵고 껄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호송 임무를 어기고 중범죄자나 다름없는 친구를 놓아주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성삼이 역시 처벌을 받는 커다란 불이익을 피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성삼이는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라는 속담처럼 눈앞의 두려움 때문에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에게 있어 장 담그기란 이념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순수한 우정을 되살리는 일이었겠죠. 친구의 목숨을 살리는 일은 치안대원으로서 겪을지도 모를 곤란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꼭 해야만 하는 사람의 도리이자 진한 맛이 우러나는 삶의 본질이었던 셈입니다.
0: 오늘의 속담,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글까였소. 다소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작은 걱정 때문에 큰일을 포기할 순 없는 것이지요. 속담의 교훈을 잘 음미하고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보면 좋겠소.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거울, 물체, 관찰자 순으로 볼록 거울에 물체를 거의 닿을 듯이 놓고 거울에 비치는 상을 관찰합니다. 물체를 거울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면서 상의 모양과 크기 변화를 관찰합니다. 볼록 거울은 물체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바로 서 있고 작게 보이는 상을 만듭니다. 오목 거울로 과정 1과 2를 반복합니다. 오목 거울은 가까울 때는 바로 선상이 보이지만 어느 지점을 지나면 상이 거꾸로 뒤집힙니다. 물체, 렌즈, 관찰자 순으로 볼록 렌즈의 물체가 거의 닿을 듯이 놓고 렌즈에 보이는 상을 관찰합니다. 물체를 렌즈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면서 상의 모양과 크기 변화를 관찰합니다. 물체가 렌즈에서 멀어지면 어느 순간 상이 뒤집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볼록 렌즈의 상 변화는 오목 거울의 상 변화와 매우 유사합니다. 오목 렌즈로 과정 4와 5를 반복합니다. 오목 렌즈는 물체의 위치가 바뀌어도 항상 바로 서 있고 작게 보이는 상만 만듭니다. 오목 렌즈와 볼록 거울의 상의 특징은 비슷합니다. 오늘은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의 특징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볼록 거울은 물체의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볼록 거울이 반사된 빛을 바깥으로 퍼뜨리기 때문이에요. 오목 거울에서는 물체가 거울에 가까이 있을 때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 상이 보입니다. 하지만 물체를 점점 멀리 이동시키면 어느 순간 상이 거꾸로 뒤집혀 보이기 시작하고 물체의 위치가 더 멀어지면 상의 크기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이를 통해 오목 거울이 빛을 한 곳으로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볼록 렌즈에서도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는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물체를 렌즈로부터 더 멀리 이동시키면 어느 순간 거꾸로 뒤집힌 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점점 더 멀어질수록 그 상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볼록 렌즈 역시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원시용 안경 또는 돋보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목 렌즈에서는 물체의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나타납니다. 물체가 렌즈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죠.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특징은 근시용 안경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승연입니다. 자,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수업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면 무엇을 알수 있다? 그렇죠. 작가의 창작 의도, 그리고 작품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작품을 실제로 읽으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시두 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떤 작품일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볼 작품은요, 신경림의 가난한 사랑 노래라고 하는 시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과연 어떤 사회문화적 상황을 담고 있는 것인지 파악해보면 좋겠죠. 자, 1행부터 읽어볼게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자, 지금 1행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라고 의문형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에는 답이 정해져 있죠. 그쵸?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것을 우리가 설의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 더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읽어서 이해하겠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두려움이 없겠는가,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사랑을 모르겠는가, 왜 모르겠는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설의법을 사용함으로써 질문을 던지고, 그로 인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이러한 감정들을 모르는 것이 아님을 더 강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적 화자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그쵸. 너와 헤어져서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을 걷고 있는 상황. 근데 그때 달빛이 새파랗게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차가운 분위기,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자, 그럼 무엇이 두려운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목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라고 하면서 이 두려움을 자아내는 것들을 이렇게 소리를 이용해서 청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새벽 2시를 알리는 소리가 나고 있고 방범대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알수 있고요. 사람들이 행상을 하고 있고요. 메밀목을 팔고 있고요.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가 굴러간대요. 즉, 무엇이 있다? 그렇죠. 공장이 있고,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나의 그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 보이지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어머님과 같이 있지 않죠. 나는 어머니를 떠나왔어요. 즉, 고향을 떠나왔어요. 뭐 하려고? 일하려고 도시로 이 농촌을 떠나서 올라온 거죠. 그 당시에 우리 사회문화적 상황, 이촌향도라고 여러분이 혹시 사회 시간에 들어봤을 수도 있겠는데, 이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집뒤 감나무에서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고향을 그려내고 있는데, 나의 고향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렇죠, 감의 이 새빨간 모습. 그랬더니 대비되는 것이 있죠. 그쵸. 도시에는 달빛이 새파랗게 쏟아져요. 그래서 이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내가 도시와 고향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서가 대비되고 있죠.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가 사랑을 느꼈던 순간, 내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등 뒤에 터지던 너의 울음.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랑을 느꼈던 순간,

이 뜨거움과 같은 촉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이 구절을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이 외로움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근데 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에 형식의 제약이 없는 자유시이고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등장을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계절적으로는 겨울. 우리 어떻게 할수 있었어요? 그렇죠. 눈 쌓인 골목길에서 할수 있었죠. 겨울이고요. 늦은 밤. 우리 두점을 치는 소리 이런 것들도 나왔잖아요. 새파랗게 달빛도 쏟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간적 배경으로는 도시가 되겠죠. 자, 가난으로 인한 것들을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는 가난이 되겠고요. 주제 한번 볼게요. 무엇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외로움, 두려움, 사랑,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가. 자, 무엇 때문에? 그렇죠. 가난이기 때문에, 가난으로 인해서 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들을 포기해야 하는 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이 시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백적 어조라고 하는 것은 혼잣말 하듯이, 이렇게 되뇌이듯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설입법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우리가 일행에서 본 것처럼 그 구절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자,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파랗게 쏟아지는 달빛, 그쵸? 그리고 새빨간 감, 이런 것처럼 시각적으로 볼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청각적으로 우리 귀에 들리는 것처럼 다양한 소리들 나열한 부분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소리들을 나열하기도 했고, 또 너의 입술에 뜨거움처럼 이렇게 촉각적 심상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고 있고, 색채 이미지를 서로 대비시키고 있죠. 빨강, 파랑. 그래서 고향과 도시를 서로 대비하고 있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 유사한 어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우리 두려움을 느꼈던 부분에서 나왔던 이두 점을 치는 소리부터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까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산업화 시대의 도시에 몰려든 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 속에서 이러한 단어들의 어휘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행부터 3행까지는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행부터 7행까지는 두려움, 그리고 8행에서 11행까지는 그리움, 12행부터 15행까지는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이 위에 언급했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자, 표현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설의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설의법 배웠었죠. 자, 설의법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우리 질문을 던지는 것. 근데 어떤 질문? 그렇죠.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 설의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2번. 색채의 대비를 통해 정서가 표현되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색채의 대비 나타났던 부분 기억나죠? 그쵸. 어떤 것?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와, 그리고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이라고 해서 도시와 고향의 모습을 서로 대비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정서도 표현되고 있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대화체가 사용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은 혼잣말 하듯이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체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운율이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가난하다고 해서 무엇을 모르겠는가, 이런 것들 우리 계속해서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었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었고,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심상이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이 심상들은 여러분이
각각 구절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각적 심상 어디에 드러났는지,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여러분이 답답이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 선생님도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 데에서 우리 시각적 심상 확인할 수 있었고,

부점을 치는 소리만 선생님이 써놨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소리를 뒤에 이어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죠? 자, 그런 것들에서 우리 청각적 심상 확인할 수 있고, 내 입술의 뜨거움이라고 하는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다 보니 촉각적 심상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1번의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화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인데요. 자, 이 시의 화자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가난이 사회제도 개혁을 통해 극복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가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맞지만 이것의 극복이 사회제도 개혁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죠. 가난을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외로움을 극복하고 있지 않죠.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가난 때문에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아니죠. 계속 물어보잖아요. 모르겠는가? 사실 안다는 거죠. 그쵸? 가난한 현실 속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오, 맞죠.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쵸? 포기해야 하는 그 구절이 우리 마지막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느끼지만 못 느끼는 것처럼 나는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일하면서 현실을 극복하려는 희망적 태도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었던 건 맞지만 이 현실을 극복하려는 희망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정답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가와 나는 각각 시의 첫 부분과 끝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이런 식으로, 서리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자, 시의 형식적 통일성을 높인다. 그쵸. 첫 부분과 끝부분에 이렇게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다 보니 형식적 통일성을 높일 수 있겠고요. 도치법을 사용하여 여운을 남긴다라고 했는데, 도치법은 어순을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이기 때문에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이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도치법 사용한 거 맞고요. 독자에게 답이 정해진 질문을 던진다. 이거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서리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었고요. 화자의 현실 인식이 새롭게 전환됨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화자가 현실을 새롭게 인식합니까? 아니죠.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은 이 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되겠고요. 특정 어구를 반복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강조한다.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가난한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은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고요. A의 구절이 어디냐면,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 도시의 다양한 소리들을 나열한 그 부분입니다. 자, 일상의 고단함이 드러난다. 오, 일상이? 그쵸. 쉽지 않아요.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새벽 2시에도 메밀묵 사려 소리가 들리고 멀리 육중한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래서 살아내기 굉장히 고단한 모습 드러나고 있고요. 두려움의 감정이 표현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려움의 감정이 표현되고 있고, 밤과 새벽의 소리들이 나열된다라고 했는데, 밤의 소리들, 맞죠? 우리 두 점을 치는 소리, 새벽 2시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때 소리들이 하나,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노동에 시달리는 모습이 형상화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 당시, 그 시기에도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라고 하면서 늦은 밤까지 계속해서 노동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시의 화려함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도시의 화려함을 이야기하기 위한 구절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우리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보기의 상황이 드러난 부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보기를 읽어볼게요. 1970년대부터 80년대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하게 발생한 시기이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청년들의 노동력은 대부분 헐값에 팔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도시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도시의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시구를 여러분이 여기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어디예요? 그렇죠.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작가가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이 작품의 주제를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을 해서 뭘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사회문화적 상황을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뭘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산업화, 도시화,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의 답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주제를 쓰라고 했으니까 시적 화자의 상황, 그리고 그때 느끼는 정서, 태도를 종합하면서 이미 주제가 나온다고 했죠. 자, 이 시적 화자는 가난한 상황. 그래서, 두려움, 외로움, 그리움, 사랑,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엮어서 여러분이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시작되던 시기에 도시 노동자가 겪어야 했던 가난, 그리고 그 가난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던 이 어려운 현실, 이런 것들을 작가가 아마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밑줄 그어둔 내용이 여러분의 답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각각의 소재, 그리고 그 소재가 드러내는 사회문화적 배경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시적 화자의 상황,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 주제를 도출해낼 수 있고 사용된 표현법 이해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치법, 서리법, 감각적인 이 심상, 이미지 이런 것들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작품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작품은 신동엽 시인의 산의 언덕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이 신동엽 시인의 산의 언덕에는 여러분 읽어서 알겠지만 이 시의 어느 구절을 살펴봐도 그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시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조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동엽 시인이 이4.19 혁명을 목격하고 나서 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쓴 시다라고 하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조사를 하고 이 시를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라고 하면서 지금 그리운 그의 얼굴을 다시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부재, 존재하지 않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렇지만 화사한 그의 꽃이라고 하는 이4.19 혁명의 정신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다, 피어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의 숲속에 살아갈지어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노래했던 것, 그가 추구했던 것, 자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3연에서는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인아 라고 하면서 누굴 부르고 있어요? 행인을 부르고 있어요. 자, 행인의 마음은 쓸쓸해요. 왜? 그가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 그리움을 느끼고 있는 행인을 부르고 있고, 행인은 곧 독자,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남아서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시어가 되겠죠. 자,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지네라고 하면서 눈길에서 바람, 바람에서 인정으로 이어지는 연세법을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그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빈 공간을 채울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인정이다 라고 하는 사람 사이의 정이다. 우리 사이의 연대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라고 하면서 그의 영혼이 들의 언덕에 피어날 거래요. 사라지지 않을 거래요.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갔어요? 울고 갔어요. 그래서 그의 이 희생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도 마찬가지 자유시이고요. 1960년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 자, 우리나라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무엇이 일어난? 그렇죠. 우리 같이 조사했죠. 4.19 혁명. 4.19 혁명의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이 시가 쓰여졌고요. 민주주의 운동의 희생 정신이 자연 속에 영원히 살아있음을 노래하며 남아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그렇죠. 공동체적 연대.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시어가 뭐였어요? 인정. 그쵸? 자, 유사한 구절의 반복. 자, 그럼 여러분, 반복하면 뭐가 형성돼요? 그렇죠. 운율이 형성되고요. 자연의 이미지를 희생자의 정신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공동체의 연대에 대해서 권유하고 있고, 남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 그 자세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는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가 창작된 시기의 상황을 고려하면 여러분이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의 언덕에라고 하는 시는 1963년에 발간된 시집 아사녀에 수록된 시인데, 1960년에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일어난 민주주의 운동인 4.19 혁명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죽음, 정신 이런 것들을 작가가 기리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연에서는 그리운 사람의 정신이 꽃으로 피어나기를 소원하고, 2연에서는 그리운 사람의 숨결이 살아나기를 소원하고, 3연에서는 행이나라고 하면서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을 더듬고 있는 행인을 부르고요. 4연에서는 그의 뜻을 이어가서 인정을 담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연에서는 그리운 사람의 어떤 정신, 그쵸, 희생 정신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갈래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든요. 자, 갈래적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의 갈래,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그쵸, 자유시였죠. 자, 1. 자유로운 행과 연 구성이 드러난다. 자, 이거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자유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유시는 형식적 제약이 없는 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인물의 삶이 일대기적으로 구성된다라고 했는데, 인물의 삶이 일대기적으로 구성되는 건 주로 전기문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개인의 사실적 경험이 솔직하게 서술된다라고 했는데, 개인의 경험에 솔직하게 서술하는 갈래는 주로 수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대화체로 다양한 인물의 갈등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여기선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산문 구성을 통해 사건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산문의 형식도 아니고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지도 않죠. 그래서 여러분, 1번의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고요. 기역부터 비읍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역을 디귿과 미음으로 변형하여 반복했다. 그래서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변형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 니은에는 화자가 두려워하는 바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니은,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는 이 시적 화자가 두려워하는 바가 아니라 뭐 하는 바? 그렇죠. 소망하는 바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바가 나타난 건 아니고요. 니은과 리을은 동일한 의문형 어미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피어날지어이, 살아갈지어이는 동일한 어미를 반복한 건 맞지만, 이 어미가 의문형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지어이는 우리 소망, 신념 이런 것들을 담은 어미입니다. 자, 디귿의 상황을 제외할 때 리을이 가능함이 드러났다라고 했는데,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도 맑은 그 숨결 들의 숲 속에 살아갈지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디귿의 상황을 제외하고가 아니라 디귿의 상황에서도 리을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설명. 미음과 비읍에서는 새로운 형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했다라고 했는데,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들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이것은 새로운 형식이 아니죠.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형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설명. 그래서 우리 2번의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고요. 가는 이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다물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다물지네로 제시된 구절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행인에게 당부하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이 사연인데, 사면에서 누굴 찾아요?
그렇죠.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인아라고 하면서 행인을 부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인에게 당부하는 말 맞습니다. 대구법을 통해 내용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대구법이라고 하는 건 비슷한 구절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뭐뭐 하거든 뭐뭐 할지네, 뭐뭐 하거든 뭐뭐 할지네와 같이 지금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바람에는 그의 정신이 담겨 있다. 그래서 눈길 비었거든. 그가

내가 존재하지 않는 이 공간에 무엇을 담아? 그렇죠. 그의 정신을 의미하는 바람을 담고요. 그것도 비었거든.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 그렇죠. 사람 사이의 연대감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바람은 그의 정신이 맞고요. 화자가 그에게 직접 들은 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화자가 이 말을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 그에게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죠. 이거 센트린 설명이 되겠죠. 바람직한 삶의 태도와 가치가 담겨 있다. 그렇죠. 우리 어떻게 살자. 그렇죠. 연대감, 연대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다음 소재 중 나머지와 성격이 다른 것은? 이라고 하면서 그의 얼굴, 화사한 꽃, 그의 영혼, 쓸쓸한 마음, 맑은 그 숨결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 성격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자, 나머지는 모두 그와 관련이 있어요. 그쵸? 그의 얼굴, 화사한 꽃, 그쵸? 이거 그의 정신, 그의 영혼, 그리고 맑은 그 숨결, 그의 정신, 이 4.19 혁명의 정신, 이런 것들 그와 관련된 것인데, 4번만 뭐예요? 그렇죠. 누가 가지고 있는 것? 시적 화자와 행인이 가지고 있는 것,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가 모두 그와 관련된 거라면 이 4번은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1번.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존재이다. 맞죠. 4.19 혁명에서 희생된 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고 했으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우는 그가 갖고 있는 추모의 마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핏 보면 맞는 설명 같아 보이지만 이 그리워하는 마음은 그가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적 화자와 행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맑은은 그가 보여준 행동과 희생의 숭고함, 보여주는 단어 맞고요. 행인은 그가 떠난 이 세상에 남아서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 맞겠죠. 울고 가는 그가 슬프고 비극적인 일로 희생되었음을 암시한다. 그렇죠. 울고 간 그의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 5번의 정답 이렇게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니은과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니은, 비읍입니다. 자, 니은에서 비읍으로 나아가면 소망하는 바가 강조되고 있다. 여러 번 반복하고 있으니까 강조되겠죠. 니은과 비읍은 모두 긍정적 대상 그를 자연물인 산, 언덕, 들, 언덕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니은과 비읍은 동일한 어휘를 반복해서 운율과 통일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쵸.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운율 형성하고 있고요. 니은과 비읍은 서로 다른 문장 구조를 사용하여 표현의 다양성을 높였다라고 했는데 문장 구조가 유사하죠. 그래서 틀린 설명. 니은과 비읍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어미를 사용해왔다. 그래서 지어이 지어이라고 하는 소망과 신념을 나타내는 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우리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보기의 내용을 활용하여 이 시의 주제를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의 언덕에는 1963년 발간된 신동엽의 시집 아사녀에 수록된 시이고요. 1960년에 4.19 혁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그 4.19 혁명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고 그의 정신을, 그렇죠, 계속 계승하자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4.19 혁명으로 희생된 이를 추모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시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주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잖아요.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반복 나타났다는 거 확인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동기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에서 우리 1970년대, 80년대 산업화 도시화 살펴봤잖아요. 그 당시 사회상이 어땠는지 조사해 보면 여러분이 다른 작품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선생님과 열심히 문제 푸느라 아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작품 읽고 문제 꼼꼼하게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잘못도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수고요. 오늘도 힘차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런 기출로 영문법 중학교 1학년 오늘 35강으로 함께해 볼 거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 만드는 방법 열공했는데 실제로 문장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게 바로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먼저는 비교급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 원급 비교의 절치는 바로 as였는데요. 비교급의 절치는 than이에요. than 이 뭐뭐 보다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than 앞에는 더 뭐뭐한 또는 더 뭐뭐하게 비교급이 와주게 됩니다. 자, 일단 형용사의 비교급이 사용된 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he's taller than her mom. 보세요, 여러분들. than 이 뭐뭐 보다라는 의미고요. 그녀의 엄마보다 그녀가 더 키가 크다라는 의미 문장 되겠고요. 자, 우리 than 앞에 비교급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all, 우리 그렇죠. 이름절의 짧은 단어였고요. er을 붙여준 형태가 바로 더 키가 큰 비교급이 되는 거죠. She's taller. 그녀는 더 키가 크다. 누구보다? than her mom. 그녀의 엄마보다. 됐죠? 그 다음 예문. She can run faster than her dad. 자, 보세요. 요번에는 fast란 단어의 비교급, faster가 보입니다. 우리 fast가 여러분들 모양 바꾸지 않고 빠른 또는 빠르게 형용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부사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는 그렇죠.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녀가 달릴 수 있다, 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더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하면 fast란 단어가 빠르게란 의미로 부사로 사용 가능한데 여기는 er을 붙여준 형태로 더 빠르게 비교급이 된 거지요. 자, 뒤에는 비교급의 절친 than이 보이고요. 뭐뭐보다. 그러니까 그녀가요. 그녀의 아빠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각각 우리 형용사의 비교급이 사용된 그리고 부사의 비교급이 사용된 예문을 본 거고요. 자, 중요한 거 뭐 여러분들? 뒤에 뭐뭐보다 비교하는 대상 앞에 than이 와준다. 비교급의 절치는 바로 than이다 라는 거 핵심 포인트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비교급 앞에 much, even, far, still, a lot. 자, 이런 표현, 이런 단어가 붙게 되면 이때는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 훨씬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각각의 단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비교급 앞에 남아줄 때는 훨씬이라는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해 준다. 예를 들어 좀 전에 봤던 예문 가운데 She is much taller than her mom 하게 되면 그녀는 그녀의 엄마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 이런 식으로 강조가 되는 거고요.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very 자, 매우나 훨씬이나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very라는 단어는 있는데 비교급 앞에 오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와준 내용이에요. 꼭 잡아줘야 되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관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건데요. 2번 볼까요? 여러분들 뒤에 뭐가 보이나요? than이 보입니다. than은 뭐뭐보다의 의미로 누구의 절친? 바로 비교급의 절친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big이라는 단어에 비교급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big 같은 경우에는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뒤에 나온 자음을 한 번 더 써주고 er을 붙여줍니다. 바로 중간에 나와준 bigger 이 형태가 big이란 단어의 비교급이 되겠고요. 이 차는 is bigger, 더 크다, 뭐보다 than that one, 저것보다, 저 차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4번 볼까요? 역시 than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맞아요. 비교급이 나와주는 거고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good 같은 경우에 better가 비교급, best가 최상급이었고요. 우리는 비교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better가 정답이에요. 의미가 뭔가요? to has, 두 머리가 아 better, 더 좋다, 뭐보다 than one, 하나보다. 두 머리가 하나의 머리보다 더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영어 속담인데요.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힘을 합치게 되면 더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왜 우리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영어 속담이 바로 to has a better than one 이거예요.

5번 볼까요? I'll get up. 나는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지금 첫 번째 문법 내용으로 비교급을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비교급이 아니라 원급이 와줘야 됩니다. 왜 그래요? 원급의 절친인 as가 양쪽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as, 원급, as. as 사이에는 절대 비교급 최상급 오지 못한다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early가 모양 그대로 나와줍니다. I'll get up as early as my mom. 나는 나의 엄마만큼 일찍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문장 되는 거고. 6번 볼게요. 요번에는, 이미 된 앞에 called. called의 비교급이 보이죠? 아, 그렇다면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 뭐가 나와주는 거야? very 안 되고요. many도 안 되고요. 바로 much가 우리 사용이 가능해요. much, even, far, still, a lot. 이 다섯 개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비교급 앞에 올 때는 훨씬이라는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훨씬 더 춥다라는 거야. than yesterday, 어제보다. 7번 볼까요? 자, than이 보이죠? 그럼 결국, 그렇죠. 바로 비교급으로 more interesting. 이 책이요, 더 재밌다. 뭐보다? that one, 저것보다, 저 책보다. B번 갈게요. 그림을 보고, 괄호의 단어를 이용하여 비교급 문장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급을 공부하게 되면 많이 나와준 유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림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B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모두 다 풀이해 드릴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Mountain Everest.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그다음에 Mountain 백두. 백두산을 비교하고 있는데 자, 주어가 지금 Mountain Everest. 그러면 그렇죠. 백두산보다 더 높죠. 빈칸에는 higher than이 나와주고요. 반면에 마운틴 백두, 백두산이 주로 나와주게 되면 백두산이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낮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지요, lower than 바로 정답이에요. 됐지요? higher than, lower than 각각 정답이 되겠고, 그다음에 자 2번은 보니까 마이크와 제인을 비교하는데요, heavy 무거운, light 가벼운. 자 지금 보면 누가 봐도 마이크가 제인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가겠네. 더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heavy의 비교급이 보여야 되는 건데 heavy는 그래요. 자음과 y로 끝나주잖아요. 근데 기억하시죠? y를 i로 바꿔주고 er을 붙여주면 heavier, 더 무거운 비교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보다 than이 나와주는 겁니다. heavier than 바로 빈칸의 정답이에요. 하지만 Jane이 주어가 되면 Jane은 마이크보다 더 가볍다. 이거죠, 여러분들. light 이거 삼음절 아니고요. 발음되는 모음 하나잖아. 이음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er을 붙여주면 비교급이 되고요. 모음보다 임의로 than이 뒤에 보이는 거죠. 됐죠? larger than 바로 빈칸의 정답이에요. 3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축구공과 야구공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축구공이 야구공보다 더 크다. 이런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겠지. 자, 우리 빅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모음 하나 자만으로 끝나주기 때문에 우리 공부했던 대로 뒤에 나온 자음을 한번 더 써주고 그 다음에 er을 붙여준 형태가 바로 비교급 되겠고요. 빈칸에 bigger than. 반면에 야구공이 주어로 나와주게 되면 야구공이 축구공보다 더 작다. 이거지요. 빈칸에 smaller than.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지금 보니까 빨간 드레스와 그리고 노란 드레스를 비교하는데요. 100달러, 50달러. 빨간 드레스가 더 비싸네요. 그러니까 빨간 드레스는 노란 거보다, 노란색 드레스보다 더 비싸다. 우리 빈칸에 more expensive than. 반면에, 자, 노란 드레스가 주로 나와주게 되면, 노란 드레스는 여러분들, 빨간색보다, 빨간 드레스보다 더 싸잖아요. 칩 같은 경우는 그렇죠. er을 붙여주면 비교급이 되는 거죠. 빈칸에 cheaper than.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상급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최상급. 의미 기억하시죠? 가장 무모한 또는 가장 무모하게 이게 바로 최상급인데 기본적으로 최상급을 문장에 써줄 때는 그래요. 앞에 더를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예문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Mina is the tallest student in the class. 자, 보세요. 미나가 가장 키가 큰 학생이다라는 건데요. In the class. 그 반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최상급 뒤에 만약에 in이 나와주고 단수 형태의 명사. 이게 여러분들, 장소나 집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the class. 그 반이야. 그 학급이 여러분들. 학급이라는 거는, 그렇지요. 여러 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지요. 또는 예를 들어,
in Korea 하게 되면 자, 한국에서 Korea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in 다음에 장소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단수 형태로 나와줄 때는요. 뭐뭐에서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반에서 미나가 키가 가장 큰 학생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것이 자, 보니까 the most difficult of all the questions. 모든 그 문제들 중에 가장 어렵다. 우리 difficult, 최상급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렇지요. most를 붙여줬고요. 좀 전에 봤던 예문처럼 그러네요. 최상급 앞에는 기본적으로 더를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 그 모든 문제들 중에 가장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요번에는 of라는 단어가 나와주지요. of가 나와주고, 뒤에 여러분들,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일 때는 뭐뭐들 중에서 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대로 그것이 그 모든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렵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됐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in이나 of, 종종 빈칸 문제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꼭 붙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교과서에 나와주는 또는 우리 시험에 나와주는 예문 가운데 최상급이 보일 때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붙어준다라는 거 그리고 in이 붙을 때와 of가 붙을 때의 차이점을 좀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최상급을 이용한 하나의 표현이 나와주는데요. 먼저 one of의 표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뭐뭐 중에 하나라는 건데요. 뭐뭐 중에 하나라고 하려면 뒤에는 그렇지요. 당연히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앞에 더와 최상급이 붙어주게 되면, 그렇지. 가장 무모한 무언들 중에 하나.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원업 다음에 뒤에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는 거, 이거 은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준 내용이고요. 꼭 붙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더와 최상급이 붙어주면, 당연히 가장 무모한. 이런 식의 의미로 형용사의 최상급.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가장 무모한 뭐뭐들 중에 하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문 볼까요? 서울이 is one of the busiest cities. 자, 보세요, 여러분들. 뒤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죠? 서울은 가장 바쁜, 가장 분주한 도시들 중에 하나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수학이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subjects. 자, 보세요, 여러분들. subject라는 단어가, 복수 형태로 나와줬죠. 과목이라는 의미잖아. 근데 여기는 원업 다음에 나와주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 형태로 보여야 되고요. 자, 수학이 가장 어려운 과목들 중에 하나이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원업 다음에는 뒤에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여야 되고요. 만약에 그 복수 명사 앞에 더와 최상급이 붙어주게 되면 얘를 꾸며주는 거야. 가장 무모한 문을 중에 하나 이런 의미를 전달해준다라는 거. 됐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우리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과란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건데요. 2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세요. 뒤에 in this country. 이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in 다음에 여러분들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주고요. 아, 여기는 보니까 결국 최상급이 나와주는데, large라는 단어의 최상급은 2로 끝나기 때문에 st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더를 붙여주는 거. 우리 기본적으로 최상급을 문장에 사용할 때는 앞에 더를 붙인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미 largest가 최상급인데 또 most를 붙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당연히 정답은 the largest 이거예요. 자, 이것이 가장 큰 호수이다. 이 나라에서.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A dolphin, 돌고래를 얘기하죠. 자, 여기는 보니까 돌고래가 the smarter, 비교급 앞에 더가 붙었고요. 좀 이상하죠. 더군다나 뒤에는 of가 보이고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입니다. 모든 동물들 중에, 아, 그렇죠. 가장 똑똑하다. 이게 자연스럽네요. 당연히 최상급을 필요로 하고요. 우리는 더와 함께 the smartest. 바로 정답이에요. 5번 볼까요? 요번에는, 자, In England. in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준 거죠. 나라 이름이 여러분들. 영국에서 그렇다면 그렇죠. 최상급이 나와주는 건데 우리 빅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G라는 자음이 한번더 나와주고 EST를 붙여주는 거죠. 그 정답은 이거야. What is the biggest city in England? 영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무엇이냐라는 의미 문장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6번을 보니까 뒤에 Of us all, 우리 모두들 중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들 중에서 미나가 그렇죠. 가장 어리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는 더와 함께 0의 최상급 youngest가 나와주는 겁니다. most를 붙이는 게 아니라 0은 여러분들 EST를 붙여서 만들어주는 이름절의 단어예요. 됐죠? The youngest가 바로 정답 되겠고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원어브의 표현이 나와주지요. 그러면 뒤에는 그래요.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man이 아니라 man. 이게 복수형이죠, 여러분들? 바로 뒤에 나온 형태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보니까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들 중에 한 명이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지요? One up 더 최상급 나와주고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는 그런 우리 구조가 되는 거고요. 됐나요? 자, B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관한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그는 모든 과목들 중에서 영어를 가장 좋아한다. 아, 훌륭한 예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는 멋진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거 우리 많은 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 얘가요. 많이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장 좋아한다는 게 영어를 가장 많이 좋아한다는 거잖아. 결국 머치가 많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가장 많이 그래요. 최상급으로 써주는 겁니다. 예, 불규칙이죠. 최상급 바로 most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최상급을 우리 문장에 써줄 때는 더를 붙여준다고 얘기했죠. 빈칸의 정답은 맞아요. The most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는 영어를 가장 많이 좋아한다. Of all subjects. 자. 그 다음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죠, 여러분들. 모든 과목들 중에서. 됐지요? 그 다음에 3번.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도시들 중에 하나이다. 뉴욕 is one up 나와주고, 여러분들. 일단은 가장 바쁜. 더 다음에 비즈를 최상급으로. 어떻게? 자음과 Y로 끝나니까 Y를 I로 바꿔주고 EST를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치요. 원업 다음에 우리 명사가 보일 때는 당연히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Cities 이런 식으로 빈칸의 정답은요. The busiest cities. 됐지요? 자, 4번. 한국에서 가장 긴 강은 무엇이니? 자, 최상급 가장 긴 이거니까 더 나와주고요. Long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EST를 붙여주면 최상급이 되는 거지요. 빈칸에 The longest river 정답이에요. 5번 갈게요. 8월은 1년 중 가장 더운 달이다. 자, 역시 여러분들, 가장 더운, 최상급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더가 나와주고요. hot 같은 경우에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주는 단어예요. 최상급을 만들어줄 때, 그렇죠? 뒤에 나오는 자음이 한번더 나와주고, EST를 붙여줍니다. 됐죠? 빈칸의 정답, the hottest month. 이건데요. 여기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최상급 다음에 어부가 나와주는 경우, 여기처럼, 자, 뭐뭐들 중에서, 뭐뭐들 중에, 라고 얘기할 때, 뒤에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인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어부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줄 때는 단수 형태로 나와주면서, 자, 이런 식의 의미, 뭐야? 8월이 1년 중에 가장 더운 달이다.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of 다음에 시간의 표현, 우리 단수 형태로 나와주고 뭐뭐 중에 가장 뭐뭐하다 이런 식의 최상급의 문장도 종종 우리 예문으로 등장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 챕터의 내용, 결국에는 물론 우리가 형용사 공부하고 부사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 중요했던 거는 비교 표현이에요. 이번 챕터 자체가 앞쪽에는 형용사, 부사 내용이 먼저 기본적으로 다뤄졌죠? 그런데 원래는 비교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야. 그런데 비교 표현을 바로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형용사, 부사를 먼저 공부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비교라는 것이 형용사 또는 부사와 연관된 문법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용사 정리하고 부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방법. 굉장히 중요했죠. 그리고 오늘 실제로 비교급, 최상급이 문장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열거한 거야. 그리고 그러면 비교 표현이 다 비교급 또는 최상급을 사용해 줘야 되냐? 아니요. 비교급, 최상급이 아닌 원급을 사용해 주는 것도 가능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원급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원급의 절치는 바로 as였죠. 그러니까 as, 원급, as가 나와주고요. 만약에 여기 나와주는 원급이 형용사의 원급일 때는 뭐만큼 뭐뭐한 부사일 때는 뭐만큼 뭐뭐하게 이런 식의 의미가 나와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여기에는 반드시 원급이 나와줘야 된다. 기본적이지만 핵심 포인트로 잡아줘야 되고요. 그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비교급이나 최상급이 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핵심으로 공부했던 내용이 만약에 부정문이 되면 앞에 나오는 as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서로 바꿔줘도 괜찮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로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비교급과 최상급, 실제로 문장에 사용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어쨌든 비교급, 우리가 규칙을 따라가는 경우에는 만들고 나면 ER로 끝나거나 아니면 앞에 뭐를 붙여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불규칙인 경우에는 따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비교급의 절친 같은 경우에는 누구? 그렇죠. 오늘 공부한 then입니다. 바로 뭐뭐 보다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 시험 문제 여러분들 then이 딱 나와주고 앞에 형용사나 부사를 주고 비교급으로 바꿔주는 문제 꽤 많이 나와주는 유형이에요. 우리는 아 비교급의 절친이 then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같은 경우에 반드시 붙어줘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우리 시험에 나와주는 예문 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게 되면 뒤에 여러분들 인담의 장소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단수 형태로 나와준다는 거죠. 그 뭐뭐에서 가장 뭐뭐한 가장 뭐뭐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of 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대로 그래요. 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와줄 때는 뭐뭐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of 다음에 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단수 형태로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고 어쨌든 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뒤에 붙어줄 수가 있는 거고 최상급을 문장에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앞에 뭘 붙여준다? 그렇죠. 더를 붙여준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나면 자, EST로 끝나거나 아니면 아예 단어 앞에 most를 붙여준 형태. 다시 한번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공부한 내용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A번에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주는 문제인데요. 자, 1번 보니까 as good as. 자, as 사이에 good이라는 단어 원급 나와줬잖아.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보게 되면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Sumi can speak English as good as you. 이상하죠? 여기 비교하는 내용은 Sumi가 자,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거. 근데 누구랑 비교하는 거야? 너랑 비교합니다. 근데 영어를 말하는데 어떻게? 잘 말하는 거지요. 좋은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good이라는 형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이라는 의미에 그렇죠. 부사를 필요로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as well as로 바꿔줘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수미는 너만큼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좋은 말할 수 있다. 말안 되잖아요. 자, 2번 보도록 합니다. 요번에는 역시 또 as, 원급 as가 나와주는데요. 부정문을 만들어 주려고 했나 봐. 근데 낯의 위치가 잘못됐죠, 여러분들. 비동사 나와줬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as 앞으로 낫이 나와줍니다. 그렇다면 부정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 나온 as는 또 그렇지요. so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해 주고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not 먼저 나와주고 그다음에 as dirty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부정문이 됐기 때문에 앞에 나온 as는 so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미는 뭔가요? 나의 방이 your room, 너의 방만큼 더럽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낫이 없었다면, 자, 뒤에 나온 우리 소는 여러분들, 이거 잘못된 거지요? 긍정문인 경우에 당연히 as가 돼야 되는 거고, 의미가 뭔가요? 나의 방이 너의 방만큼 더럽단데, 부정문이다 보니까 앞에 나온 as를 소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고, 의미가 나의 방은 너의 방만큼 더럽지 않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4번 볼까요? good health. health가 여러분들 건강이죠? 좋은 건강, 양호한 건강, 건강 상태가 좋은 걸 말해주는 겁니다. is 나와주고요. then이 보이는데? then은? 비교급의 절친이에요. 그렇다면 최상급이 아닌, 그렇죠? more important.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건강이 좋은 거, 좋은 건강이, 양호한 건강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 문장이에요. 됐나요? 자, 5번 가보도록 합니다. 요번에는 뒤에 in my school. 인 다음에, 그렇죠. 장소를 나타낸 표현이 나와준 거고요. 제임스가 나의 학교에서 그렇다면, 그렇죠. 가장 훌륭한, 최고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최상급을 필요로 하겠네요. 우리 better가 아닌 비교급이 아닌 best가 나와줍니다. 여기는 good의 최상급으로 the best student 이런 식으로 best를 활용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고요. 제임스는 우리 학교에서 나의 학교에서 최고의 학생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B번 가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과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그녀는 모든 소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가장 아름다운 최상급의 의미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우리 뮤티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앞에 most를 붙여서 최상급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최상급은 문장에 써줄 때 기본적으로 앞에 더를 붙인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빈칸에 우리
The most beautiful. 정답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뒤에 of가 나와

이렇게 나와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정답은 동일합니다. 왜 그래요? 사실 우리말로는 이 책이 저 책보다 더 어렵다. 이거나 이 책이 저 책보다 어렵다. 사실 같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교급 같은 경우는 더 뭐뭐한, 더 뭐뭐하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해석상으로 사실 우리말로는 덜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두 개의 책을 비교하고 있고요. 이 책이 저 책보다 어려운 거니까 우리는, 더라는 우리말이 없다 하더라도 비교급을 활용해 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3번 볼게요. 이 파란 셔츠는 저흰 셔츠만큼 싸다. 싼 정도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빈칸에는, 그렇죠, as cheap as가 정답 되겠고, 6번 갑니다. 내 컴퓨터가 네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일단은 빠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더 빠른, er을 붙여줘야 되고요. 아, 멋지가 우리 비교급을 보게 되면 훨씬이라는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뭐보다 뭘 필요하죠? than을 필요로 합니다. 빈칸의 정답은 much faster than. 바로 정답이에요. 됐죠? 자, 우리 내신 기출 문제. 밑줄 친 베리가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그렇죠, 2번이었죠. 일단 표현 잡아줘야 되는 것이 like better. 뭐뭐를 더 좋아하다라는 의미고요. 어쨌든 배려가 비교급이죠. 여러분들 비교급 앞에 배려는 사용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 그래요, much, even, far, still 또는 a lot이 활용이 되는 거고요. 훨씬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녀는 반 고흐를, 자, 이 중에 하나가 나와주게 되면 훨씬 더 좋아한다. 누구보다? 피카소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1번은 문제가 없지요. 우리 few를 강조하는 very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없는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안다는 얘기는 그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거의 없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에는 impressed, 깊은 인상을 받은, 감명을 받은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들이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 뭐에? 자, delivery라는 단어가, 그렇죠, 배달이라는 의미지요. 빠른 배달에. 됐나요? 자,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 풀고서 마무리합니다. 우리말 같도록 관한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1번, 영어는 수학만큼 재미있다. 그렇죠. 원급 비교, 우리 as interesting as가 정답 되겠고요. 이 집이 저 집보다 더 넓다. 더 넓은 거니까 비교급, 이번에는 larger, 뭐보다 than, 빈칸의 정답이에요. 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4번, 빌은 그 학교에서 가장 빠르다. 가장 빠른, 최상급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 더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EST, fastest. 바로 정답 되겠죠. 됐나요? Bill is the fastest in his school. 오늘 마지막 문제의 정답이었고, 오늘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많은 내용 열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중간 기말 실전 문제, 1번 문제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이해 드릴 테니까 문제 먼저 풀어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열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오늘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27강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즐겁게 신나게 공부 잘 하고 계시죠? 오늘 대상을 설명해요. 세 번째 시간이고요. Book 1 개념책 가지고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33번부터 48번의 문제까지 풀어볼 텐데요. 오늘은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문제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만점 고치기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모두라는 표현은 공통점을 알려주는 말이다. 정답은 5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만점왕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국어를 좋아한다. 우리의 공통점을 나타내는 말이죠. 정답은 5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96쪽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설명하는 글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목은요, 자연재해.

알고 대처해요 라는 제목인데요. 선생님이 안전을 위해서도 꼭 알아둬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했었죠. 집중해서 봅시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하는 거겠죠? 자연재해는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피해를 말합니다. 자, 무엇이 나오고 있어요? 자연재해의 뜻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밑줄 치면 되겠죠? 자연재해는 뭐다?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피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처 방법을 알면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인터넷으로 기상특보를 잘 살피고 재해에 대처하는 행동 요령과 안전수칙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만약에 일어났어요. 그럼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기상특보를 잘 살핍니다. 이러한 매체들로. 그리고 나서 대처하는 행동 요령과 안전수칙, 즉, 방법이나 규칙 같은 것들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대상을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중요합니다. 끝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조금 더 알려줄 것 같죠? 이 문단 보겠습니다. 첫째, 아, 이런 단어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첫째가 나왔다는 것은 그 다음 둘째에도 나온다는 거니까 좀 여러 가지를 알려주려는 모양이에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몸을 보호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몸을 보호하면서 대피해야 하는군요. 학교나 집처럼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 실내에 있을 때는 책상, 탁자 아래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몸을 보호하고요. 흔들림이 멈추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을 쓰고 계단을 이용해 내려와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아, 문제로 아주 많이 낼수 있을 것 같아요. 흔들리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단 말이죠. 흔들림이 멈추면입니다, 여러분. 실외에 있을 때는, 아, 실내랑 실외도 나뉘나 봐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몸을 보호하면서 이동한다, 이고요. 실내에 있을 때는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고, 실외에 있을 때는 역시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또는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거리를 두고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가야겠습니다. 뭐 건물과 가깝게 간다. 또는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살짝씩 바꿀 만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면 좋겠죠? 흔들림이 멈추면입니다, 여러분. 자, 더 볼까요? 문제 33번인데요. 이 글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죠? 설명하는 것은 자연재해가 얼만큼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아니죠.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는지 또 아닙니다. 자연재해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제도들에 대해서 설명하나요? 아니고요.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행동 요령과 안전수칙,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대피하셔야 되고요. 무엇으로 머리를 보호하셔야 되고요.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답은 5번이지요. 3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생기는 피해.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었죠? 자연재해. 자연재해의 의미 지문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연재해. 이렇게 적어요. 34번 잘 풀었고요. 35번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해야 할 일을 두 가지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1번. 인터넷으로 기상특보를 잘 살핀다. 우리 지문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으로 기상특보를 잘 살펴봐야 하고요.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한다? 얼핏 보면 자연재해 안 좋은 거니까 줄이려는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조절하거나 막을 수가 없죠.

줄일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설명한 건 아니었어요. 자연재해가 왜 생기나? 아니고요. 자연재해가 일어난 곳을 직접 가서 관찰한다? 아니에요. 재해 대처하는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알고 실천하는 거 여기에 또 답이 있죠. 이 글에서는 대처하는 어떤 행동 요령, 즉 방법, 안전 수칙, 지켜야 하는 규칙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실천합시다를 설명하는 글이니까 1번과 5번에 정답이 있네요. 36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안전수칙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우리 글의 내용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볼게요. 바로 일어나서 건물과 가까운 곳으로 가서 대피한다? 선생님 조심해야 한다고 했었죠. 건물과 가까운 곳 아닙니다.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고 이런 거 아니고 흔들림이 멈췄는지 이런 것도 봐야 하잖아요? 아니고요.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한다. 우리 실내랑 실외로 나뉘었었는데, 실내에 있을 때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내용 있었어요. 3번. 흔들림이 발생하면 물건을 머리에 대고 계단을 이용하여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물건 머리에 댔던 것 같은데, 계단도 맞는데, 넓은 공간 대피했는데, 맞나요? 아, 어떤 부분이 틀렸어요? 흔들림이 발생하면 이 부분이 틀렸죠. 흔들림이 멈추면, 일단 흔들림이 있을 때 실내에 있다면 여기 이번에 내용처럼 몸을 보호하다가 흔들림이 멈추면 물건을 머리에 대고 계단을 이용하여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는 거였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2번 한 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더 읽어봐야 되겠죠? 3문단인데요. 둘째 나오고 있어요. 아까 첫째 나왔으니까, 아,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려나 보다. 태풍이 올 때는, 아, 새로운 자연재해도 나오네요. 우리가 아까는 지진이었는데, 이 3문단에서부터는 태풍이 올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산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처럼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일단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요. 산, 계곡, 하천, 방파제,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므로 산사태나 홍수, 높은 파도가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가면 안 되는지, 왜 이런 곳이 위험한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어요.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역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강한 비바람에 문과 창문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닫고, 유리문이나 창문 가까이는 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다리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물에 잠겨요. 즉,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더 이해가 쉽죠? 산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 주변 접근 금지입니다. 이렇게 X 표시할게요. 지정된 대피 장소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자연재해가 있을 때요? 태풍이 올 때는 이것도 바꿀 수 있겠죠. 지진과 태풍을 살짝 바꿔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자연재해는 지진도 있고 태풍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문제 만나볼까요? 37번. 태풍과 관련한 안전수칙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태풍에도 동그라미 해볼게요. 지진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문제에서. 태풍과 관련한 안전수칙으로 알맞지 않은 거. 문과 창문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닫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리 창문 가까이에 가서 태풍을 지켜본다. 자연재해는 아주 위험한 재난 상황인데 깨질 수도 있는 유리 창문 가까이에 가서 지켜보는 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아니에요. 자주 침수되는 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맞고요.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다리를 지나가지 않는다.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요. 산이나 계곡, 하천, 방파제처럼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 선생님이 이렇게 묶었던 것도 기억나시죠? 다 맞는 내용입니다만 2번이 정답이 아니네요. 즉, 여기서는 알맞지 않은 것을 찾으니까 정답이지만 이 틀린 내용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38번.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연결하는 문제예요. 빈칸이 이렇게 뿅뿅 뚫려 있는데요.
침수가 들어가야 할지, 방파제가 들어가야 할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배가 이것을 돌아 바다로 나갔다. 지난 여름 홍수로 집이 이것 되었다인데요. 침수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었고, 방파제라는 것은 파도를 막기 위해 쌓은 둑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배가 침수를 돌아? 침수라는 것은 물에 잠긴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물건을 얘기하겠죠? 방파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배가 방파제를 돌아 바다로 나갔다. 파도를 막기 위해 쌓은 둑을 돌아 바다로 나갔다. 풀어서 설명해도 자연스럽죠? 지난 여름 홍수로 집이 물에 잠겼다. 침수되었다.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39번. 이 글에서 기역을 사용한 까닭을 다음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우리 기역은 둘째였습니다. 첫째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 둘째 하면서 태풍이 왔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알려줬었는데요. 왜 이런 말을 사용했을까? 까닭을 찾아보는 거예요. 가. 절차나 방법의 순서를 드러내려고, 아, 우리 순서 드러낼 때 첫째, 둘째 이렇게 사용했나요? 먼저. 다음으로 이런 거 사용했었죠. 먼저, 다음으로, 뭐 마지막으로 이런 단어들이 이제 사용되었고요. 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려고. 자, 여러 가지 정보. 아, 나 너에게 무엇을 설명할 건데 나 하나만 알려주지 않을 거야. 첫 번째 방법은 이거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거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첫째, 둘째 이런 단어잖아요. 여기 정답이 있네요. 다, 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려고. 공통점을 드러내는 단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모두, 우리 만점 고치기 퀴즈에도 나왔던 모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차이점을 드러내는 단어는 반면 이런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둘째는 순서 구조나 어떤 비교와 대조 구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제시하고 나열하고 열거하는 그런 구조에 사용되는 것이니까 기억을 사용한 까닭은 나의 정답이 있네요. 40번입니다. 이 글을 정리할 때 알맞은 틀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려고 할때 알맞은 틀 구조에 맞게 찾아보는 건데요. 1번은 어떤 구조를 나타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 나열하고 열거하는 열거 구조에 알맞은 건데,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이 글, 첫째, 둘째 이런 거 사용됐었죠? 그러면 열거 구조라는 틀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2번은 뭘 나타내요? 화살표가 있네요. 순서를 나타내는 순서 구조의 글은 이런 틀을 사용하겠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겹친 부분도 있고, 따로 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비교와 대조 구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이네요. 이 글에서는 1번 틀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셋째에 나오고 있어요. 아, 어떤 자연재해가 나오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안은 어떤 것일까 한번 볼게요. 어떤 자연재해래요? 폭염.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는 야외 활동을 되도록 줄이고,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인터넷으로 무더위 상황을 자주 확인합니다. 우리 기상특보 확인한다 이랬던 것처럼 똑같이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무더위 상황은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폭염이라는 것은 너무 더울 때 있는 자연재해 종류죠. 꼭 외출해야 할 때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가볍고 시원한 옷을 입습니다. 너무 더워서 생긴 자연재해인데, 뭐, 모자 없이 얼굴 그대로 노출한다거나 아니면 두껍고 더운 옷을 입으면 체온이 너무 올라가게 되겠죠? 또, 물병을 들고 다니며 물을 자주 마십니다. 물 자주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도 중요하대요. 현기증이 나거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가서 쉬어야 합니다. 이때,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선생님이라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낼 것도 같아요. 시원한 음료를 빨리 마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림 보면 37도나 돼요.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는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처럼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판단이나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안전수칙을 잘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한 행동 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 표시해야죠. 어디에서 확인해요?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 평소에 잘 읽고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여기서 잘 소개해 주기는 했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그럼 어디 가면 돼요? 이 누리집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같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네요. 4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안전수칙과 관련 있는 자연재해는 무엇인지 쓰는 거예요.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 작업을 되도록 하지 않는다만 읽어도 우리는 알수 있지만 두 번째까지 봅시다.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시원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다. 어떤 자연재해요? 폭염. 폭염. 이렇게 적습니다. 되도록이면 외출하지 않는 게 좋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설명해 줬었죠? 42번.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한 행동 요령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대로 우리가 글에서 찾아 써보겠습니다. 국가 재난 안전 포털 누리집이었죠. 굉장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찾아 적으면 돼요. 행동 요령 어디에서 확인한다고요? 국가 재난 안전 포털 누리집. 여러분 상식으로도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번입니다. 다음에서 이 글의 구조에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는 이런 표가 없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글의 구조, 선생님 힌트를 주고 있죠? 이거 어떤 틀이에요? 열거 구조. 열거 구조를 설명할 때 이런 표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을 알려주겠다. 도입 부분.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자연재해 종류. 지진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태풍이 일어났을 때, 폭염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를 열거, 나열하고 있었죠. 꼭 차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공통점,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 아니었으니까. 글의 구조는 열거 구조고, 그럴 때 사용하는 틀은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44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 글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눌 때 끝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 글을 쭉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 부분에는 우리가 자연재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피해 줄일 수 있다. 이제부터 내가 설명할게. 이런 느낌이었다면 가운데에서는 지진, 태풍, 폭염이 왔을 때 이렇게 하세요를 알려줬었죠.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평소에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이나 안전수칙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한 거잘 기억하세요라는 마무리의 느낌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을 또박또박 잘 적으셨다면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건 뭐예요?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 안전수칙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이라는 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알맞은 내용을 선정하는 방법까지 이 글을 통해 배워볼게요.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은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가꾸는 국민 참여 문화 운동이다. 어떤 운동이요?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 그 동그라미 하고 여기는 밑줄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 운동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국가유산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을 자발적으로 가꾸는 문화까지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자발적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한다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국가유산뿐만 아니라 그런 스스로 가꾸려는 문화까지 물려주고자 추진을 하게 되었구나. 아,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2018년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을 널리 확산하려고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로 지정 선포했다.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로 정했대요.
이 날짜는 임진왜란 당시 일반 백성이 참여해 전주 사고에 보관된 조선 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긴 날을 기념한 것이다. 아, 왜 하필 1년 중에 6월 22일일까 궁금하던 찰나에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런 날을 기념해서 6월 22일로 정했다. 선생님, 사고라는 것은 이렇게 꽝 뭐 교통사고 나거나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재에도 뜻이 설명되어 있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국가의 중요한 서적, 책들을 보관하던 곳이 바로 이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장산으로 옮긴 날을 기념한 날이에요. 그 뒤 2024년 국가유산청 출범에 맞추어 명칭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에서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로 변경했다. 원래 우리 문화재 지킴이의 날이었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쵸? 우리 국가유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유산 지킴이가 될 수 있다. 직접 국가유산을 방문하거나 우리 유산을 체험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유산을 주제로 한 글이나 그림을 공유하거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글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45번.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의 뜻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지문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중한 무엇을요?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가꾸는 어떤 문화운동이에요? 누가 참여해요? 그렇죠. 국민 참여 문화운동이다. 이렇게 의미가 설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46번.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의 날짜와 관련 있는 것. 아, 우리 날짜는 6월 22일이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임진왜란 당시 일반 백성이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한 날? 아니에요. 문화재 지킴이의 날에서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로 명칭을 변경한 날? 아니죠. 일단 이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 날짜가 먼저 지정이 되고 나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임진왜란 당시 전주 사고에 보관된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긴 날, 여기 답이 있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47번.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자, 찾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어서 쓰거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모든 단어는 중요합니다. 다음 뜻에, 뜻은 여기 주어져 있고요. 알맞은 낱말을 그래서 찾아보는 겁니다. 자, 어떤 뜻일까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실록 따위 국가의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던 곳이래요. 선생님이 아까 이 단어 잘못 알고 있을까봐 다시 설명해 줬었는데 두 글자로 뭐예요? 그렇죠. 사고. 사고라는 단어에 다양한 뜻이 있죠. 우리가 뭐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책을 많이 읽어서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다 할 때의 사고도 있는데 그런 뜻이 모두 아니라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실록 따위의 국가의 중요한 서적을 보관하던 곳. 이것이 사고의 의미입니다. 서적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죠?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아, 이런 뜻도 있구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48번 문제입니다. 일이 일어난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을 설명해요 라는 이번 단원에서 이런 대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풀어가고 있구나. 순서가 무엇이지를 기억하고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이렇게 하는 거야. 대처 방법은 이거고 가방을 만드는 방법은 이거야. 순서를 잘 지켜야 해.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글의 구조는 다 다르죠. 사용되는 틀도 다르고 우리가 자연재해 대처하는 방법은 순서 구조가 아니라 나열 열거하는 구조였지만 가방을 만드는 방법, 폐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 글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들은 순서가 중요했죠. 왜? 우리가 요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난 순서 맞는지 우리가 잘 기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주어져 있네요. 가가 2번이에요.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이 일어났대요. 가장 처음에 온 것은 무엇일까요?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로 지정했다? 운동이 일어나기도 전에? 아니죠. 문화재 지킴이의 날에서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다. 아니죠. 지정한 것보다도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임진왜란 당시 전주 사고에 보관된 조선 왕조실록을 내장산으로 옮겼다. 이것이 가장 처음에 있었던 일이죠. 라. 그리고 나서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것을 널리 확산하려고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의 날로 지정했지요. 이것이 세 번째가 되겠네요. 나. 이렇게 날짜를 정했는데, 그 다음에 명칭을 변경하게 됐어요. 어떻게요? 문화재 지킴이의 날에서 국가유산 지킴이의 날로 선생님이 본문에서도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했던 거 기억나시죠? 명칭을 변경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가 되겠네요.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순서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명칭, 사고,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 너무 생소하고 낯선 그런 단어들이 많아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문의 내용 뭐였지? 나의 기억력을 시험해봐야겠다가 아니라 안전하게 앞에 교재의 지문을 찾아보면서 첫 번째가 이거고 1번 쓰고 그 다음에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이 일어났고 이렇게 단계로 차분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지문 안 보고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풀어야 돼. 이런 문제는 그렇게 푼다기보다는 순서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자, 이를 중요한 48번 문제가 오늘 우리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지막은 따로 있죠. 선생님이 준비한 만점 그치기 퀴즈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날에는 책상이나 탁자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한다. 맞는 내용일지, 틀린 내용일지, 이유와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면 선생님 바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서 문제 잘 풀었는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면서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이요, 동물과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동물과 에너지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소화계로 시작해서요, 순환계, 호흡계 알아보았다면 오늘 시간은 배설계를 공부한 후에 왜 우리 각각의 기관들이 열심히 이렇게 역할을 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호흡계 배울 때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필수 탐구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식물과 에너지처럼 동물과 에너지도 할수 있는 탐구 실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잘 잡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수행평가 도움이 되시라고 선생님이 필수 탐구 먼저 살펴본 후에 배설계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호흡계에서요, 호흡 운동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갈비뼈와 가로막이 움직임에 따라서 흉강의 부피와 압력이 변화합니다.

하고 그로 인해서 폐의 부피와 압력이 변했어요. 그래서 대기압과의 차이에 따라서 들숨이 만들어지기도, 날숨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호흡 운동의 원리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탐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가, Y자 간의 작은 고무 풍선 두 개를 실로 묶어 고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Y자 간에 이렇게 작은 고무 풍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페트병의 중간 부분을 자르고, 자른 부분을 셀로판 테이프로 감싼 다음, 고무풍선이 매달린 Y자 유리관을 페트병 입구를 통과시켜 실리콘 마개로 이렇게 고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트병에다가 Y자간이랑 그 고무풍선 잘 연결해서 마개로 이렇게 막아둔 거죠. 다, 고무풍선을 잘라 페트병의 잘린 부분에 씌워 고무 막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페트병 아랫부분은 원래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잘랐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고무막을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 두었습니다. 라,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야 놓았을 때 고무풍선의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실험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무막을 잡아당기는 건 호흡 운동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고무막, 우리 기관에서 어떠한 기관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뭐예요? 가로막이죠, 가로막. 우리 가로막이 내려갔을 때 뭐의 부피가? 흉곽의 부피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고무막이 내려가면 이 페트병의 부피가 바뀔 거예요. 고무막 내려갔으니까 부피 커졌겠죠? 그러면 그때 이 내부 부피가, 페트병의 부피가 바뀌면서 페트병 공간의 부피가 바뀌면서 압력이 달라질 거고, 그로 인해서 이 고무풍선의 크기가 변할 거거든요. 그럼 이 고무풍선은 어떤 기관에 연결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폐입니다. 좌우에 있는 폐. 그리고요, 이 Y자 간은 폐와 연결되는 숨관이나, 그리고 숨관 가지에 비유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로막이 내려갈 때랑 그다음에 원래대로 올라왔을 때이 흉곽 부피 달라짐에 따라서 폐의 부피 달라졌는데요. 이 실험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페트병 속 부피 변화이고요. 우리 그 고무막, 즉 가로막에 해당하는 친구였죠. 아래로 잡아당겼더니 페트병 속 부피가 증가됐어요. 부피가 증가됐더니 이제 고무풍선이 어떻게 됐대요? 부풀었대요. 당연히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고무풍선을 누르는 힘이 줄어들어요. 압력이 감소했으니까. 그래서 고무풍선이 커집니다. 고무풍선이 커졌다라는 건 고무풍선의 내부 압력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밖에 압력이 더 크죠. 밖에 있던 공기가 어디로 안으로 들어오는 들숨에 해당하겠구나라고 우리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이거 가로막에 해당하는 고무방을 놓았대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보다 페트병 속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할 거예요. 부피가 감소해요? 압력이 이번에는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은 증가하겠죠. 그러면 강한 힘으로 무엇을 고무풍선을 누를 거예요. 그래서 고무풍선이 이번에 어떻게 됐대요? 오므라들었대요. 고무풍선 부피가 작아졌네요. 그럼 고무풍선 내부 압력은 커지겠죠. 그래서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즉 풍선 안에서 바깥으로 공기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폐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숨, 무슨 숨? 날숨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우리 이렇게 모형을 통해서 들숨과 날숨도 표현해 볼수 있구나. 이 실험과 관련된 문제 잘풀수 있겠구나라고 자신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을 때는 무슨 숨에? 들숨에 해당할 거고요. 놓았을 때는 날숨에 해당한다라고 우리 필수 탐구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 본격적인 배설계에 대한 수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설계와 관련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조금 사진이 좀 거창한 것 같은데, 여기 투석기라고 하는 게 보이네요. 투석기, 투석액과 혈액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그림이냐면요, 만성 콩팥병이 걸린 사람이 혈액을 투석하는 그림이거든요. 만성 콩팥병을 걸린 사람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혈액을 빼내서 투석을 해서 다시 그 혈액을 몸속으로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콩팥은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길래 이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을 빼내서 투석을 해서 다시 넣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콩팥의 기능 오늘 시간에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배설의 정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에서요, 무엇을 분해하냐면요, 우리가 열심히 소화시켰던 영양소를 분해해서요, 무엇을 얻어요?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들어가서 계속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그 노폐물을 어디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배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영양소 분해에서 에너지 얻는 과정,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네, 식물의 호흡이요. 마찬가지로 동물도 이 세포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포에서도 이 영양소 분해에서 에너지를 얻는 이 호흡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배설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배설계입니다. 우리가 배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배설과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배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콩팥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허리 뒤쪽에 있는 등에 두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콩팥의 모양은요, 많이 강낭콩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요, 콩팥은 오줌을 생성하는 기관이에요.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 어디로 내려오게 되어 오줌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줌관을 통해 내려온 오줌은요, 어디에? 방광에 모이게 되고요. 방광에 모였던 오줌은 다시 어디를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구나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요, 콩팥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콩팥의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팥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콩팥에 들어가고 나가는 혈관을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은 콩팥 동맥에서 혈액이 콩팥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콩팥의 모세혈관에서 다시 어디로? 콩팥 정맥으로 이렇게 혈관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콩팥의 바깥쪽, 겉에 있는 조직을 콩팥 겉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안쪽에 있는 조직을 콩팥 속질, 속에 있는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질 안쪽으로는 무엇이? 콩팥 깔때기의 구조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드는 기관을요, 우리는 콩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콩팥과 방관을 연결하는 긴 관으로 오줌이 지나가는 통로를 우리는 오줌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모아두는 곳을 바로 방광. 방광에 모인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우리는 요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네프론 자세히 배워보아야겠죠?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를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네프론과 같은 말이 콩팥 단위예요. 콩팥 단위라고 불러도 되고 네프론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 네프론은요, 그림을 보면 이 네프론은 봉헌주머니, 토리, 세뇨관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각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죠. 일단 콩팥 동맥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모세혈관이 여기 보면 마치 실뭉치처럼 막 뭉쳐 있어요. 우리가 이걸 토리라고 합니다. 모세혈관이 막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걸 토리라고 하고요. 이 토리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감싸고 있죠. 감싸고 있는 주머니를 우리는 봉헌주머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요, 봉헌주머니에서 연결된 가느다란 관이다라고 해서 이 관을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우리 콩팥 동맥에서부터 나온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어요. 토리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봉헌주머니에서 연결된 건 세뇨관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세 개를 합쳐서 네프론의 구성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조금 더 이어서 보면은요, 이 세뇨관은요, 쭉 이어서 어디로 연결되고 있어요? 콩팥 깔때기로 연결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모세혈관은 다시 콩팥 정맥으로 연결이 됩니다. 표로 정리하면요, 콩팥 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대요. 토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리를

둘러싸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 봄원주머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봄원주머니에 연결된 매우 가느다란 관, 세뇨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다가 오줌 생성 과정에서 이 네프론의 구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기억하고 있다가 오줌 생성 과정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입니다. 여러분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할 때는요, 노폐물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노폐물을 몸속에 그냥 두면 안 되고, 배설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될 거예요. 그럴 때 각각 어떠한 노폐물이 나오냐라는 걸 보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노폐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몸 밖으로 나갈까라는 걸 보시면요. 우리 배웠잖아요. 호흡해서 들숨 있으면 후 하는 날숨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파과리와 허파과리 옆에 있는 모세혈관이 기체 교환이 일어날 때 허파과리는 모세혈관한테 산소를 주지만 모세혈관은 허파과리한테 이산화탄소를 줬어요. 그 이산화탄소 어디로? 후 하는 날숨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물도 수증기 형태로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날숨으로도 나갈 수 있지만요, 우리 소변 본다 얘기하잖아요. 오줌이요. 물은 오줌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단백질을 좀 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단백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노폐물로 내보내기도 하지만,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여러분들,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오는 이 암모니아는요, 독성이 너무 강해요. 독성이 너무 강하다는 보니까 이 암모니아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조금은 독성이 약한 무엇으로 바꿔줘서 요소로 바꿔줘서 우리가 오줌을 통해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요소는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꿔준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요소 어디에서 콩팥에서 걸러져서 오줌을 통해서 배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울 오줌 생성 과정에서 요소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혈관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우리 오줌을 통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요소가 있어야겠구나라는 거 방향성을 잡고 우리 오줌의 생성과 배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네프론의 구조가 잘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 그림이 조금 바뀌었어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까 그 그림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한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콩팥 동맥이 있어요. 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얇은 혈관, 모세혈관이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모세혈관이 뭉쳐져 있던 무엇? 토리가 있습니다. 토리 밑에 토리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봄원주머니가 여기에 있고요. 봄원주머니에서 연결된 가느다란 관을 우린 뭐라고 해요? 세뇨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토리, 봄원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우리는 네프론, 콩팥 단이다.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 이때 이 네프론에서 여과 제흡수 분비를 통해 오줌이 생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잘안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이 콩팥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나온 이 혈관 안에는 혈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 혈액 안에는 단백질도 있고요, 포도당도 있고요, 요소도 있고요, 물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배설할 것들을 골라가지고 오줌에 넣어서 바깥으로 보낼 거예요. 그걸 항상 잘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토리에서 봄원주머니로 이렇게 이러한 물질들이 내려가는 걸 우리가 여과라고 합니다. 즉, 우리 이 모세혈관에서 봄원주머니로, 토리에서 봄원주머니로 여과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여과의 원리는요, 이 토리 부분에 압력이 되게 세요. 압력이 되게 크다 보니까 그 압력의 차이로 물질이 여과돼요. 그 여과될 때요, 어떠한 물질만 여과되냐면요, 크기가 작은 물질만 여과됩니다. 크기가 큰 물질은 커서 걸려가지고 여과가 되지 못해요. 그럼 대표적으로 크기가 큰게 뭐냐면 바로 이 단백질이고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우리 혈구도 매우 크기가 커요. 그래서 혈구도 여과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네모가, 파란색 네모가 단백질인데 여기 파란색 단백질이 존재해요. 하지만 여과되어서 봄원주머니로 내려간 이 여과의 부분에는 어디에도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크기가 큰 혈구랑 단백질은 여과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첫 번째 여과요. 혈액이 토리를 통과할

말할 때 무엇과 같이 물, 포도당 요소와 같이 크기가 작은 물질이 어디로 내려올 거예요? 보먼주머니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가 되어서 이렇게 세뇨관으로 갈 거잖아요. 이 세뇨관 안에 흐르는 것들을 여과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가 되어서 만들어진 액체다라는 뜻이겠죠. 이 여가된 것을 쭉 보니까 이 세뇨관은 결국엔 오줌이 만들어져서 콩팥깔때기로 갈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과액 안에 보라색 무엇이? 포도당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세뇨관은 결국 오줌으로 만들어져서 나갈 애들인데 오줌에 포도당이 있으면 될까요? 우리 포도당 어떻게 얻었어요? 소화계에서 녹말을 열심히 소화시켜가지고 분해하고 분해해서 얻은 힘들게 얻은 영양소잖아요. 그 영양소를 오줌으로 내보낼 순 없죠. 그럼 이 포도당은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세뇨관이 아니라 모세혈관으로 보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물질을 다시 어디에서 어디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흡수하는 걸 재흡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흡수 보면요. 여과액이 세뇨관을 지날 때 무엇? 우리 포도당이나 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물질들을 어디로 재흡수해요? 그렇죠. 모세혈관으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재흡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여과인데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게 재흡수라면 이번에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걸 분비라고 해요. 재흡수가 있다면 분비가 반대 과정인데 분비는요. 혈관에 있으면 안 되는데 있으면 안 좋은데 그 물질이 남아 있어요. 그럼 그거 다시 어떻게? 오줌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뇨관으로 다시 보내 버립니다. 그게 분비인데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노폐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혈관에 노폐물 있으면 안 돼요. 그 노폐물 중 하나가 뭐예요? 요소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소 있잖아요. 이 세모 모양의 주황색 세모 모양의 요소를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세뇨관으로 보내서 오줌에 요소가 들어갈 수 있게 분비시켜 주는 과정입니다. 읽어볼게요. 여과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어디로 세뇨관으로 분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 우리 오줌 생성 과정은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통해서 오줌이 만들어지는구나. 여과는 어디에서 어디로? 토리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가 되는 것인데, 그때 여과되는 물질은 크기가 작은 것들, 즉 크기가 큰 단백질과 혈구는 여과되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먼주머니에서 이제 세뇨관으로 여과액이 지나갑니다. 그럼 세뇨관에 있던 어떠한 물질들, 우리 필요한 물질, 물이나 포도당과 같은 물질은 다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를 시키고요. 모세혈관에 남아있던 무엇은, 노폐물은 다시 어디로? 세뇨관으로 다시 분비시키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줌이 만들어지고, 오줌이 어디로? 콩팥깔때기로 가면요. 콩팥깔때기에서 이제 오줌관, 방광, 요도를 통해서 배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오줌의 배설 경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에서 여과되어 어디로 내려가요? 보먼주머니로 내려가요. 보먼주머니에서 연결된 건 어디예요? 세뇨관이요.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면요. 그 오줌 어디로? 콩팥깔때기로 이동할 거고요. 콩팥깔때기에서 다시 어디? 오줌관. 그다음 오줌이 모이는 방광. 방광에서 요도 몸 밖으로 드디어 오줌이 배설되는구나라고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네 개의 기관계를 배웠거든요. 어떤 기관들 게? 소화계 배웠고요. 순환계 배웠고요. 호흡계 배웠고요. 오늘 배설계까지 배웠어요. 우리 각각의 기관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나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세포에서 영양소가 산소와 반응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무엇을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 무엇이라고 해요? 우리 식물과 에너지 때 배웠죠.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세포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다라고 해서 세포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리가 같아요. 우리 식물의 호흡과 동물의 호흡의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필요한 게 뭐예요? 영양소.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를 산소와 함께 분해시켜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는 게 세포 호흡이고요. 에너지 발생할 때 이산화탄소와 물도 함께 나옵니다. 우리 그러면 이 포도당 어디서 왔을까요? 세포 호흡하려면 영양분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영양분 어디서 왔어요?
우리 동물 개요는 에너지 첫 시간에 배웠던 소화계에서 왔잖아요. 열심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시켜가지고 흡수했잖아요. 그 양분 소화계에서 왔습니다. 산소는 어디에서 왔겠어요? 우리 들숨과 날숨 때 파는 들숨에 우리 산소 기체 몸으로 들어와서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을 이동하고 그럼 또다시 그 혈관이 쭉 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우리 조직세포까지 전달이 된다라고 공부를 했잖아요. 아, 산소. 순환계가 호흡계에서 순환계로 연결되어서 왔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이산화탄소와 물 아까 어디로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날숨으로도 나갈 수 있고 그다음 오줌으로도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네 개의 기관계들이 열심히 작동을 해서 무엇이 일어날 수 있게 세포호흡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세포호흡 때 나온 노폐물은 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왜 이렇게 열심히 에너지 만들었겠어요?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 활동을 해야 하니까요. 자,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요, 체온도 유지해야 하고요, 두뇌 활동도 해야 하고, 근육 운동도 해야 합니다. 즉, 다양한 생명 활동에 이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걸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고 해요. 기관계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세포호흡할 수 있게, 생명 활동을 할수 있게 도와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화계는 영양소를 소화시켜서 흡수합니다. 그럼 그 영양소 누가? 순환계가 전달을 해주고요. 순환계가 무엇도 호흡계에서 나온 산소도 들어온 산소도 운반해줄 거고, 아까 나온 이산화탄소도 배출도 시켜줄 거예요. 호흡계가. 그리고 나서 그 산소랑 영양소 가지고 누구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조직세포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면 조직세포는 세포호흡해서 무엇을 줘요? 순환계에게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줘요. 그럼 그 노폐물 다시 어디에서? 배설계에서 몸 밖으로 내보내고 또다시 이것이 하나의 순환을 돌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명활동이 잘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었던 동물과 에너지 단원 개념 아이템 모두 모았거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배설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래요. A요. A는 콩팥이에요. 콩팥은 오줌을 모아두는 곳 아니죠. 방광이 오줌을 모아둡니다. 틀렸고요. B는요, 오줌관인데 오줌이 지나는 통로죠. 맞습니다. 니은 맞고요. C에는 네프론, 콩팥 단위가 들어있네요. 여러분들, C는 방광이에요. 콩팥 단위가 들어있는 건 어디예요? A죠.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요. 리을. D는요,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 요도라고 배웠습니다. 니은과 리을,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콩팥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A는 아까 토리, B는 보먼주머니, 그리고 보먼주머니랑 연결된 관이 C죠. C는 무슨 관? 세뇨관. D는요, 세뇨관 주변에 모세혈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옳은 거 고르는 문제고요. 기억.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인 네프론은 토리, 비, 보먼주머니, 씨, 세뇨관으로 구성되죠. 기억 맞는 얘기고요. 비는 보먼주머니인데 보먼주머니는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부분? 아니요. 이건 토리죠. 그리고 혈압이 높대요. 혈압이 높은 거 토리예요. 혈압이 높아서 토리에서 보먼주머니로 여과 되니까. 틀렸고요. 씨에서 D 방향으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방향이네요. 노폐물이 분비돼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혈액한테 노폐물 주면 큰일 나죠. 반대여야 합니다. 기호 바뀌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림은 콩팥의 네프론에서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A에서 B로 이동되는 물질만 고른 것은 되어 있네요. A 토리고요. B 보먼주머니. A에서 B로 이동되는 물질, 여과되는 물질 고르는 거고요. 여과되는 물질 크기가 작은 물질. 그러면 물 맞고요. 요소 맞고요. 단백질 크기가 커서 여과 안 되고요. 적혈구. 선생님이 혈구도 크기 크다고 했어요. 포도당, 아미노산도 크기가 작습니다. 기역, 니은, 니은 비읍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세뇨관 아니라 토리죠. 혈액은 B에서 D? B에서 D가 아니죠. 지금 B는 보먼주머니죠. B에서 D가 아니라 A에서 D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틀렸고요. C는요, 콩팥 정맥과 연결. C는 세뇨관이에요. 콩팥 깔때기랑 연결되죠. 정맥이랑 연결되면 안 됩니다. 단백질은 C에서 D? 단백질이 C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죠. 애초에 여과가 안 돼요. 그래서 C에는 단백질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요소는요, D에서 C로 이동한대요. D가 지금 모세혈관이고 C는 세뇨관이에요. 요소는 C로 가야 되죠. 왜? 노폐물이니까 이쪽으로 오줌으로 나가야 돼서. 정답 5번입니다. 자, 세포.

0: 했는데요. 그거 소화시키는 곳, 소화계가 될것 같고요. 소화계. 그 다음에 오줌을 만드는 곳, 배설계겠죠. 그러면 우리 각각의 기관대들이 잘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기억. 가를 통해, 즉 호흡계를 통해 흡수된 영양소를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로, 영양소는 소화계에 대한 설명이죠. 나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나를 통해, 나는 소화계인데요. 소화계를 통해 흡수된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로, 산소는 기체잖아요. 여러분들 가, 호흡계라고 해줘야 되죠. 여기도 틀렸습니다. 요소는 순환계를 통해 다로 운반된대요. 다 배설계예요. 자, 요소는 배설계에서 우리가 배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2번. 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준비한 문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원대한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요,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로 토리와 이것, 세뇨관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복습하시고요. 개념 클리어에 들어갈 이 답안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응원의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물과 에너지 내용 정말 많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몸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수 있는 또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짜잔! 지난 시간에 상황에 맞게 표현해요. 관용어하고 속담을 알아봤죠? 자, 오늘 라면 있어요 외치면서 어떤 글을 읽어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면 읽고 쓰고 말하고 다할수 있어. 그치? 네. 여기 아주 재밌는 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생포 고래 문화 특구를 다녀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생포라는 곳이 있어요. 그죠? 여기 포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예, 배가 드나드는 곳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구, 무슨 무슨 항, 그러면, 아, 배가 드나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지요. 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주 커다란 항구 이런 건 아니지만, 역시 배가 드나드는 곳이 있을 때 포를 또 붙입니다. 자, 장생포 고래 문화 특구예요. 예, 특별히 만들어 놓은 구역이란 뜻이죠. 자, 그럼 예, 이 글을 이제 읽기 전에 일단 이 글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종류는요, 견학 기록문이에요. 자, 견학 기록문. 네, 뭔가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하고 견학을 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견학이라는 건말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갔어요. 네, 책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가서 직접

무엇을 했다?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직접 갔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듣고 뭔가 생각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느낀 것이 있겠죠?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문이라고 했잖아요. 정리한 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견학 기록문은 내가 책을 읽고 보고 배운 게 아니고요. 그냥 어른이 얘기하는 거 보고 배운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을 정리한 글이 견학 기록문이다. 그러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 이제 이런 글을 읽고 나면 읽은 사람이 야, 여기가 그런 곳이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지난 일요일 우리 가족은 울산에 있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다녀왔답니다. 누구랑? 예, 우리 가족과 함께 이글쓴 사람이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다녀왔고, 언제? 지난 일요일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평소 고래에 관심이 많았는데, 고래 박물관과 생태 체험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왜 갔는데?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나 고래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고래 박물관하고 생태 체험관이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찾아갔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네. 그다음 쇠뿔도 당김에 빼냈다고 부모님과 함께 견학을 계획했대요. 자, 여기 관용 표현이죠. 쇠뿔도 당김에 빼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 쇠뿔을 그 소의 뿔을 이렇게 뺐다고요. 근데 그냥 안 빠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소뿔을 가지고 뭐 생활용품도 만들고 이랬는데 이러려면 이 소뿔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 뜨겁게 달궈 놓는다는 거죠. 그래야 가공이 쉬우니까. 자, 이 단김에는 달궈진 김에 이런 뜻이에요. 뜨거울 때 빼냈다고. 그러니까 한번 마음 먹었으면 기다리거나 망설이지 말고 빨리 실행에 옮길 때, 예, 그때에 이런 말을 씁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냈다고 부모님과 함께 견학을 계획했다. 자동차를 타고 도로 위를 4시간 이상 달려서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여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말이죠. 자, 고래에 대해 알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자, 요거 얘기했었죠? 예. 손을 이렇게 꼽아가면서 기대와 설렘으로, 예, 어떤 날을 기다릴 때 손꼽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고요.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래서 지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문단이잖아요. 첫 번째 문단에 무엇을 알수 있었습니까? 아, 일요일에 견학을 갔구나. 그리고 가족과 견학을 갔구나. 울산에 있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다녀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장소까지도 알수 있고, 왜 가게 되었는지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견학 기록문 처음 부분에는요, 견학 간 때, 그 다음에 같이 함께 견학 간 사람, 그 다음에 견학한 곳,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견학 기록문이기 때문에 어디를 갔는지, 예, 이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가운데서도 어디를 갔는지가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정이라고 하고 이 여정 어디를 갔는지 거기서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있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다녀와서 견학 기록문을 보면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요겁니다. 어디를 갔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 요것도 꼭 알아두시고 정리하시면서 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글쓴이가 견학한 장소는 어딘가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가 되겠고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그래서 찾아 두 글자로 쓰래요. 힌트입니다. 진로 탐색을 위해 방송국 이것에 참여했다. 과학관 이것을 통해 다양한 실험 기구를 직접 볼수 있었다. 직접 보는 거죠. 네.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은 박물관을 이것 하며 우리 역사에 대해서 배웠다. 모두 다 방송국, 뭐 과학관, 박물관 어딜까요?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배워볼 수 있는 곳이죠. 자, 무엇을 한 것일까요? 보고, 들었다. 견학을 한 것입니다. 네.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죠. 그쵸? 원래는 견은 볼 견자예요. 학은 배울 학자예요. 말 그대로 직접 가서 보고 배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기억에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평소 고래에 관심이 많았는데 고래 박물관과 생태체험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자, 원래 예,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 나는 견학을 하게 되었어 라고 견학한 까닭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견학 기록문에 처음 가운데 끝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이, 언젠가 얘기한 적 있죠? 우리 교과서나 교재에 있는 그 글들이 많은데, 그 글들은 대부분은 세개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예, 처음, 가운데, 끝. 그쵸? 자, 아까 우리 1문단에서 읽어봤듯이, 1문단, 즉, 처음 부분. 견학 기록문의 처음 부분은 내가 거기에 견학을 하게 된그 장소가 어딘지, 누구랑 갔는지, 또 언제 갔는지, 왜 가게 되었는지, 네, 이런 말들을, 이런 내용들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니은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동그라미 표해 볼게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 너. 하려고 마음먹은 일은 미루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이야. 내가 책을 매일 읽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래, 내일부터 하자. 이러지 말고, 오늘 당장 읽어라. 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요. 견학을 계획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관용 표현이다. 매우 신중해야 한다. 어떤 속담이 떠오릅니까?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라. 건너라. 자, 이번에 2문단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견학 기록문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먼저 고래 문화 특구에 있는 장생포 고래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자, 어디를 갔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견학 기록문에서는요, 어디를 갔는지를 항상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간 곳이죠? 자, 우리가 여행의 과정이다. 여행의 과정. 예, 여행의 과정. 또는 여행의 일정. 네, 이런 뜻으로 여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견학 기록문에 3요소가 있어요. 견학 기록문은 꼭 이게 들어가야 돼. 첫째는 여정이 들어가야 돼요. 너 어디 갔니? 나 여기 갔어.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뭘 봤는데? 아, 나 거기서 뭘 보고, 뭘 듣고, 뭘 알게 되었어. 얘기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견문이라고 해요. 견문. 그 다음에 이게 좀 한자로 얘기 다시 또 할게요. 견. 보고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네, 가서 나뭘 보고 뭘 들었어 그리고 뭘 알게 되었어 이걸 꼭 써야 되고요. 마지막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인 감상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거예요. 여행의 과정 중에 어디를 이 사람이 지나쳤는가 이게 꼭 드러나야 돼요. 이곳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고래 전문 박물관이다. 자, 그 여기에서 1층 전시실에 갔대요. 1층 전시실에는 고래 진화와 생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었다. 고래는 포유류라서, 그러니까 젖을 먹여 기르는 동물이란 뜻이죠. 물속에서 숨을 쉴수 없어요. 진짜? 네, 맞아요. 고래는 물속에서 일반 물고기들처럼 숨 쉬질 못해요.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든다고 한다. 이말좀 어렵죠? 자, 일반적인 어류와는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든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우리, 물고기 그려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그리죠. 이게 꼬리 지느러미잖아요. 그쵸? 보통 이렇게 그리죠. 자, 여기가 이제 물속이에요. 그러면 꼬리 지느러미가 사실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치? 이게 수직으로 딱서 있어요. 그런데 이 고래는요,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려라, 고리, 그, 꼬, 어, 고래의 꼬리 지느러미를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못 그려요. 옆에서 그냥, 어떻게 할까? 서 있는 걸 한번 그려볼까? 요렇게. 요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 그 어류는 지느러미가 이렇게 딱서 있어요. 그죠? 요렇게 딱서 있어. 그래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요? 요렇게 살랑살랑 움직이죠. 근데 고래는 이렇게 수평으로 누워 있단 말이야.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흔들어요. 얘는 수직으로 서 있어요. 우리 고래는 수평으로 누워 있어. 꼬리가 이렇게 누워 있다고. 그런 뜻이에요. 자,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큰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 천장에는요, 봄고래와 브라이드 고래의 모형이 있고요. 네, 또 무엇이 있대요? 뼈가 전시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눈이 번쩍 띄었다. 이 말이 뭐예요? 가다가 눈 이렇게 떴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신이 바짝 났다. 이 말이죠. 네, 이것도 관용 표현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는 여기에 가서 1층 전시실에 가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2층과 3층을 가로지르는 큰 공간에서는 모형과 뼈가 전시되어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자, 그 여정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여정을. 안내판에 따르면 고래는 무리와 의사소통할 만큼 지능이 높다라고 했고요. 고래에 대해 알고 나서 진짜 고래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자, 여기 바로 이 부분이 뭐다? 감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정, 그다음에 여기는 견문이 되겠죠? 네,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견문이 되겠죠. 보고 듣고 알게 된 것, 마지막에 감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 문단에서 여정, 견문, 감상이 있는 걸 여러분이 그 짜임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래가 헤엄치는 방법 설명한 글이다. 뭐 고래 보호를 위한 법을 제안하는 글이다. 쭉 보니까 고래 박물관에서의 견문과 감상을 쓴 글이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항상 견학 기록문에는 견문과 감상이 들어간다. 이 글에서 알수 없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고래는 무리와 의사소통을 한다. 요거 분명히 있었어요. 뼈가 있는 동물이다. 뼈도 봤고요. 그런데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한다라는 내용은 이 글에 없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포유류다. 그다음에 일반 어류와 다른 방향으로 꼬리 지느러미가 움직인다. 다 있었고요. 고래 지능이 높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이들은 의사소통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고요. 자, 글쓴이가 견학한 차례대로 알맞게 기호를 쓰시오. 자, 제일 먼저 어디를 갔죠? 장생포 고래 박물관을 방문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본문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고래 모형과 뼈가 전시된 것을 보았다. 고래의 진화와 생태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았다. 고래가 무리와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단, 여기 고래 박물관을 방문을 했고요. 1층에서 또 2층에서 무엇을 봤느냐, 이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1층에서 요거, 예, 1층에서 진화와 생태에 관한 정보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그 넓은 곳에서, 그러니까 2층과 3층에 이제 있는 그 넓은 곳에서 요걸 봤다고 했죠? 요거 모형과 뼈.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안내판을 통해서 라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찾아간 고래 생태 체험관은 진짜 고래를 볼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여정입니다. 어디를 갔대요? 고래 생태 체험관을 갔대요. 아까 박물관에서는 고래의 과거에 대해서 깊이 알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실제, 예, 지금 고래 모습을 볼수 있겠네요. 많은 사람이 고래 수족관에 몰려 있었다. 이곳에서는 돌고래를 실제로 볼수 있었다. 와, 얼마나 좋았을까? 그쵸? 돌고래 네 마리가 먹이를 받아먹고 헤엄치면 차례로 공중으로 뛰어올랐다라고 했어요. 돌고래들이 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관람객들은 모두 와! 탄성을 지르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 우레가 뭐냐면 우리 왜 이렇게 과과광 번개 칠때 천둥 소리 나잖아요. 과과광 이 소리가 바로 우레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뢰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예,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돌고래의 모습은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신기했다. 이 부분이 뭘까요? 감상이죠. 생각이나 느낌이 되겠죠. 고래 생태 체험관의 돌고래는 어떤 돌고래? 남방 큰 돌고래라는 종이래요. 이 돌고래는 평균적으로 30에서 40년을 살수 있으며, 돌고래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모든 사육사가 열심히 관리한다고 한다라고 알게 된 것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볼까요? 남방 큰 돌고래는 평균 10에서 20년을 산다. 30, 40년인데?
네 마리의 돌고래가 차례로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봤다. 예, 봤어. 이게 뭐예요? 견문.

이 부분이 견문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이 바로 견문이고요.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수족관 돌고래에게 먹이 주는 체험을 하였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글의 내용에 알맞은 낱말에 각각 동그라미 표해볼게요. 견학 기록문을 읽을 때에는 낱말별로 아니면 문단별 역할을 고려하며 읽는다. 어떤 것일까요? 문단별 역할이죠. 한 문단 안에 여정과 견문과 또 감상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 문단에서는 견학한 일이 들어가겠죠? 또 그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나 느낌을 감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글쓴이가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보고 듣고 안 내용을 차례대로 알맞게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것,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보고 듣고 알아낸 내용이에요. 자, 돌고래를 실제로 봤어. 관람객들 모두 탄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어. 모든 사육사가 돌고래를 열심히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 고래 생태 체험관에 있는 돌고래의 종이 남방 큰 돌고래임을 알게 되었어. 일단 고래를 실제로 봤죠. 그리고 이 돌고래가 묘기를 부리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돌고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방 큰 돌고래더라. 그리고 사육사들이 모두 돌고래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더라. 네, 그렇게 사용하면 여기 써주면 되겠습니다. 글쓴이가 고래 생태 체험관에서 돌고래를 직접 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생각이나 느낌을 구분해서 한번 써볼게요. 일단 알게 된 사실은 바로 이 남방 큰 돌고래가 평균 3, 40년을 살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돌고래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신기했다. 이렇게 살수 있는데 그 재주 부리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적이고 신기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는 걸 보고 감동적이고 신기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4문단이에요. 장생포 고래박물관 근처에서는요, 고래바다 여행선을 운항한대요. 자, 이게 세 번째 여정입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은 장생포항을 출발해서 연안을 둘러보거나, 고래가 출몰하는 지역을 탐사하는 관광선이래요. 이 연안이라는 말좀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이렇게 쭉, 여기는 출렁출렁 바다야. 응? 여기 바닷물이 쫙 쳐와요. 쫙. 그리고 여기는 육지죠? 네. 보통 이런 그림이나 사진 보이죠? 자, 이때에 이 바다 쪽에, 바다 가까이에 있는 그 육지 있잖아요? 그걸 연안이라고 합니다. 네.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자, 총네 경로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래를 볼수 있다는 세 번째 경로를 선택했는데, 3시간이나 배를 타야 해서, 어휴, 많이 간다. 부모님께서 뱃멀미를 걱정하셨다. 이거 어떻게 읽냐면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뱃멀미. 네. 자, 멀미가 심한 동생은 이거로 배를 탔다. 멀미가 심해. 배 타고 싶겠어?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탔어. 자, 그래도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돌고래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마음을 졸였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걱정했는데 멀리서 참 돌고래 떼가 나타났다. 수십 마리쯤 되는 참돌고래가 힘차게 헤엄치며 먹이를 잡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앞으로도 고래들이 바다를 거침없이 헤엄칠 수 있도록 고래를 보호하고 바다도 깨끗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아주 정석대로 견학 기록물을 쓰고 있어요. 여정을 얘기했고, 나 어디 갔어? 거기서 이걸 봤어. 견문을 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감상까지 잘 적어내고 있습니다.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래바다 무엇을 탔어요? 여행선 탔고요. 참돌고래떼가 헤엄치는 걸 봤고요. 그래서 고래 보호와 깨끗한 바다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대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여정은 고래바다 여행선이다. 고래를 볼수 있는 경로를 선택했다. 배 타는 시간은 약 3시간. 수십 마리쯤 되는 참 돌고래떼가 나타났다. 동생은 여행선을 타고 난뒤 멀미를 심하게 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타긴 했지만 멀미했다는 말은 또 없네요. 자, 기억에 들어갈 관용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멀미가 심한 동생은 이거로 배를 탔어요. 무엇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며, 네, 울며 겨자 먹기. 겨자 먹어봤어요?
겨자 먹으면 진짜 눈물이 나죠? 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될 때, 예, 그때 울며 겨자 먹기.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자,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알맞게 파악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랬죠? 예. 고래를 만나지 못해 아쉬웠지만,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아이, 고래 만났다니까요? 참 돌고래 때. 고래를 보호하고 바다도 깨끗이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알맞게 파악하지 못한 친구는 태성이 되겠네요. 네, 요렇게 태성. 태성아, 다시 읽어봐. 자, 마지막 5문단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그 전에 1문단은 처음 부분이었고, 2, 3, 4 문단은 가운데 부분이었죠? 자, 여기 5문단은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끝부분인데, 2, 3, 4 문단은요, 여정이 나오고, 견문 부분이 나오고, 마지막에 감상 부분이 나왔어요. 자, 여기는 어떤 부분이 나올까? 이번 견학으로 고래의 종류와 생태, 고래와 인간이 함께한 오랜 역사를 알고 고래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다. 고래와 바다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나도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래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렸다. 아우, 뭐다 들렸겠죠? 자, 이 부분은요, 이 견학 기록문 전체에 대한 이 글쓴이의 감상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글쓴이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지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견문과 감상으로 구분해 알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견학 기록문을 읽고 나서는요. 일단 견문이냐 감상이냐 그걸 한번 잘 구분해 봅시다. 고래의 종류, 생태는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죠. 생태는 살아가는 모습을 생태라고 해요. 고래의 종류, 생태, 역사를 무엇했다? 학습했다, 배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문에 들어가고요. 자연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느꼈다. 생태계 보호의 힘을 보태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말 전체를 다 보면 또는 요 밑줄 그은 것만 싹 봐도 뭐예요? 아, 이 부분은 감상 부분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이글 전체를 읽고 더 알고 싶은 내용. 그렇죠.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 궁금한 점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더 알고 싶죠. 이 내용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가 있어요. 또 못한 친구를 또 봐야 되네. 고래바다 여행선의 엔진 구조와 작동 원리가 궁금해졌어.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 걸 봐야 돼요? 고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 네. 요셉처럼 옛날부터 사람들이 고래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더 알아봐야겠어. 또 고래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생물이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지 조사해볼래. 이렇게 더 알고 싶은 내용 써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서윤아, 조금 더 생각해봐. 자, 1에서 5 문단을 잘 살펴보고 이글 전체 중심 내용을 정리해서 볼까? 일단, 견학 기록문이에요.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꼭 파악하셔야 돼요. 견학 기록문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3요소 있다고 했죠? 어디를 갔는지, 여행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줄임말이에요. 여행의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정이 들어가야 되고, 자, 여정 중에 내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것, 견문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인 감상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중심 내용을 정리하려면요.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감상이든 견문이든 여정이든 조금씩 넣어주면 참 좋아요. 일단 장생포 고래 박물관, 고래 생태 체험관 여기는 여정과 관계된 부분이죠.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고 생태계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감상 부분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중심 내용을 정리해주면 되겠고, 견문 내용이 아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선 뺀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여정과 견문과 감상을 골고루 넣어주면 좋겠다. 자, 64번 보겠습니다. 견학 기록문의 특성에 알맞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언제? 너
견학 언제 갔어? 이거 궁금하겠죠? 예, 견학 기록문에는 언제 견학을 갔는지 넣어주는 게 좋고요. 견문, 내가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보고 듣다 이런 뜻이에요. 보고 들었는지를 써주면 좋습니다.

0: 좋겠고, 여정, 내가 어디를 갔는지, 어디를 여행했는지를 써주면 좋습니다. 자, 감상 부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그래서 견학 기록문의 특성. 그러면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여정, 그 다음에 견문, 감상은 꼭 들어가 주어야 된다.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어떻게 세웠다. 예, 견학 기록문의 처음 부분에 넣어줄 수 있죠? 역시 언제도 처음 부분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갔어, 거기를. 뭐, 이렇게. 자, 여행의 과정인 이것이 드러나 있다. 뭐예요? 여행의 과정. 네. 이게 바로 여정입니다. 오, 기호를 쓰라고 했네. 오우, 여기다 여정이라고 쓸 뻔했어. 오, 틀릴 뻔했어. 자, 여정이니까 다. 그 다음, 누구와 언제 견학했는지 알수 있다. 요, 가지요? 가. 그 다음, 견학하면서 보고 들은 것인 이것도 살펴볼 수 있다. 자, 보고 들었다. 여기 그대로 나와요. 보고 들었다. 견문이죠. 자, 그래서 나를 쓸수 있습니다. 자, 보고 들었다. 견문. 아, 제가 한자를 잘 예쁘게 못 쓰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견, 이게 본단 뜻이에요. 눈 목자 들어갔죠? 보고 있어. 견, 그 다음에 문이죠. 자, 그냥 이렇게 쓰면은 이게 드나드는 문인데, 여기다 아주 재밌어. 귀 자를 써줘요. 네. 귀, 귀. 자, 그래서 보고 듣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4번 정답은, 예, 다, 가, 나. 라면 문제입니다. 이것 기록문은 특정 장소를 견학하고 알게 된 사실, 정보를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글이다. 견학, 견생, 견훈. 정답은 이거네요. 보고 듣고 느낀 것, 보고 듣고 느낀 것, 보고 듣고 느낀 것, 보고 듣고 느낀 것, 보고 듣고 먹은 것. 아, 맛있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들 풀어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 재미있는 문제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선생님은 12번과 16번을 구원픽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자, 이두 문제는 문제를 풀때 우리가 생각하는 닮아 있는 삼각형들 말고 다른 삼각형들이 또 닮은 삼각형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두 문제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번부터 문제 풀어가도록 하죠. 10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자, 이두 개의 각이 같고요. 선분 AD의 길이가 7cm로 주어져 있을 때 선분 DB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이 선분 DB니까 자, 이 길이를 X cm라고 하고 닮은 삼각형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각이 하나 똑같다라고 표시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삼각형 ADE와 삼각형 ACB를 봤을 때 A라는 각이 공통이죠. 그래서 A를 세모라고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모와 동그라미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각을 네모라고 이야기했을 때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세모와 동그라미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네모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작은 삼각형 ADE가 커다란 삼각형 ACB와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AA 닮음이죠. 그렇다면 대응변끼리 길이의 비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 당연히 할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거보다 더 쉽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삼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세모라는 각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때 세모의 양쪽 옆에 이웃하는 변을 생각해 보면 그게 7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어때요? 세모라는 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이 7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알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닮은 삼각형에서 대응변끼리 길이의 비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따로따로 변의 길이를 보고 그 비율들이 이 그대로 연결되어 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문제를 풀 때서 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SAS 닮음의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 이렇게 두 변과 사이에 끼어 있는 각,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충분히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요런 순서로 접근해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삼각형 자체가 닮음은 AA 닮음이다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세모라는 각을 끼고 있는 양쪽 변의 비율을 생각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변과 각과 변으로 이어지는 5대 7.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5대 7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7이라는 비율의 실제 길이가 14cm였기 때문에 5라는 비율의 실제 길이는 10cm가 돼야 될 거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X cm, 즉 선분 DB의 길이는 3cm가 되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바로 알아볼 수 있겠죠. 괜찮아? 그래, 이걸 뭐 5대 7 플러스 X가 7대 14다. 이런 식의 비례식을 세워도 되지만 훨씬 바라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끼어 있는 각 중심으로 해서 5대 7, 그래,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5대 7, 이런 식으로 찾아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1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역시나 평행 4변형에서 삼각형들의 닮음을 생각하면서 선분 CF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자, 여기 있는 선분 CF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삼각형에 대한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작은 삼각형이 왼쪽에 있는 커다란 삼각형이랑 서로 닮음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네요. 보입니까? 선생님, 잘안 보여요? 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평행 4변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두 변이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선과 다른 하나의 직선이 만나면서 우리 엇각을 표시해 볼수 있겠고, 맞꼭지각을 세모라고 표시한다면 나머지 하나의 각도 당연히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너를 네모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식으로 각 주어져 있을 때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네모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이 길이가 같은 이등변이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 선분 BE의 길이가 8cm였는데, 자, 이 똑같은 일이 닮은 삼각형에서도 벌어져야 되니까요. 선분 CE의 길이와 선분 CF의 길이가 역시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합니다. 네모라는 각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 같아져야죠. 그렇다면 선분 CF의 길이가 선분 CE의 길이하고 같아지고, 선분 CE의 길이는 10cm에서 8cm 빼면 되니까, 자, 이두 개의 변의 길이 모두 다 2cm라는 정답 찾아낼 수 있겠네요. 어때? 괜찮아요? 그래, AA 닮음 활용한 겁니다. 역시나 네모라는 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하는 두 변을 관찰한 그 결과를 어디 작은 삼각형에서 그대로 적용해 주었다라는 거지. 물론 이걸 닮은 비가 4대 1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두 변도 4대 1이다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하지만 바라보기가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시간을 좀 아끼고 명확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2번 문제 볼 텐데, 이 문제는 이 그림이 나중에도요, 정말 자주 등장할 그림이에요. 실제로 직각 삼각형이 하나 있을 때그 안에 정사각형 그리면서 닮은 삼각형을 찾아내는 이야기들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문제를 풀 때는요,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과 커다란 삼각형이 서로 AA 닮음이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요, 여기 있는 작은 삼각형, 중간 삼각형이 서로, 그렇지, 이렇게 잘라져 있는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미적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건데요. 그때 미분에서 속도 거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때, 그때 이런 그림이 등장하면서 이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야라는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때를 위해서 삼각형 세 개가 모두

닮음이다라는 걸 한번 바라보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보았다는 거죠. 물론 그먼 훗날까지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을 기억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그림 만났을 때좀 친숙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왜 닮음인지 한번 볼게요. 실제로 여기 직각이죠. 여기 직각이에요. 하나의 각을 지금 동그라미라고 표시해 봅시다. 여기 선분 ED와 선분 BF 서로 평행이기 때문에 동의각으로 동그라미 옮겨올 거야 라는 생각 할수 있겠네. 그리고 너 세모라고 하면 당연히 너도 동의각으로 세모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분 AB와 선분 DF 역시나 평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왼쪽, 오른쪽 삼각형과 왼쪽 삼각형이 직각 세모 동그라미, 직각 세모 동그라미로 구성되어져 있는 삼각형들이고요. AA 닮음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커다란 삼각형도요, 직각 세모 동그라미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삼각형 ABC부터 시작해서 작은 거, 중간 거, 크기대로 모두 다 닮음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주어져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했을 때이 X를 가지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네. 자, 여기 X cm, 그렇다면 세로의 길이도 X cm, 따라서 선분 AE의 길이는 3에서 X를 뺀 것만큼이겠지. 여기 있는 이 길이가 3 빼기 X cm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쌤, 단위는 생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지금 커다란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을 중심으로 해서 세모 직각 동그라미의 순서로 변의 길이를 보면 3, 6하고 읽을 수 있으니까요. 1대 2의 길이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삼각형에서도 어때? 세모 직각 동그라미의 순서로 봤을 때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3 빼기 x 대 x의 b를 생각해 보면 네가 1대 2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내항의곱과 외항의곱이 같다라고 식 세우면 x는 6 마이너스 2x 하고 주어지면서 x 값 자연스럽게 2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x가 2였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2cm니까 넓이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 4제곱센티미터라는 3번을 정답으로 골라볼 수 있는 문제겠죠. 어때? 문제를 풀기엔 어렵지 않아, 그치? 직각삼각형, 아, 너랑 커다란 직각삼각형이랑 닮음이야, 라는 거 찾아내고 길이의 비율을 생각하면 됩니다. 단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놓고 생각하면 식을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와 더불어 선생님이 그 삼각형들의 닮음인 것들 다 짚어드렸으니까 그 삼각형들까지도 눈에 좀잘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의 두 꼭지점 AC에서 각각 선분해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각삼각형들이 두개 있단 얘기지. 그랬는데 그두 개의 직각삼각형에서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각이 있더라라는 상황이에요. 많이 봤던 그림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선분 AE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보세요. 여기 직각 수선의 발 내려서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었고 또 C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었는데, 아, 각 B가 공통으로 공유되고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널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하면 나머지 하나의 각은 직각, 나머지 하나의 각은 직각, 그리고 또 다른 각은 세모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요. 빨간색 삼각형에서도 어때요? 그래, 동그라미, 너 직각. 그렇다면 이 끝에 있는 요 각, 지금 이 부분, 그게 세모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AA 닮음이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 자, 그 AA 닮음이다라는 걸 가지고 구하라는 변의 길이는 선분 AE의 길이니까 우리 선분 AE, 여기 있는 이 조그만 길이 구해보도록 하자. 그러려면 뭐 찾으면 됩니까? 선분 BE의 길이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선분 BE의 길이를 X cm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BE를 X cm라고 이야기하고 노란색 삼각형을 봤더니 세모에서 동그라미 그리고 직각까지 각을 따라가면서 변의 길이를 보면 12cm와 X cm의 길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노란색 삼각형에서 12 대 X라고 값을 찾아내요. 자, 그게 어때? 세모에서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읽어낸 겁니다. 그 순서를 어디에서? 빨간색 삼각형에서도 읽어내겠다 이거지. 세모에서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

순서로 읽어내겠다. 그럼 9대 6이라고 길이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대 6이라고 길이 읽어냅니다. 자, 노란 삼각형, 빨간 삼각형 따로따로 본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길이 B를 생각해 보시면 12대 X가 3대 2다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3X가 24하고 쓰여지면서 X가 8cm라는 얘기 할수 있겠네. 자, 결국 전체적으로 9cm에서 8cm를 빼내는 게 선분 AE야라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선분 AE의 길이는 1번 1cm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겠죠. 어때? 괜찮아? 지금 우리 삼각형에서 수선해발 내려서 그렇지. 이렇게 수선해발 내리면서 직각삼각형. 그리고 C에서 수선해발 내리면서 직각삼각형. 그런데 각 하나가 공유되어져 있다라는 생각하니까 AA 닮음이야라는 거 눈에 보입니다. 자, 요 이야기들이 문제 풀때 많이 등장했었을 거니까요. 우리 요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니? 좋아. 항상 요런 그림에서는 이런 패턴으로 닮음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1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은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는 그림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그리고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모두 닮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거 공식화 시킬 수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내려오는 변이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공식들이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긴 길이 곱해준 것과 같다. 이런 얘기 했었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긴 길이. 이렇게. 자, 이쪽이 더 짧네. 그치? 짧은 길이, 긴 길이. 이렇게 곱해준 것과 같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공식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건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그 공식들을 유도할 수 있지만 시험 볼 때는 직접 유도하지 말자.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 공식화 시킨 것들이 머릿속에 그림이 구조가 좀 기억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드려봅니다. 자, 그럼 어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분 AC의 길이였기 때문에 자, 이 길이 구하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려오는 길이의 제곱은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라고 식 세울 수 있겠죠. 선분 AC의 제곱을 생각해 보면 짧은 길이 4, 그리고 긴 길이 생각하면 9. 아, 36이 선분 AC의 길이의 제곱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선분 AC의 길이가 6cm라고 이런 식으로 바로 정답 써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공식 적용해서 4번을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괜찮니?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는 거, 이거 매우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몸에 익혀두셔야 합니다. 시험 볼때 매번 그림을 보면서 그때그때 닮음을 찾아간다? 너무 불편한 이야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역시나 직각삼각형 안에서 직각삼각형 만들어내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분 CH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게 지금 문제네요. 자, X센티미터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구조는 지금 가운데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이 도착하는 곳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하고 구성되어져 있는 공식 적용해 볼수 있겠지. 그래서 4의 제곱이 도착하는 지점 H에서 짧은 길이 2, 긴 길이 X를 곱해 준 것과 같아지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고 EX가 16이니까 X가 8하고 쓰여지면서 우리 정답은 5번이야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어때?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지. 이렇게 적용시켜서 문제를 빠르게 빠르게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부하는 측면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선생님이 이 얘기들 하면서 개념 시간에 그렇죠. 공식 하나 더 말씀드렸었죠. 무슨 공식? 이름하여 소공식. 그래. 여기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생각하는데 선분 AB와 선분 AC를 밑변과 높이로 생각해서 구할 수도 있고 넓이를 아니면 선분 BC를 밑변, 선분 AH를 높이로 생각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길이를 곱해준 게 자, 이렇게 길이 곱한 것과 같다라는 공식들 생각해 볼수 있었죠. 이게 넓이로 접근하는 거였었어요. 그지? 네, 근데 그걸

공식화시켜서 우리 그냥 한글 소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소공식 하면서 이 구조를 기억했었습니다. 자, 원리는 다 설명드렸고, 지금 방금도 선생님이 원리 설명드렸으니까, 자, 요 공식까지도 하나 더불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실은 이 정보들을, 이 지금 주어진 정보들을 가지고 웬만한 변해결이들은 다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건 나중에 좀더 자세히 문제 보면서 또 다른 문제에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 공식까지 어쨌든 공부하는 걸로 15번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가보도록 하자. 자, 16번. 오늘의 구원픽입니다. 소단원 실전 테스트 마지막 문제이니만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고, 닮은 삼각형도 여러 군데 있는, 네, 그런 문제예요. 먼저 이런 생각해야죠.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머릿속을 툭 스쳐 지나가야 되는 게 있어. 뭐? 이등변 삼각형. 아, 접었어. 접기 전과 접은 후의 각이 똑같으면서 엇각이 발생하고 결국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타나더라라는 얘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야 되죠. 찾을까요? 자, 지금 보시면 주어져 있는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C가 C프라임에 오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요. 그래, 여기 있는 너 동그라미라고 접기 전의 각 표시해 본다면 접은 후의 각, 각 C프라임 BD하고 같은 크기의 각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접혔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엇각에 의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중학교 1학년에서 너무 많이 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종이 접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그 이등변 삼각형이 수선을 내려그었을 때, 그래, 밑변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더라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점 F를 기준으로 해서 선분 FD의 길이와 선분 FB의 길이가 똑같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개 더하면 20cm여야 되니까 각각의 길이가 10cm여야 한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괜찮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찾아낸 게, 자, 여기 있는 이 길이가 10cm다라는 것까지 찾아낸 상태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뭔지 살펴볼까요? 선분 AE의 길이를 구하여라. 여기 있는 작은 길이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선분 AD의 길이에서 선분 ED의 길이를 빼내면 되겠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아, 선분 ED의 길이 널 구하란 이야기네라고 문제를 바꿔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변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 눈에 보입니까? 그래요. 직각과 동그라미로 구성되어져 있는 삼각형이죠. 그래. 나머지 하나의 각 세모라고 이야기해 본다면 직각 동그라미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는 삼각형이 아래 또 등장합니다. 보세요. 동그라미, 너 직각. 그럼 이 각이 세모가 되면서 아래에 있는 커다란 직각삼각형 BCD와 위쪽에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이 서로 AA 닮음이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이 10cm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X와 10cm를 엮어서 B를 찾아내면 되겠지. 어떻게? 세모에서 동그라미에서 직각으로 움직이면서 X 대 10이라고 쓸수 있겠네. 자, 그럼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도 어때? 세모에서 동그라미에서 직각으로 흘러가자 이거죠. 세모에서 동그라미에서 직각으로 흘러가면 20대 16하고 써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20대 16. 그래, 5대 4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X 대 10이 5대 4야라고 생각한다면 4X가 50, X는 2분의 25 이렇게 X값 구할 수 있겠다. 결국 선분 AE의 길이를 찾아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전체적으로 16cm에서 2분의 25cm 빼면 되는 겁니다. 자, 선분 AE의 길이 찾아봅시다. 너는 16에서 2분의 25 뺀다면 2분의 7cm라고 우리 정답 구해줄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거예요. 어때, 괜찮아? 괜찮은 문제죠. 우리 접었을 때 나타나는 얘기들 다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삼각형의 닮음에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할수 있어야 되는 매우 복합적인 진짜 좋은 그런 형태의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소다른 실전 테스트 마지막 문제 다운 그런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는 되셨죠? 자, 그런데요. 우리 이 문제를 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삼각형이 닮아 있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보시면 너도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직각삼각형이 하나 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각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EBF라는 작은 직각삼각형, 그것과 여기 DBC'이라고 이야기하는 커다란 직각삼각형도 역시나 닮음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삼각형들의 닮음들이 숨어 있는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걸 발견해 볼수 있었습니다. 괜찮죠? 이런 것들까지도 눈에 보이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봐요. 이렇게 해서 소다른 실전 테스트 1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중단원 문제로 살짝 넘어가서 몇 문제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중단원 실전 테스트 1번 문제 보죠. 항상 닮은 도형인 걸 골라봐라라고 이야기했네. 두 개의 삼각형, 두 개의 마름모, 두 개의 평행사변형, 두 개의 원뿔 전부 다 항상 닮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두 개의 구가 항상 닮아 있는 거니까 그 구를 정확하게 반으로 잘라 놓은 두 개의 반구도 항상 닮아 있는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건 정답이 5번이야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겠죠. 보통 우리 항상 닮아 있는 도형 어때? 두 정다각형, 두 정다면체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었고요. 또두 개의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냥 이등변 삼각형 아니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항상 닮아 있다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두 개의 원, 두 개의 구도 항상 닮아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돼서 두 개의 반구 항상 닮아 있다. 그럼 당연히 두 개의 반원도 항상 닮아 있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1번 문제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다. 자, 다음 보자. 다음에서 두 개의 사각뿔이 서로 닮은 도형이다. 그리고 닮은 면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xy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두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닮은 비를 발견할 수 있어야겠죠. 보시면 여기 12cm, 여기 16cm 대응변인데 길이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닮은 비 생각할 수 있죠. 4로 나눠준다면 3대 4가 닮은 비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아, 6이랑 y는 역시 3대 4의 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서 6대 y가 3대 4야라고 식 쓰면서 y 값은 8이구나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더불어 x는 그렇지,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6이 또몇대 몇? 3대 4여야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x 대 6이 3대 4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4x가 18이어야 되니까 x는 2분의 9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x와 y 두개 곱해봐라라고 얘기해서 36을 우리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 대응하고 있는 변들 중에서 길이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걸 찾아서 닮은 비를 먼저 찾아내는 거, 이게 포인트였죠. 자, 다음으로 갑시다. 3번입니다.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라고 할수 없는 걸 찾아보래요. 여러분 보시면 A 대 D 표시할까요? 아, A 대 D 너 비율 똑같아. B 대 E 이렇게 똑같아. C 대 F 이렇게 길이의 비가 똑같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대응하고 있는 세 개의 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각 다 같아진다. SSS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다음 A 대 D, B 대 E. 자, A 대 D, B 대 E 똑같아요. 길이 비가. 그러면서 각 C와 F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SAS 닮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은요. B 대 E와 C 대 F가 같습니다. 자, B 대 E와 C 대 F가 똑같아요. 그럼, 그렇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 같아지면 닮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사이에 끼어 있는 각 A와 각 D를 지금 각의 크기 같다라고 주고 있으니까 이거 모두 다 닮음이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다음 보자. 각 B와 각 E. 자, 여기 있는 이 각과 요 각, 각의 크기 똑같답니다. 자, 그리고 각 C와 F, C랑 F 각의 크기 똑같대요. 아, 두 개의 대응각이 각의 크기가 같아져 AA 닮음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4번도 닮음이 되고요. 그럼 닮음이 되지 않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 같이 두 개의 각의 크기를 얘기해 준 상황에서 각 A와 각 D가 70도로 같아진다라는 조건을 주면 나머지 각의 크기가 계산에 의해서 50도 그리고 60도하고 등장하면서 모든 각의 크기들이 전부 다 같아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도와 50도, 60도와 50도를 양끝으로 하는 이렇게 두 개의 변이 서로 대응변이 되고 길이의 비가 2대 3이 되는 AA 닮음의 삼각형을 만족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의 경우가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되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건들은요, 1, 2, 3, 4번 전부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도 삼각형의 닮음 조건 3개, 즉, SSS 닮음, SAS 닮음, AA 닮음, 이 구조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1, 2, 3, 4번은 전부 엉뚱한 곳에 그림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4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5번부터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5번부터는요, 이 닮음의 비 관련돼서 좀 재밌는 얘기들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들은 바다의 왕인 범고래죠. 이런 기이한 행동은 과거에는 거의 관찰된 적이 없던 모습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영상은 일본의 시레토쿠 반도에서 촬영됐습니다. 이곳은 놀라운 생물들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서식지 중 하나죠.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팀에 합류해 그들의 오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신비로운 모습 뒤에 있는 놀라운 이유를 발견했죠. 우리와 함께 미지의 범고래 세계를 탐험하러 떠나봅시다. 촬영팀은 일본 북부의 시레토쿠 반도에 있는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얼음이 녹는 봄과 여름이 되면 이 바다에 다양한 포유류가 찾아옵니다. 여기엔 거대한 범고래도 포함되어 있죠. 이 고래는 길이가 10m에 이르고 몸무게도 10톤이나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거대한 크기가 드러나죠. 범고래들은 해양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바다의 왕입니다. 그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죠.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범고래는 약 10마리가 한 무리를 구성하죠.

우린 어미의 복부를 계속 쿡쿡 찌르는 새끼를 발견했죠. 범고래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포유류입니다. 새끼는 젖을 먹으려는 거죠. 어미와 새끼는 늘 함께 다닙니다. 새끼는 다양한 행동을 배우고 흉내도 내죠.

0: 스파이 호핑도 포함됩니다. 새끼 범고래는 빠르고 열심히 배웁니다. 시레토코에서는 주로 4월과 6월 사이에 범고래가 관찰되죠. 이곳의 범고래 개체수는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신비로운 행동도 이 바다에서는 종종 목격되죠. 바로 최대 100마리의 범고래가 모여서 만드는 대단위 무리의 집결, 슈퍼포드입니다. 이 슈퍼포드의 대형은 일렬로 늘어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왜 이렇게 많은 범고래가 시레토코에 모일까요?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다섯 개의 대학 연구팀이 2012년 이후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1: 分か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多いと。 ほとんど何も分かってないというところも研究所の魅力ではありますね。
0: 우리 제작진은 이 연구팀과 2년 동안 함께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으로 몸에 있는 무늬와 지느러미 모양을 통해 각 범고래를 구별했죠. 연구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시레토코에 400마리 이상의 범고래가 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범고래는 수면에서 긴 시간을 보내지 않죠. 배에서의 조사만으로는 범고래의 생활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홋카이도 대학의 미타니 요코 교수는 이 포착하기 어려운 포유동물을 추적하고 있죠. 그녀는 작은 위성 송신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범고래의 등지느러미에 부착해서 그들의 행동을 추적할 계획이죠. 송신기는 고래의 위치뿐만 아니라 수심까지 알려줄 겁니다. 이 장치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죠. 범고래들은 온종일 무엇을 할까요? 송신기의 데이터는 곧 놀라운 걸 보여주었습니다. 흰색 표시는 범고래가 이동한 수심의 범위죠.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보세요. 최근까지 범고래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약 260m였습니다. 하지만 시레토코의 범고래는 그것을 초과했죠. 놀랍게도 가장 깊게 잠수한 깊이는 736m나 됐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보게 됐죠. 시레토코에 있는 범고래의 생활 방식은 전문가들도 놀랄 만큼 독특했습니다.
2: 상상을 超えてました. 샤치ってこういうもんだよね. っていうようなそういう概念をもしかしたら崩せる新しいシャチのタイプかもしれないですし、それは面白いかなと思います。
0: 깊은 바다는 무엇이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연구팀은 그것을 알아보기로 했죠.

0: 비디오 로거라는 영상 기록 장치를 사용할 겁니다. 내부에는 소형 카메라와 움직임 추적기가 있죠.
1: 안녕하세요.
0: 흡착판으로 장치를 부착해서 바다 깊은 곳까지 추적해 볼 계획입니다. 시작됐군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성공했죠. 영상 기록 장치는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3시간 동안 영상을 계속 녹화합니다. 연구팀은 장치를 회수했죠. 이제 진실을 확인할 순간입니다. 이 영상은 처음에 찍힌 것이죠. 두 범고래가 접근합니다. 낯선 물체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군요. 다행히 장치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곧 세 마리가 모두 이동하죠. 숨을 쉬려고 수면으로 올라왔다가 잠수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려는 걸까요? 하지만 영상 기록 장치는 범고래가 헤엄치는 모습만 포착했죠. 범고래가 심해로 향하는 이유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을 분석하는 센서는 매우 흥미로운 데이터를 기록했죠. 맨 위에 있는 파란 선은 움직임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노란색 선은 깊이를 나타내죠. 범고래의 움직임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더 강렬해졌는데 연구팀은 이것이 먹잇감을 쫓을 때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고래는 심해에서 무엇을 먹을까요? 연구팀은 또 다른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범고래들이 도달하는 깊이까지 수중 카메라를 잠수시켜 그곳에 있는 걸 보려는 거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빨리 감기를 했고 이제 약 300m까지 내려왔죠. 수많은 작은 생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크릴이라 불리는 갑각류물이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오징어죠. 오징어는 범고래의 주요 먹잇감입니다. 물고기들도 있군요. 연구원들의 추측대로 범고래는 먹이를 찾아 심해로 내려간 겁니다. 연구팀의 꾸준한 노력으로 범고래의 중요한 서식지인 시레토쿠를 둘러싼 많은 수수께끼를 밝혀냈죠. 하지만 이곳의 먹이가 풍부한 이유는 뭘까요? 겨울이면 시레토쿠 근처에 유빙이 형성되는 걸 아시나요? 유빙은 육지에서 풍부한 영양분을 가져옵니다. 봄이 오고 얼음이 녹을 때 그 영양소들이 바다로 방출돼 엄청난 양의 크릴 새우가 생겨나죠. 이것은 결국 오징어나 물고기 같은 다른 포식자들을 끌어들이니 봄부터 여름까지 해양 생물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거대한 범고래도 마찬가지죠. 지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곳은 시레토쿠 반도의 라우스 앞바다 해저입니다. 북쪽면의 수심은 2,400m지만 남쪽 면은 수십 미터 정도로 꽤 얕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절벽과 같다는 거죠. 이 막다른 길에 부딪힌 물고기와 오징어가 이곳에 점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레토코의 심해에서 범고래의 먹이가 엄청나게 발견되는 거죠. 이 바다의 왕에겐 이곳이 무제한 뷔페 같은 겁니다. 시레토코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해양 동물들도 있죠. 푹신한 털이 특징인 북방물개입니다. 몇몇은 2m까지 자라기도 하죠. 이 무렵 물개는 이들의 번식지인 러시아로 향합니다. 아마 이 물개는 풍요로운 시레토코 바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테지요. 다음은 거대한 해양동물입니다. 멸종 위기 등급 취약종으로 분류된 몸길이가 20m인 참고래죠. 대왕고래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생물입니다. 다른 종의 생물도 만나볼까요? 애조 불곰은 먹이를 찾아 물가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죠. 고래 사체는 흔치 않은 맛있는 먹잇감입니다. 시레토코의 풍요로운 바다는 육지의 생명체도 살아가게 해주지요. 시레토코의 바다에는 범고래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가장 의문스러운 건 슈퍼푸드입니다. 이곳에선 범고래가 100마리까지 모여있는 것도 볼 수 있다고 했죠. 범고래들이 언제 나타날지는 예측할 수도 없고 나타나더라도 잠깐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었죠. 연구팀이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그들을 찾고 나타날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우린 현지 선박으로부터 많은 범고래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죠. 급히 현장으로 갔습니다. 멀리 수많은 둥지느러미가 보였습니다. 여러 마리가 함께 온 것 같죠. 연구팀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범고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기다려왔던 순간인지도 모르죠. 두 개의 다른 무리가 보입니다. 확실히 두 무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의 큰 떼를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 30마리에 육박했죠. 일반적인 무리의 수보다 훨씬 많은 수입니다. 범고래들은 매혹적인 대형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헤엄치고 있죠. 이 특별한 행동이 이렇게 뚜렷하게 공중에서 촬영된 건 최초입니다.

0: 이 되어 움직이고 있죠. 범거래들은 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몇몇은 실제로 서로의 배를 비비고 있는데 이건 문지르기라고 알려진 행동이죠. 자세히 보면 다른 범고래들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범고래가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몇 분 뒤 범고래들이 다시 한번 대형을 만듭니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대형을 깨뜨렸다가 새로운 대형을 만들었죠. 약 1시간 동안 이 수수께끼 같은 행동을 반복한 후 거대한 범고래 떼가 흩어졌습니다.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우린 연구팀장인 오히즈미 히로시 교수에게 이 영상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400마리 이상의 범고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죠. 그리고 유사점을 찾았습니다. 히로시 교수는 이 범고래 떼 중 11마리가 한 무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무리라고 결론 지었죠. 두 무리가 함께 모인 이유를 설명하자면,
1: 婚活 파티みたいなと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0: 연구에 따르면 범고래 무리는 서로 떨어져 지내며 개체가 성숙해진 후에도 다른 무리와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하죠. 가장 연장자인 암컷을 우두머리로 하는 가족이 한 무리를 구성합니다. 수컷과 암컷 모두 같은 무리 내에서 평생을 함께 지내죠. 그러니 짝을 찾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무리를 만났을 때 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짝을 찾는 거죠. 이렇게 모이는 건 온 가족이 참여하는 중매 파티와 같습니다. 때론 이 슈퍼버디에 100마리의 범고래가 모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레토코의 환경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이바지합니다.
1: ラオスの海が非常に豊かな海であるということが一つの第一の条件だとは思いますけれども、そこにシャチが集まることによって繁殖相手を探すのにもちょうど好都合な場所になりやすいわけですね。
0: 슈퍼포드를 근접한 거리에서 보려면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범고래들의 신비한 행동을 직접 엿볼 수 있었죠. 시레토코의 풍요로운 바다는 이 장엄한 해양 포유류들이 만나는 매우 중요한 장소로 밝혀졌습니다. 나란히 줄을 서는 것은 짝을 찾기에 효과적일 것 같진 않죠. 그런데 범고래의 눈은 머리의 측면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란히 줄을 서 있을 땐 자신의 옆에 있는 범고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범고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대형을 깨뜨렸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범고래들이 잠재적인 짝을 많이 만나볼 수 있도록 위치를 바꾸는 거라고 하죠. 결국 여러분의 이상적인 짝을 찾는 최고의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아닐까요? 연구팀과 2년 동안 지내면서 시레토코에 있는 범고래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새끼 범고래도 발견했는데 무리의 구성원들은 새끼 범고래를 가운데에 두고 헤엄쳤죠. 아직 1년밖에 안 된 범

0: 범고래입니다. 아마도 이 새끼 범고래는 언젠가 이곳에서 짝을 찾게 되겠죠. 여름이 오면 이 범고래 떼는 시래트포를 떠날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연구가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이 많으니까요. 시레토포의 바다에는 바다의 왕인 거대한 범고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더 많이 할수록 지구뿐만 아니라 바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이곳에서 범고래가 대규모로 모이는 것, 이곳이 풍요로운 바다라는 증거입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3: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저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저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공부 열심히 해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죠.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며 이야기 읽기, 또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하 주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국어 공부도 신나고 재미있게 함께 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의 성격은 어떤가요? 아, 느긋한가요? 아니면 급한가요? 또 아니면 친절한가요? 다정한가요? 또 아니면 무뚝뚝한가요?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이 사람들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 다르게 생각하거나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컵이 두 개가 있고요. 이 똑같은 컵에다가 물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반씩 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만큼 든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에게 뭐야? 이 컵에 물이 반밖에 없잖아.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와, 이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수 있겠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요, 어느 쪽인가요? 이 상황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나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나요? 이왕이면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고,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성격은요, 쉽게 바꾸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성격을 바꾸기는 힘들지만, 이 사람의 생각은 노력해서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유, 나는 못해! 포기해야지!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할수 있어! 희망이 있어! 나는 할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았는데요. 우리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요라고 배웠지요. 자,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야기 속의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자, 선생님이 쓰는 동안 우리 친구들 배운 내용 한번 샥샥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야기 속의 인물을 파악하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 첫 번째로 우리 이런 걸 배웠지요. 그러니까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말,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인물이 다정하다, 친절하다, 급하다, 느긋하다, 뭐 이런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서 그 인물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 찾아보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배웠지요. 상황에서 인물의 말이나 행동,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는지 찾아보면 이야기 속에서 인물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가 있답니다. 자, 배운 내용 떠올려 봅니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그 인물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 잘 생각하면서 이야기 속의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기로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볼 건데요. 자, 먼저 만나볼 글의 제목은요. 내 친구 수민이와 지우기라는 글입니다. 국어 활동인데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며 이야기를 읽어 볼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인물들의 성격이 무엇인지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 인물의 말과 행동을 잘 생각하며 한번 글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내 친구 수민이와 지욱입니다. 자, 내가 우리 반에서 특히 좋아하는 친구는 수민이와 지욱이다. 오늘은 두 친구에 대해 글을 써 보려고 한다. 아하, 그러니까 이 글은 이두 친구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겠구나라는 것첫 번째 문단을 통해 알수 있네요. 자, 다음을 보죠. 자, 먼저 수민이는 친구들이 실수를 해도 잘 이해해준다. 전에 내가 실수로 수민이의 발을 밟은 적이 있었다. 아팠을 텐데도 수민이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줘서 참 고마웠다. 지우기는 언제나 반갑게 인사해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한다. 인사할 때에는 항상 이름을 부르고 칭찬을 덧붙인다. 오늘도 나에게 하준아 안녕, 머리 잘랐구나, 잘 어울린다. 아, 이 글을 쓴 친구가 하준이라는 걸알수 있네요. 머리 잘랐구나, 잘 어울린다 라며 인사를 건넸다. 나, 하준이겠죠? 나는 무뚝뚝한 편이라 지우기의 이런 면이 부럽다라는 내 친구 수민이와 지우기라는 글입니다. 이 제목에서 알수 있다시피, 그러니까 이 글은 하준이의 친구 수민이와 지우기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다라는 것알수 있네요. 자, 45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 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글쓴이는 무뚝뚝한 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글쓴이는요, 바로 이 글을 쓴 친구, 그러니까 나가 되겠죠. 여기서 나는 바로 하준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야기 속에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때는요, 두 가지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 또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 찾아보면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글에서는 맨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나는 무뚝뚝한 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글을 쓴 친구 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뚝뚝한 편이다 라는 성격을 드러내는 말이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글을 쓴 친구는 무뚝뚝한 편이다라고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맞게 말했기 때문에 동그라미 해줍니다. 두 번째, 수민이는 친구들이 실수를 하면 화를 잘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수민이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보면 되는데요. 여기 있죠. 수민이는 친구들이 실수를 해도 잘 이해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을 보고 우리는 또 수민이의 성격을 알수 있죠. 굉장히 마음이 넓은 친구구나, 이해심이 깊은 친구구나라는 것알수 있잖아요. 따라서 실수를 하면 화를 잘 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맞지 않습니다. 1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6번 보도록 하죠. 방금 이야기한 이 수민이의 성격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혜수, 진서, 정하라는 꿀던지 친구가요, 각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잘 듣고 바르게 이야기한 친구를 찾아봅니다. 자, 수민이는 야무지고 꼼꼼해라고 혜수가 이야기했고요. 진서는 수민이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 수민이가 꼼꼼한지 또 손해를 보는 걸 싫어하는지 이런 내용이 드러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자, 세 번째 정화는요. 수민이는 친구들이 실수를 해도 잘 이해해 주는 것으로 보아 이해심이 많은 것 같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수민이의 성격이잖아요. 따라서, 아, 정화가 바르게 말했구나. 정답은 정화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47번 문제 만나볼까요? 이번에는요, 수민이에 이어 이 글의 제목처럼 지우기도 있잖아요. 지우기의 성격도 한번 짐작해 보겠습니다. 지우기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 지우기는 언제나 반갑게 인사해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안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우기는요, 항상 이름을 부르고 칭찬까지 덧붙인다라고 했어요. 오늘도 하준아 안녕, 머리 잘랐구나, 잘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지요. 이걸 보고 우리는요, 다정하다라는 지우개의 성격 짐작할 수가 있죠. 뭐 너그럽다, 쌀쌀맞다, 불친절하다, 퉁명스럽다 이런 성격은 이 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우개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다정해요.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요, 우리 이왕이면은요, 친구들에게 한마디 건넬 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지우기처럼 그냥 안녕보다는 항상 이름을 불러주고 칭찬까지 덧붙인다면 인사를 받는 상대방의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 좋으면 나까지 기분 좋아질 수 있겠죠. 우리도 앞으로 우리 지우기처럼 다정하게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7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48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성격을 드러내는 말을 찾아보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 잘 찾아보면 인물의 성격을 알수 있다라는 걸 말이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글쓴이의 성격이 무뚝뚝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 라고 했는데요. 자, 방금 본 글에서 나는 무뚝뚝해 라고 성격을 드러내는 말이 나타나 있잖아요. 따라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본다. 1번은 2번으로 샥샥샥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실수한 친구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수민이는 이해심이 많은 것 같아 라고 성격을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 번째, 인물의 말을 살펴본다. 2번은 3번으로 샥샥샥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는요, 언제나 반갑게 인사해서 상대를 기분 좋게 한다니, 이런 지우기의 행동을 통해 다정한 친구야 라고 또 성격을 짐작해 봤잖아요. 따라서 인물의 행동을 살펴본다. 3번은 1번으로 샥샥샥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잘 떠올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48번 문제였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49번 문제인데요. 먼저 글 가와 글 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글 가입니다. 자, 사랑하는 주하에게라고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쓴 모습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하에게라고 한걸 봐서, 아, 그러니까 주하라는 사람에게 썼구나라는 것알수 있고요. 내용을 보면, 주하야, 잘 잤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달리기 연습을 하러 가는 것이 힘들진 않은진 모르겠구나. 아는지 모르겠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 아빠는, 아,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은 바로 주아의 아빠구나라는 것알수 있고요. 아빠는 주아가 참 대견하고 기특하단다. 아빠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응원하는 마음도 잘 드러나 있고요. 좋은 하루 보내렴, 우리 딸.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주아에게 보내는 아빠의 편지인데요. 이 내용 속에 이 딸을 생각하는 대견하고 기특해하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아빠가라고 글을 쓴 사람까지 나타나 있죠. 자, 그렇다면 글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빠께예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번엔 아빠입니다. 아빠, 제가 아침 일찍 나오는데 아빠는 그런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밥을 챙겨주고 가시잖아요. 표현은 자주 못했지만 항상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주아 올림. 그러니까 글 나는요. 주아가 사랑하는 아빠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들. 그러니까 뭐,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버지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글가와 나를 보고 49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글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볼게요. 글가는 주아가 아빠에게 쓴 글이다. 글가는 아빠가 주아에게 쓴 글이죠. 2번. 글나는 아빠가 주아에게 쓴 글이다. 1번과 2번이 바뀌었어요. 글 나는 주아가 아빠에게 쓴 글입니다. 3번. 글 나에서 전하고 싶은 마음은 격려하는 마음이다. 격려하는 마음은 바로 글 가. 여기서 드러나 있죠. 글 나는 아버지에게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알맞지 않습니다. 4번. 글 나에서 아빠가 주아의 아침밥을 챙겨주신다고 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아빠는 그런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밥을 챙겨주고 가시잖아요 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4번이 알맞구나라는 것알수 있고요. 5번 글 가에서 아빠는 아침 일찍 달리기 연습을 하러 가신다고 하셨다. 아침 일찍 달리기 연습을 하는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바로 주화잖아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4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50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글가에서 전하고 싶은 마음 묻고 있는데요. 글가에서 전하고 싶은 마음은 고마운 마음, 그리운 마음, 응원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중에서 바로 아빠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라는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 3번. 응원하는 마음이겠구나라는 것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번 정답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51번 문제도 확인해 볼까요?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알맞은 말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때 이렇게 모두 고르세요라는 표현 조심해야지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구나라는 것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기억은 글 가에 여기 있죠? 아빠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대견하고 기특한 딸을 격려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번, 우리 딸, 파이팅! 2번, 그런데 더 최선을 다해야겠더구나. 3번, 아빠는 우리 딸이 잘할 거라고 믿는다. 여기서 딸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담긴 표현은 뭘까요? 1번 어떤가요? 괜찮죠? 우리 딸 힘내! 파이팅! 네, 좋습니다. 동그라미 해주고요. 2번은 그런데 더 최선을 다해야겠더구나는 이 딸을 응원하는 표현과는 좀 거리가 있죠. 3번 아빠는 우리 딸이 잘할 거라고 믿는다.
딸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3번도 알맞겠지요?

따라서 1번과 3번의 동그라미 해주면 51번 문제 풀어볼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52번 문제 살펴볼 텐데요. 글 나에서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세 가지만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묻고 있습니다. 자, 글 나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먼저 글 나에서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 동그라미 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연필 들고 동그라미 해봅시다. 자, 먼저 사랑하는 아빠께, 아빠께라고 했습니다. 깨깨깨, 깨가 붙었죠. 우더른께, 어른께 쓰는 표현이죠. 아빠께. 친구면 누구누구에게라고 했을 건데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께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아빠, 제가 아침 일찍 나오는데 아빠는 그런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셔서라는 높임 표현했죠. 일어나서가 아니라 일어나셔서 아침밥을 챙겨주고 가시잖아요. 가시잖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 또 있어요. 아빠 제가라고 했습니다. 제가도 높임 표현이에요. 내가가 아니라 제가라고 했잖아요. 계속 보죠. 표현은 자주 못했지만 항상 고마워요. 여이여이여. 요로 끝나는 표현. 또그 옆에 사랑해요. 여이여이여. 또 요로 끝납니다. 뭐 뭐뭐요. 또 뭐뭐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높임 표현이죠. 자, 그 다음 여기 또 있어요. 주화 올림이라고 했습니다. 올림. 이것도 어른께 쓰는 표현이죠. 주화 올림도 높임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아빠께 제가 일어나셔서 가시잖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주화 올림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에서 세 가지만 찾아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 개만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먼저 아빠께라는 표현, 아빠께. 자, 아빠께. 그리고 다음 제가라는 표현도 적어볼게요. 차례대로 제가. 자, 하나 더. 일어나셔서, 일어나셔서라는 표현도 높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세 개를 골라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 찾은 7개 표현 중에서 세 가지만 골라 적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52번 문제 세개 골라 적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53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이번에는요, 어떤 이야기의 줄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잘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기찬이는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거나 규칙을 어긴 친구들에게 일일이 잔소리를 하거나 참견을 합니다. 누가? 기찬이란 친구가 말이죠. 학급 친구들은 이런 기찬이를 피곤하게 여기는데 짝꿍인 진우도 마찬가지로 피곤하게 여긴대요. 자, 어느 점심시간 화장실이 너무 급했던 진우가 막 볼일을 보려고 소변기 앞에 서 있던 기찬이를 밀치며 자기가 먼저 소변기를 차지하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찬이는 진우가 한 행동을 선생님께 말하지 않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원인을 삼아 진우와 기찬이는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지고 진우는 기찬이를 이해하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의 사이의 관계가 좀 바뀌었네요. 처음에는요, 이런 기찬이를 진우는 굉장히 피곤하게 여긴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일을 통해 두 친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인물들의 관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보죠. 그날 오후, 진우는 엄마의 심부름으로 마트에 가서 달걀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진우를 밀치는 바람에 달걀이 깨졌지만 그 할머니는 오히려 진우를 핀잔하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뭐라고 하는 거죠? 이 일로 진우는 사과를 받아내는 기찬이의 악착 같은 성격을 탓하기 전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사과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후 진우는 피구 경기를 하다가 기찬이에게 공을 세개 던진 이를 흔쾌히 사과합니다라는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자, 53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기찬이가 한 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엄마의 심부름으로 마트에 갔다라고 했는데요. 엄마의 심부름으로 마트에 간건 기찬이가 아니라 진우이지요. 알맞지 않고요. 2번. 친구들이 규칙을 어겨도 봐주었다. 그런가요? 자, 여기 보면 기찬이는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거나 규칙을 어긴 친구들에게 일일이 잔소리를 하거나 참견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봐주었다라는 건 알맞지 않습니다. 3번. 진우가 공을 3개 던졌다고 화를 냈다라고 했는데요. 자, 진우가 공을 3개 던진 건 맞는데, 뭐, 화를 냈다,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죠. 알맞지 않고요. 4번. 진우의 잘못을 선생님께 말하지 않았다. 자, 여기 보면. 그러나 기찬이는 진우가 한 행동을 선생님께 말하지 않았고, 이 일을 계기로 두 친구의 사이가 가까워지죠. 따라서 알맞습니다. 5번. 달걀이 깨지게 한 할머니에게 화를 냈다. 역시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일로 알맞은 것은 4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53번 문제 정답 4번이라고 잘 비교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4번 문제 보죠. 기억을 통해 기찬이의 성격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기억은 여기입니다. 기찬이는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거나 규칙을 어긴 친구들에게 잔소리, 참견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행동을 보고 우리는 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이기적인 것 같아. 나만 생각하는 것 같아. 두 번째, 긍정적이고 유쾌한 것 같아. 세 번째, 원칙을, 규칙을 엄격하게 잘 지키는 것 같아. 자, 무엇이 알맞게 짐작한 것인가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그래요. 바로 세 번째. 엄격하게 원칙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규칙을 어긴 친구들을 참지 못하고 잔소리, 참견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55번 문제 볼까요? 니은의 일을 겪은 진우가 깨달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니은은 이거였는데요. 한 할머니가 진우를 밀쳤는데 달걀도 깨졌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는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진우를 뭐라고 하면서 사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진우는 기찬이의 악착 같은 성격을 탓하기 전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사과가 먼저여야 한다. 이걸 깨달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1번. 실수를 하면 안 된다. 2번, 상대의 실수를 눈감아 주어야 한다. 3번, 잘못을 했으면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이것이 정답이지요. 4번, 상대에게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5번, 상대에게 실수해도 모른 척 넘어가면 된다. 중에서 3번이구나라는 것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요, 학교에서 잘못을 했을 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기 있게 먼저 사과를 하는 친구들이겠죠?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진우와 기찬이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요, 관계가 변했다라고 했죠. 처음에는요, 이런 악착같이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는 잔소리하고 참견하는 친구인 기찬이를 친구들은 피곤하게 여기고 진우도 피곤하게 여긴다라고 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둘은 가까워지고 진우는 기찬이를 이해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1번, 서먹해졌다. 2번, 가까워졌다. 3번, 사이가 더 나빠졌다. 4번,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5번,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되었다 중에서 알맞은 것두 가지는 바로 2번과 4번이기 때문에 여기 2번과 4번이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56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헤어지기 전에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고 싶나요? 누구에게 쓰고 싶은지, 또 어떤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고 싶은지,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수강국이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거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0: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응용하는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출 거고요. 응용을 하면서 새롭게 좀그 부가적으로 생겨나는 공식들을 우리 또 증명해보고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다 보면 선생님이 뒤쪽에서 유제 8번과 9번을 풀지 않고 넘어가면서 다음 시간으로 넘길 거거든요. 네, 그 문제들은 연습 문제와 같이 이어서 풀도록 하고요. 그 문제 빼고 나머지 문제들 한번 공식화시키면서 만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새로운 공식들 생각해보고 직각삼각형이 될 조건까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먼저 유제 보면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무엇인지 봤고, 그걸 증명을 세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시면요, 삼각형 ABC가 있다라는 거알수 있는데, 중요한 거, 우리 각 A가 직각이라는 표시가 없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그림 보자마자, 5의 제곱과 2분의 17의 제곱을 더하면 바로 선분 BC의 제곱이구나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버리는데 직각이 없어요. 직각처럼 보이지만 표시가 없으니까 직각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빙 돌아가야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삼각형의 넓이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두 개의 길이를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두 개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는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5의 제곱이 3의 제곱에다가 선분 AD의 길이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아지는구나, 라는 생각 해야겠죠. 25에서 9 빼면 16이고요. 그게 바로 선분 AD의 제곱이니까 선분 AD의 길이가 4cm다라는 사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길이가 4예요. 아, 네가 4cm야? 라는 거알수 있겠다. 그럼 이 4cm와 2분의 17cm를 가지면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선분 CD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2분의 17의 제곱이 바로 4의 제곱에다가 선분 CD의 길이의 제곱을 더해준 것과 같아지더라라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식 정리해야겠죠? 2분의 17을 제곱하면요, 4분의 17을 제곱하면 289 나오거든요. 4분의 289에서 16을 빼준 게 바로 선분 CD의 길이의 제곱이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16을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를 4로 통분시켜야겠죠? 분모 4분의 하고 만들면 64라고 우리 16을 4분의 64로 바꿀 수 있겠다.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4분의 289에서 64 빼면 225가 되고, 그게 선분 CD의 길이의 제곱이 되니까, 4분의 225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자, 이 값은 2분의 15의 전체 제곱이다라고 생각해서, 선분 CD의 길이가 2분의 15cm야라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 찾아냈다.

밑에 있는 선분 CD의 길이가 2분의 15cm였으니까 밑변 BC의 길이는 3과 더해주면 될 것이고 높이 알고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별 문제 없겠지. 계산합시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생각하면 너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자, 3에다가 2분의 15 더해줄 건데 3이 2분의 6이니까 더하면 2분의 21이 밑변의 길이가 될 거고요. 높이는 4가 된다 얘기할 수 있어서 약분 처리해 주시면 21제곱센티미터라는 넓이 구해낼 수 있죠. 자,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두 번 활용해서 변의 길이들을 다 구하고 넓이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직각처럼 보이지만 직각이라는 표시가 없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볼 겁니다. 근데 이 유제 5번에서는요, 우리 새롭게 공식화 시켜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 보시면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 빗변의 길이가 12cm로 주어져 있고 12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각각의 직각삼각형의 변에 반원들이 붙어있는 상황이다. 그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풀어놓고 나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는 공식화를 시켜볼 거다라는 거지. 보시면 여기 있는 P와 Q라는 넓이를 생각하기 위해서 각각의 변의 길이를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A라는 변이 바라보는 문자, 요거 small a 사용해서 변 BC의 길이를 small a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요, B라는 각이 바라보는 변 AC의 길이를 우리는 small b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어떤 식이 성립하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2의 제곱이다라는 식은 하나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죠. 자, 그때 P와 Q의 넓이의 합을 생각해 볼 겁니다. P라는 넓이 생각해 보면 지름의 길이가 B인 반원이니까 반지름이 2분의 B인 원의 넓이, 반원의 넓이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파이 곱하기 반지름 2분의 B에 제곱하면 이게 원의 넓이니까 거기에 2분의 1 해주어야 전체적으로 P라는 반원의 넓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알 수 있을까? 그 다음 Q의 넓이 생각해 볼게요. Q의 넓이 생각해 보면 너는 파이 곱하기 2분의 A의 제곱, 이게 원의 넓이고요. 그것의 절반하면 우리 반원의 넓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써놓은 것이 바로 P 플러스 Q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이 식 정리했더니 너는 분모에 4 있고요. 2 있으니까 분모가 8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8분의 파이 곱하기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 분모 역시나 8 나오고요. 8분의 파이 곱하기 a의 제곱하고 써낼 수 있는 식이죠. 그렇다면 어때요? 이 식 8분의 파이로 묶어낼 수 있겠다. 자, 8분의 파이로 묶어내 주시면 8분의 파이에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쓰여지는 식이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다? 12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식을 8분의 파이 곱하기 12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우리 다 해결된 거야. 자, 여기 있는 8분의 파이 곱하기 12의 제곱이 무엇인지 정체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8분의 파이 곱하기 12의 제곱을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을까? 자, 2분의 1이라는 것을 따로 떼내고요. 즉, 분모 8 중에 1을 따로 떼내고, 여기 있는 4라는 분모를요, 2의 제곱으로 생각해서 2분의 12의 전체 제곱으로 우리 12와 엮어준 다음에 파이를 갖다 붙여보자 라는 생각하죠. 이게 뭐예요? 보세요. 10이라는 지름의 길이의 절반을 제곱한 다음에 즉 반지름을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였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원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 지름이 12인 원의 넓이를 생각하는데 그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어때요? 반원의 넓이구나 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지금 이 값이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반원 전체의 넓이가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발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P 더하기 Q에서 했죠. 그러니까 P와 Q를 더했더니 그 값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값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 산수계산하면 답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다? 그렇지. 아래쪽 반원의 넓이다.

라는 생각 할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은가요? 아, 답부터 정리해 보자고? 좋아, 답부터 정리해 보자. 여기 있는 12에 제곱하면 12가 4 곱하기 3이 10이라서 4 곱하기 3을 두번 곱해준 거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밑에 8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생각해서 8로 나누어주고 파이 붙여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하고 2하고 4 약분되고 2하고 4 약분하면 이렇게 남을 테니까 9에다가 2 곱해서 파이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8파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습니다. 단위가 없으니까 그냥 18파이라고 써주시면 정답이에요. 근데 이게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8분의 파이 곱하기 12의 제곱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2의 제곱에다 파이 붙여준 걸로 해석이 돼야 되고, 이게 바로 아래쪽에 있는 반원의 넓이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이 나왔죠. 그게 뭐야?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에 짧은 두 변에 붙어 있는 반원의 넓이의 합은 커다란 변에 붙어 있는 반원의 넓이와 같아진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 끝부분에 우리가 했었던 게 뭡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각 변의 정사각형을 붙여놓은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아래쪽 빗변에다가 정사각형 붙여놓은 정사각형의 넓이 합과 같다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유클리드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이었었잖아요. 그것처럼, 반원이, 정사각형이 반원으로 바뀌더라도,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정사각형과 반원의 공통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예요? 선생님, 하나는 동그랗고 하나는 네모난데요? 이거 정사각형 공통점 없는데요? 하는 친구들,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정사각형 모두 닮은 도형이에요. 그렇지. 반원 모두 닮은 도형이에요. 그러면 길이의 비를 제곱하면 넓이의 비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제곱한 게 바로 넓이가 되고요. 넓이의 B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작은 거두개 더한 게큰 거다라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그렇잖아. 그래,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이 빗변의 길이를 만약에 C라고 이야기한다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C 제곱이 된다라는 식이 무조건 성립하는데 이게 길이의 비가 a 대 b인 것들을 제곱해서 넓이의 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작은 쪽에 있는 변에 붙어 있는 넓이들을 두개 더한 게큰 쪽에 있는 넓이하고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지. 언제? 모두 다 닮은 도형일 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제에서는 반원이 붙어 있었지만 반원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도 돼요? 정삼각형이 붙어 있어도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선분 AC로 하는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선분 AB로 하는 정삼각형. 자, 이렇게 정삼각형이 붙어 있어도 작은 두 개의 정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커다란 정삼각형의 넓이야 하고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요, 진짜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텐데, 여기에다가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면서 예쁜 별 모양을 하나 붙여준다는 거죠. 예쁜 별을 양쪽 별의 끝이 여기 오도록 별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걸 그냥 사이즈를 좀 키워서 똑같이 여기도 양쪽 별의 발끝이 여기 오도록. 그리고 그거 사이즈 키워서 여기 있는 이 양쪽 끝에, 발끝에 별 모양이 오도록 만들어줘도 그별 모양이 모두 닮은 도형이기만 하면요. 작은 별의 넓이 두개 더한 게큰 별의 넓이가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닮은 도형, 닮은 도형, 닮은 도형이라면 무조건 두 개의 넓이의 합이 나머지 넓이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죠. 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퀄 c제곱하고 쓰여져 있는 게 a제곱, b제곱, c제곱을 넓이의 비, 닮은 도형에서 넓이의 비로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유제 5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은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드렸지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었다면 p 플러스 q의 값은 아래쪽에 있는 반원의 넓이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6인 반원의 넓이 계산하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정답 구했을 거라는 거지. 이런 중간에 계산 과정이 없어요. 그치? 이 문제를 풀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유제 5번 같은 경우도 공식화 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가스 정리해서 파생되어지는 새로운 공식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수 있겠죠? 각각의 영역에 닮은 도형이 붙어 있기만 하면 작은 도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은 커다란 도형 하나의 넓이와 같아진다. 이런 얘기 생각해 놓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제 6번 어렵지 않습니다. X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이야기했는데 직각 두개 놓여 있는 걸 보니까 대각선 AC를 그려준다면 직각삼각형들로 우리 나누어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선분 AC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어요. 뭐 AC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셔도 충분하겠죠. 왜?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해야 되니까. 자, AC의 제곱을 생각하면 너는 5의 제곱에다가 8의 제곱 더해준 것과 같아지고요. 25에다가 64 더해주는 거라서 선분 AC의 제곱이 89다라는 생각할 수 있네요. 자, AC의 제곱이 89니까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89라는 선분 AC의 제곱이 6의 제곱에다가 X제곱 더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X제곱은 89 빼기 36이라고 쓸수 있어서 우리 53을 정답으로 써줄 수 있는 이런 문제죠.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뭐 새롭게 공식화 시킨다라고 뭐 얘기할 것도 별로 없는 거죠. 됐나요? 자, 이걸 굳이 공식화를 시켜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자, 대각선 AC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과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공통의 빗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 그럼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랑 같아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빗변이 공통이니까. 공식화 시키자면 이렇게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이 문제까지는 굳이 공식화 시키지 않아도 될것 같아. 자, 됐니? 그래요. 유제 5번도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생겨나는 공식, 유제 6번도 생겨나는 공식인데, 유제 5번은 꼭 기억하고 계셔라라고 부탁드리고 싶고, 유제 6번은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두번 쓰면 되는 거니까, 굳이 공식화 시키지는 않아도 되겠다. 이런 선생님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공식화 시키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사각형에서 직각이 두개 놓여져 있는 이런 사각형이 있다면,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끼리 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공식들이 많으니까요. 이것까지는 굳이 공식화 시키지 맙시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유제 7번입니다. 자, 유제 7번 보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있는 이것도 공식화 시켜 볼수 있습니다.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지금 수직으로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때 이 O라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개의 변의 길이를 생각해 볼수 있어. 자, 선분 OA의 길이를 A라고 하고요. 선분 OB의 길이를 B라고 하고, OC의 길이를 C라고 하고, OD의 길이를 D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4의 제곱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있는 6의 제곱을 생각해 볼까요? 6의 제곱은요, 아래쪽 직각삼각형에서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라고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결론을 통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다 더해주면 4의 제곱과 6의 제곱이랑 더해준 것과 같아지는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방향을 바꿔서 생각할 거예요. 보자. 자, 이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바라보시면 X의 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위쪽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한번 생각하시면 Y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D제곱이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두개 더해준다면 결국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으로 두 개가 서로 같아지는데 그게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4의 제곱에다가 6의 제곱을 더해준 게 X의 제곱에다가 Y의 제곱을 더해준 것과 같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을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6에다가 36 더해주면 52를 정답으로 쓸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뭐다? 그렇지. 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 4의 제곱에다가 6의 제곱을 더해준 것과 같아지더라 라는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사각형에서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날 때. 이유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렇게 두 삼각형으로 볼 거냐, 이렇게 두 삼각형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같은 결과가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괜찮죠? 요거는 공식화시켜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리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렸잖아요. 원리는 선생님이 설명드렸으니까 아, 이런 상황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서로 같아지는구나 라고 공식으로 정리하시죠. 이걸요, 뭐 AB의 제곱과 CD의 제곱을 더한 것이 BC의 제곱과 AD의 제곱을 더한 것이다 문자로 외우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공식 암기할 때 이미지, 형상화시켜서 외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 너의 제곱과 너의 제곱 두 개 더해준 것이 지금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두 개의 제곱의 합과 같아진다라는 거, 요거 생각하셔야죠. 이유가 뭐였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두 개를 볼 건지 이렇게 두 개를 볼 건지에 대한 차이였어요. 괜찮죠? 네, 그래서 요거 공식 이미지화 시켜봅시다. 자, 이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AE의 제곱의 합과 DC의 제곱의 합이 뭐랑 똑같아지냐면 여기 있는 DE의 제곱과 AC의 제곱의 합이랑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짧은 길이부터 시작해서 자, 이 길이를 A라고 생각하고요. 요 전체 길이를 B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짧은 길이를 C라고 생각하고요. 이 전체 길이를 D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빨간색 두 개의 빗변을 생각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변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렇게 된 건 A제곱 더하기 D제곱하고 만들어지죠. 그치? 그래서 빨간색 두 개의 제곱의 합이 바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돼요. 근데 그게 역시 어디에서도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두 변의 제곱의 합에서도 나타나죠. 노란색 두 변 제곱하면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요거 B제곱 더하기 D제곱, 그거 더해준 거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노란색의 제곱의 합이 빨간색의 제곱의 합과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 요 위에서도 노란색의 제곱의 합이 빨간색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자, 빨간색 변을 적용할 땐 이렇게 길쭉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봤던 거고, 노란색 변의 제곱에서는 작은 직각삼각형과 커다란 직각삼각형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미지화, 형상화 시켜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문장으로 써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 어떻다? 노란색의 제곱의 합은 빨간색의 제곱의 합과 같다. 노란색의 제곱의 합은 자, 다 지우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노란색의 제곱의 합은 빨간색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 지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됐나요? 요렇게 요렇게 제곱해서 더한 건 이렇게 대각선으로 제곱해서 더한 것과 같아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자, 요 얘기들은요, 많이 등장하는 공식이니까 좀 공식화시켜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뒤쪽에 우리 문제 풀 때 적극적으로 이 공식들을 활용해 볼 거고, 실전 책에서는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그냥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개념 설명할 때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그냥 풀어갈 거니까 그럼 꼭 받아들이실 수 있어야 돼요. 아, 됐죠? 좋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다음 주제는 직각삼각형이 될 조건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얘들아,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키죠. 반대로 어떤 세 개의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하는데 제일 긴 것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아지면 직각삼각형이 되는구나 라고 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설명해야겠죠. 자, 보세요. 세 변의 길이가 3, 4, 5로 주어져 있는 그냥 삼각형이 있다. 근데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5의 제곱, 제일 긴 것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네? 아, 그럼 5가 빗변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에 5, 3, 4라고 이렇게 써

뺄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면 직각삼각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빗변은 뭐가 된다? 제일 긴 변이 빗변이 된다라는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퀄 C제곱 되면 직각삼각형이네. C가 제일 크니까 C가 빗변이네라고 생각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직각삼각형이 될 조건이다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 직각삼각형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각이랑 둔각은 구별이 불가능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아, 여기 있는 A, B를 그대로 놓고요. 각만 한번 줄인다고 생각해 볼까요? 즉, 여기 있는 90도에서 B가 좀 기울어지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각이 직각이 아니라 예각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게 그대로 회전하면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길이를 똑같이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자, 이 길이가 B가 되고 이 각은 예각이 되는, 자, 이런 삼각형이겠죠. 그리고 이게 C가 되고요. 그럼 어때요? C는 줄어들겠지, 길이가.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C의 길이는 점점점 작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B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직각이 아니라 예각이 되면 C라고 얘기하는 게 길이가 더 줄어들어 작아져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결국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C제곱이 똑같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C제곱이 더 작아진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아, 그러면 예각삼각형이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런 생각할 수 있다. 만약에 이변 B가 그대로 너를 중심으로 해서 넓게 펼쳐져서 이 바깥쪽으로 회전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B가 여기에 있어서 요 길이가 B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이 길이가 C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있었던 그 C제곱보다 C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 C제곱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둔각삼각형이구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즉, 제일 긴 변의 길이를 제곱한 게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더 커지면 둔각삼각형. 반대로 제일 긴 변의 길이를 제곱한 게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더 작아지면 예각삼각형. 그게 서로 같아지면 직각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때? 괜찮아? 자, 요 얘기를 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아,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면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더 작아지면 예각삼각형.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더 커지면 둔각삼각형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요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 문제 두개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 유제 10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밑변도 모르고 높이도 모르고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할 때 우리는 12와 16을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200이 된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어요. 괜찮은가요? 12의 제곱이 16의 제곱과 더하면 바로 20의 제곱이 되더라라는 거 발견할 수 있겠죠. 12의 제곱은 144고요. 16의 제곱은 256이고요. 20의 제곱은 400이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 22 빗변이구나. 그치? 그렇다면 빗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 직각이구나. 아, 밑변과 높이 알수 있겠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6 하면 이게 삼각형의 넓이가 되고요. 96제곱센티미터가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넓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시켰으니까 직각과 빗변을 다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EOX로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된다. X의 제곱의 값이 될수 있는 걸 모두 골라봐라고 얘기했는데, X가 빗변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때요? 직각삼각형이니까 X의 제곱이 2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 더한 거하고 같아지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X제곱이 29가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우선 하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때는, 그래, X가 빗변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X가 항상 빗변일 수 없죠? 그래, 5가 더 길이가 길어서 5가 빗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아진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x제곱을 생각하면 x제곱이 21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번과 5번 두 개가 답이죠. 2가 빗변일 순 없어요. 이미 2보다 큰 5cm라는 게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아지면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게 직각삼각형이 될 조건, 즉 피타고라스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공식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들 풀면서 본격적인 연습 한번 해보죠.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 분야의 글을 만나보고 있죠. 이번 시간도 두 개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읽어봤나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여러분. 자, 어떤 글인가? 첫 번째 글은 과학 분야 다섯 번째 글입니다. 지구의 불청객 운석이에요. 운석에 대해서 살펴보는 글인데 제목부터 불청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청객은 뭐야? 청하지 않았는데 온 손님인 거죠. 그러니까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 왜 운석을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했는지 살펴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글입니다. 플로지스톤 설과 라부아제. 플로지스톤. 말은 너무 멋있죠. 플로지스톤.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라부아지에가 이 플로지스톤설이 틀렸어 이렇게 말한 과학자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두 개의 글 자, 만나보도록 합니다. 우선 배경지식부터 익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문에 대한 배경지식으로 혜성과 유성과 운석입니다. 되게 비슷해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다르죠? 혜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긴 타원이나 포물선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운행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행하는 이게 혜성이죠. 가스 상태에 빛나는 긴 꼬리를 끌고 핵, 코마,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사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혜성 하면 되게 유명한 혜성이 있어요. 그렇죠? 헨리 혜성. 이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를 그리면 운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헨리 혜성도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지구에 가장 이제 가까운 곳에 올 때가 있어. 76년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마지막에 왔던 게 언제냐면 1986년이래요. 여러분은 당연히 못 봤겠죠. 세상에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니까. 저는 지구에 그때 존재를 했어. 근데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다음이 언제냐면 2061년이래요.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겠지. 그때 되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사가 날 거예요. 헨리 혜성 가까이 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별똥별이라고 말하는 게 유성이네요.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 태양계를 떠돌던 먼지 등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대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는 현상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지구 전체에 떨어지는 유성 가운데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수없이 많지만 유성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요. 너무나 찰나의 순간이야. 우리 뭐 별똥별 떨어지는 거 보고 소원 빌면은 이루어진다 이러잖아요. 사실 빌 수가 없어. 왠지 알아요? 하는 순간 끝나. 유성 하는 순간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말은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소원이 이루기 어렵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 어렵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성은 그렇고. 그럼 운석은 뭐냐? 유성체가 대기를 뚫고 지표면까지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성은 대기와의 말찰로 불타는 현상. 그래서 빛나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불타서 끝나는데 이게 안 끝나고 지구 그 땅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게 운석인 거죠. 보통의 작은 유성체들은 대기를 지나면 모두 타서 없어지는데 큰 유성체는 지표면에 떨어져 거대한 운석 구덩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청객이에요. 피해를 일으키거든. 그 공룡이 왜 멸종을 했을까? 그 원인 중에 가장 유력한 게 이 운석 충돌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목이 지구의 불청객입니다. 글을 보도록 하죠. 지난 2013년 2월 러시아의 우랄 산맥 부근 첼랴빈스크 상공에서 폭발한 운석은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많은 건물을 파괴했다. 아, 무섭습니다. 운석의 위험성이죠. 저는 이때가 기억이 나요. 기사로도 봤고 영상으로도 봤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 전쟁 난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은 이때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나요? 뭔가 모를 거예요. 근데 기억이 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자, 보도에 따르면 목격자들은 하늘에서 큰 물체가 한번 번쩍인 뒤큰 폭발음을 냈고, 이어 불타는 작은 물체들이 연기를 내며 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지역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운석우는 이제 유성들이 비처럼 내리는 그런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뭐 이렇게 떨어지면 너무 우와 뭐야 하겠는데 너무 무서웠어. 긴급 대피. 일부 학교는 임시 휴교를 할 정도였네요. 수업 중 운석우를 목격했다는 교사 발렌티나 니콜라에바는 그런 섬광은 생전 처음 봤다. 마치 종말대에나 있을 법한 것이었다. 이렇게 무서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네요. 이후에 조사에서 이 운석은 지름이 20m 정도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0배가 넘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대요. 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궁금하잖아. 그거에 30배라니. 그럼 어떻게? 또 찾아봐야죠. 이 비문학 제재는 이렇게 필요한 배경지식들을 찾아보는 또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은 바쁘니까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1945년이죠. 8월 6일입니다. 이름은 리틀보이였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는데, 상공에서 폭발하고 떨어졌는데, 그 주변에 수킬로미터 내에 있는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8월 6일 그날 돌아가신 분이 약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것의 30배가 넘는 위력이었대요. 지름 20m 정도밖에 안 되는 운석인데. 그럼 지름 만약 1km짜리 운석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지구 끝나는 거 아닌가? 정말 무섭네요, 좀. 자, 운석의 크기와 위력 나와 있죠. 그럼 이 운석의 정체는 무엇이며 대체 어디에서 날아온 걸까라는 질문으로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1문단이죠. 자, 이어서 볼게요. 소행성이란 화성과 목성 사이의 궤도에서 태양의 둘레를 공전하는 작은 행성을 말한다. 갑자기 소행성에 대한 설명, 소행성의 개념이 나왔는데, 1801년에 화성과 목성의 궤도 사이에서 세레스가 발견된 이후 수많은 소행성 발견이 줄을 이었고, 2013년 1월까지 35만 개 이상이 소행성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나 많네요.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많은 소행성이 존재하는 곳을 소행성대 또는 소행성지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소행성대의 개념이죠.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정말 많은 소행성들이 쫙 있어요. 매년 수천 개 이상의 새로운 소행성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앞으로 모두 몇 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새로 발견된 소행성은 발견자가 원하면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 새 소행성을 발견해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한국인도 있대요. 이름을 통일이라고,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봅니다. 발견한 소행성의 이름도 통일이라고 붙였어요. 새로운 소행성에 이름을 붙인 사례 소개하고 있죠. 여기까지 2문단, 소행성의 개념과 개수가 나와 있네요. 이어서 볼까요? 소행성은 그 수가 아주 많지만 질량이 매우 가벼워서 모든 소행성을 다 합쳐도 지구 질량의 1,000분의 1을 넘지는 않는데요. 질량이 얼마 정말 안 되네. 소행성의 질량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소행성은 1801년에 처음 발견된 세레스 앞에서도 소개되고 있었죠. 지름이 약 1,020km이다. 지름이 1,020km면은 이 지름이 1,020km라는 건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략 한 500km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 한두배 정도 되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소행성이네요. 자, 여기까지 3문단 소행성의 질량과 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수많은 소행성은 모두 46억 년전 태양계가 형성될 때부터 존재해온 물질들이래요. 이것들은 자라면 행성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똘똘 뭉치면 얘네들이 똘똘똘똘똘 뭉쳐서 일정 이상의 그뭐 질량을 갖거나 크기를 갖거나 그래서 중력을 갖거나 이러면 행성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목성의 조성력이 하도 크다 보니 행성이 채 되기도 전에 부스러져 버린 행성 부스러기라고 할수 있대. 목성의 조성력이라는 건 뭐냐? 조성력, 우리 교재에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해수면의 높이의 차이를 일으키는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조성력, 우리 달의 조성력 있죠. 우리 달도 중력이 있으니까 지구를 당긴단 말이에요. 지구에는 물, 바다를 당기죠. 그래서 달이 가까이 많이 당기는 쪽은 물이 이렇게 많이 몰려서 그쪽이 밀물이 되고, 한쪽이 이제 밀물이 되니까 이렇게 당겨지면 당겨지지 않는 쪽은 썰물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알

알고 있는 그 조수 간만에 차잖아요. 조수,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건데, 목성은 지구,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 중력도 제일 크겠지, 행성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당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행성이 되기가 힘든 거죠. 목성이 자꾸 당기니까. 그래서 이제 행성이 될 수가 없이 그냥 이렇게 부스러져 버린 겁니다. 행성 부스러기다. 소행성의 생성 원인이 나와 있네요. 이런 소행성들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얼음과 탄소, 약간의 금속 물질과 암석들이다. 이는 태양계 생성 초기에 원시 가스구름이 응축되는 과정에서 생긴 물질이라고요. 태양계 생성 초기에. 자, 3분단 소행성의 생성 과정과 구성 물질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봅니다. 혜성이나 소행성이 남긴 파편들이 행성 간 공간에 떠돌아다니다가 초속 30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로 끌려 들어오면 초속 10에서 70km의 속도로 지구 대기로 진입하게 돼. 그러면 대기하고 마찰이 일어나겠죠? 이것이 대기와의 마찰로 가열되어 빛나는 유성, 곧 별똥별이 된다. 그러니까 유성은 결국 혜성이나 소행성이 남긴 파편들이네요. 그렇지? 이게 이제 지구 대기로 들어와서 마찰을 일으켜서 빛나는 별똥별이 되는 것. 그게 유성입니다. 혜성이나 소행성이 남긴 파편들이 유성의 원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문단이죠. 별똥별의 생성 과정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대부분의 유성체는 작아서 지상 100km 상공에서 모두 타서 사라져요. 근데 큰 유성체는 그 잔해가 땅에 떨어져. 그게 뭐다? 운석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유성체였네. 근데 그게 유성은 원래 그냥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이게 땅까지 내려와. 그러면 그게 돌의 형태로 남죠. 운석이다. 하루에 지구로 떨어지는 소행성이나 혜성 부스러기, 즉 이제 유성체는 대략 100톤이요. 이렇게나 많이 떨어져 하루에?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나 대부분은 대기 중에서 타버리거나 바다나 사막, 산악지대에 떨어지기 때문에 운석이 발견되기는 어려워요. 다행인 거죠, 사실. 대기가 있는 게 너무 고맙다. 우리가 숨만 쉴수 있는 게 아니고 대기 덕분에 이렇게 유성이 다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라지는 겁니다. 운석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이유인데, 운석은 무서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나이를 알아내는데 실마리를 제공하는 태양계 화성이다. 왜 그렇죠? 태양계 생성 초기에 원시 가스구름이 응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계의 나이를 알아내는데,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나이를 알아내는데 실마리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운석이 이제 발견이 되면 과학자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소중하게 이렇게 가져가서 막 연구하고 그러죠. 자, 6문단입니다. 운석의 개념과 가치였어요. 우리나라에는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나이를 뭐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연구하고 우리나라 무서워. 그죠? 자, 그러면 문제 만나볼까요? 오랜만에 스텝 1 문제 좀 보도록 합시다. 2번인데요. 윗글에 A 상황에 해당하는 관용 표현을 골라볼게요. A는 지역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운석우에 놀라 긴급 대피했으며 입니다. 갑작스러운 뭐에 깜짝 놀라는 상황. 이때를 나타내는 관용 표현. 답은 뭘까요? 눈을 돌리다부터 코가 납작해지다까지 있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눈을 돌리다는 관심을 돌리다란 뜻이에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릴 때 눈을 돌렸어. 눈을 돌리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놀란 거랑 관련이 없네. 자, 이번에 입만 아프답니다. 아우, 그 입만 아파. 입만 아프다. 여러 번 말하여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말한 보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열심히 말했는데 말한 보람이 없으면 입 아픈 일만 한 거네요. 자, 간이 떨어지다. 간 떨어질 뻔했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간이 떨어지다. 몹시 놀라다. 놀라서 긴급 대피했대요. 그렇다면 A 상황에 해당하는 관용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은 가슴에 새기답니다. 가슴에 새겼어. 잊지 않으려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죠. 잊지 않게 단단히 마음에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코가 납작해지다. 살면서 이렇게 코가 납작해지는 순간이 오면 참 아찔한데. 있기도 합니다. 몹시 무안을 당하거나 기가 죽어 위신이 뚝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랜만에 관용 표현에 대한 문제를 만나서 반가워서 함께 풀어보고자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관용 표현들도 그 뜻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스텝 2, 3번 문제 볼까요? 자, 소행성, 유성, 운석입니다. 형성 과정과 특징을 쭉 정리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빈칸 있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행성의 구성 물질입니다. 태양계 생성 초기에 원시
가스구름이 응축되는 과정에서 생긴 얼음과 탄소, 약간의 금속물질과 암석. 이 이제 구성물질이라고 했죠. 자, 유성은 형성 과정 볼까요? 혜성이나 소행성이 남긴 무엇? 파편이 행성 간 공간에 떠돌아다니다가 지구로 끌려 들어오면 초속 10에서 70km의 속도로 지구 대기로 진입하여 대기와의 마찰로 가열되어 빛납니다. 그게 유성이다. 운석은 뭐다? 운석의 의,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나이를 알아내는데 실마리를 제공하는 태양계의 화성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스텝 3, 2번 볼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를 한번 볼까요? 2014년 3월 9일 오후 8시가 조금 지난 시각, 한반도 상공에 밝은 유성이 출현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커다란 불덩이가 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지는 것이 목격됐어. 진짜? 난 기억이 왜안 나지? 이때 뭐 했을까요? 자, 그리고 이튿날 경남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이상한 돌이 발견됩니다. 약 10kg 무게의 이 돌은 표면이 검었는데 비닐 천장을 뚫고 들어온 것이 틀림없었다. 자, 그러니까 한반도 상공에 밝은 유성, 그중에 이제 운석이라고 할수 있겠죠. 진주에서는 연이어 검은 돌들이 발견됐다. 하나가 아니었네요. 두 번째로 발견된 돌은 약 4kg이었으며, 세 번째는 420g, 그리고 네 번째는 20kg? 엄청 큰데? 가장 컸다고 합니다. 오, 큰 사건이었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한반도 상공에 출현한 유성은 혜성이나 소행성의 파편이라고 할수 있겠죠. 경남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솔, 이상한 돌, 유성체의 잔해. 운석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경남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돌은 지구의 역사를 추측할 수 있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쵸? 태양계 행성 초기 원시 가스 구름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 우린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4번. 경남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돌, 지구 생성에 참여하지 못한 물질이 대기권을 떠돌다가 지구의 인력에 의해 끌려왔다? 아니에요. 혜성이나 소행성이 남긴 파편들이 지구로 끌려 들어오면 대기와의 마찰로 빛나는 유성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구 생성에 참여하지 못한 물질이다라는 설명은 잘못됐기 때문에 답은 4번. 자, 5번. 경남 진주의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돌과 같은 물질은 대부분 대기 중에서 타버리거나 바다, 사막, 산악지대에 떨어져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쵸? 운석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답은 4번. 됐네요.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먼저 독해지식부터 보면은 인용입니다. 인용이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이 쓰려는 글 속에 끌어쓰는 방법. 역시 국어 시간에 여러분, 공부한 기억이 있을 텐데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문장 부호인 큰따옴표를 사용하고 인용문 뒤에는 조사라고를 붙이죠. 그럼 간접 인용은 뭔데?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글쓴이의 관점에서 말하거나 풀었어요. 걔가 뭐뭐 했다고 말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 부호도 쓰지 않고 인용문 뒤에는 조사 고를 붙여요. 보통 뭐뭐 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이 글에서는 인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지스톤 설과 라부아지에 만나보죠.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유럽의 화학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주제는 연소, 불이 타는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하니까 참 신기해. 우리 같으면 불이니까 타는 거지 뭐 그게 뭐 근데 이건 대체 원리가 뭘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이는 화학자들이 연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인데, 즉이 글의 중심 화제는 바로 연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거죠. 어떤 화학자들은 사원소의 하나인 불의 원소가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어떤 화학자들은 공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설명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연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한 거죠. 사원소? 지금은 여러분, 우리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뭐예요? 원자잖아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근데 이제 그 고대에는 그게 아니라 사원소설이라는 게 있었어. 모든 물질이 그네 가지 기본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건데 그네 사원소에 해당하는 게 바로 물, 불, 공기, 흙이에요. 그래서 그 사원소의 하나인 불의 원소가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1문당 화학자들의 연소에 대한 설명이죠. 넘어갑니다. 연소에 관련하여 다양한 가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플로지스톤설이 등장했는데, 이름이 너무 멋있어서, 일단,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를 체계화한 사람이 독일의 슈탈이다. 플로지스톤은 그리스어 불꽃의 어원을 둔 말이래요. 자, 플로지스톤의 어원은 불꽃입니다.
슈타는 플로지스톤은 매우 가벼운 물질로 온도가 높아지면

프로지스톤이 물체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연소이며 이때 불꽃이 생긴다. 이렇게 연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플로지스톤설에서 설명하는 연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안에 들어있던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빠져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는 모든 물질에는 플로지스톤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모두 소모되어야 연소가 끝난다. 그치? 내내 타는 건 아니잖아. 영원히 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타다가 끝나요. 그게 이제 안에 들어있는 플로지스톤이 다, 이렇게 소모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대요. 자, 이 문단 연소에 대한 플로지스톤설의 설명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해. 자, 모든 가연성 물질, 그러니까 타는 성질이 있는 물질에는 플로지스톤이라는 원소가 있다는 게 이제 플로지스톤설의 내용입니다. 플로지스톤설의 개념이죠. 당시 유력한 학자들, 화학자들에게 인정받아 약 100여 년 동안 화학계를 지배했대요. 꽤 오랜 세월 동안 화학계를 지배했어. 칸트, 그 유명한 칸트. 우리 비문학제 때그 인문 분야 독해 보면 수능 국어 영역에도 마찬가지인데 칸트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아주 단골 손님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친하게 지내세요. 칸트도 슈타레 플로지스톤설은 모든 자연과학자들에게 한 가닥 빛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 칭찬했을 정도였다. 자, 이 부분에서 바로 직접 인용입니다. 칸트가 한 말, 큰 따옴표 가지고 왔고 조사 라고를 사용했죠. 이런 게 바로 직접 인용입니다. 그러나 1766년에서 1785년 사이에 영국에서 기체화학이 발전하면서 이산화탄소, 질소, 수소, 산소 이렇게 한 10여 개의 기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뭐야? 그러니 어떻게 돼? 사원소설이네, 연금술이네 이런 거는 다 뭐야? 틀렸네. 배제됩니다. 아예 제외돼 버렸다는 거죠. 연금술이 뭐야, 여러분? 연금술. 연금술하는 많은 친구들이 금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연금술이 꼭 금을 만들어내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연의 비밀을 밝히려던 학문이래.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비금속으로 이런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만들어내는 것도 들어있었던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 실패죠. 안 되잖아. 어떻게 금을 만들어? 금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잖아요. 금이라는 원소가 있잖아. 그지? 원래 있는 거. 근데 틀렸죠. 어쨌든 이런 고전적인 가설이 제외가 됐어요. 한편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를 중심으로 플로지스톤설에 대한 회의, 의심. 맞아?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시작됐습니다. 플로지스톤설에 대한 회의가 생겨난 과정이죠. 여기까지 3문단 화학의 발전과 플로지스톤설에 대한 회의네요. 넘어갈게요. 라부아지에는 물리적으로 실체가 분명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체 를 찾아내 연소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라부아지에는 지름이 30cm가 넘는 커다란 렌즈로 햇빛을 모아 붉은색의 수은 금속재, 즉 산화수은을 가열해서 기체를 얻었다? 이 기체가 뭐냐면 기체화학에서 발견한 산소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이 산소는 수은이 오랜 시간 연소하면서 결합한 것이라고 했대요. 자, 요걸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면 산화수은은 수은 금속 재야. 재라는 건 뭐예요? 타고 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연소 반응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열해서 분해를 했더니 여기서 어떤 기체가 나왔어. 그 기체가 세상에 산소인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면 불을 이렇게 갖다 대봤더니 활활 타. 자, 연소의 결과 만들어진 게 산소다. 그렇다면 연소는 뭐다?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플로지스톤이 아니고. 자, 물질이 연소할 때는 플로지스톤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산소와 결합하는 거다. 이렇게 새로운 연소 이론을 라부아지에가 주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3문단 라부아지의 새로운 연소 이론인데 이것이 과연 받아들여졌을까요? 라부아지는 새로운 연소 이론을 통해 플로지스톤설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해버립니다. 어떻게? 자, 플로지스톤설에서는 나무를 가열해봐. 그럼 어떻게 돼? 질량이 줄어들잖아. 이건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 거야. 이렇게 설명했어. 이 설명은 가능하죠? 그런데 나무만 타니? 금속을 태워봤어. 금속을 가열하면 금속재가 돼요. 아까 봤던 산화수은처럼 말이야.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면 질량이 감소한다며. 그런데 금속재는 오히려 증가를 해버려요. 원래 있던 금속보다 질량이 늘어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다는데 왜 질량이 늘어? 플로지스톤이 설명을 이걸 못했어요. 라부아지가 뭐라 그랬어? 봐봐, 내가 수은 실험 해줬잖아. 연소는 산소랑 결합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질량이 증가하는 거지! 라고 설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플로지스톤 설에서

설명하지 못한 거를 라부아지가 설명해 버리니까 라부아지 이긴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맞고요. 연소에 대한 바른 설명이 맞고요. 자, 우문단 라부아지의 연소 이론의 근거입니다. 육문단에서는 이제 라부아지가 화학계에 남긴 업적들이 나와 있죠. 33종의 뭐 원소를 찾아냈고 금, 은, 산소, 인 이런 그 원소의 이름을 붙인 것도 라부아지예요. 그래서 산소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죠, 라부아지. 재밌죠? 아, 과학의 발전. 우리는 이제 과학 교과서에서 결론만 주로 보게 되는데 과정을 보니까 아, 재밌습니다. 자, 문제 갈게요. 스텝 2, 3번입니다. 자, 슈탈이 먼저 나오죠. 플로지스톤. 어머는 그리스어 불꽃, 성질은 매우 가벼워. 자, 슈탈이 말한 플로지스톤설은 개념, 뭐다? 모든 가연성 물질에는 플로지스톤이라는 원소가 있어. 그래서 연소현상이란 온도가 높아지면 플로지스톤이 물체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연소고, 이때 불꽃이 생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화학이 발전합니다. 기체 화학이 발전하면서 10개의 기체가 발견이 되고, 사원소설이네, 연금술이네 하는 고전적 가설은 배제가 되고, 그러면서 플로지스톤설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겨나게 됐는데, 여기서 누가? 라부아지가 등장을 하죠. 자, 라부아지 연소 이론. 목표는 물리적으로 실체가 분명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체를 찾아내서 연소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험을 했죠. 수은 실험을 통해 산소랑 결합하는 거다. 그래서 연소가 끝나면 진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밝혀냅니다. 실험을 통해 물질이 연소할 때 산소와 결합한다는 새로운 연소 이론을 주장하게 돼요. 자, 그 사람의 화학적 업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33종의 원소를 찾아내 원소표 작성을 했고, 원소에 이름을 붙였고요. 이렇게 새로운 화학 체계를 수립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문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읽고 보기에 가부터 다에 들어갈 말 바르게 짝지은 것 그랬습니다. 보기를 먼저 볼까요? 라부아지는 수은 외에 주석을 사용해서 같은 실험 결과를 얻기도 했대요. 역시 그 산소를 발생시키는 실험이었겠죠. 자, 주석을 공기 중에서 연소시켜 산화주석으로 만들었다? 다시 산화주석을 분해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체가 나와야 되지? 산소가 나와야 돼. 라부아지의 설명대로라면. 그래서 가에는 산소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라부아지에는 연소 전후에 주석에 이것을 측정을 합니다. 뭘 측정해요? 질량 측정해야 되겠죠. 산소와 결합한 거다 그러면 연소 후에는 질량이 늘어나야 되니까. 연소 전보다. 그래서 나는 질량이네요. 했더니만 어떻게 됐어? 산소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 기체가 산소임을 증명했다라는 이 설명에서도 알수 있죠. 가에 들어갈 말은 산소.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가연성 물질이 반응하여 열과 빛을 수반하는 화학 변화인 뭐다? 뭐다? 산화이다. 그래서 산화라는 이름이 뭐야? 산소와 결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뭐 수소를 잃는 현상도 산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주로 여기서는 산소와 결합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죠. 산소, 질량, 산화. 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정답이네요. 자, 두 개의 재미있는 글과 또 문제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어휘 보물상자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어휘는 가설입니다. 가설.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을 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소에 관련하여 다양한 가설이 난무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정설로 인정받지는 못한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막 주장하는 내용을 이제 가설이라고 하죠. 가운데 플로지스톤설이 등장했는데 이를 체계화한 사람이 독일의 슈탈이다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어휘 배제되다입니다. 배제되다.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물리쳐져 제외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보면 이산화탄소, 질소, 수소, 산소 등 10개의 기체가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사원소설, 연금, 술등 고전적인 가설이 배제되는 한편. 그러니까 기체가 발견이 됐어. 그래서 사원소설이나 연금술과 같은 고전적인 가설은 제외된 거죠. 아, 이거 틀렸네. 라고 했다는 겁니다. 한편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를 중심으로 플로지스톤설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회의는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비문학 독해의 뭐 꽃이라고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휘예요. 사실은 많은 어휘들을 알고 있으면 이걸 독해를 하기도 유리하죠. 그래서 어휘력은 그럼 어떻게 키우느냐? 그렇다고 지금부터 막 국어사전을 외울 순 없잖아요. 그렇게 외운다고 어휘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찾은 어휘를 내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휘가 내 것이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 두개 어휘 공부해봤으니까 어휘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때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분야, 기술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두 개의 글과 만나볼 건데요. 역시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과학 딱 20일 완성으로 우리 정말 완전 정복을 해보자. 이렇게 만나가지고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벌써 완강하는 날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의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20강만으로 알차게 정말 한강 공부를 해왔거든요. 어쨌든 오늘 그거 마지막 하는 날이니까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개념까지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별과 우주라고 하는 대단원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별에 대한 내용에 조금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우주라고 하는 내용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은하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의 언제부턴가 버킷리스트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어느 지역에 가서 특정한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꼭 이거 한번 보기가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 있더라고요.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멋있는 은하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질문이거든요. 아름다운 은하수.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은하수라고 하는 걸까요? 같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은하수가 무엇인지 알려면 점차 개념을 쌓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 용어 정리부터 탄탄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단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면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어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우주에는 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별을 한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별 성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성, 그럼 별과 별 사이 간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별과 별 사이에는 무엇이 있냐면 아주 작은 먼지, 가스, 티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과 별 사이에 퍼져 있는 가스와 티클 이런 것들을 우린 지금부터 별 성자, 사이 간자 그 안에 있는 물질입니다. 바로 성간물질입니다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네, 이 성간물질들은요, 아주 크기가 작지만 그래도 질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끌어당겨서 멀리서 보면 모여있는 모습이 마치 구름 같아요. 그럼 여러분, 구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구름 운자를 쓰거든요. 성간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는 천체.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성운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성운부터 어떤 원리에 의해 어떤 성운들이 있고 이 성운들은 다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성운 중에는요, 우리가 다시 크게 밝은 성운이 있고 어두운 성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밝은 성운을 이야기할 때 걔가 왜 밝게 보이는가? 그 원리 자체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험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개념책 243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럼 향연기가 나겠죠. 그게 날아가지 않도록 비커로 잘 뒤집어서 닫아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손전등에 빛을 비춰줄 건데 이 손전등 앞에다가 우리가 파란색 셀로판지 종이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 향연기에서 파란색 빛이 반사되어 보이게 되거든요.

맞아. 맑은 성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는 성운이 있고요. 성운 안에 별이 있습니다. 그럼 별빛을 막 내겠죠. 그럼 이 성운들이 그 별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하고 흡수하고 흡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성운 자체도 스스로 빛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 밝은 성운인 거죠. 그런 성운을 우리는 바로 방출 성운입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원리로 밝게 보이는가 그 원리를 먼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운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제가 밝은 성운 그리고 어두운 성운으로 구분을 한 거고, 앞에서 우리 원리 정리했던 것처럼 스스로 빛을 내요. 이런 경우에는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붉은 계열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붉은 계열로 이렇게 보여지는 방출 성운의 모습을 반드시 이름과 사진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별빛을 반사해서 그대로 보이는 밝은 성운도 있었잖아요. 고운의 별 때문에 얘를 반사해서 보이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푸른 계열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사 성운의 경우에도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사진과 이름을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밝은 성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어둡게 보이는 성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멀리서 별빛이 옵니다. 근데 성감물질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운이 멀리서 오는 별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빛이 통과해서 오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어둡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빛이 차단돼서 어둡게 보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말머리 성운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암흑 성운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름과 사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아, 이 우주에는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가스, 먼지, 티끌, 성간물질, 성간물질들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면 성운이라고 하는데 그 성운은 밝은 성운과 어두운 성운, 각각의 원리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러한 성운에서 별이 탄생하기 쉽고요. 이런 별들은요,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천체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러한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집, 별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별 성자에 집단 단자를 쓰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새쌍둥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간 적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선생님이 생각했던, 그렸던 모습은 그 새쌍둥이와 함께 오손도손 그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놀이터에 도착하는 순간 이 쌍둥이들이 선생님의 손을 놓고 어떻게 됐냐면 삼단분리가 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데 이 새쌍둥이들을요, 선생님이 따라다닐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어리고 젊고 하면 에너지가 엄청 많아요.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새쌍둥이처럼 삼단분리 됐던 것처럼 이런 젊은 별들도요 에너지 엄청 왕성하거든요. 그리고 산산이 낮게로 흩어져서 존재하게 됩니다. 엉성하게 흩어져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성단을 우리는 바로 산계성단이라고 얘기하고 주로 젊은 별들 파란색 빛, 에너지가 많으니까 파란색을 띠는 별들이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요, 별이 몇개 없어 보이잖아요. 적으면 수십 개에서 많으면 수만 개 정도의 별들의 집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산계성단이라고 하는 거라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 뭐 시골에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신 곳에 가보면 어떠냐면, 옹기종기 모여서 담소를 나누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이런 별들도요, 조금 나이가 있는 별들은 아주 빽빽하게 공 모양으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 그걸 지금부터 구상성단입니다라고 불러줄 건데요. 이 하나하나가 다 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굉장히 많죠. 적게가 수만 개부터 시작해서 수십만 개의 별들이 빽빽한 공 모양으로 모여 있게 되는 거고요. 에너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붉은색 별들이 주로 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간 물질 모여서 성운, 그럼 이런 성운에서 별들이 탄생하기 쉬운데 별들은 혼자 있지 않고 모여 있어요. 성단입니다. 젊은 별들의 모임, 상계성단, 조금 나이 든 별들의 모임, 구상성단까지 각각의 색깔이나 또 별의 개수, 그리고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가 되었는지는 여러 가지 자료들로 여러분께 질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자료 해석을 한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온 거는 교재 243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A와 B가 각각이 무슨 성단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X축에 보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엉성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럼 빽빽하게 공 모양으로 모여 있습니다. 조금 나이 있는 별들의 집단이죠. 에너지 얼마 없어요? 붉은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 그럼 A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구상성단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엉성하게 듬성듬성 존재합니다. 젊은 별들의 모임, 에너지 많아요. 그러면 푸른색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게 바로 상계성단이겠구나라고 하면서 각각의 특징에 맞춰서 내가 A와 B를 구분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 자료 해석하는 연습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결국 이 우주를 이해하고 싶어서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의 용어 정리들을 한 거거든요. 그럼 성간물질, 성운, 별, 성단 이런 많은 천체들이 함께 있는 거대한 집합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는요, 그것을 바로 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비롯한 수많은 천체가 모여 있는 거대한 집단을 우리가 은하라고 불러주시면 되는데, 은하를요, 다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 이 태양계가 있는 은하를 우리가 바로 우리 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은하를 제외한 은하들은 외부 은하다라고 먼저 은하를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 우리 은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은하가 일단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은하를 그래서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는 겁니다. 은하 중에는요, 이렇게 뭔가 휘휘휘 감아져 있는 나선팔이 있는 은하도 있고 없는 은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은하는 일단 이런 나선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선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막대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은하가 또 달라요. 근데 우리 은하는요, 중심에 이러한 막대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이었다면 옆에서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우리 은하가 어떤 모습이냐면 중심부는 이렇게 볼록하죠.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우리 은하, 옆에서 본 우리 은하의 모습이 어떤지를 또 종종 묻기도 하니까요. 위에서 볼 때는 바로 막대나선 은하, 옆에서 보게 될 때는요, 중심부가 볼록한 바로 이러한 볼록한 납작한 원반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 정의가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태양계는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센터 본능, 주인공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우리 은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보기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는요, 바로 이 은하의 중심에서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은하의 지름이 얼마나 되는가 살펴보면 우리 은하의 지름은요, 약 3만 파색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빛의 속도로 만약에 간다면 바로 10만 년을 가야 돼요. 그래서
10만 광년이라는 거리 혹은 파색으로 표현할 때 3만 파색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우리 태양계는 이 은하의 중심부에서 약 8,500 파색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더라 라고 하면서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에서 각각의 태양계의 위치를 고르라는 문항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정확하게 태양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성단 있잖아요. 별들의 집단. 그럼 그 집 성단들은 어디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옆에서 본 우리 은하였잖아요. 중심부가 볼록한 납작한 원반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로 나선팔에서는요. 여러분 별들이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선팔에는 젊은 별들의 집단 바로 산계성단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고 구상성단의 경우에는요. 이 중심부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외의 부분을 우리가 헤일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중심부와 헤일로에 바로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 상계성단과 구상성단이 각각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성단을 정리할 때 여러분 같이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역시나 여기에서도 아, 우리 태양계는 정말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8,500파색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 은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구에서는요, 우리 은하 모습 전체를 한 번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은하의 일부분만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은하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앞서 했던 질문에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자,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은하수라고 얘기하는데 지구에서 보이는 우리 은하의 일부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지 않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하의 어느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은하가 보이는 폭 뚜렷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태양계가 위치한 곳에 지구를 지금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럼 당연히 어느 방향을 볼 때가 은하수의 폭이 넓고 뚜렷하게 보일까요? 별들이 많은 거. 그렇죠.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을 볼 때겠죠. 왜요? 우리 은하 중심에 구상성단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갈수록 많은 별들이 있는 거니까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을 볼 때가 바로 폭이 넓고 뚜렷한 은하수를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언제 우리 은하의 중심을 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름철이다라고 하는 계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반대 방향이 겨울철이 되겠죠? 이 겨울철에는 폭이 좁고 선명하지 않은 그런 은하수를 보게 되더라. 그래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각각의 은하수의 모습을 보면서 또 구분하는 것들이 문항에 출제가 되니까요. 여름철 이때가 우리 은하의 중심을 보게 될 때고 그렇기 때문에 폭이 넓고 뚜렷한 은하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은하 중에서도 우리 은하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은하만 있는 건 아니고 외부 은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외부 은하 정의 자체가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은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순히 외부 은하 발견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외부 은하에서 오는 어떤 정보들을 분석해서 위대한 발견 하나를 하게 되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실험을 토대로 한번 보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제가 풍선 가지고 왔고요. 거기다가 붙임딱지를 1, 2, 3, 4 적혀져 있는 걸 붙여줄 겁니다. 1번과 2번 사이의 간격은 3cm
거고요. 1번과 4번 사이의 간격은 5cm예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붙임딱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풍선을 불기만 할 거거든요. 그럼 풍선을 불면 풍선의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풍선 표면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그렇게 풍선을 분 다음에 1번과 2번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더니 6cm가 되었고요. 1번

4번과 4번 사이의 거리를 측정했더니 10cm가 되었다는 거죠. 아, 그러면 공간 자체를 팽창시켰더니 3cm 떨어져 있던 이 붙임딱지가 3cm 늘어서 6cm 된 거고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cm 떨어져 있던 붙임딱지는 5cm 멀어져서 10cm 떨어져 있게 되었구나. 아,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공간 자체가 팽창하면 원래 더 멀리 떨어져 있던 붙임딱지가 더 빨리 멀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자연에서 무엇을 우리가 정보로 얻게 됐는지 얹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요, 외부 은하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외부 은하에서 오늘 빛을 막 분석합니다. 그랬더니 뭘 알게 됐냐면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은하들이 서로서로 멀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네? 그럼 여러분 언제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졌었죠? 그렇죠. 이 공간 자체가 팽창하게 될 때. 아,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는데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의 위대한 발견은 바로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것은 1번을 기준으로 보면 2, 3, 4 붙임딱지가 멀어지고 있고요. 2번을 기준으로 봐도 다른 것들이 멀어지고 3번을 기준으로 봐도 멀어지고요. 4번을 기준으로 봐도 멀어져요. 아, 그러면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것에 특별한 중심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팽창하고 있는 우주에도 특별한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항에 출제될 때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팽창합니다. 읽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특별한 중심 없이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게 바로 특별한 중심 없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는 거예요. 팽창하기 전, 팽창하기 전, 팽창하기 전, 팽창하기 전 시간을 아주 멀리까지 돌리면 결국 이 우주는 하나의 점이었다는 거죠.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이었고 그 한 점에서 빵! 하고 터져서 대폭발이 일어났고 대폭발이 일으키면서 급격한 팽창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스토리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일단 우주 팽창이라고 하는 것을 풍선 실험을 토대로 내가 우주 팽창을 설명할 수 있는지 보시고요. 팽창하고 있으니까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며 시간을 거꾸로 보내본다면 아, 이 우주는 한 점이었겠구나. 여기서 대폭발이 일어났고 급격한 팽창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빅뱅 우주론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팽창하는 우주까지 봤다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이 우주 탐사하고 있거든요. 어떤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유용한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우주 탐사의 역사를 보면 구소련이죠. 그리고 미국이 굉장히 경쟁적인 이런 우주 탐사를 하다가 바로 1957년입니다. 최초의 인공위성이죠. 스푸트니크 1호를 구소련이 쏘아 올립니다. 그러면서 더 경쟁적인 이 우주 탐사에 서막을 올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957년 우리 스푸트니크 1호 정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최초의 인공위성 쏘아 올리고 바로 1969년이에요. 우리가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착륙에 성공해서 이 달에 발도장을 찍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990년도에는 허블 우주 망원경을 발사하게 되는데 드디어 우리 이 망원경을 우주로 띄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선명한 상을 이때부터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탐사 로봇, 화성은 화성에 착륙하고 또 1998년은요. 우리가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제끼리, 국가 간끼리 협약해서 우리 공동으로 좀 연구하고 개발합시다 라는 것에 지금 시작이 되었고 또 2015년, 2023년 하면서 명왕성을 통과하고

0: 발사하거나 아니면 목성에 위성 탐사선 주소를 발사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탐사 역사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뭔가 연도를 암기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금도 곳곳에서 연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탐색하는 시간을 충분히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우주 탐사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일까?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런 우주 탐사 과정에서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선 같은데 원래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태양전지 생각해보면 어때요? 우리도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테나 같은데 원리를 사용하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것의 형상기억학금이라는 거 이용해서 우리가 인공관절을 또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를 탐사하는 과정에서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그것은 우주 탐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우리 인류가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기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면 여러분 정수기 사용하죠. 그 정수기도요, 결국에는 그러한 우주 생활을 돕기 위해서 처음에는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진공청소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레인지 아니면 메모리폼도 충격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우주 생활을 돕기 위해서 고민하고 만들어진 것이 확대되면서 일상생활, 우리의 삶에도 들어오게 된 것이니까요. 그냥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사용했던 그 제품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고민하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오게 됐는지 또 다른 어떤 물건은 없는 것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탐색해 보는 시간들 충분히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우주 탐사 과학의 유용성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환경 오염 그리고 자원 부족 등의 문제가 우리 아주 심각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국 이 우주 탐사가 도움이 될 거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환경의 범위를 이제는 훨씬 더 넓혀서 우주 환경까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또 인류가 또 살아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탐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 우주 탐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안에서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까지 여러분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이제 은하와 우주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러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공간은요, 이거 하고 있어요. 20세기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특별한 중심 없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이거 하고 있다. 같은 단어이니까요. 여러분, 단어 한번 넣어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강부터 여러분 20강까지였어요. 한강 한강 성실하게 수강한 스스로를 나 정말 대견하다. 나 정말 잘했다. 마음껏 좀 칭찬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노력했던 것만큼 분명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끝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도 수학 4단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퀴즈 정답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의 퀴즈는 분수에서 분모와 분자의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분수의 크기가 달라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정답은? 그렇죠. 바로 X였습니다.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죠. 이 분수의 분모 분자의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는 여전히 같다라는 것. 이 개념을 오늘도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합니다. 우리 수학 4단원의 단원평가 2회 문제, 20문제 같이 풀어보고요. 마지막 수행평가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재미있게 수학 공부하러 가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는 80쪽이고요. 같이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1번 문제는 주어진 분수만큼 색칠하는 문제예요. 자, 4분의 3 전체 1이라고 했을 때 4등분한 것 중 3칸 이만큼 B급 색칠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분의 6은 전체 8등분한 것 중에 6조각, 16분의 12는 전체 16등분한 것 중에 12조각이니까 이만큼까지 우리 친구들 색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B급으로 대신할게요. 자, 2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우리가 방금 1번 문제에서 색칠한 부분들이죠. 이 그림을 통해서 4분의 3, 8분의 6, 16분의 12는 색칠한 부분의 크기가 모두 어떤가요? 그렇죠. 같음으로 크기가 같은 분수입니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3번. 그림을 보고 3분의 2와 크기가 같은 분수는 무엇인지 모두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이 분수 막대라고 하는 건데 분수 단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거든요. 전체 1이라고 했을 때 3등분에서 3분의 1 조각들, 6등분에서 6분의 1 조각들, 9등분에서 9분의 1 조각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3분의 2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찾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2, 전체 1에서 이만큼 차지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같은 부분 차지하도록 그대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만큼 표시하면 6분의 1이 몇 개 들어있다? 4개 있으니까 6분의 4지요. 자, 아래 9분의 1도 표시해볼게요. 그대로 같은 크기만큼 표시하면 9분의 1이 그 안에 6개니까 9분의 6이 되는 거죠. 이 분수 막대를 통해서 우리는 3분의 2와 6분의 4, 9분의 6이 모두 크기가 같은 분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세요. 자,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퀴즈 얘기도 했어요. 분수의 분모 분자의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된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5분의 1에 분모 분자 각각 2를 곱해서 10분의 2 만들어주고 5분의 1에 분모 분자 각각 3을 곱해서 15분의 3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의 4를 곱하면 20분의 4가 되고 분모 분자의 각각 5를 곱하면 25분의 5가 되죠. 여기 있는 이 5개의 분수 모두 크기가 같은 분수 되겠습니다. 자, 5번. 4분의 1과 크기가 다른 분수는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는 크기가 다른 분수를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크기가 같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의 각각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죠. 자, 그런데 다르다라는 것은 분모 분자의 각각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눈 게 아닌 거죠. 8분의 2를 보면 4분의 1 분모 분자의 각각 곱하기 2를 해줘서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어졌고요. 12분의 3은 4분의 1 분모 분자의 각각 3을 곱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됐죠. 16분의 4는 분모 분자의 4를 곱해서 크기가 같아졌고 20분의 5는 분모 분자의 5를 곱해서 크기가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4번에 있는 10분의 6은 아무리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전혀 만들어질 수 없는 분수이므로 크기가 다른 분수구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10분의 4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었습니다. 바르게 만든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자, 계속해서 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10분의 4에 분모 분자에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야 되죠. 자,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기억과 니은을 봅시다. 같은 수이기는 한데 어때요? 그 앞에 있는 이 기호를 보니까 더하기와 빼기죠. 우리는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곱하거나 나눠줘야 돼요. 자, 디귿 볼게요. 같은 수를 어떻게 했어요? 곱해 주었습니다. 분모 분자에 각각 따라서 20분의 8은 10분의 4와 크기가 같은 분수 알맞게 만들었어요. 정답은 디귿입니다. 자, 리을도 볼게요. 나눴습니다. 분모 분자 각각.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1과 2는 다른 수죠. 분모 분자에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리을도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7번. 81분의 27을 약분하였을 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수를 구하세요. 자, 우리 이런 분수를 약분한다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를 각각 어떻게 하는 거다? 그렇죠.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81분의 27을 약분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 각각 3으로 나눌 수도 있고, 분모 분자 각각 9로 나눌 수도 있고, 분모와 분자를 각각 27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3, 9, 27 모두 27과 81의 공약수거든요.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81 나누기 3은 27이 되죠. 그리고 81 나누기 9분의 27 나누기 9는 9분의 3 만들어지고, 그리고 27은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이기 때문에 3분의 1 기약 분수로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수를 구하는 거니까 기역은 9, 니은은 27입니다. 27입니다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8번. 기약분수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기약분수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어떤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했죠? 그렇죠. 아무리 나누어도 이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를 기약분수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것은 즉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약분수를 만들기 위해서 분수를 분모 분자 계속해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을 때까지 나눠 줄수 있고, 또는 처음부터 아예 분모와 분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분모 분자를 각각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24분의 20은 우리가 한번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을 때까지 약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2로 약분할 수 있죠. 10, 12분의 10이 됩니다. 자, 12분의 10또 약분이 되죠. 2로 약분하면 6과 5가 됩니다. 자, 6과 5는 더 이상 약분할 수 없기 때문에 6분의 5입니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자, 이번에 2번. 85분의 51은 처음부터 아예 85와 51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 수로 나누어 주도록 할게요. 우리 2단원에서 85와 51, 두 수의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떠올려서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공통된 약수,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17로 나눠 볼까요? 17 곱하기 5는 85죠? 17 곱하기 3은 51입니다. 5와 3더 이상 공통된 약수가 없기 때문에, 아하! 최대 공약수는 17이구나. 그러면 우리 분모 분자를 각각 85분의 51을 분모 분자 각각 17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정답을 작성하면 5분의 3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기약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 모두 우리 친구들이 알아는 두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편리한 것을 활용하면 되겠어요. 자, 9번. 두 친구가 설명하는 분수를 모두 구하세요라고 했네요. 자, 모두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빈이가 이야기한 조건은 분모가 12인 진분수야라고 했어요. 자, 진분수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항상 분모가 분자보다 큰 분수를 진분수라고 하죠. 정빈이가 이야기한 조건은 분모가 12입니다. 분모가 12고 분자는 몰라요. 그런데 진분수예요. 자, 그럼 분자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1까지만 가능하겠죠. 선율이가 말한 조건을 보니까
분자가 4보다는 크고 기하분수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자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지금 4보다는 커야 되니까 5, 6, 7, 8, 9, 10, 11까지 되죠. 진분수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기하분수가 만들어지는 분자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기하분수가 되기 위해서는 12와의 공약수가 1뿐이어야 되죠. 5, 6은 안 되고 7 되고 8안 되고 9안 되죠. 10도 안 되고 11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친구가 설명하는 분수는 3개가 되겠죠. 12분의 5 가능하고 12분의 7 되고요. 마지막 12분의 11까지 이렇게 3가지 적어주도록 하세요. 10번. 예나는 하루 중 5시간은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3시간은 학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예나가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24시간의 몇 분의 몇인지 기하분수로 나타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분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수의 분모에 시간, 전체 시간을 적어 주어야 돼요. 하루 전체 시간 24시간이라고 했죠. 분모에 적어 주고 자에는 이제 해당하는 시간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예나가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했죠? 따라서 5시간 더하기 3시간. 이게 바로 분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계산을 하면 24분의 8이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기하분수로 나타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어야 돼요. 8과 24의 최대 공약수, 8로 약분할 수 있죠? 8, 1은 8, 8, 3, 24. 따라서 정리하면 3분의 1이 정답이다. 3분의 1 적어주세요. 11번.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해서 통분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공통 분모를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해서 구하세요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 이 조건을 그대로 맞게 문제 풀어줍니다. 9와 15, 9, 15 최소 공배수 구해보도록 할게요. 3, 3, 9, 3, 5, 15. 더 이상 안 되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5, 니은자로 곱해줘야겠죠? 3, 3은 9, 9, 5, 45예요. 아하, 그러면 9와 15의 최소 공배수인 45로 통분하세요라는 거구나. 자, 9에 5를 곱해야 45가 되죠. 7에 5를 곱해서 35. 15에 3을 곱해서 45가 되니까 4에 3을 곱해서 12. 이렇게 통분해주면 답이 되겠죠. 12번. 8분의 7과 12분의 5를 통분하려고 합니다. 공통분모가 될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개인지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공통분모가 될수 있는 수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두 분모의 공배수죠. 그런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두 수의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8과 12의 최소 공배수부터 구해볼게요. 공통된 약수 4 있죠? 4, 2, 8, 4, 3, 12이에요. 최소 공배수 니은자로 곱해주면 4, 2, 8, 8, 3의 24입니다. 아하,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24니까 공통 분모가 가능한 것은 24의 배수들. 24, 48, 72, 그 다음에 96, 점점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24의 배수 24 되고 48 되고 96 되죠. 모두 몇 개인지 쓰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개가 되는 거예요. 13번. 두 분수를 통분하였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알맞은 수를 구하세요. 통분했습니다. 분모를 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자, 3분의 기역과 9분의 4를 통분했습니다. 자, 여기 한쪽에 분모가 27이니까 자연스럽게 니은도 27이 돼야 돼요. 분모를 각게 만들어주는 게 통분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역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3에 9를 곱해서 27이 됐죠. 따라서 기역에도 9를 곱한 값이 18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수에 9를 곱해야 18이 되죠? 그렇죠. 2죠. 2 곱하기 9는 18이니까. 자, 그다음 디귿도 구해봅시다. 9에 3을 곱해서 27이 되죠. 따라서 분자 4에도 마찬가지로 3을 곱해주어야 돼요. 4, 3, 12가 되죠. 자, 기역, 니은 모두 구했습니다. 기역은 2, 니은은 27, 디귿은 12가
된다라는 겁니다. 14번, 두 분수를 통분한 것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자, 여기 있는 이 1번과 2번 분수를 통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8분의 1과 9분의 4가 있죠. 두 분모의 곱을공통분모로 통분하면 72분의 9가 되고, 72분의 8, 4, 32가 되죠. 자, 72분의 9와 72분의 32 디귿에 있네요. 연결. 자, 이번에 10분의 7과 5분의 3도 통분을 해볼 건데, 10과 5 최소 공배수인 10을 공통분모로 할 수도 있고, 이 두 분모의 곱인 50을 공통분모로 할 수도 있겠죠. 먼저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7, 5분의 3이 있죠. 최소 공배수 10으로 통분하면 10분의 7은 그대로고, 5분의 3은 10분의 6이 돼요. 자, 10분의 7과 10분의 6 있나요? 기억에 있네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1번과 2번, 이두 분수들을 통분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기역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있죠. 여기 있는 이 분수들을 약분해서 기역, 여기 1번, 2번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분의 7과 10분의 6이 있습니다. 여기 10분의 7은 약분되지 않고 10분의 6은 약분을 할수 있죠. 2, 3은 6, 2, 5, 10. 따라서 아하, 10분의 7과 5분의 3이구나. 2번 여기에 연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15번. 세 분수를 비교해서 가장 큰 분수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크기가 가장 큰 분수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 모두 분모가 다른 세 개의 분수를 통분해서 크기 비교해야겠죠. 두 개씩 짝지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1분의 4와 3분의 1을 짝지어 보고, 그 다음에 11분의 4와 33분의 10을 짝지어서 크기 비교해 보고, 마지막 3분의 1과 33분의 10을 짝지어서 통분해 볼 수도 있겠죠. 자, 먼저 11분의 4와 3분의 1, 33으로 통분하면 33분의 12와 33분의 11이 됩니다. 자, 어느 쪽이 더 큰가요? 11분의 4가 더 크구나. 자, 그다음 두 번째. 11분의 4와 33분의 10을 33으로 마찬가지로 통분하면 33분의 12가 되고 33분의 10이죠. 어느 쪽이 더 크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1분의 4가 더 큽니다. 우리 마지막 크기 비교하지 않아도 11분의 4가 3분의 1보다도 크고 11분의 4가 33분의 10보다도 크기 때문에 가장 큰 분수는 11분의 4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16번. 은하와 병국이는 산책을 하였습니다. 은하는 1과 13분의 4km를 걸었고, 병국이는 1과 7분의 2km를 걸었다면 더먼 거리를 걸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했어요. 거리가 더 멀다라는 것은 두 분수를 크기 비교해서 더큰 분수가 어느 쪽인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지금 나온 두 분수 모두 대분수예요. 1과 13분의 4, 그리고 1과 7분의 2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 일단 우리 친구들 아마도 분모부터 통분해서 맞춰줬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최대한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잖아요. 여기서 13과 7을 통분하면 수가 조금은 커져요. 그런데 우리 눈에 띄는 게이 분자 4와 2 금방 맞춰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분자의 크기를 맞춰줘 보도록 할게요. 1과 13분의 4는 그대로 두고 1과 여기 분자 4로 맞춰주기 위해서 7에도 마찬가지로 2를 곱해야겠죠. 14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자연수 크기 같고 분자 크기 같습니다. 우리는 분모의 크기를 통해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분자의 크기가 같을 때에는 분모의 크기가 작을수록 크기가 큰 분수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13이 더 크기가 작기 때문에 1과 13분의 4가 더 크기가 큰 분수다라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 분모를 같게 통분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따라서 1과 13분의 4는 은하니까 은하가 더먼 거리를 걸은 사람이 되겠죠? 정답은 은하. 17번. 의준이네 가족은 캠핑을 갔습니다.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한 활동은 무엇인지 풀이 과정.

문장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 세 개의 분수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경우를 골라보세요 라는 거잖아요. 자, 6분의 7 가분수인데 대분수로 고치면 1과 6분의 1 시간이 됩니다. 저녁 먹는 건 1과 12분의 7이 되고 게임은 1과 18분의 13이 돼요. 이 세 개의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물론 둘씩 짝지어도 괜찮지만 우리 여기 보면 이 6과 12가 약수와 배수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금방 이 세 개의 분수를 한꺼번에 통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12와 18의 최소 공배수만 구해주면 돼요. 바로 36이 되죠. 그럼 이 세 개의 분수를 분모 36으로 통분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바로 적어보면 분모 1과 36분의 6이 되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1과 36분의 37의 21 이렇게 됩니다. 게임하기 같은 경우에는 1과 36분의 26이 되고요. 금방 크기 비교할 수 있겠죠. 어디가 가장 크다? 게임하기가 가장 큰 분수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풀이에도 나와 있어요. 이 세 개의 분수를 모두 분모 36으로 해서 한꺼번에 통분하면 게임하기가 가장 크기가 큰 분수다. 따라서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게임하기구나. 이렇게 정답 구할 수 있겠습니다. 18번.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 중 알맞은 것을 써 넣으세요. 이 세 가지 크기 비교해 주도록 할게요. 분수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어느 쪽을 같게 만들어줄까요? 양쪽 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20분의 6을 소수로 바꿔줄까요? 분모 분자에 각각 5를 곱하면 100분의 5, 6에 30이죠. 소수로 바꾸면 0.3이 됩니다. 어디가 더 크다? 왼쪽이 더 크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7과 1과 15분의 12를 크기 비교합니다. 자, 이번에도 여기 약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약분에서 소수로 고쳐주도록 할게요. 3, 4, 12, 3, 5, 15죠. 2와 5분의 4를 분모 분자 각각 2를 곱해서 2와 10분의 8로 만들 수 있죠. 소수로 쓰면 2.8입니다. 자, 오른쪽이 더 크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소수를 한번 분수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일단 1과 8분의 2를 약분하면 1과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고 1.25를 1과 100분의 25로 바꾸고 그 다음 분모 분자 최대 공약수인 25로 약분하면 1이 되고 4가 되죠. 1과 4분의 1, 1과 4분의 1 크기가 같으므로 부등호 는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19번, 일주일 동안 우유를 효선이는 1.3리터, 정우는 1과 15분의 9리터, 경재는 1과 8분의 6리터 마셨어요. 우유를 많이 마신 순서대로 이름을 쓰세요. 자, 그러면 분수 그리고 소수 크기 비교해서 큰 것부터 차례대로 쓰세요 라는 거죠. 자, 1.3이 있고 1과 15분의 9 약분할 수 있죠. 3, 3은 9, 3, 5, 15, 1과 5분의 3리터, 경재는 1과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약분되죠? 2, 3은 6, 2, 4, 8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1.3 분수로 나타내면 1과 10분의 3이죠. 그 다음 1과 5분의 3 그대로 적어줄게요. 1과 5분의 3입니다. 그리고 경제 1과 4분의 3이에요. 이 세 개의 분수 금방 크게 비교할 수 있죠. 어떻게? 분자의 크기가 모두 같고 자연수의 크기도 모두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분모의 크기가 작을수록 크기가 큰 분수다. 그러면 여기 1과 4분의 3에 해당하는 경재가 크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우유를 가장 많이 마신 거고 그 다음에 분모 5 어디 있어요? 정우가 되겠죠. 정우가 두 번째로 많이 마셨고 그리고 가장 작은 소수 효선이가 마지막 순서가 되겠네요. 이렇게 경재, 정우, 효선이 순서로 적어주세요. 20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의 합을 구하는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일단 0.7보다 커야 되고 15분의 12보단 작은데 분모가 20입니다. 0.7, 15분의 12 모두 분모를 20으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0.7은 10분의 7이니까 분모 20으로 맞춰주면 20분의 14가 되죠. 그리고 20분의 네모 이것은 15분의 12보다 작아요. 이것은 약분하면 3, 4, 12, 3, 5, 15니까 분모 20으로 맞춰주면 20분의 16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분수는 20분의 15가 되죠. 20분의 15 분모 분자 더하면 30.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원평가 마무리했고요. 수행평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수행평가 1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두 친구가 말하는 것을 모두 만족하는 분수는 무엇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은영이가 분수를 약분했더니 13분의 6이 되었어 라고 했죠. 그리고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더하면 76이라고 했습니다. 자, 은영이가 말한 조건을 활용하면요. 이 분수는 13분의 6의 분모 분자에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한 분수라는 거예요. 따라서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봅니다. 1도 곱해보고 2, 3, 4 모두 곱했을 때 분모와 분자를 더했을 때 76이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분모 분자의 4를 곱해서 만든 52분의 24. 이 분수는 분모 분자를 더했을 때 76이 되니까 52분의 24가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두 분수를 통분했어요. 다이아몬드 백이 하트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자, 통분했다는 건 분모를 같게 맞춰줬다는 거죠. 15에 3을 곱해서 45가 되니까 28에 3을 곱해서 다이아몬드는 8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트도 구할 수 있죠. 21에 4를 곱한 게 84니까 하트에 4를 곱한 것이 76이다. 따라서 하트는 19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죠. 마지막에 다이아몬드 빼기 하트는 84 빼기 19를 계산해서 65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3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도록 하세요. 자, 14분의 4, 42분의 네모, 21분의 11. 모두 분모를 42로 통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42분의 12.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했죠. 그리고 중간에 42분의 네모, 21분의 11.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곱해서 42분의 22로 통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3부터 21까지죠. 13부터 21까지 개수를 구하면 9개가 된다라고 문제 정리할게요. 마지막 4번이에요. 4장의 수카드를 중에서 2장을 골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진분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진분수 중에서 0.7보다 큰 진분수는 무엇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먼저 진분수라는 것은 분모가 분자보다 커야 되죠. 만들 수 있는 진분수는 3분의 1, 4분의 1, 4분의 3, 6분의 1, 6분의 3, 6분의 4 모두 6개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0.7보다 큰 것을 찾기 위해서는 0.7을 10분의 7로 바꾸고 3, 4, 6, 10 모두 한꺼번에 60으로 통분을 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두 크기 비교하면 그 중에서 4분의 3만 60분의 45로 60분의 42인 10분의 7보다 크기가 크게 나와요. 따라서 정답은 4분의 3만 가능하다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준비된 문제는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나가요. 오늘의 퀴즈. 4분의 3과 6분의 7의 공통 분모가 될수 있는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문제 있었죠. 틀린 거꼭 복습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수학 5단원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0: 걱정이 앞서다 보니 막상 해야 될 일, 정작 해야 될 일을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오늘의 속담은 바로 회피, 주저와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학교에서 교재실을 독후감을 모집한다고 해.
2: 어? 나도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는데.
1: 그래? 잘됐다. 우리도 독후감을 내자.
2: 혹시나 내 글의 수준이 다른 친구들 것보다 낮아서 교지 편집위원들이 흉을 보면 어떡하지?
1: 도전 자체도 의미 있잖아. 그리고 네 것이 뽑힐 수도 있고.
2: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하지 않을래. 괜히 기대했다가 흉만 잡힐까 싫어. 이 정도 그림이면 나도 쓸 수 있는데 응모해볼걸.
0: 오늘의 속담,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다소 방해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할 일은 하여야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글까. 재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계획대로 진행해야 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학, 황순원. 38선 접경에 북쪽 고향마을로 돌아온 치안대원 성삼은 포승줄에 묶인 채 잡혀있는 청년을 목격한다. 성삼은 그 청년이 자신의 어릴 적 단짝 친구였던 덕재임을 알아보고 놀란다. 덕재는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지냈다는 죄목으로 붙잡힌 것이다. 성삼은 자신이 직접 청단까지 호송하겠다고 자원하여 그를 데리고 마을을 벗어난다. 얼마 후 성삼은 덕재와 함께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고 혹부리 할아버지네 밤을 서리하다가 들켰을 때 덕재가 자신에게 밤을 나눠주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진다. 성삼의 추궁에 덕재는 자신이 빈농의 자식이자 근농꾼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직책을 맡았을 뿐이며 아픈 아버지와 농사일 때문에 피난을 가지 못했다고 털어놓는다. 덕재가 꼬맹이와 결혼하여 곧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자 성삼은 덕재의 처지에 공감하며 적대감을 허물게 된다. 학대가 있는 벌판에 이르자 두 사람은 과거 어른들 몰래 학을 잡아 놀다가 사냥꾼이 온다는 소문에 학을 살려주었던 일을 회상한다. 성삼은 갑자기 포승줄을 풀어주며
4: 학 사냥이나 한번 하고 가자
3: 라고 말한다. 결국 성삼이 학을 쫓는 척하며 덕재를 탈출시켜준 것이다. 치안대원인 성삼이에게 사상범으로 잡혀온 친구 덕재를 풀어주는 일은 정말이지 구더기가 들끓는 것처럼 두렵고 껄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호송 임무를 어기고 중범죄자나 다름없는 친구를 놓아주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성삼이 역시 처벌을 받는 커다란 불이익을 피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성삼이는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라는 속담처럼 눈앞의 두려움 때문에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에게 있어 장 담그기란 이념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순수한 우정을 되살리는 일이었겠죠. 친구의 목숨을 살리는 일은 치안대원으로서 겪을지도 모를 곤란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꼭 해야만 하는 사람의 도리이자 진한 맛이 우러나는 삶의 본질이었던 셈입니다.
0: 오늘의 속담,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글까였소. 다소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작은 걱정 때문에 큰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속담의 교훈을 잘 음미하고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해보면 좋겠소.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의 특징 관찰하기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거울과 렌즈를 이용하여 물체의 상을 직접 관찰해보고 물체와 거울,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에 따라 상의 크기와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거울, 물체, 관찰자 순으로 볼록 거울에 물체를 거의 닿을 듯이 놓고 거울에 비치는 상을 관찰합니다. 물체를 거울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면서 상의 모양과 크기 변화를 관찰합니다. 볼록 거울은 물체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항상 바로 서 있고 작게 보이는 상을 만듭니다. 오목 거울로 과정 1과 2를 반복합니다. 오목 거울은 가까울 때는 바로 선상이 보이지만 어느 지점을 지나면 상이 거꾸로 뒤집힙니다. 물체, 렌즈, 관찰자 순으로 볼록 렌즈의 물체가 거의 닿을 듯이 놓고 렌즈에 보이는 상을 관찰합니다. 물체를 렌즈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면서 상의 모양과 크기 변화를 관찰합니다. 물체가 렌즈에서 멀어지면 어느 순간 상이 뒤집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볼록 렌즈의 상 변화는 오목 거울의 상 변화와 매우 유사합니다. 오목 렌즈로 과정 4와 5를 반복합니다. 오목 렌즈는 물체의 위치가 바뀌어도 항상 바로 서 있고 작게 보이는 상만 만듭니다. 오목 렌즈와 볼록 거울의 상의 특징은 비슷합니다. 오늘은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의 특징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볼록 거울은 물체의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 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볼록 거울이 반사된 빛을 바깥으로 퍼뜨리기 때문이에요. 오목 거울에서는 물체가 거울에 가까이 있을 때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 상이 보입니다. 하지만 물체를 점점 멀리 이동시키면 어느 순간 상이 거꾸로 뒤집혀 보이기 시작하고 물체의 위치가 더 멀어지면 상의 크기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이를 통해 오목 거울이 빛을 한 곳으로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볼록 렌즈에서도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는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물체를 렌즈로부터 더 멀리 이동시키면 어느 순간 거꾸로 뒤집힌 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점점 더 멀어질수록 그 상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볼록 렌즈 역시 빛을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 원시용 안경 또는 돋보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목 렌즈에서는 물체의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나타납니다. 물체가 렌즈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죠.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특징은 근시용 안경 등에 활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의 답 레벨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지연 선생님입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확인해 볼까요? 수학의 답,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일명 목과 나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몫이라는 말하고 나머지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진 않아요.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다 배웠던 건데요. 요거를 가지고 다양하게 문제가 중학교에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중학교 1학년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결국에 뭐예요?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약수와 배수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수 6이라는 수가 있어요? 얘를 2로 나눠요. 그러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0일 때 얘기죠. 그래서 6은 2 곱하기 3 더하기 여기 나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산식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0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냥 6은 2 곱하기 3이다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친구는 6의 약수이다. 요 친구는 오히려 2를 3배에서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2의 배수이다. 이렇게 약수 배수 개념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 뭔가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약수와 배수까지 이어지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까지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원이 아닌데 왜 몫과 나머지 얘기를 하고 있죠가 아니라, 충분히 약수와 배수 개념을 가지고도 중학교 1학년에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엄밀하게 조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나눗셈을 해서 몫과 나머지를 공부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멋있게 문자로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 하면 이렇게 해본 적은 없거든요. 요 얘기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쌤이 똑같이 강의한 적이 있답니다. 그만큼 두고두고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방금의 경우에는 나머지가 딱 없는 경우에 대해 했지만, 평범하게 나머지가 있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17 나누기 5라는 아주 슈퍼슈퍼 쉬운 나눗셈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몫이 어떻게 되나요? 17을 5로 나누었으니까 일단 5, 3, 15잖아요. 그럼 나머지는요, 잘 빼줘서 2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예쁘게 나머지 2 요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요, 우리가 검산식을 만들 수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내가 나눗셈 제대로 했나 검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됐었죠? 다시 한번 5 곱하기 3, 5로 나누었는데 몫이 3이 나오고 나머지가 2야. 이렇게 더하기 2를 해주신 것이, 계산하면 15 더하기 2, 17이라는 어디 있는 값? 요 안에 있는 값이 잘 나오면, 아이고, 나는 나눗셈을 잘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한 방에 이렇게 쓸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면 되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17이라는 애를 5로 나누었더니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야. 이렇게 한줄 쓰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얘기도 그대로 멋있게 A, B, Q, R을 갖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냥 A, B는 일반적인 수에 대한 얘기고요. Q는요, 여러분, 몫에 대한 영어 이름 중에 Q라는 첫 글자를 갖고 온 거고, R도 나머지에 대한 영어 이름에서 R이라고 갖고 와서, 몫을 반드시 Q, 나머지를 반드시 R이라고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웬만한 수학책에, 고등학교 때도 계속 보는 수학책에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게 될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익숙해 주는 게 좋겠죠. 나는 나머지를 K라고 할래. 나 혼자 그렇게 해봤자 맨날 수학책에 나머지가 R이라고 나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익숙해지게 몫은 주로 Q라고 하고 나머지는 주로 R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나눗셈식으로 해보면 A를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써온 걸 우리 한줄 쓰기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A라는 애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면, 다시 한번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요렇게.

써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머지가 0일 때. 나머지가 0일 때. 한마디로 무슨 값이 0이죠? R이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A를 B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고 나머지가 없었어 라는 식이 되면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이 친구는 뭐가 돼요? B를 몇 배 한 결과죠. 그래서 B의 배수다. 얘는요? A의 약수다. 이렇게 배수, 약수 개념을 도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n을 6으로 나누면 몫은 9이고 나머지는 3보다 큰 소수가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아직 빡한줄 쓰기가 익숙하진 않으니까 잠깐 나눗셈 식으로 요 얘기를 이야기해 보면 자연수 n을 6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9이고 나머지는 3보다 큰 소수래요. 여러분, 3보다 큰 소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를 다 써볼 순 없고요. 그럼 일단 내가 모르겠으니까, 우리 아까 나머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R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놓고, 아, 이 친구는 3보다 큰 소수여야 돼. 조건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건 말고 하나의 조건이 더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머지에 대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어떤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수를 6으로 나누면 뭔가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는 데 있어서 이 나머지가 갑자기 7, 8, 9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요? 6으로 나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에 만약에 7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이 나머지를 7로 갖고 올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6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1로 가지고 있겠죠. 한마디로 우리 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예요. 이 나머지는 6보다는 작은 수여야 돼요. 그럼 누구부터? 0, 1, 2, 3, 4, 5까지는 가능하고 6도 안 돼요. 6보다는 작은 애, 이 나눈 수보다는 작은 애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 있는 R은 문제에서 준 조건은 3보다 큰 소수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나눗셈식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6으로 나누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6보다 작은 수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다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3보다 큰 소수를 나열해 볼게요. 3보다 큰 소수. 일단 소수 뭐부터 시작해요? 2부터 시작해야 되죠? 2, 3, 5, 7 이렇게 흘러갑니다. 조금만 써볼까요? 그 다음에 9안 되고요. 11, 13, 17, 19. 소수 이렇게 8가지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요 정도로 흘러가는데 여기에서 6보다 작은 수여야 돼요. 자, 6보다 작은 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3보다 큰 소수여야 돼요. 그럼 여기 3보다 안 크죠? 3보다 안 크죠? 탈락이에요. 그래서 남는 애가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두 조건을 통해서 R 값이 5다라는 것을 결정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친구는 n이라는 자연수를 6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9이고 나머지가 5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럼 n 어떻게 구하면 되죠? 검산식을 쓰면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한 줄씩 써볼까요? 6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9이고 나머지가 5다. 이렇게 끝내시면 바로 n 값이 나옵니다. 계산해 볼게요. 6, 9, 54에다가 5를 더하면 59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업그레이드된 문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면요. 일단 자연수 n을 이번에는 좀큰 수네요. 14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머지가 생긴대요. 나머지가 생긴단 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자연수 n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일 때 가능한 자연수 n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n 값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뭔가 추측해 볼수 있네요. 왜요? 모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첫 번째 조건. 이 자연수 n을 14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머지가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은 아니란 얘기죠. 나머지가 생겼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까 공부한 대로 14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 나머지는 누구보다 작은 수여야 돼요? 14보다는 작은 수여야 돼요. 그 얘기는 후보가 누구예요? R, 나머지가 될수 있는 후보는 1부터 시작해서 13까지가 후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황을 만들어 보시면 자연수 n을 14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머지는 내가 모르는데

친구의 후보는 내가 알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13까지가 후보야 라고 얘기하고 검산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N이라는 뭐냐 하면 14 곱하기 3 더하기 얘는 몰라. 그런데 역시 얘는 1부터 13까지. 이렇게야. 그런데 여러분 14 곱하기 3이 뭐냐 하면요. 열심히 계산하면 4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N이라는 애는 42 더하기 1부터 13까지. 이 얘기예요. 자, 그럼 N의 후보를 만들어 볼까요? N이라는 애는 42 더하기 1부터 가능하니까 43부터. 42 더하기 13까지 하면 55까지. 요 중에 한 명이구나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범위가 너무 많은데요. 모두 구하시오 했는데 43, 44, 45, 46 해서 55까지일까요? 조건이 조금 더 있습니다. 또 라고 되어 있죠. 자연수 n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일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자연수 n을 5로 나누면 이번에는 몫은 모르는데 어쨌든 나머지가 2래요. 자, 그럼 요 n은 다시 어떻게 쓸수 있죠? 5 곱하기 몇 더하기 나머지 2.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5의 배수에 2 더한 거. 요거 지금 5 곱하기 몇이니까 5의 배수란 얘기죠? 한마디로 5 더하기 2, 10 더하기 2, 15 더하기 2, 20 더하기 2,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후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누구부터 해볼까요? 40 더하기 2부터 해볼까요? 저게 안 되죠? 40이 안 들어가요? 그럼 그 다음 거? 45 더하기 2. 가능하죠? 저기 들어가요. 47이니까. 그 다음, 50 더하기 2, 52. 여기 들어가요. 가능하죠? 그 다음 거, 55 더하기 2, 57인데요? 역시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친구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47. 여기는 52. 그런데 문제에서 모두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두 명을 모두 다 이렇게 정답으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의 답 이번 시간에는요, 몇의 배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눈에 딱 보고, 너는 3의 배수네, 너는 8의 배수네, 너는 9의 배수네, 판정하는 법에 대해 싹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은근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은 되게 많은데요, 또 이게 본격적으로 딱 배수 판정법이 정리되어 있는 교재가 많이 없어가지고, 맨날 곧대곧대 쌤도 강의하다 보면, 문제 풀 때, 여러분, 3의 배수 어떻게 판정했죠? 하면서 하시고, 또 가끔 9의 배수 나오면, 어떻게 했죠? 하고, 그때그때 정리해준 적은 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판에 정리한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 요거 하나 해두시면 두고두고 중학교 넘어서 고등학교까지 기초가 탄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의 배수는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모든 자연수는 다 1의 배수입니다. 그럼 누구부터 해볼까요? 2의 배수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2의 배수는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짝수예요. 2의 배수의 뜻이에요. 2의 배수를 쉽게 말하면 짝수, 좀 멋있는 척하면 2의 배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수를 딱 보고 아 저거 2의 배수다 한마디로 짝수다 어떻게 구분해요? 모든 수를 다 보고 구분해요? 아니죠. 요맨 끝에 있는 1의 자리 숫자만 봤을 때 얘가 2, 4, 6, 8 또는 0으로 끝나면 저 수는 짝수다. 아무리 이 앞에서 홀수가 잔뜩 나오더라도 여기서 짝수로 끝나면 짝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2의 배수를 판별할 때는 1의 자리, 1의 자리 수가 짝수이거나 0이면 너는 2의 배수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는 얘기를 한번 정리한 거고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친구는 이 3의 배수예요. 얘를 가지고 맨날 여러분 3의 배수 구할 줄 알죠? 이런 얘기를 쌤이 강의 중에 많이 하는데요. 물론 어떤 수를 가지고 3으로 나눠봐서 나머지가 0이네. 3의 배수. 이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쌤은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뭐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이 수도요. 이거 3의 배수인지 알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3의 배수는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 나와 있는 각 자리 숫자들의 합이 요 친구를 구했을 때 3의 배수이면 이수 자체도 3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이거 쭉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에요.

6이에요. 3 더하기 2 더하기 1도 6이에요. 그리고 6 더하기 6은 10이죠. 다시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3이에요. 이 각자리 숫자를 다 합치면 어쨌든 15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15는 3단에 있죠? 그러면 요 수도 무조건 3단에 있다. 3의 배수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유용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필수품이에요. 자, 그럼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4의 배수 얘기를 해볼게요. 4의 배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2의 배수 출신이기 때문에 짝수여야 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는 빠르게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요. 마지막 두 자리만 보시면 돼요. 짝수는요, 1의 자릿수만 보시면 됐었죠. 그런데 4의 배수는요, 마지막 두 자리 수를 봤을 때그 수가 4의 배수이거나 아니면 0으로 끝나면 너는 4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 3, 2, 7, 0, 9, 8, 2, 4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끝에 두 자리 자연수만 보는 거예요. 24는 어때요? 4, 6에 24. 얘가 4의 배수면 이 전체도 4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거 하나 자르고 얘기해 볼까요? 요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두 자리 수가 82예요. 근데 여러분 82는요, 4로 한번 나눠보면 나머지가 2가 생겨버립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두 자리를 봤더니 얘가 4의 배수가 아니면 너 전체도 다 4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하는 방법으로 아주 유용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몇의 배수 해볼까요? 잠시 쉬운 거 해볼까요? 우리가 제일 잘 구분하는 것 같아요. 5의 배수는 끝에만 보면 되죠. 맨 끝에 1의 자리 수가 뭘로 끝나면 돼요? 5로 끝나거나 0으로 끝나면 되죠. 그래서 5 또는 0으로 끝나면 아이고 5의 배수구나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6의 배수 가볼까요? 6의 배수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것을 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누구요? 방금 여기서라고 했어요. 6은 2, 3은 6이잖아요. 그래서 2의 배수인 거 체크하고 한마디로 짝수인 거를 체크하고 그리고 3의 배수인 것도 체크해 주시면 돼요. 3의 배수인 건 어떻게 체크한다고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지 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6의 배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3, 6, 9, 1, 1, 1. 뭐 이렇게 있는 애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각자리 숫자를 다 합치면 이거 3의 배수가 되거든요. 하지만 끝에가 홀수예요. 그럼 얘 짝수가 아니니까 6의 배수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3, 2. 이렇게 돼 있으면요. 얘는 오히려 끝에가 짝수. 그래서 2의 배수는 가능하지만 요거 각자리수 합치면 3의 배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요것도 탈락이 되는 거예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6의 배수다. 이렇게 판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의 배수로 안 가고 8의 배수, 9의 배수로 갈게요. 왜 7의 배수는 아니었냐면 7의 배수도 판정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이거는 그 판정법을 쓰느니 차라리 7로 나눠보는 게 빨라요. 선생님이 그냥 수학 선배로서 그 판정법 복잡한 걸 하고 있느니 7로 나누어서 떨어지네, 7의 배수.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깔끔하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8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하느냐? 2의 배수, 4의 배수, 연장선으로 보시면 돼요. 2의 배수는요, 제일 끝에 한 자리만 체크했어요. 4의 배수는 마지막 두 자리를 체크했어요. 그럼 8의 배수는 뭐 하면 될까요? 마지막 세 자리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자리 수를 체크했을 때그 수가 8의 배수이거나 아예 000으로 끝나버리면 아, 그 수는 8의 배수다. 앞에 아무리 길어도 상관없어요. 마지막 세 개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9의 배수 해볼게요. 9의 배수는 3의 배수랑 연관이 있어요. 쌤, 그냥 똑같이 쓸수 있어요. 써볼게요. 역시 각자리 숫자의 합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그게 아까 3의 배수 체크할 때는 각자리 숫자 합친 게 3의 배수면 됐죠? 그럼 이번에는요, 각자리 숫자 합친 게 9의 배수이면 되는 거예요. 결이 똑같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11111111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는요, 쌤이 1을 지금 일부러 9개 썼거든요. 각자리 숫자 합치면 9예요. 자, 그럼 여러분 9니까 당연히 얘는 9의 배수고요. 9는 3단에도 있으니까 3의 배수예요.

자, 그런데 얘를 1, 3개 잘라볼게요. 자, 요 정도 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1만, 요런 식으로 흘러가는 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요, 각 자리 숫자를 합치면 1이 6개 있으니까 6이에요. 자, 그럼 6은 3의 배수이긴 해요. 그런데 9의 배수는 아니죠. 그래서 이 친구는 3의 배수이지만 9의 배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배수 판정법을 꼭 기억해 두시되, 여러분 결이 비슷한 게 보이시죠? 사실 5의 배수는 우리가 늘 아는 거고, 2의 배수, 4의 배수, 8의 배수가 같은 결을 가지고 있고, 3의 배수하고 9의 배수가 같은 결을 가지고 있고, 6의 배수는 2랑 3의 배수, 둘다 생각해 주면 되니까 한 번에 여러분이 좀 패턴을 가지고 정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하나로 우리 연습을 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세 자리 자연수 2땡땡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 몇이란 얘기네요. 이 친구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이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이 자연수의 각 자리 숫자들은 모두 자연수이다. 두 번째, 이 자연수는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이다. 그리고 마지막, 각 자리 숫자들이 겹치는 거 없이 모두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이 친구예요. 사실 5의 배수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배운 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땡땡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5의 배수라 그랬어요. 자, 그럼 5의 배수이려면 여기가 0이거나 5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조건을 보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0이라는 애가 탈락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여러분이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디에 0이 아니란 얘기가 있지? 0이 아니란 얘기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이 자연수의 각 자리 숫자들은 모두 자연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그냥 뭐다 자연수겠지 싶지만 0은 안 되라고 숨겨져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써주세요. 여러분, 자연수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생겨난 수. 수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겨났죠? 개수를 세다가 1개, 2개, 3개, 4개, 1부터가 자연수예요. 0은 엄청 부자연스러운 수예요. 수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늦게 태어난 수입니다. 어쨌든 모두 자연수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0은 안 돼! 라고 숨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은 안 돼! 그럼 그냥 1의 자리 숫자가 5로 결정이 나버리는 겁니다. 뭘 통해서? 5의 배수라는 조건과 0은 안 돼라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하나만 남았는데요. 얘는 조금 까다로울 예정이니까 X라고 두고 해볼까요? 자, 이제 이 친구가 대망의 3의 배수라는 것을 활용해 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각 자리 숫자를 합쳐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5, 7 더하기 X까지 쓸수 있는 게 최선이에요. 그런데 얘가 뭐가 돼야 돼요? 3의 배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3의 배수가 되기 위해 얘가 3일 수 있어요? 말이 돼요? 그러면 7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4 해줘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4 들어가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3안 되고. 그 다음은 6 되겠어요? 7보다 커야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럼 9부터 되겠죠? 9도 되고. 3의 배수 더 해볼까요? 3, 3은 9, 3, 4, 12, 3, 5, 15, 3, 6, 18. 이런 애들일 텐데, 여기서도 이제 잘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보세요. 일단, 조금 밑에다 쓸게요. 다시 한 번. 3, 3은 9, 3, 4, 12, 3, 5, 15, 3, 6, 18.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9가 되려면 X가 뭐면 되죠? 7 더하기 2 하면 되죠? 12가 되려면요? 7 더하기 5 하면 되죠? 마치 2랑 9랑 같아 보이니까 한 번만 더 쓸게요. 이렇게 되면 12가 되죠? 그럼 7 더하기 몇 해야지 15가 돼요? 8 해야지 15가 돼요? 7 더하기 몇 해야지 18이 돼요? 11 해야지 18이 돼요? 자, 어디서 탈락이에요? 얘는 탈락이죠. 왜요? X가 11이 되려면 여기 이렇게 11이 들어가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카드는 0에서부터 9까지예요. 그런데 심지어 모두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1에서부터 9까지만 후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요 11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X는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수를 만들어 볼게요. 2, 얘가 2가 된다면 25, 5가 된다면 255, 8이 된다면 285. 이렇게 세 친구인데 문제에서 모두 과열을 하지 않았거든요. 답이 하나거든요. 우리가 조건 안 이용한 게뭐 있어요? 마지막 조건이요.
각자리 숫자들이 모두 다르다 그랬는데,

똑같죠? 탈락. 똑같죠? 탈락. 각자리 숫자들이 모두 다르면서, 모두 자연수이면서,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수. 정답은 285라는 친구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학의 답, 수직선에서 두 수를 몇대몇 수로 나눈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수직선이 있어요? 여기에 1이 있다고 하고, 여기에 5가 있다고 할게요. 자, 예를요, 여기 2. 너무 간격이 넓네요. 여기 2, 3, 4.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1하고 5 사이를 3대1로 분할하는 요 점. 여기는 누가 돼요? 수가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지금 몇 칸을 다셀수 있기 때문에 3대1 바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수가 1, 5처럼 친절하게 나오지 않고 또 얘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할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요. 여기 몇 칸이에요, 총? 1부터 5까지니까 하나, 둘, 셋, 네 칸이에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1부터 2분의도 너무 쉬워요. 7분의 17까지 막 이래버리면 몇 칸인지 알 수도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느낌도 안 오시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수직선에서 얘가 하트고 얘가 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주 간단해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거리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1부터 5까지는 4칸이에요 했어요. 당연히 칸을 세서도 4칸을 얘기할 수 있지만 5에서 1 빼니까 4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앞에 거 빼면 거리가 나온다. 요거 하나를 일단 챙겨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멋있게 문자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하나의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자,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뒤에서 앞에 거뺀 거. 요렇게 거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안을 쪼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두 지점을 이제 멋있게 A랑 B로 갈게요. 쪼개는데 우리 지금 M 대 N이라고 멋있게 얘기했으니까 M 대 N으로 쪼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1에서부터 5까지를 3대 1로 쪼개는 이 지점 4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국에는 쌤은 분명히 3대1이라고 했지만 몇 조각이 났어요? 하나, 둘, 셋, 네 조각이 났죠. 자, 그럼 우리가 몇대 몇만 보고서 총몇 조각이 있었구나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아, 얘가 세 조각 먹고 얘가 한 조각 먹었구나. 총네 조각이 있었구나. 그냥 피자라고 생각하세요. 피자가 네 조각이 있었는데 얘가 세 조각을 먹었고 얘는 한 조각을 먹었어. 한마디로 전체 네 조각 중에 세 조각 먹었어. 얘는 네 조각 중에 한 조각 먹었어. 이렇게 비율로 분석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를 여기다가 적용해 보자면 m 대 n으로 분할했어요. 그럼 몇 조각 있었단 얘기예요? 방금 3대 1로 분할했을 때 아, 피자가 네 조각 있었구나. 그러면 여기는 총몇 조각 있었구나? m 플러스 n 조각에 피자가 있었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얘가 몇 조각 먹었어요? M 조각 먹었고요. 얘는요? N 조각 먹었어요. 그럼 얘를 분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이만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M 플러스 N 조각 중에 N만큼을 먹었어. 얘는 전체 M 플러스 N 조각 중에 N만큼을 먹었어.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 길이는 어떻게 세팅을 할수 있냐면, 이 전체 길이가 뭐였어요? B-A였어요. 첫 번째. B-A라는 이렇게 생긴 길쭉한 피자가 있어요. 이 길이를 몇 조각 낸것 중에? M 플러스 N 조각 낸것 중에 M 조각을 먹은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면 요 1번 부분의 길이를 챙겨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요 2번 부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전체 길이 뭐예요? B-A라는 전체 중에서 몇 조각으로 쪼갠 거? M 플러스 N 조각으로 쪼갠 것 중에 나는 N 조각을 먹었어. 이런 식으로 공식화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공식들을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기본 개념은 몇대 몇으로 나눴다라고 나오면 전체 몇 조각이었구나를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5대 2로 나눴다. 아, 그러면 피자가 7조각 있었구나. 7분의 5만큼 먹었구나. 7분의 2만큼 먹었구나.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본을 가지고 예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다음 수직선에서 점 C라는 점은요. 두점 AB 사이를 나왔어요. 3대 2로 나누는 점이다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걸 본 순간 아, 총 다섯 조각이 있었구나. 얘가 5분의 3만큼 먹었구나. 얘는 5분의 2만큼 먹었구나.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전체가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멋있게 선분 AB라고 쓸까요? 요 AB 사이에 길이를 얘기해 보자면, 어디서 어떻게? 뒤에서 앞에 거 빼기로 했어요. 뒤에서 앞에 걸 빼주어서 거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통분하면 3분의 3 더하기 플러스 3분의 1.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빼는 수의 부호 바꾸는 건 기본이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3분의 4라는 길이가 나와요. 한마디로 여기다 쓸게요. 이만큼의 길이가 3분의 4가 나왔어요. 그런데 얘를 이제 몇대 몇으로? 3대 2로 쪼개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AC의 길이를 해볼게요. AC의 길이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전체 3분의 4라는 피자가 있었어요. 그거를 몇 조각 냈어요? 다섯 조각 중에 몇 조각? 세 조각을 내가 먹었어.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약분해서 뭐가 나와요? 5분의 4. 이런 길이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구하면 끝이에요. 그냥 문제에서 점 C가 나타내는 수 자체를 물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면 돼요? 이 C가 나타내는 수.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이만큼 떨어진 수잖아요. 그만큼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얘가 5분의 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점 C가 나타내는 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시작해서 얼만큼 큰 수? 5분의 4만큼 큰 수. 5분의 4만큼 큰 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순 계산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통분. 15로 통분하면 5배, 5배 했어요. 15로 통분하면 3배, 3배 했어요. 그래서 최종 계산하면 15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가 이겼죠? 플러스 생략할게요. 둘의 차이. 이렇게 점 C가 나타내는 수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수학의 답, 특별히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가 왜 특별한 경우냐 하면요. 웬만한 수의 약수를 구하여라 하면요. 짝수가 나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 12의 약수 어떻게 돼요? 우리 약수 구할 때요. 막 1부터 쭉 늘어놓지 않고 양쪽으로 짝꿍을 만들잖아요. 1 곱하기 12, 2, 6, 12, 3, 4, 12. 이렇게 해서 12의 약수를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짝꿍, 짝꿍, 짝꿍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약수의 개수는 짝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언제 약수의 개수가 특별히 홀수계가 나오게 될까요? 제곱이 있는 경우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9의 약수에 대해서 해볼게요. 9의 약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 3, 9예요. 자, 몇 개예요? 3개라는 홀수계가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죠? 곱해서 9가 되는 수를 생각해 보시면 1 곱하기 9, 3 곱하기 3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하면서 원래는 짝수계여야 되는데 얘가 한 개로 둔갑이 되니까 홀수계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해볼까요? 여기가 제곱인 거뭐 있어요? 25의 약수 해볼게요. 25의 약수 1 곱하기 25 그리고 5, 5, 25니까 5가 하나 들어가면서 약수가 홀수계가 되는 겁니다. 또 해볼게요. 36의 약수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36, 2 곱하기 18 하면 36 돼요. 3 곱하기 12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4, 9, 36도 돼요. 지금까지는 짝꿍, 짝꿍, 짝꿍, 짝꿍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6, 6에 36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6한 번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라는 홀수계의 약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인 경우는 어떻게 생긴 경우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자연수에 제곱골. 한마디로 이거를 그냥 멋있게 말하면 제곱수라 그래요. 그래서 제곱수일 때 약수의 개수가 홀수 개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다시 해볼게요. 우리 아까 9의 약수 했었죠? 1, 9, 3, 3은 9. 이렇게 3개가 나오고요. 또 하나, 25의 약수. 25 먼저 하지 말고 16 먼저 잠깐 할게요. 이따가 조금 더할 얘기가 있어서요. 자, 16의 약수도 늘어나 볼까요? 1, 16, 2, 8의 16, 그 다음에 4, 4, 16 하면서 5개, 홀수 개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 25의 약수 해볼게요. 그럼 곱해서 25 되는 거. 1 곱하기 25, 5, 5, 25. 이렇게 3개로 홀수 개가 나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아까 했어요. 36의 약수. 1 곱하기 36. 많았으니까 좀 멀리 갈게요. 2 곱하기 18, 3 곱하기 12, 4, 9, 36, 6, 6에 3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조금 더 스페셜한 경우 가보려고요. 일단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 대해서 나오면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 아, 이 수들이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같은 제곱수구나라는 걸 캐치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경우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3개니까 홀수개죠. 그래서 요런 애들 제곱수가 후보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요. 얘는 3개고요. 얘는 5개고요. 얘도 3개고요. 얘는 9개예요. 다 똑같은 홀수개지만 딱 3개인 경우. 딱 3개인 경우는 이런 애들이네요. 자, 그러면 9, 16, 25, 36 중에서 9랑 25는 뭐가 조금 더 특별하게 다르냐 하면요. 9는 3의 제곱이고요. 16은 4의 제곱이고요. 25는 5의 제곱이고요. 36은 6의 제곱이에요. 자, 특징이 보이시나요? 딱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여기 있는 요 수가 소수여야 돼요. 이렇게 여기 있는 수가 합성수가 되면 겹치는 애도 분명 있지만 중간에 무슨 일이 조금 더 생기면서 홀수개는 홀수개인데 3개보다 약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6 자체가 합성수이기 때문에 얘를 제곱하면 당연히 여기 겹치는 애가 생겨서 홀수개 약수가 나오긴 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짝꿍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소수의 제곱, 소수의 제곱이 되면요. 1과 자기 자신의 요거 제곱한 거 하나, 예? 1과 자기 자신의 요거 제곱한 거 하나, 요렇게 약수의 개수가 3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경우는 특별히 제곱수 중에서도 소수를 제곱한 꼴의 약수일 때그 약수의 개수는 3개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연관해서 한번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멋있게 FN이라고 써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주고 있어요. FN이라는 애는 N의 약수의 개수라고 우리끼리 이 문제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F10은 4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대로 여기 넣어보세요. 10의 약수의 개수. 10은 약수가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4다. 요렇게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힌트를 가지고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F24 더하기 FA의 값이 홀수가 되도록 하는 50 이하의 자연수 A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먼저 F24에 대해서 해볼까요? 자, 요거 한국말로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요? 24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약속했습니다. 24의 약수의 개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24의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물론 이거를 1 곱하기 24, 2 곱하기 12,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중학생이니까 좀 멋있게 가볼까요? 소인수분해 해도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 24는 2, 12, 2, 6, 2, 3.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라고 소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 이 친구의 약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수는 약수를 1 가지기 때문에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4개. 얘는 약수 1, 3, 2개. 그래서 이 친구의 약수의 개수가 8개다라고 알게 됐어요. 한마디로 F24라는 값이

요 값이 8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을 다시 쓰면 F24 더하기 FA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만큼이 뭐가 나왔어요? 8이 나왔어요. 그럼 8 더하기 FA에 대한 얘기네요. 그런데 얘가 홀수가 되어야 된대요.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수 8은 짝수예요. 짝수에다가 짝수 더하면 이거 다 짝수 되죠. 한마디로 얘가 뭐여야 돼요? 홀수여야 8에다가 어떤 홀수를 더해서 전체 값을 홀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요 FA가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프로세스 해볼까요? A를 넣어보세요. A라는 수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쓸게요. A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이다. 라고 우리가 발견을 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가 되는 건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제곱수 꼴이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A가 제곱수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제곱수. 누구부터 시작해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그럼 언제까지 해요? 언젠가 끝이 있겠죠? 여기서 50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1이고요. 4고요. 쭉 가서 7, 7에 49. 얘는 8, 8에 64. 여기서부터는 탈락이죠. 그래서 총몇 개? 이거 하나씩 다안 세도 되죠? 여기 1부터 7까지 있잖아요. 총 7개다. 자연수 A의 개수는 7개. 이렇게 답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였어요? 이 모든 걸 분석했더니 이 A라는 애는 제곱수인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수학의 답,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약수들을 나열해서 몇 개인지 세면 그게 약수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가 너무 커지거나 또 문제의 조건에 X나 Y 같은 문자가 들어가면 약수의 개수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중학교에서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도 약수를 구하고 약수의 개수도 구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72의 약수 쭉 늘어나라라고 안 하고 개수만 구하라라고 나오신다면 얘를 일단 소인수 분해해 보시는 거죠. 반 나누면 36, 반 나누면 18, 2, 9, 18, 3, 3은 9. 아, 그러면 72는 소인수 분해하면 2가 3개 있고 3은 2개 있구나. 이렇게 분해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의 약수는 어떻게 돼요? 1부터 자기 자신 나올 때까지. 요거의 약수는 어떻게 돼요? 1부터 자기 자신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늘려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얘는 약수 몇 개? 4개. 얘는 약수 몇 개? 3개. 그래서 총 약수 몇 개? 12개인데 이 과정조차도 생략하자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에 여기 있는 지수 3에다가 1 더하면 개수, 2에다가 1 더하면 약수의 개수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여기 모든 수는 약수를 1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수의 개수는 내가 무언가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A의 몇 제곱 곱하기 B의 몇 제곱으로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됐다. 그럼 이 친구의 약수의 개수는 M 플러스 1개. 이 친구의 약수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 각각의 약수 주머니의 개수를 곱해주시면 최종 약수의 개수를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으로 달달 외운 게 아니라 상황,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216의 약수의 개수하고 여기 있는 약수의 개수가 같을 때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요 약수의 개수를 알아야 되죠. 요거는 방금 했던 그대로예요. 1단계라고 생각하시고 216을 뜯어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소인수 분해하시면요. 일단 쌤은요. 3이 먼저 생각나는데요. 3으로 해볼게요. 3, 7에 21, 3이 6.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 나눌까요? 그러면 36. 반 나누면 18,
2918. 33은 9. 아, 그럼 216은 2가 3개 있고, 3도 3개 있죠. 이렇게 소유수 분해가 되는구나. 그럼 약수의 개수는 이거 바로 할까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총 4개. 얘도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총 4개. 그래서 16개의 약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랑 약수의 개수가 똑같아 그랬으니까 이 친구 두 번째. 6 곱하기 2의 a제곱 곱하기 11의 약수의 개수도 몇 개? 똑같이 16개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아, 요거 약수 1, 6두 개, 요거 약수 1, 11두 개. 이러시면 이제 이 문제 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3 곱하기 2의 a제곱 곱하기 11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럼 얘는 소유수 분해가 완료된 상태예요. 왜 그렇죠? 다소수들로 이루어진 곱이에요. 여러분, 그냥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라고 써 있다고 소유수 분해가 아니에요. 이거 소유수 분해 된 거예요. 얘가 소수가 아니잖아요.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쪼개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애를 보세요. 6. 합성수잖아요. 요런 거에 이제 낚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대로 뜯어보면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셔야 되니까 주어진 식은, 여기 2가 똑같죠? 그럼 2가 몇개 있는 거예요? A개 있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A 플러스 1개 있었다. 요렇게 바꿔주시는 게 난이도가 높아진 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3이 갑자기 생겼고요. 여기 원래 11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면 됩니다. 모두 다 소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 수가 뭔진 모르겠는데 얘를 소인수 분해한 결과예요. 그래서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한 것이 이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수의 개수 얘기해볼까요? 요거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여러분? 질수에다 1 더해주면 된댔죠? A 플러스 1에다가 1 더하면 A 플러스 2개의 약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요, 약수 몇 개예요? 1, 3, 2개예요. 얘는 약수 몇 개예요? 1, 11, 2개예요. 그런데 총 약수의 개수가 16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만큼이 4를 가져갔어요. 그럼 이만큼이 4를 가져가야 4, 4, 16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A 플러스 2가 4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A 값은 2 더하기 2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 얻어가셔야 될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소인수 분해가 잘 되어 있는지, 아무리 대충 곱하기 느낌이 나더라도 혹시 합성수는 없는지 꼭 점검하고 가셔야 됩니다.

수학의 답, 어떤 수의 약수들의 합을 구하여라라는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얘는요, 나중을 위해서 공식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공식을 좀 설명해 드리고 나서 왜 그런지 예시를 통해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수 p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 약수를 구할 때 그냥 늘어놓는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죠? 소이수 분해를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p라는 애를 멋있게 소이수 분해를 해 봤더니, a의 l제곱 곱하기, b의 m제곱 곱하기, c의 n제곱이라고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각각의 약수주머니를 만들었었죠. 이 친구의 약수주머니 안에는 어떤 약수가 들어있죠? 1부터 자기 자신이 나올 때까지 a만 늘려가면서 이렇게 들어있고, 요 안에는요, 역시 1부터 b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들어있고, 마지막 여기에는요, 1부터 C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약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약수가 다가 아니죠. 어떻게 써야 돼요? 각 주머니에서 눈 감고 하나씩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세 개의 공을 곱하면 약수 하나 생성이고요. 예를 들어 A랑 B랑 C를 뽑아내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약수 하나 생성이고요. 그렇게 약수들을 다 생성하고 나서 문제에서 그 약수들을 다 합쳐라라고 나오면 물론 다 구하고 합쳐보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고 공식화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알려드리면요. 요거 다 일일이 꺼내갖고 약수 다 늘어놓으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있는 거다 합치고, 여기 있는 거다 합치고, 여기 있는 거다 합치신 다음에 곱해버리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얘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12의 약수의 합을 구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사실 이 정도는요, 이 난리 치는 것보다 1, 2, 3, 4, 6, 12 해서 열심히 더 하시는 게더 빠를 거예요. 근데 우리 나중을 위해서 좀 복잡한 수를 얘기하기 지금은 그러니까 12의 약수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12를 소인수분해하면 얘는 한 방에 하셔도 되죠. 4, 3, 12예요. 4는 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의 약수 주머니 안에 누구 들어있어요? 1, 2, 2의 제곱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 약수 주머니 안에는요, 1하고 3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쌤이 이 약수들의 합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 하면요, 그냥 요거 다 합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 다 합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둘이 곱하라 그랬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선생님, 실제로 약수는 여기서 뽑은 거, 여기서 뽑은 거, 6 같은 것도 있고요. 요거 뽑은 거, 4 같은 경우도 있고요. 요거 3 같은 경우도 있고, 다 생각해야 되는데, 요것만 더하고 요것만 더한 게 어떻게 약수들의 합이 될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세요. 자, 먼저 우리가 약수들을 뽑는다는 건, 여기서 하나씩 뽑아내서, 얘네 둘을 뽑으면 1 곱하기 1이라는 애를 만들 수가 있고, 얘네 둘이 뽑으면 2 곱하기 1, 얘네 둘이 뽑으면 2의 제곱 곱하기 1, 얘네 둘이 뽑으면 1 곱하기 3. 얘네 둘이 뽑으면 2 곱하기 3. 얘네 둘이 뽑으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문제에서 나온 약수들의 합을 구하여라 나오면 사실 이게 다 약수니까 얘네들을 더해서 이렇게 구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분배하면 1 곱하기 1이에요. 여기 있죠? 이렇게 가면요, 1 곱하기 3이에요. 여기 있죠? 이렇게 가면요, 2 곱하기 1이에요. 여기 있죠? 이렇게 가면요, 2 곱하기 3이에요. 여기 있죠? 이렇게 가면요, 2의 제곱 곱하기 1이에요. 마지막 가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에요. 이 하나의 시간에 이 과정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작은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좀큰 수가 나오더라도 먼저 뭐 한다고요? 소인수분해를 한다. 그 다음에 각각의 약수주머니를 늘어놓고서 그 안에서만 약수들끼리 더하고 그 결과를 곱해내시면 합을 한 방에 구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더 이상 ABC로 얘기하지 말고요. 제대로 된 수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수는요, 소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B라는 애는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먼저 A의 약수들의 합을 구하고, 2단계 B의 약수들의 합을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차를 구하는 3단계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단계 해볼까요? 아이고, 고맙게도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는데, 그럼 각각의 약수주머니를 만들어 보면 이 친구는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라는 약수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약수주머니끼리 더하라 그랬어요. 여기는요, 5의 약수는 1하고 5 있어요. 그럼 요 약수들끼리도 더해요. 그 다음 7의 약수는요, 1하고 7이 있어요. 그럼 요 약수들끼리도 더해요.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요거를 싹 곱해내시면 한 방에 약수들의 합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조금 계산이 지저분하긴 합니다. 요거부터 계산해 보시면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4는 7, 7 더하기 8은 15. 그래서 이만큼은 15예요. 곱하기 1 더하기 5는 6, 곱하기 1 더하기 7은 8.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 계산해 보면 15 곱하기 6을 하면 5, 6에 30. 그래서 90이 나와요. 그럼 90 곱하기 8 하면 한 방에 720이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요번에는 180을 소인수분해해야 돼요. 180을요, 요렇게 소인수분해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조금 레벨업이니까 업그레이드해서 머릿속에서 한번 소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일단 18은요, 2, 9, 18이죠. 그러면 180은 2, 9, 18. 여기까지 괜찮아요? 3의 제곱이 9니까요. 그 다음에 10이 있잖아요. 180은 18 곱하기 10이니까 10은 2 곱하기 10이에요. 그럼 2가 하나 더 있고 5 있고. 좀 어려울까요? 다시 한번. 2, 9, 18에 2, 5, 10 하면 18 곱하기 10 해서 180이 되는 거잖아요. 2, 2.

2개, 3두개, 5하나 이렇게 바로바로 손익수분해 하시는 것도 조금 레벨업해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의 약수의 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약수 주머니 어떻게 돼요? 1, 2, 2의 제곱 들어있어요. 자, 일단 쓸게요. 요거 약수는요? 1, 3, 3의 제곱 들어있어요. 요거 약수는요? 1, 5 들어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각 약수 주머니들의 안에 있는 걸 모두 다 합치고 나서 그 결과를 곱해주시면 이 180의 약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요만큼은요? 4 더하기 3이니까 7. 요만큼은요? 9 더하기 4니까 13. 요만큼은요? 1 더하기 5니까 6이에요. 계산해 주시면 13 곱하기 7 먼저 할게요. 3, 7에 21. 90일이네요. 91에 6을 곱하면 6, 9, 6에 54. 그래서 546이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단계. 이두 값에 차를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차는 무조건 빼기가 아니에요. 큰 데서 작은 거 빼는 게 차예요. 그래서 720에서 546을 빼주시면 174다. 이렇게 결과를 얻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예를 푼 셈이거든요. 약수들의 합에 대해서 심화로 공식 정리해 두세요.

0: 수학의 답 레벨업. 첫 번째 시간 어땠나요? 말 그대로 레벨업이에요. 처음에 여러 가지 그냥 용어들을 보면, 목, 나머지, 수직선, 또 약수에 대한 얘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한 건데, 아, 요런 것들이 요렇게 심화될 수 있구나, 또 요런 식으로 한 판에 정리할 수 있구나를 좀 공부해 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 뭐였죠? 목과 나머지에 대한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검산식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얘기 했었고요. 특히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 본 적이 없는데, 아, 나머지라는 거는 그냥 모든 수가 되는 건 아니구나. 나는 수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이런 디테일한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수 판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3의 배수, 9의 배수, 각자 리수를 합치면 넌 3의 배수야, 9의 배수야 판정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수직선에서 몇대 몇으로 나누는 얘기 했었죠. 여기서는 우리 눈앞에 예를 들어 5대 2가 있어서 5랑 2라는 수밖에 안 보이더라도 7을 볼수 있는 눈이 필요했어요. 왜요? 다섯 조각, 두 조각 먹었으니까 총 일곱 조각이구나 얘기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약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는데요. 개수뿐 아니라 약수들을 합치는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약수들을 곱하는 이야기를 시작할 거고요. 그 약수들을 어떻게 곱하는지 공식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시간이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오늘은 챕터 8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단원 제목이 의문사 의문문이고요. 유닛이 5개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오늘 1시간에 끝낼 수 있는데 자, 일단 의문문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의문사가 쓰일 때의 의문문도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바 있고 뉴런 기출로 영문법 1에도 중1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복습한다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보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좀 처음 보는 뭐 예를 들면 how come 의문문 이런 것들 그리고 감탄문은 또 어떻게 만드는지 이걸 다 종합해서 의문사가 쓰이는 경우들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의문문은 앞에 우리가 의문문이 없으면 어쨌든 의문문 질문이잖아요. 그때는 주어 동사 어순이 아닌 동사 주어의 어순이 오는데 자, 의문사가 오게 되면 의문사를 제일 앞에 붙이기만 하면 돼요. 의문사가 없을 때와 똑같이 의문문을 만들어 놓고 맨 앞에 의문사를 딱 쓰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돼요. 그래서 어순은 크게 기본 의문문이랑 다르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어떤 의문문을 쓸 것이냐, 어떤 의문사를 쓸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의문사별로 특징 또는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우선 의문사 후 우리 친구들 사실 다 알아요. 그죠? 뜻이 뭐예요? 누구라는 기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누구, 누가, 누구를 이렇게 오는 위치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의문사기 때문에 제일 앞에는 오는데 원래 어느 자리에 있었던 애를 대체하는지 그 위치를 좀 파악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예문은 who is she예요. 자, 원래는 얘가 주어. 그죠? is가 동사예요. 원래 평서문이라면 she is겠죠. 그녀는 이다. 누구누구이다. is의 보어 자리에 누구인지가 나올 건데, 그걸 몰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she is who인 거예요. 근데 의문문의 어순에 맞춰서 who is she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보어였기 때문에 그녀는 누구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는 거죠. 얘는요, who knows you라고 했어요. 자, 얘는 who가 있고 knows 뭐예요? 동사, you, 목적어예요. 그러면 얘가 무슨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어요? 주어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누가 너를 아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 후가 주어 역할이다. 원래 의문사의 어순은 의문사 동사 주어이지만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하면 주어 동사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평서문인 것처럼 가게 됩니다. 끝에 물음표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질문이니까. 그다음 목적어인 경우에요. who가 왔고요. 또는 whom 가능하죠. do you know예요. 얘가 주어이고 원래 이렇게 비동사일 경우에는 비동사가 바로 주어 앞으로 이동을 하는데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조동사 두가 앞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의문사 동사 주어, 조동사 주어가 되고 뒤에는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누구를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안다. 누구를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해서 Whom do you know? 또는 Who do you know?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나 원래의 위치, 그리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해석하면 돼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문장 보고 해석하다 보면 이게 우리도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어서 의문사 what을 보겠습니다. what의 기본 의미는 무엇입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아요. 한번 보면 what is this? 비동사 주어, 동사 주어 어순이고 그 앞에 무엇이 오는 거죠? 이건 무엇이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무엇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what 주어 makes you 목적어, 목적격 보어 뭐 이렇게까지 다 있네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너를 화가 나게 만드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도 원래 목적어 자리, 무엇을인데 그게 몰라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좋아하니?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목적어 형태가 오고, 여기도 마찬가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오고, 주어,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 형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는 의미에 맞게, 그리고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에 맞게 써주고 해석해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which도 있죠. which는 어느 것, 어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which do you want tea or juice? 자, 여기서는 어느 것이라는 의미예요. 어느 것을 너는 원하니? 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물어볼 때 이걸 우리가 선택 의문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랑 저거 중에 뭘 원하니? 어느 것을 원해? 라고 할 때는 which를 써서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what do you want tea or juice? 하면 막 완전 틀렸다. 말도 안 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주로 이렇게 선택지 두 개를 주고 고르라고 할 때는 위치를 쓰는 게더 어울려요. 그냥 대놓고 그냥 딱 물어보는 거예요. What do you want? 너뭘 원하니? 이때는 what이 괜찮겠죠? 근데 선택지가 있을 때는 주로 위치를 쓴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어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을 한번더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문사, 비동사,

주어이고요. 일반 동사일 때는 의문사, 조동사가 온다고 했어요. do, do나, does나, did나, 수나 시제에 맞게 고쳐서 쓰고요. 주어, 그리고 일반 동사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이미 앞에서 했어요. 그죠? 의문사 자체가 주어일 때는 그냥 평서문인 것처럼 주어, 동사가 오는 거예요. 일반 동사다 하더라도 조동사 이런 애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평서문처럼 씁니다. 그래서 who washed the dishes 하고 물음표 쓰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B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쓰세요. 완성하세요. 했습니다. 자, 너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니? 라는 거예요. In your free time. 여가 시간에는 이미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너는 무엇을 하니? 무엇을? 이라는 거죠. 목적어였던 아이를 의문사로 바꾸는 거예요. 와시겠죠? 그리고 하다라는 동사 일반 동사 두인데 일반 동사니까 조동사 두도 필요해요. 그래서 두가 두번 나왔는데 하나는 조동사고 하나는 일반 동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what do you do 인 거죠. 얘는 조동사, 주어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이 되는 거예요. 정체는.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니? what do you do 써 주시고요. 누가 너에게 그 이야기를 했니라고 했어요. 자, you the story예요. 그 이야기를 너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너에게 누군가가 한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 무엇을? 그렇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예요. 이미 얘네는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했니? 누가 결국 이야기를 했다는 거니까 누가 말했니라는 거겠죠? 누가 주어니까 who told you the story? 물음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빨간색과 보라색 중에 어떤 게네 칫솔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which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어느 것이라고 해서 which one is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냥 which is라고 할 수도 있지만 which one이 적혀 있으니까 which one is your toothbrush 이렇게 되는 거죠. 선택지는 두 개예요. The red one, 빨간색 또는 보라색 중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when, where, why, how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의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when은 언제가 되고요. where은 어디 또는 어디로, 어디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얘네는 주어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언제가 뭐뭐 한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주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who랑 앞에서 봤던 what이랑은 좀 구분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When is the exam? 시험이 언제니? 의문사, 비동사, 주어, 어순. 보이죠? 그 다음, when? 조동사 do, you?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 보이죠? So when do you go to bed? 너는 언제 자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where 있는 거 볼게요. 역시 where? 비동사, 주어입니다.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그 다음, where? 조동사 do, 주어,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 Where do you study? 너는 어디서 공부하니?가 되겠죠. 그리고 why, 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비동사가 오면 비동사 주어가 됩니다. Why are you sad? 너는 왜 슬프니?가 되겠고 why하고 조동사 주어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입니다. 왜 너는 그것을 좋아하니? 이렇게 이유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how는 어떻게, 어떤 이런 뜻이죠. 그래서 how was your weekend? 너의 주말은 어땠니? 의문사, 비동사,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의문사, 조동사도 주어,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입니다. How do you go there? 그곳에 어떻게 가니? 가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문사는 여러분들이 뜻을 잘 알고 문장을 잘 만들 수 있으면 되더라. 크게 어려운 건 없어 보여요. 그쵸? 그러면 우리 B 문제 몇개 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을 해야 합니다. 자, 괄호 안에 말이 하나 아니면 두개 이렇게 있는데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죠. 너의 제주도 여행은 어땠니? 친구가 여행 갔다 와서 여행 어땠어? 라고 물어봐요. 어땠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는 어떤 의문사 쓰면 돼요? How를 쓰면 되겠죠. 의문사를 제일 앞에 씁니다. 그럼 뭐예요? 너의 제주도 여행이라고 했어요. 그게 to 제주까지 연결되면 your trip to 제주가 되겠죠. 이게 주어네요. 너의 제주도 여행은. 근데 어땠니? 라고 하고 싶으면 비동사만 있으면 되겠네요. 과거니까 how was your trip to 제주가 되겠죠. 의문사, 비동사, 얘가 전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너는

언제 시간이 나니? 우리말로는 언제 시간이 나? 하는데 나다? 나? 이걸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딱 주어져 있습니다. Available 하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언제 시간이 나? 하는 건데 너 언제 시간이 가능하니? 라는 거겠죠. Available, 가능한입니다. 언제라는 when 의문문을 쓰면 되겠죠. when 의문사로 의문문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when are you available? 이렇게 쓰면 우리말로 언제 시간이 나니? 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1대1로 매칭은 잘안 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냥 비동사도 주어졌고 형용사가 있으니까 아 비동사 형용사 순서겠고 그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when are you available? 이런 표현 하나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다음 3번은 너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How를 쓰면 되겠어요. 자,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는 거잖아요. 그동안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가 그동안이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힌트를 줬어요. Have been. 현재 완료로 쓰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얘도 우리가 그냥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많이 쓰죠. 어떻게요? How have you been doing? 이렇게 씁니다. 또는 doing 생략하고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냈니?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how 하고 이렇게 have PP 현재 완료가 있을 때는 have만 주어 앞으로 가고 PP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수동태도 마찬가지예요. be PP잖아요. 그럴 때는 비동사만 앞으로 가고 주어하고 PP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have been이 다 앞으로 주어 앞으로 가서 동사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have만 앞으로 간다. 이걸 같이 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너희 둘은 언제 처음 만났니?예요. 언제 when이고요. 자, 만난 건 과거예요. 그죠? 그러면 과거 시제입니다. 근데 meet은 무슨 동사? 일반 동사죠. 그러면 when을 쓰고 일반 동사의 과거를 위해서는 조동사 did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when이 오고요. did가 와요. 그다음에 너희 둘이 주어잖아요. 그래서 you two예요. 그죠? 처음 first가 되겠고 meet은 동사 원형 그대로 오겠죠? 왜냐하면 과거 시제는 앞에 있는 조동사가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when did you two first meet each other?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닛 3에 how 플러스 형용사 부사 의문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how는 그냥 단독으로 어떻게 이렇게 썼잖아요. 앞에서 의문문에서. 근데 이 how는요, 뒤에 형용사 부사랑 세트로 같이 묶여서 오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 경우를 훨씬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 부사가 하나의 의문사처럼 문장의 맨 앞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ow 뒤에 형용사 부사를 붙여서 우리가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이때까지 많이 봐왔어요. 자, 얼마나 자주예요? 자주는 often이라는 부사가 있죠? 그래서 how often? 얼마나 자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몇 살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너몇 살이야? 이건 사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뭐예요? How old are you? 라고 하죠. 몇 살, 몇이니까 무엇, what을 쓰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자, 몇 살이 조금 우리말로는 어색하지만 영어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늙었냐, 너는 태어나서 얼마나 오래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오래되는 거잖아요. 물건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래서 영어에서는 old를 쓰는 거죠. 나이에 표현을 할 때. 그래서 how old. 근데 직역하면 얼마나 늙었는데. 사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우리말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오래되었니? 즉, 몇 살이니? 물건일 때는 how old 하면 그게 물건이 얼마나 오래되었냐? 몇년 되었다? 오래된 차? 뭐 이렇게 할 때는 쓸수 있겠죠. 근데 사람한테는 그냥 몇 살이니? 라고 우리는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ow old is your brother? 너의 남자 형제는 몇 살이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ow long도 우리 많이 봤죠. 그죠? 얼마나 오래 또는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얼마나 길게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So how long does it take to go there? 자, 얘도 거의 하나의 굳어진 표현처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아요. How long does it take to 동사원형? 이렇게 하면 이 동사원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묻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냐. 그래서 take가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으로 여기는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How long does it take to를 그냥 하나로 외워둬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볼 때 아주 요긴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곳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하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How many와 how much가 있겠죠? Many는 무슨 명사랑 쓰여요?

셀수 있는 명사와 주로 붙어서 쓰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수의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How many do you have? 너몇 개나 가지고 있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근데 how much는 양이잖아요. 수가 아니라. 그래서 how much is the ticket? 그 표가 얼마예요? 라는 말은 결국 가격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돈이라는 것은 사실 셀수 없는 개념으로 좀 들어가요. 양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지폐를 세는 거고 동전을 세는 거지 돈 자체는 영어에서는 셀수 없는 명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을 물어볼 때도 how many가 아니라 how much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나 먼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how far is the market?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리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 how 형용사 부사는 여러분들이 그냥 세트로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의할 점을 한번 보면 how many much는 뒤에 명사도 같이 붙여서 쓸수 있어요. 이 many와 much가 수식하는 명사. 그래서 how many books까지가 하나의 의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책들을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many는 셀수 있는 명사랑 쓰이죠. 그리고 how much time do you have? 이렇게도 물을 수 있겠죠. 너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니? 즉, 시간이 얼마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셀수 없는 명사이므로 how much에 붙여서 쓰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how many나 how much 뒤에 명사가 오면 걔네가 하나의 의문사처럼 맨 앞에 다 같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닛 3는 A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How 플러스 형용사 부사를 이용해서 대화의 질문을 완성해라라고 했습니다. 질문이니까 뭐 의문사 이렇게 되겠죠. 의문문 이렇게 되겠죠. 자, 빈칸이 오요 is the Great Wall of China라고 했습니다. 자, 중국의 만리장성을 말해요. 만리장성에 뭘 물어보고 있는 걸까? 답을 봤더니 약 2,700km의 길이래요. Long이죠. 그러면 얼마나 기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how long is the Great Wall of China?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길이를 물어볼 때는 how long. 그다음 빈칸 오고요. people이 왔어요. 그 did you invite 앞에 원래에는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올 때는 앞에가 다 의문사인데 명사가 왔죠? 그러면 how many 명사, how much 명사가 왔을 확률이 아주 높죠. 근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how many 셀수 있는 명사와 같이 쓰이는 how many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몇 명의 사람을 너는 파티에 초대했니라고 했고요. 나는 10명의 사람을 초대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도 앞에 비어 있고요. Is the N Seoul Tower 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236m tall 높이다. 건물의 키는 높이니까 우리가 tall이 있지만 높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236m의 높이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높은지를 물어보네요. 그러면 tall로 대답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How tall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표현이 없더라도, 앞에 우리가 정해진 표현이 없었더라도, 우리가 묻고 싶은 형용사 부사는 마음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건물의 높이를 물어볼 때는 how tall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는 역시 앞에 비어 있고요. sugar이라고 했네요. 명사가 왔어요. Do you need? 너는 필요하니? 그럼 얘는 뭐예요? 명사와 같이 붙어서 앞에 하나의 의문사 역할을 하려면 how much sugar 이렇게 돼야겠죠. 설탕은 셀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한 스푼의 설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빈칸 do you exercise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 exercise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이래요. 그럼 일주일에 한번 운동해라는 대답을 들으려면 얼마나 자주 운동하니라는 거겠죠. 얼마나 자주 how ofte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is the nearest bus stop 이라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뭐뭐뭐뭐니 물어봤더니, it is about 1 minute away. 약 1분 떨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얼마나 멀리 있나요? How far is the nearest bus stop?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서는 우리가 how come 의문문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좀 낯설 거예요. 그죠? how come이 일단 의미는요, why와 같아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왜? 어째서? 어쩌다 그랬어? 결국 왜 그랬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미는 why와 비슷한데 얘는 어순이 좀 중요해요. 우리 why는 그냥 의문문이 있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라서 의문사, 동사, 주어 형태로 쓰잖아요. 근데 how come은 평서문 어순, 의문문이 아닌 그냥 일반 문장 평서문 어순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how come you are angry가 되는 거죠. 좀 어색해 보이지만 how가 들어있고 뭐 의문문인데 you are 우리는 좀 어색하지만 견뎌내야 돼요. How come은 평서문 어순. 그러면 why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Why are you angry? 이게 우리는 익숙하죠. 그죠? Why are you angry?인데 how come이 오면 you are로 평서문 어순으로 바뀐다. 이 어순을 보통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얘를 얘로 바꾸거나 얘를 얘로 바꾸거나 이런 문제가 너무 잘 나오겠죠? How come you called her? 여기도 마찬가지로 you called 동사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째서 너는 그녀에게 전화를 했니? 왜 전화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Why로 바꾸면 이때는 일반 동사이고 과거 시제니까 did라는 조동사가 필요해요. Why가 오면 Why did you call her?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how come은 사실은 how did it come that 뭐 이런 표현을 줄여서 쓰는 거라서 그렇다라고 왜 평서문을 쓰는지 살짝 설명도 해두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어순을 잘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How come을 결국 why로 바꾸라는 소리죠. 이 빈칸을 채워 봅시다. 자, how come 오고 주어 동사 어순이에요. 그럼 얘는 why가 되면 바뀌어야겠죠? Why is she always late? 이렇게 가는 거죠. 왜 그녀는 항상 늦냐? 어쩌다 그녀는 항상 늦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how come there are예요. 그럼 why로 바꾸면 그렇죠. are이 앞에 갑니다. Why are there?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자, 3번은 why가 나와 있고 how come으로 바꿔야겠네요. 자, did you break요? did 필요 없고 break의 과거형으로 평서문 살려주면 how come you broke? 쉽죠? 바꾸는 거 쉽습니다. 자, 4번도 볼게요. Why is he still sleeping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How come he is still sleeping?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how come 오고 you skipped예요. 그럼 얘도 why로 바꾸면 과거니까 조동사 did가 오겠죠? Why did you skip? 그다음 why were you absent예요. 비동사 앞으로 왔지만 how come일 때는 주어 동사 how come you were absen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기출에서도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고 빈칸 채워서 나와라 하면 어떻게 돼요? He knows 이때 스위치 해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why does he 여기도 스위치 해야겠죠? Does he know everything?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서답형으로도 나오기 좋고 뭐 문장에서 뭐 보기 내주고 그렇게도 내기 좋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감탄문 한번 살펴볼 텐데 감탄문에 우리가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뭔가 와 뭔가 감탄하는 거죠. 와 정말 뭐 멋있다라든지 정말 멋진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what도 가능하고 how도 가능해요. 그래서 what 감탄문은 이제 좀 어순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what 뒤에 바로 명사가 와요. 셀수 없으니까 뭐 관사라든지 단복수 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what 명사 이렇게 오기도 하고요. 뒤에 주어 동사도 생략이 될수 있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셀수 있는 명사인데 단수다 그러면 what 더 명사가 오는데 형용사가 있으면 원래 명사 앞에 형용사가 오죠. 그래서 형용사는 이 위치에 옵니다. 자, 얘도 원래 형용사는 명사 앞에 오니까 이런 어순 가능하고요. 주어 동사는 당연히 생략 가능하고 쓸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셀수 있는 복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나 어는 사라지죠. 그래서 what 다음에 형용사 그대로 오고 명사는 복수로 오는 거예요. 얘를 구분은 해놨지만 사실상 셀수 있으면 어나 어는 쓰는 거고 셀수 있는 단수면 어나 어를 쓰는 거고 단수가 아니면 얘가 필요 없으니까 자동으로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how 감탄문은요, 뒤에 how는 형용사 부사랑 같이 묶여서 하나의 의문사처럼 쓰이기도 했죠. 그래서 how 뒤에는
형용사 부사가 옵니다. 그래서 how 형용사 부사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필요하면 오고 필요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머리가 아픈데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what 뒤에는 명사가 오는데 관사나 형용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명사 앞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ow 뒤에는 형용사 부사가 온다. 이것만 사실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 문장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것들은 정말 맛있는 사과들이구나.

0: 너무 감탄할 수 있어요. 이 사과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what을 썼네요. 그러면 what 뒤에는 뭐가 와요? 일단 명사가 올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관사나 형용사도 앞에 올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얘가 형용사고 명사고요. These는 여기 동사가 있는 걸 보니까 아, these are 이렇게 주어 동사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what 형용사, 복수명사, these are 주어 동사까지 살아있는 감탄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과들은 정말 맛있다. 자, 이번에는 비슷한 느낌인데 how를 쓰는 거예요. 사실 조금 차이를 두려고 한글 해석을 조금 다르게 뒀을 뿐 결국에는 얘도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같은 의미예요. 쓰는 것만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how 뒤에는 뭐 온다? 형용사, 부사 어디 있어요?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야. How delicious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these are이 주어 동사였는데 these are 하니까 뭐가 남아요? apples가 남네요. 그러면 얘는 명사로 쓰지 말고 these apples 이렇게 형용사로 쓰면 되겠죠. 이 사과들은. 그쵸? 그래서 how delicious, how 형용사, these apples are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그것은 정말 높은 건물이구나 라고 했어요. What 뒤에는 명사가 오는데, 어도 있고요. 형용사도 있어요. 그걸 building 앞에 써주고, 주어 동사, it is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what a tall building it is. 이렇게 감탄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배낭은 정말 무겁구나. 와, 이 배낭 진짜 무겁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의문사를 썼어요? How를 썼습니다. How 뒤에는 뭐 온다고요? 형용사나 부사. 무거운이라는 형용사가 오겠네요. 그 다음에 주어, this backpack. 그 다음에 동사, is가 오겠죠? 그래서 how heavy this backpack is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생략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생략하면 안 되겠죠? 이 배낭이라는 의미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쓸수 있는 거고, 그냥 그건 높은 건물이다. 그냥, 건물 진짜 높다. 이 정도만 해도 되죠. 그것은이라고 굳이 말을 안 해도 그 건물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it is 이렇게 끝날 때는 대부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략하지 않고 쓰고 얘는 얘가 없다면 생략해서 쓸 수도 있겠다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문사 의문문은 한 시간으로 모두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문제들 선생님이 다루지 못했던 것들 미리 풀어 보시고요. 복습 꼭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45번째 시간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 우리나라 지리탐구 함께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이 다 정리하는 느낌으로 우리나라 지리탐구 단원의 서술형 문제를 이번 시간에 열심히 풀어볼 거니까요. 우리 배웠던 내용 떠올리며 차근차근 이번에도 문제 잘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그럼 준비됐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서술형 문제 풀어보기 전에 이번에도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합니다. 친구들은요, 이 자기 주도 학습, 이 자기 주도라고 들어봤죠. 아마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요. 뭐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건데요. 이 자기 주도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주도. 자기, 내가 주도한다. 그런데 여기 뒤에 학습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공부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자기주도 학습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물론 굉장히 좀 이상적인 건 내가 스스로 이번 일주일치 한 달간 6개월의 공부 계획을 착착착착 세우고 오늘 내가 뭘 풀었는지 탁탁탁 체크해 나가면서 또 내가 뭘 틀렸는지 분석도 해가면서 그리고 다음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모두 아주 이상적인 자기주도 학습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중에서는요, 이미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아, 선생님, 저는 아직 자기주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자기주도라는 건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막 정말 거창하게 막 계획을 막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주도의 출발점은요,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지 하고 교재와 필통을 꺼내는 것부터 자기주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요, 이 시간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됐나요? 물론 누가 시켜서 선생님을 만나러 온 친구도 있겠지만요. 이번 시간 한번 또 열심히 만점왕 통합본 공부해볼까라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이 자기주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선생님과 이 서술형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빠르게 훑어볼 건데요. 그냥 멍하니 보는 것이 아니라 형광펜 하나를 딱 챙기세요. 색연필을 딱 들고요. 같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그어가면서 내가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내가 좀 헷갈리는 부분은 외워가면서 해봐야지라는 그 마음가짐 자체도 바로 자기주도의 중요한 일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막 거창한 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은 첫 번째,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마음가짐과 두 번째, 이번 시간에 집중해서 같이 그어가면서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주도의 출발점이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요. 다 같이 필통에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색연필이나 형광펜 꺼내볼까요? 그리고 같이 그어가면서 내가 공부의 주인공이 되어 이번 시간 함께 정리해보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준비했나요? 자, 내가 꺼낸 형광펜으로 여기 한번 쭉 그어주고요. 선생님은요, 좀 빨간색을 이번엔 꺼내봤습니다. 자, 날씨, 기후, 요렇게 한번 쫙쫙 그어주고요. 자, 우리 배웠던 거니까 훑어보자고요. 날씨는 한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대기 상태가 날씨였죠. 기온은요,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이며 종합적인 대기 상태 같이 줄 그어줍니다.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같이 한번 더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의 기온은요, 중위도에 위치해서 기후가 대체로 온화하고 사계절이 있죠. 또 우리나라는 이러한 계절에 따라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도 우리 배운 바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나라 계절별 기온 특징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남북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커요. 저 남쪽과 저 북쪽의 기온 차가 크다라는 것이고요. 이번 대체로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겨울철 기온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태백산맥과 동해의 영향으로 겨울 기온은 우리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높다라는 것도 배운 바가 있습니다. 모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요. 줄을 치면서 한번더 외워보자고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강수량과 바람의 특징도 정리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라고 했죠. 또 이번 지역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도 큰 편이고요.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강수량이 많습니다. 3번,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연 강수량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바로 여름철에 집중된다는 것도 문제에 자주 나왔었죠. 네 번째로는 여름철에는 주로 남쪽 바다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겨울철에는 주로

그리고 북서쪽 대륙에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 이 계절에 따라 불어오는 바람도 좀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 배운 바가 있고 문제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도 정리해봅니다. 자, 먼저 기후변화라는 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기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적, 인위적 원인으로 변하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지구온난화, 자,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점 따뜻해지는 그러한 지구온난화가 심해져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나타나죠. 아, 두 번째, 자연재해도 많이 나옵니다.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가뭄, 황사, 폭염, 홍수, 태풍, 폭설, 한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가와 개인 노력 정리해봤죠. 국가는 여러 나라와 기후변화 협약 체결, 친환경 에너지 개발, 기후 관련 법령을 만들고 관련 정책을 시행한다. 정책, 법안,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할수 있는 것들이고요. 개인은 우리 평소에 생활 속에서 기후 행동 실천하기,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할수 있는 노력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인구도 배웠죠?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이렇습니다라는 것도 배웠는데요. 그 전에 세 가지 개념 정리해 봅니다. 인구,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 인구 분포,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살고 있는지 나타낸 것, 인구 밀도, 일정한 면적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인데요. 이 인구, 인구 분포, 인구 밀도의 개념은요, 아주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꼭 정리하고 머릿속에 꼭 외워둬야 됩니다. 다음은 인구 분포의 변화인데요. 시대별 특징과 지역별 특징으로 정리해 보았죠. 예전에, 그러니까 1960년대 산업화 이전에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평야가 발달한 남서쪽 지역에 인구 분포가 많이 있고요. 분포하고 산지가 발달한 북동쪽 지역의 인구는 적었죠. 그런데 산업화 이후에는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하고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로 이동하며 도시 지역의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것도 배웠고요. 지역별로는 도시의 인구 밀도는 높고 농어촌 지역과 산지 지역의 인구 밀도는 낮다라는 것,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바로 서울과 그 주변의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아주 심하다라는 것도 우리 같이 배운 바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배운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서술형 문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볼 건데요. 자, 1번 문제는 다음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사진이 가와 나두 개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볼수 있는 기후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기후 구성 요소 세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는 기온, 그리고 하나는 바람. 그리고 또 하나는 강수였죠. 이 기온은 공기의 어떤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 그리고 바람은 공기가 흔들리는 것, 그리고 강수는 어떤 땅에 내리는 물, 이것이 강수죠. 비뿐만이 아니라 뭐 눈, 안개, 우박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가에서 볼수 있는 가를 보니까 어때요? 뚝뚝 비가 내리면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온, 바람, 강수 중에 세 번째 강수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우리나라의 나 계절에 나타나는 기후의 특징 한 가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우리 방금 정리한 것처럼 우리나라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잘 나타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자, 그러니까 나 사진을 보면은 어때요? 와, 이 산에 눈이 아주 많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자, 그러니까 나 계절은 겨울이라는 것알수 있고요. 이때의 특징은 우리 배운 것처럼 또 우리가 이미 느낀 것처럼 겨울에 어때요? 춥고 건조하죠. 또 눈이 많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춥다만 적으면 좀 그러니까 우리는 5학년이기 때문에 춥고 건조하다. 춥고 건조하다. 이렇게 연결해서 한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또는 뭐 눈이 많이 내린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겨울에 볼수 있는 기후 특징

한 가지를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강수, 2번 정답 춥고 건조하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한 가지 적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술형 문제 1번 문제 해결해봤고요.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가볼 텐데요. 다음 두 시설은 어떤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려고 만들었는지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과 관련하여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한번 줄 그어볼까요? 자, 마지막 부분에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과 관련하여 쓰시오. 여기 한번 줄 그어봅니다. 우리 서술형 문제 학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와 관련하여 쓰시오라고 한다면 꼭 요 앞에 있는, 관련 앞에 있는 요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특징을 잘 떠올리면서 이 내용이 정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냥 쓰시오가 아니라 이것과 연관지어서 관련하여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사진을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저수지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다목적 댐이 있는데요. 자, 배운 내용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수지는 뭔가요? 이 저수지는요, 평소에 물을 이렇게 가두어 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저수지죠. 저수지. 말 그대로 물을 저장하는 곳, 저수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다목적 댐은 뭐예요? 다목적, 목적이 많은 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렇게 물을 저장해 놨다가 비가 막 오지 않을 때, 가뭄 이럴 때는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서 필요한 곳에 쓸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다목적 댐입니다. 보통 이 강의 하천의 상류 지역에 다목적 댐을 건설하곤 하지요. 이 저수지와 다목적 댐의 목적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과 관련하여 써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 계절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큰가요? 작은가요? 크죠. 우리 배운 것처럼 연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어느 계절에 몰린다고요? 그래요.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적어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적어보세요.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므로, 자,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라고요? 관련하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크므로,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나 너무 적게 와서 가뭄,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고자 뭘 만들었다고요? 저수지와 다목적 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물론 선생님 너무 문장이 길어요 한다면 좀 줄여도 됩니다. 하지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뭐라고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와 관련지어?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과 관련지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므로 이 내용은 꼭 들어가고요. 그래서 홍수, 가뭄 같은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고자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서술형 문제에 말로 설명하듯이 자세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왔다면 풀수 있겠죠? 2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주말에 산에 가는데 날씨를 확인해야겠어요. 여기 기억이 있네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 니은 디귿 중 잘못 쓰인 말의 기호를 쓰고 고쳐 써봐라고 했습니다. 날씨가 나왔습니다. 날씨. 자, 다음 니은. 맞아.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잘 확인해야 돼.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이며 종합적인 대기 상태는 우리 아까 정리해본 것처럼 날씨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기후죠. 따라서 디귿이라고 적어주고 디귿을 기후라고 고쳐 써주면 되겠습니다. 2번, 밑줄 친 리을에 대한 답변으로 알맞은 것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폭염이 너무 더운 폭염이 잦아서 걱정이네. 옛날 사람들은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지냈을까? 지금은 에어컨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어떻게 지냈죠? 우리 또 배웠죠. 조상들은요, 바람이 잘 통하는 모시로 만든 옷을 입거나 또는 한옥에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마루, 대청마루에서 지내곤 했죠. 한 가지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청마루를 한옥에 대청마루를 이용했다. 바람이 잘 통하는 모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딱한 가지만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4번 문제 해결해 보죠. 다음은 수정위가 작성한 기후행동 실천 점검 항목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수정이란 친구가 이렇게 냉난방 온도 지키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쓰지 않은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이런 것들을 적었는데요. 또 어떤 걸 적을 수 있을까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기후 행동 두 가지네요. 이번엔 두 가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겠죠. 분리 배출 잘하기라던가, 또는 종이 아껴 쓰기라던가, 또는 일회용품 줄이기라던가 등등등 선생님은요 이런 것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아, 두 가지니까 하나는 일회용품 줄이기 기후행동, 또 하나는 쓰레기 분리, 배출, 지키기, 잘하기. 이런 것들 적어 보겠습니다. 이것만 정답은 아니에요. 많은 기후행동 중에 두 가지를 골라 우리 친구들도 잘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위와 같은 기후행동을 실천해야 하는 까닭을 보기의 말을 넣어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보기는요, 기후변화가 있고요, 지구온난화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정리한 거 생각하면서 같이 적어 볼 텐데요. 자,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행동을 실천해야 하는 거겠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따뜻해지는 지구온난화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서술형 문제니까요. 문장으로 끝까지 적어 줍시다. 있으므로 기후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듯이 적어 보는데요. 반드시 이 보기에 말을 넣어야 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후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이렇게 넣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적어 보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1번 위 지도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여기 있는 그림부터 자세히 보고 가자고요. 자, 그림의 제목은 지역별 인구 분포입니다. 아하, 여기 인구 밀도도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딱 봐도 어때요? 색깔 차이가 심합니다. 어디는 굉장히 빨간데 어디는 연하죠?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이 지역별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 심하구나라는 것알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인구

잘못 설명한 학생의 이름을 쓰고 내용을 알맞게 고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기억으로 인구가 집중한 원인을 잘못 설명한 학생의 이름, 기억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한 원인을 잘못 설명한 학생, 도경이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야.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죠. 진서. 정부기관과 여러 기업이 집중해 있기 때문이야. 맞습니다. 시우. 각종 시설이 감소하고 빈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 반대겠죠. 이 수도권, 서울을 비롯한 그 주변은요. 뭐 문화시설, 편의시설, 의료시설, 교통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잘못 설명한 친구 시우라고 적어주고요. 이렇게 고쳤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뭐 각종 편의시설. 편의시설 또는 의료시설 등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야 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고쳐 써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참고해서 잘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6번 문제 해결해 보죠. 다음 일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친구의 일기가 있는데, 한쪽은 선우, 한쪽은 현아입니다. 자, 1번 문제는 두 친구네 지역에서 각각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각각 두 가지씩 적어 보세요라고 했고요. 자, 선우부터 보죠. 우리 지역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대요. 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구나라는 건알수 있죠. 늦게 퇴근하시는 엄마는 매번 주차 공간을 걱정하신다. 편의점 앞 도로도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늘 복잡하다라고 했습니다. 현아는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남았던 작은 가게마저 가게가 결국 문을 닫았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도시를 떠나고 더 이상 손님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인구가 감소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인 선운의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환경 오염이라던가, 또는 뭐 교통 혼잡, 또는 뭐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잘 적어주고요. 인구가 감소하는 현안의 지역에서는 인구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다던가, 일손 부족 또는 뭐 빈집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를 두 가지씩만 잘 생각하며 적어주면 되겠고요. 6번의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누구의 일기의 일부 문장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학생 수도 줄어. 학교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한다. 학생 수가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밀집한,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현안의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겠지요. 따라서 누구의 일기? 현아의 일기, 현아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에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7번 문제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7번은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가나다에 들어갈 노력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역의 대응 노력을 이렇게 표시한 그림인데요. 자,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요. 관광산업을 지원할 수 있겠죠. 또 교육 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에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혁신도시 만들기인데요. 이 혁신도시라고 하면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그것을 어떤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미래형 도시를 바로 혁신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혁신 도시를 만들자. 이것이 바로 가의 기역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다음은 관광산업을 지원해서 어떤

0: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 이런 노력할 수 있고요. 니은입니다. 자, 다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학교 시설을 고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다에는 디귿 이렇게 각각 기호를 잘 적어주면 되겠고요. 이제 7번의 2번 문제입니다. 인구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균형 있는 국토 발전.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 인구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 인구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해야겠죠. 이렇게 한번 이유를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서술형 문제 7문제 모두 만나봤는데요. 그냥 헤어지기 아쉽죠. 딱. 자, 이번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강국의 게시판의 주인공은 나, 우리 2단원, 우리나라 지리탐구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봤잖아요. 이번 단원에서 이것만은 좀 기억에 남는다. 하나를 골라서 수강국의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다면 꼭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 이어나가 보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수학 단원평가 내용 만나볼 건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단원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은 단원평가 2회 문제 그리고 수행평가 문제까지 만나볼 거예요. 수행평가 문제도 선생님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원평가 2회 문제를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2회도 역시 스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1 나누기 5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수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을 볼게요. 아, 여기 보이는 이 하나를 다섯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인가 봐요. 자, 1을 똑같이 무엇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렇죠, 바로 5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이것은 분수 5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1 나누기 5는 5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1 나누기 자연수는 자연수분의 1이라고 분수 형태로 몫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 바로 5가 되는 거죠. 다음 2번, 준영이가 3 나누기 7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준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1 나누기 7은 이것이야. 자, 1 나누기 7은 우리 분수로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7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내죠. 그러면 3 나누기 7은 7분의 1이 몇 개만큼 있을까요? 자, 3이 1이 3개만큼 있는 거니까 3 나누기 7은 7분의 1이 3개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나누기 7은 7분의 1이 3개 있으니까 7분의 3이다. 아, 다르게 생각하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있어서 7분의 3이라고 몫을 분수로 구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죠. 3번, 빈칸에 알맞은 분수를 써놓으시오. 6 나누기 5의 결과는 여러분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썼을 때 5분의 6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분수잖아요. 대분수로 다시 한번 바꿔주는 거죠. 1과 5분의 1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13 나누기 5예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5분의 13이다 라고도 쓸 수 있는데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5분의 3이다 이렇게도 나타내어 볼 수가 있죠. 가분수 또는 대분수 형태로 나타내어 주면 됩니다. 다음 4번 서술형 문제예요. 노란색 물감 4리터는 통 3개에 파란색 물감 5리터는 통 6개에 각각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담았습니다. 노란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을 각각 한 통씩 섞어 초록색 물감을 만들었다면 초록색 물감은 몇 리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분수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물감 4리터인데 이걸 셋으로 똑같이 나누어 담는데요. 그럼 한 통에는 얼마만큼씩 들어갈까요? 그렇죠. 바로 4 나누기 3만큼씩 들어가겠죠.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썼을 때 3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대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으니 1과 3분의 1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럼 파란색 물감은요? 5리터를 6개의 통에다가 나누어 담는 거예요. 그러면 5 나누기 6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분수로 나타내면 6분의 5라고 몫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통 그리고 한 통을 섞어서 초록색 물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1과 3분의 1 더하기 6분의 5 이만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덧셈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3분의 4 더하기 6분의 5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통분해줘야 되죠. 그럼 6으로 통분해주자고요. 6분의 8 더하기 6분의 5. 그래서 아, 6분의 13이구나.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6분의 1이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서술형 답은 어떻게 쓸까요? 한 통에 담은 노란색 물감의 양은 4 나누기 3, 즉 3분의 4리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통분을 했을 때 6분의 8리터다라고도 쓸 수 있었죠. 한 통에 담은 파란색 물감의 양은 5 나누기 6이에요. 그럼 6분의 5리터죠. 따라서 초록색 물감의 양은 6분의 8 더하기 6분의 5만큼이에요. 즉 6분의 13만큼이죠. 대분수로 바꾸어 나타내면 2와 6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2와 6분의 1리터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A, B, 2 두 초등학교 화단에 다음과 같이 튤립을 심었습니다. 튤립을 심은 부분의 넓이가 더 넓은 초등학교는 어느 곳인지 쓰시오 라고 했어요. 먼저 A 초등학교입니다. 화단 52제곱미터를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에 튤립을 심었대요. 자, 그러면 그 넓이는 52 나누기 5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5분의 52이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10과 5분의 2가 되는 거죠. 다음 B초등학교 화단 62제곱미터를 똑같이 6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에 튤립을 심었대요.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62 나누기 6으로 구하죠.
그러면 6분의 62가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10과 6분의 2예요. 6분의 2는 3분의 1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10과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내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10과 5분의 2, 10과 3분의 1. 자, 어느 것이 더 클까요? 그래요. 진분수 부분 5분의 2가 3분의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바로 A 초등학교가 더 출립을 넓은 곳에 심었습니다. A 초등학교라고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6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어떻게 계산하

할까요? 9분의 4 나누기 2예요. 자, 분자가 나누는 수의 배수죠? 이런 경우에는 분자를 그대로 자연수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9라고 쓰고 분자는 4 나누기 2. 그래서 9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2번, 8분의 5 나누기 3과 같이 이렇게 분자가 나누는 수의 배수가 아닌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요. 크기가 같은 분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해보자. 그러면 24분의 15가 되고 이제 15는 3의 배수이니까 24분의 15 나누기 3이네. 그러면 15 나누기 3은 5이니까 24분의 5가 되겠구나 라는 거죠. 7번 기역 곱하기 니은의 값을 구하시오. 자, 기역과 니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6분의 1 나누기 5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6분의 1 곱하기 기역분의 1이라고도 바꾸어 쓸 수 있대요. 그러면 나누기 5를 이렇게도 바꾸어 쓸 수 있나 봐요. 자, 그럼 나누기 5는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5분의 1로 바꾸어 쓸 수가 있죠. 그랬더니 30분의 1이 돼요. 그 다음 12분의 5 나누기 7에서도 역시 나누기 7을 곱하기 니은분의 1로 바꿔서 나타냈네요. 니은은요, 바로 7이 됩니다. 아, 그럼 기역 곱하기 니은 구할 수가 있겠네요. 무엇인가요? 그렇죠. 5 곱하기 7이니까 5, 7에 35가 되는 거죠. 정답 3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8번, 나눗셈의 몫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했죠. 나눗셈의 몫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7분의 3 나누기 4입니다. 7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다 라고 쓰고 7, 4, 28, 31은 3이니까 이렇게 28분의 3이죠. 다음과 같이 3번과 이어주고요. 2번 7분의 5 나누기 2예요. 그러면 7분의 5 곱하기 2분의 1과 같고 7이 14, 51은 5, 14분의 5구나. 그럼 2번과 연결을 해주면 정답이 되죠. 9번 중요한 문제예요. 소다미가 일정한 빠르기로 13분의 10km를 걷는데 5분이 걸렸대요. 1분에 몇 km를 걸었는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거리를 가는데 몇 분 동안 걸었대요. 그럼 1분 동안 걸은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13분의 10 나누기 5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분자가 나누는 수의 배수예요. 이런 경우는 분모는 그대로 13이라고 쓰고 분자는 10 나누기 5. 그래서 2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바로 13분의 2 킬로미터라고 단위까지 써주면 되는 거죠. 10번 선생님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분수의 나눗셈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선생님이 푸신 방법, 이 방법을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죠. 7분의 3 나누기 2예요. 그런데 7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었네요. 그랬더니 7이 14, 3 곱하기 1은 3, 14분의 3이 되었어요. 같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6분의 5 나누기 4예요.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줍니다. 6분의 5 곱하기 4분의 1이죠. 6, 4, 24, 5, 1은 5. 그래서 24분의 5가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풀이 과정까지 이렇게 잘 써보도록 하세요. 11번 네 장의 카드 중에서 계산 결과가 큰 순서대로 두 장을 뽑아 카드의 글자를 왼쪽부터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각각의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 계산 결과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9분의 7 나누기 2입니다. 그러면 9분의 7 곱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바꿨을 수 있죠. 9, 2, 18, 그 다음 7, 1은 7, 바로 18분의 7이에요. 자, 그 다음 3분의 1 나누기 3이에요. 이것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3, 3은 9, 그래서 9분의 1이에요. 자, 그 다음도 볼게요. 9분의 4 나누기입니다. 이 경우는 자 분자가 자연수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9분의 4 나누기 2죠. 9분의 2가 된다. 그 다음 5 나누기 9예요. 이 경우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썼을 때 9분의 5가 된다. 자, 계산 결과를 우리가 비교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모가 서로 다르죠? 자, 18분의 7이에요. 그럼 9분의 1도 18로 우리가 분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18분의 2가 되죠. 9분의 2는 어떤가요? 9분의 2는 그렇죠. 바로 18분의 4가 됩니다. 그 다음 9분의 5는요? 분모가 18이라면 그렇죠. 18분의 10이

돼요. 자, 이제 계산 결과가 큰 순서대로 두 장을 뽑아볼 거예요. 18분의 10이 가장 크죠? 그 다음으로 18분의 7이 큽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수학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12번입니다. 영우는 다음과 같이 정삼각형을 그렸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한 변의 길이가 네모미터인 정삼각형을 하나 그렸더니 정삼각형의 둘레는 6분의 5미터가 되었어. 자, 한 변의 길이가 네모미터래요. 자, 그런데 이런 정삼각형을 그렸더니 둘레가 6분의 5미터랍니다. 즉,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자, 둘레는 6분의 5미터예요. 변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6분의 5 나누기 3을 하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6분의 5 곱하기 3분의 1로 식을 바꾸어 쓰고 6, 3, 18, 5, 1은 5, 바로 18분의 5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18분의 5가 바로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13번. 무게가 같은 공 3개를 담은 상자 전체의 무게가 5kg입니다. 빈 상자의 무게가 7분의 5kg이라면 공한 개의 무게는 몇 kg인지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체, 이 공이 담겨 있는 이 상자의 무게에서 빈 상자의 무게를 먼저 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5 빼기 7분의 5를 먼저 계산하세요. 그랬더니 4와 7분의 2kg이 되는데요. 자, 이 4와 7분의 2kg은요, 공 3개만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 하나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3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럼 4와 7분의 2 나누기 3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4와 7분의 1 가분수로 바꿔줘야 되죠. 7, 4, 28. 28 더하기 2는 30이에요. 7분의 30 나누기 3을 계산합니다. 30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7분의 10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 대분수로 바꾸면 1과 7분의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1과 7분의 3. 그 다음 단위 킬로그램까지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14번이죠. 수카드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몫이 가장 작은 진문수 나누기 자연수의 나눗셈을 만들었습니다. 몫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2, 5, 7, 세 장의 카드를 가지고 진문수 나누기 자연수의 나눗셈식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몫이 가장 작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작고 나누는 수는 커야겠죠? 그랬을 때 7분의 2 나누기 5라는 식을 세울 수도 있고 또는 5분의 2 나누기 7이라는 식을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계산 결과는 같습니다. 5분의 2 곱하기 7분의 1 했을 때 35분의 2가 되는 거죠. 역시 이것을 계산했을 때에도 35분의 2가 나와요. 그래서 정답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15번 계산 결과가 자연수일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16분의 9 나누기 9 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이 결과가 자연수가 된대요. 그럼 우리 일단 이 앞에 있는 이두 개의 식, 여기 있는 이 식만, 나눗셈식만 계산을 해볼게요. 16분의 9 나누기 9이니까 9 나누기 9는 1이잖아요. 그래서 1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써보면 16분의 1 곱하기 네모를 계산했을 때이 결과가 자연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수랑 곱했을 때 자연수가 될까요? 그중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16이 들어가야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16으로 약분을 하면 1, 1.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중 가장 작은 수는요. 바로 16이 되는 거예요. 이 네모 안에는 16의 배수가 들어가야 이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됩니다. 알겠죠? 다음 16번이에요. 빈 칸에 알맞은 대분수를 써넣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6과 3분의 2 나누기예요. 먼저 6과 3분의 1을 대분수니까 가분수로 바꾸어 볼게요. 3분의 3, 6, 18. 18 더하기 2는 20이죠. 3분의 20이네요. 이것을 2로 나눠요. 그러면 분자가 자연수로 나누어지죠. 그럼 3분의 10이구나. 대분수로 바꾸어 볼까요? 그러면 3과 3분의 1이구나. 자, 3과 3분의 1 나누기 3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3분의 10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10 곱하기 3분의 1이다. 그러면 9분의 10이네. 대분수로 다시 나타내면 1과 9분의
일이구나라고 대분수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다가는 대분수를 써놓으시오라고 했으니까 꼭 대분수로 써줘야 합니다. 17번. 가로의 길이가 6cm이고 넓이가 18과 2분의 1 제곱 센티미터인 직사각형에 세로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넓이가 18과 2분의 1 제곱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것을 떠올리면 그렇죠. 우리 넓이를 가로로 나누면 세로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알수 있죠. 넓이는 18과 2분의 1이에요. 이것을 가로 6cm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18과 2분의 1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2분의 37이고 이것을 6으로 나눈다? 그럼 곱하기 6분의 1이겠구나. 2, 6, 12. 그 다음 37 곱하기 1은 37이죠. 12분의 37이에요. 대분수로 나타내면 3과 1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요, 세로의 길이 3과 12분의 1, 그리고 센티미터 단위까지 써주면 되는 거죠. 다음 18번이에요. 큰 정삼각형의 각변의 가운데에 점을 찍어서 우리 이것들을 이어 작은 정삼각형 하나를 그렸대요. 이 정삼각형의 넓이가 큰 정삼각형의 넓이가 8과 5분의 4 제곱 센티미터일 때 색칠한 작은 정삼각형의 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하래요. 일단 전체 큰 정삼각형의 넓이가 8과 5분의 4 제곱 센티미터이거든요. 자, 이렇게 각변의 가운데 점을 이어서 작은 정삼각형 하나를 그렸더니 전체를 똑같이 넷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 됐어요. 그러면 8과 5분의 4 나누기 4를 한 결과가 바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8과 5분의 4는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5분의 44가 됩니다. 이것을 4로 나눈다? 그러면 44 나누기 4니까 11이 되겠죠? 5분의 11이 된다.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5분의 1이 되는 거죠. 2와 5분의 1. 단위는요? 그렇죠. 제곱 센티미터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곳, 왼쪽과 오른쪽을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네모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먼저 왼쪽에 있는 식을 계산해 볼게요. 6과 5분의 3 나누기 3이래요.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5분의 33이 되고 이것을 3으로 나누자. 33 나누기 3은 11이기 때문에 5분의 11이 돼요. 자, 대분수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요. 바로 2와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 오른쪽에 있는 식도 한번 풀어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식. 10과 5분의 4 나누기 2예요. 그러면 10과 5분의 4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5분의 54가 됩니다. 이것을 2로 나눈다? 그럼 54를 2로 나누죠. 바로 27이에요. 5분의 27. 대분수로 나타내면요. 5, 5, 25이니까 5와 5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식의 결과는요. 2와 5분의 1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식의 결과는 5와 5분의 2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2와 5분의 1보다 크려면 일단 3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4, 그 다음 5까지 들어갑니다. 6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 4, 5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20번이에요. 맵쌀 5kg으로 가래떡 8과 4분의 3kg을 만들 수 있고, 찹쌀 3kg으로 인절미 5와 4분의 1kg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맵쌀 1kg과 찹쌀 1kg으로 각각 만들 수 있는 가래떡과 인절미는 모두 몇 kg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먼저 각각 1kg으로 만들 수 있는 가래떡과 인절미의 양을 모두 구해봅니다. 그 다음 이것을 둘다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먼저 맵쌀 1kg으로 만들 수 있는 가래떡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8과 4분의 3. 이것은 맵쌀 5kg으로 만든 것이니까 8과 4분의 3 나누기 5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8과 4분의 3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그렇죠. 얼마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요. 바로 4분의 35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것을 5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35가 5의 배수이기 때문에 4분의 35 나누기 5다. 그러면 35 나누기 5는 7이죠. 바로 4분의 7이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4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찹쌀

1kg으로 만들 수 있는 인절미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3kg으로 5와 4분의 1kg 맞는다고 했으니까 5와 4분의 1 나누기 3을 계산하면 되죠. 5와 4분의 1은요, 가분수로 나타냈을 때 4분의 21이고요. 이것을 3으로 나누자. 21 나누기 3을 했을 때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7이 되기 때문에 4분의 7이에요. 역시 1과 3분의 3입니다. 자, 그럼 이 둘을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1과 4분의 1 더하기 1과 4분의 1은 3과 4분의 2인데요. 약분해 보면 3과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과 2분의 1 킬로그램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원 평가 문제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수행 평가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자, 여러분, 수행평가 문제는 모두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일단 푼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이한 과정을 그대로 말로 풀어서 쓰기만 하면 돼요. 자, 몫이 가장 큰 나눗셈은 어느 것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이런 경우는 일단 모두 다 계산을 해야죠. 그 다음 무엇이 가장 큰지 살펴볼게요. 기억 2 나누기 3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다음과 같이 분수 형태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3분의 2죠. 니은 7 나누기 9예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썼을 때 9분의 7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3분의 2 나누기 2예요. 오, 분자가 자연수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2 나누기 2는 1이니까 3분의 1이 되는구나. 리을은 9분의 4 나누기 2예요. 분자가 자연수로 나누어지죠. 그렇다면 4 나누기 2는 2이니까 9분의 2가 되는구나. 자, 이제 몫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분모가 3이고 이 둘은 분모가 9잖아요. 그럼 분모 9로 통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했을 때 9분의 6이 되고 분자 분모에 똑같이 3을 곱하면 9분의 그렇죠. 3이 되는 거예요. 이제 비교할 수 있죠. 몫이 가장 큰 것? 그렇죠. 바로 니은 9분의 7이죠. 자, 그럼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기역은 3분의 2, 니은은 9분의 7, 디귿은 3분의 1. 리을은 9분의 2이므로 몫이 가장 큰 것은 니은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니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어때요? 서술형 답도 어렵지 않죠? 그냥 풀이한 다음에 그대로 쓰고 따라서 몫이 가장 큰 것은 이 말만 추가하면 됩니다. 자, 2번 끈 9분의 7m를 겹치지 않게 모두 사용하여 정체각형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정체각형 한 변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정체각형 두 개를 만들었대요. 그럼 정체각형 하나를 만드는 데에는 우리가 끈이 얼마나 사용됐을까요? 그렇죠. 9분의 7 나누기 2만큼 사용됐겠죠? 그러면 9분의 7 곱하기 2분의 1이고, 아, 18분의 7만큼 사용이 되었겠네. 정체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둘레를 7로 나누어줘야 돼요. 그래서 18분의 7 나누기 7인데요. 7 나누기 7은 1이잖아요. 그래서 18분의 1이 된다. 아, 정체각형 한 변의 길이는 18분의 1이구나. 정체각형 한 개를 만드는데 사용한 끈의 길이는 9분의 7 나누기 2입니다. 그러면 9분의 7 곱하기 2분의 1이고 18분의 7m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정체각형의 변의 수는 7개이니까 정체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18분의 7 나누기 7이다. 18분의 7 나누기 7을 했더니 18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18분의 1m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넓이가 10과 4분의 1 제곱센티미터이고 밑변의 길이가 4cm인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요, 이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하여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높이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무엇을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우리 넓이를 이 밑변의 길이로 나누어주면 되겠구나. 그럼 10과 4분의 1 나누기 4를 했을 때 구할 수가 있겠네. 10과 4분의 1은 4분의 41이고, 이것을 4로 나눈다? 그러면 4분의 41 곱하기 4분의 1이네. 16분의 41이 되는구나. 그러면 16 곱하기? 그렇죠. 2를 했을 때 32이니까 2와 16분의 9가 되겠네. 이렇게 답을 구해 볼 수가 있죠. 풀이에도 이렇게 써보면 돼요.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네모라고 했을 때 4 곱하기 네모는 10과 4분의 1 제곱센티미터이므로 네모는 10과 4분의 1 나누기 4다. 그래서 4분의 41 곱하기 4분의 1

0: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은 16분의 41이니까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16분의 9가 되는구나. 2와 16분의 9. 단위는요, 센티미터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만 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모르는 수는 네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은 4번입니다. 한 병에 1과 2분의 1리터씩 들어있는 주스가 5병 있습니다. 이 주스를 2주 동안 매일 똑같은 양만큼 나누어 마신다면 하루에 마시는 주스의 양은 몇 리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요,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주스가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한 병에 1과 2분의 1리터씩 총 5병이 있대요. 그럼 전체 주스의 양은 1과 2분의 1 곱하기 5만큼 있는 거죠. 1과 2분의 1은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2분의 3이고 여기에 5를 곱한 것이니까 바로 2분의 15만큼이 원래 있었던 주스의 양이에요. 그런데 이 주스를 2주 동안 매일 똑같은 양만큼 나누어 마신대요. 2주는 며칠이죠? 맞아요. 14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스의 양을 뭘로 나눠요? 14로 나누는 겁니다. 자, 2분의 15 나누기 14죠. 그러면 2분의 15 곱하기 14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고 2 곱하기 14는 28, 15 곱하기 1은 15이니까 이렇게 28분의 15라고 하루에 마시는 주스의 양을 구할 수가 있죠. 자,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주스 5병에 들어있는 주스의 양은 1과 2분의 1 곱하기 5, 즉 2분의 15 또는요, 그렇죠, 바로 7과 2분의 1리터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2주는 14일이므로 하루에 마시는 주스의 양은 7과 2분의 1 나누기 14, 즉 얼마예요? 2분의 15 곱하기 14분의 1, 그래서 28분의 15리터입니다. 28분의 15리터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청소기 3개의 무게가 10kg이라면 청소기 1개의 무게는 몇 kg일까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까지 1단원 내용을 만나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학 2단원의 문제를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 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차례군. 과일 가게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딸기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망고도 있고. 휴, 겨우 성공했네. 말덧붙이기 놀이를 할 때에는 앞사람이 하는 말을 잘 기억해야겠어. 친구들, 말놀이는 매일매일 해도 진짜 재밌지 않아요? 선생님, 오늘도 재미있는 말놀이 많이 알려주실 거죠?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짜방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야옹이가 말놀이에 푹 빠진 것 같죠? 여러분은 어때요? 지난 시간에 다섯 글자 말하기 말놀이 해보니까 진짜 재미있었죠? 오늘도 선생님이 여러 가지 말놀이 준비했으니까 우리 한번 재미있게 말놀이 해볼게요. 오늘 배울 내용, 첫 번째, 재미있는 말놀이입니다. 오늘은 말놀이를 무려 3개나 배울 거예요. 어떤 말놀이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두 번째로는요, 어디까지 왔니? 라는 전래동요도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도 정말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울 내용 기대해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만짜방 나라로 떠나볼까요?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말놀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꼬리따기 말놀이예요. 꼬리따기 말놀이 어디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강의를 시작할 때, 2단원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친구들이 이 꼬리따기 말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바로 이게 꼬리따기 말놀이의 노래를 만들어서 함께 불러보았던 거였어요. 그럼 여기 조금 다른 꼬리따기 말놀이 내용이 있는데요. 함께 볼게요. 사과는 빨개, 빨가면 딸기, 딸기는 자가, 작으면 아기. 여러분, 뭔가 신기한 거 발견했나요? 첫 번째, 똑같은 낱말이 반복된다. 한번 볼까요? 빨개, 빨가면 딸기, 딸기. 자가, 작으면 아기, 아기. 선생님, 똑같은 낱말이 계속 나와요. 문장의 끝에 있는, 그러니까 문장의 꼬리에 있는 말이 다음 문장의 처음 낱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의 이름이 꼬리따기 말놀이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낱말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앞에 있는 낱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과는 빨갛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빨갛다는 특징을 떠올려서 또 빨간 비슷한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과처럼 빨간 딸기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빨간 다른 것을 떠올려 딸기라고 씁니다. 그래서 딸기는 이라고 시작해요. 딸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딸기는 과일 중에서도 좀 작네요. 그래서 딸기의 특징 자가라고 썼어요. 그 다음 이 자가를 문장의 제일 앞으로 보내서 작으면 한 다음 머릿속으로 또 작은 걸 생각하는 거죠. 작은 거 무엇이 있을까? 그래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을 땐 바로 아기잖아요. 그래서 작으면 아기라고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꼬리따기 말놀이는요.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의 특징을 떠올려서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다른 대상, 이 대상을 가져와 꼬리를 따서 계속 말을 이어가는 놀이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도 한번 알아볼까요? 작으면 아기. 아기는 빈칸이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 어떤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귀여우면 곰인형. 귀여운 특징이 있는 곰인형이네요. 또 곰인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포근해라는 특징이 있네요. 또 포근한 걸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더니 이번에는 포근한 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따기 말놀이 한번 적어보았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노래로 불러봐도 진짜 재밌겠죠?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3번 중요한 문제. 사과는 빨개와 같이 꼬리따기 말놀이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꼬리따기 말놀이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그래요. 바로
비슷한 특징을 떠올려야 한다고 했죠? 1번, 친구가 한 말을 거꾸로 말합니다. 이것은 꼬리따기 말놀이 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2번, 비슷한 것, 그러니까 비슷한 특징을 가진 것을 떠올려 말을 이어갑니다. 바로 정답 여기 있었네요. 3번, 흉내내는 말을 넣어 말을 이어가는 것 아니고요. 다섯 글자로 시작하는 말을 이어갑니다. 이건 다섯 글자 말하기였잖아요. 꼬리따기 말놀이 설명 아니고요. 5번, 반대되는 것을 떠올려 말을 이어갑니다. 이것도 꼬리따기 말놀이 하는 방법은 아니네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4번이에요. 기억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억, 어디에 있었나요? 사과는 빨개, 빨가면 딸기. 그러면 딸기와 바꾸어서 쓸 수 있는 말 알맞지 않은 것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면 빨간 것들 무엇인지 생각해야겠죠? 빨가면 케첩. 어때요? 들어갈 수 있겠죠? 빨가니까. 빨가면 장미꽃. 장미꽃의 색깔은 다양하지만 빨간 장미꽃도 있으니까 알맞아요. 빨가면 바나나. 어때요? 바나나는 노란색 또는 덜 익었을 땐 초록색이죠? 그러니 알맞지 않아요. 빨가면 단풍잎. 네, 단풍잎도 빨갛게 물이 들죠. 빨가면 토마토. 그래요, 토마토도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3번 바나나가 됩니다. 14번, 15번이에요. 앞뒤 내용으로 보아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니은, 아까 이렇게 빈칸 있었던 거 확인했죠? 자, 작으면 악이래요. 악이는요, 작다는 특징도 있고요.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꼬리따기라고 했으니까 꼬리에 있던 말이 문장의 앞으로 나와서 아, 이 빈칸에는 귀엽다라는 말이 들어갔겠구나. 자, 찾아볼까요? 1번 차가. 자가는 아니죠. 왜냐면 이건 이미 이전에 나왔던 특징이니까. 2번 귀여워. 정답 여기 있네요. 아기는 귀여워. 그 다음 이어서 귀여우면 코미녀. 자연스럽죠. 3번 포근해. 아니고요. 무서워. 시끄러워도 알맞지 않아요. 아기의 특징 아니니까 알맞은 것은 바로 2번이 됩니다. 16번. 사과는 빨개를 바꾸어 썼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사과는 빨개, 빨가면 고추장. 고추장은 매워, 매우면 빈칸. 여러분, 매운 것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떠올린 것 맵다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고추장은 매워. 예를 들면 매우면 라면 또는 매우면 김치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꼬리따기 말놀이 재밌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시간이 날 때 꼬리따기 말놀이 꼭 해보세요. 다음 알아볼 말놀이는요. 바로 주고받는 말놀이예요. 무엇을 주고받을까? 자 여러분, 하나는 뭐니? 숟가락 하나. 하나는 뭐니? 질문을 하고요. 숟가락 하나 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인 것이 무엇인지 물으니까 숟가락이 하나 있네. 대답. 둘은 뭐니? 라고 질문. 그 다음 젓가락 둘이라고 대답. 아,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있구나. 주고받는 말놀이는요, 묻고 답하면서 말을 주고받는 놀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주어진 글에서는 하나, 둘, 셋 이런 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색깔이나 모양 같은 것들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둘은 뭐니? 젓가락 둘까지 했고요. 셋은 뭐니? 기억 셋. 여러분 머릿속으로 셋인 것을 떠올려 보세요. 셋인 것? 아, 세 발 자전거에 있는 바퀴 수가 세 개지? 아, 우리 사진 찍을 때 쓰는 삼각대의 다리가 세 개지? 머릿속으로 생각.

네스머니 또네개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아, 책상 다리 넷. 그리고 또 무엇이 있어요? 아, 강아지 다리 넷. 생각. 다섯은 뭐니? 여러분, 다섯인 것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 선생님, 손가락 다섯 개네요? 손가락 다섯. 발가락도 다섯.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주고받는 말놀이 알아보았고요. 연결된 문제도 풀어볼게요. 17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와 같은 주고받는 말놀이를 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주고받는 말놀이는 질문 또는 명령이라네요. 먼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느낌 또는 대답이네요. 느낌일까요? 대답일까요?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해야겠죠. 대답을 이야기하며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고받는 말놀이예요. 18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여러분, 기억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셋은 뭐니? 셋인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1번. 안경 다리네요. 여러분, 안경 다리는 몇 개일까요? 여러분, 안경 다리는요, 사람의 다리하고 다르게 이렇게 귀에 걸쳐지는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안경 다리예요. 안경 다리 몇 개일까요? 그렇죠. 바로 두 개죠. 그러면 고양이 다리는 몇 개예요? 네 개입니다. 세발 자전거 바퀴의 수는 몇 개예요? 그래요. 바로 세 개죠. 그러면 셋은 뭐니? 여기에 알맞은 대답은? 그래요. 바로 세발 자전거 바퀴 셋. 이렇게 되겠죠? 알맞은 말 바로 3번입니다. 19번.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니은은요? 넷은 원이. 니은, 넷. 이것이었어요. 그러면 넷이 아닌 것들을 찾아, 아닌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1번. 책상 다리 몇 개인가요? 책상 다리 보통 4개죠. 물론 책상 중에서 가끔 책상 다리가 4개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5개인 것도 있고 6개인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책상 다리 떠올려 보는 거죠. 소의 다리는 몇 개인가요? 소의 다리 4개입니다. 그러면 달개 다리는 어때요? 아, 우리 새는요, 다리가 2개예요. 그러니까 달개 다리 2개. 의자의 다리는요? 물론 의자도 다리의 수가 다를 수 있어요. 세 개인 의자도 있고 네 개인 의자도 있고 아니면 바퀴 의자도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앉는 의자의 다리는 네 개죠. 자동차의 바퀴도 역시 마찬가지. 보통의 자동차, 우리가 타는 자동차 대부분 바퀴 네 개죠. 그러면 넷은 뭐니? 여기에 알맞지 않은 낱말은 바로 달개 다리겠죠. 달개 다리는 두 개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이에요.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생각하여 쓰세요라고 했는데요. 디귿은? 다섯은 뭐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럼 머릿속으로 다섯인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했나요? 좋아요. 예를 들어서, 다섯은 뭐니? 했으면, 선생님은? 손가락 다섯.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무궁화 꽃잎 다섯.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섯인 것들을 떠올려서 썼으면 모두 다 정답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주고받는 말놀이도 친구들이랑 해보면 진짜 재밌겠죠? 오늘 알아볼 세 번째 말놀이는요, 바로 말 덧붙이기 놀이입니다. 우리 아까 야옹이가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던 바로 그 말놀이에요.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해봅시다. 과일 가게에 가면 사과도 있고, 과일 가게에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그랬더니, 사과, 바나나에 더해서 이번에는 딸기가 나와요. 과일 가게에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딸기도 있고.
자, 말 덧붙이기 놀이는요, 말 그대로

말을 계속 뒤에 덧붙여가면서 말이 점점 길어지는 그런 말놀이예요. 말덧붙이기 놀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일 처음 놀이를 시작하는 친구가 과일 가게에 가면 이라고 하면서 처음 있는 물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과도 있고 이렇게 말이에요. 그 다음 친구는요. 앞 친구가 한 말을 반복한 뒤에 다른 말을 덧붙여요. 그러니까 과일 가게에 가면 사과도 있고 앞 친구가 얘기했으면 나는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이렇게 반복 후 내가 생각한 낱말을 또 말해야 한다. 그런데 다르게 반복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면 그 다음 친구에게 차례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일 가게 대신 다른 낱말 넣어도 되나요? 다른 장소 넣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시장에 가면 고등어도 있고 당근도 있고 또는 학교에 가면 교실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시장, 학교, 바다, 우주, 동물원, 다양한 장소를 생각해서 놀이를 할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어지는 문제 만나보죠. 21번. 친구들이 하고 있는 놀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말을 계속 덧붙이는 놀이. 그러니까 끝말잇기 아니고, 주고받는 말놀이 아니고, 꼬리 따기도 아니고, 다섯 글자 말놀이도 아니고, 바로 말 덧붙이기 놀이겠죠. 말을 계속 덧붙인다. 정답은 5번이에요. 22번. 이 놀이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했네요. 잘 읽어볼게요. 앞 친구의 말을 다르게 바꾸어 반복해도 됩니다. 다르게 반복해도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어요. 다르게 반복하면 안 되고 똑같이 반복해야 한다. 2번. 앞 친구가 한 말을 반복한 뒤에 다른 말을 덧붙입니다. 어때요? 좋아요. 바로 말 덧붙이기 놀이를 하는 올바른 방법이네요. 3번. 과일 가게 대신 다른 장소로 바꾸어 놀이를 계속합니다. 어때요? 네, 맞아요. 다른 장소, 학교, 운동장, 동물원, 시장. 장소 바꾸어서 놀이해도 좋다고 했죠? 정답은 2번, 그리고 3번이네요. 23번입니다. 마지막 여자아이의 말 뒤에 덧붙여 놀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마지막 여자아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과일 가게에 가면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그리고 뭐라고 했죠? 맞아요. 마지막 여학생이 바로 딸기도 있고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에는 딸기가 들어가면 돼요. 그럼 그 다음 빈칸 나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래요. 여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을 써주면 되는데요. 과일 가게에서 볼수 있는 과일을 써주는 거죠. 대신 사과 말고, 바나나 말고, 딸기 말고, 겹치지 않는 과일을 생각합니다. 포도라던가, 또는 키위라던가, 또는 귤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정답입니다. 다음 24번 중요한 문제도 만나볼게요. 말놀이를 잘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말놀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까 야옹이가 말놀이를 할 때, 앞 친구의 말을 잘 기억해야겠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1번, 무조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때요? 말놀이를 잘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죠? 항상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규칙이나 방법을 생각하며 말합니다. 좋아요. 규칙이랑 방법을 잊어버리면 우리 놀이를 할때 불편해요. 3번,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규칙은 우리가 공통으로 우리 모두 지키기로 한 약속이니까. 4번. 앞 사람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좋아요. 앞 사람이 하는 말 항상 집중해서 들어야겠죠? 5번. 앞 사람의 말보다는 뒷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앞 사람의 말을 조금 더귀 기울여 듣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이 눈을 뜨고 앞에 섰을 때 뒷사람들이 허리에 손을 올리고 눈을 꼭 감고 뒤를 따라가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뒤에 있는 친구는 눈을 감고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왔니?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친구가 눈을 뜨고 아직 아직 멀었다 또는 동네 앞에 왔다 또는 개울가에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주고받는 말놀이랑 조금 비슷한 점이 있죠? 여러분, 이 노래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 바로 장소가 계속 바뀌어요. 동네 앞에 왔다가, 개울가에 왔다가, 마지막엔 대문 앞으로 와요. 장소가 이렇게 바뀌니까 여러분들도 이 장소를 여러분만의 다른 낱말로 바꾸어서 예를 들어, 어디까지 왔니? 교문 앞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교실에 왔다. 이렇게 노래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25번 문제의 중요한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이 전래동요의 특징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특징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죠? 첫 번째, 1번 여러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 개울가도 나오고 대문 앞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장소가 나오고 있어요. 2번 여러 가지 물건이 나옵니다. 물건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장소만 나왔거든요. 3번 어디까지 왔는지 묻고 답합니다. 어때요? 어디까지 왔니? 개울가에 왔다. 묻고 답하고 있죠? 4번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묻고 답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은 없었어요. 5번 같은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물건이 나옵니다. 아, 이것은 전래동요 어디까지 왔니 특징이 아니라 시장에 가면 우리 말덧붙이기 놀이의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이 전래동요의 특징 두 가지는 1번 그리고 3번입니다. 이렇게 정답 적어주세요. 26번입니다. 어떤 동작을 하며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좋을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자, 선생님이 어디까지 왔니? 이 전래동요는 친구들과 함께 몸으로 움직이며 함께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앞에 있는 친구는 눈을 뜨고 뒤에 있는 친구는 앞 친구의 허리를 잡아요. 또는 어깨를 잡아요. 그 다음 눈을 감는 거죠. 어디까지 왔니? 이렇게 물어보고 앞 친구는 개울가에 왔다, 대문 앞에 왔다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1번, 2번 중에 알맞은 동작 어떤 것일까요? 자, 1번 보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눈을 꼭 뜨고 있고 뒤에 있는 친구는 허리를 잡고 눈을 감고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까지 왔니? 아, 1번이 이 전래동요의 알맞은 동작이겠구나. 2번 볼게요. 어디까지 왔니? 아직 아직 멀었다. 근데 이 두 친구가 서로 손을 잡고 있어요. 눈도 둘 다 뜨고 있죠?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동작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다음 27번입니다. 장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왔니? 이 전래동요는 장소가 계속 바뀌고 있죠? 자, 여기 장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까지 왔니? 아직 아직 멀었다. 어디까지 왔니? 동네 앞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개울가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대문 앞에 다 왔다. 어때요? 장소의 이동 여러분 알 수 있죠? 동네 앞에 있다가 개울가로 갔어요. 그 다음은 개울가에서 대문 앞으로 갔네요. 그러면 1번 개울가, 동네 앞, 대문 앞 아니고요. 동네 앞, 개울가, 대문 앞 정답 여기 있네요. 3번 대문 앞, 개울가, 동네 앞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답 찾아보았고요. 28번 문제도 볼게요. 노랫말을 바꿔 부르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장소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1번, 2번, 3번 총 3개의 빈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이동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하는 장소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정답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장소를 적어 볼게요. 어디까지 왔니? 아직 아직 멀었다. 어디까지 왔니? 교문 앞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교실에 왔다. 어디까지 왔니? 도서관에 다 왔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관심 있는 장소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다 줄 만점왕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과는 빨개, 빨가면 장미, 장미는 예뻐, 예쁘면. 자, 우리 꼬리따기 말놀이 해보았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말놀이 여러 가지 알아보았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회 3단원 새롭게 들어가는 날인데요. 3단원의 제목을 살펴본다면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입니다. 지구에는요, 여러 대륙과 대양이 있고요. 각 대륙에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3단원에서 대륙과 대양, 그리고 국가들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공부할 때에 다양한 공간 자료를 활용하여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다양한 공간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구본인데요. 지구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런 지구본 집이나 혹은 학교에서 본 적이 있죠? 지구본의 의미를 본다면 지구의 실제 모습을 작게 축소한 모형이에요. 자, 모형이라는 것은 실제 실물을 본떠서 이제 비슷하게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구의 실제 모습을 작게 축소한 모형이 지구본이에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것을 축소한 모형이다. 자, 그런데 장점을 본다면 실제 지구의 모습을 작게 축소한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 지구의 모습과 위치, 면적이 비교적 정확하다는 겁니다. 지구의 모습과 위치, 면적이 정확해요. 지구의 모습, 그리고 어떤 지역의 위치, 그리고 어떤 국가의 영토의 면적, 이런 것들이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것은 지구의 실제 모습을 작게 축소해서 만든 모형이기 때문인데요. 자, 단점이 있습니다. 세계 전체를 한눈에 보기 어렵고 휴대하기가 불편해요. 왜? 부피가 크기 때문이죠. 자, 우리 지구본 크기 보면 이 정도 됩니다. 우리가 세계 여행 갈때이 지구본 들고 갈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즉, 부피가 커서 휴대하기 불편하고요. 세계 전체를 한눈에 보기 어려워요. 자, 지금 이 지구본의 모습을 보면 지금 아시아 대륙과 뭐 유럽 대륙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제 대륙도 보이네요, 친구들. 자, 그런데 지금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한눈에 보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계 지도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도를 세계 지도라고 해요. 의미 볼까요? 둥근 지구의 모습을 평면에 줄여서 나타낸 그림이 세계 지도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둥근데요. 이 둥근 지구를, 입체적인 지구를 평면으로 표현한 것이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세계 지도 장점이 있는데요. 어때요? 전 세계의 모습이 한눈에 보이지요?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땅의 모양이나 면적 등이 실제와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고위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인데요. 자, 왜 세계 지도는 땅의 모양이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표현이 될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구본이 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렇게 둥근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문구점에 칼 있죠? 문구용 칼로 이렇게 칼집을 내서 쫙 펼쳐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칼집을 내서 쫙 펼쳤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위아래, 평면으로 표현했더니 위아래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빈 공간이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둥근 모양의 지구를 일정하게 잘라 펼치면 위아래에 빈 곳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세계 지도는 직사각형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비어져 있는 부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도는 빈 곳을 이어 평면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땅의 크기, 거리 등이 실제와 다르게 표현된 곳이 생겨요. 즉,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것은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겠죠. 자, 이게 세계 지도의 단점이고요. 자, 그럼 이어서 디지털 영상 지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3학년 때 디지털 영상 지도 공부했는데요. 이런 지도를 디지털 영상 지도라고 하지요. 디지털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 항공기나 비행기죠.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하여 자, 여기에 다양한 지리 정보를 넣어서 표현한 지도가 디지털 영상 지도입니다. 자,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해서 거기에 뭐 지명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리 정보를 넣어서 디지털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현된 지도가 바로 디지털 영상 지도예요. 자, 디지털 영상 지도의 장점은요,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길찾기 기능도 있고요, 정보 검색 기능, 확대 축소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지도 검색창에 내가 보고 싶은 장소의 이름을 쓰고 돋보기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그 장소로 타다닥 가가지고 그 장소의 모습을, 실제적인 장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진 영상으로 만든 지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확대 및 축소도 가능하죠? 자, 여기 더하기 기호 누르면 이렇게 확대되면서 더 자세하게 볼수 있고, 빼기 기호 누르면 멀어지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다양한 기능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 검색 기능이 있다. 그 검색창에 나라나 장소의 이름을 검색해서 위치를 찾아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지도의 종류 바꾸는 기능, 지도 유형 설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지도로도 볼수 있고, 위성 사진 지도, 지형도, 백지도, 다양한 영상 지도,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도를 볼수 있습니다. 지도의 종류를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 확대 및 축소 기능도 있어요. 지역을 더 자세히 보거나 넓게 보기 위해 지도를 크게 또는 작게 만드는 기능이고, 장소 탐색 기능, 장소의 실제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이나 항공기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제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수 있다는 기능도 있습니다. 즉,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디지털 영상 지도는 디지털 기기에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인터넷이 연결되어야만 위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할 때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공간 자료의 특징을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선생님과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도와 경도를 활용하는 까닭은요, 어떤 장소의 위치를, 나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위도와 경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즉, 숫자로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위도와 경도를 활용하는데요. 자, 위도와 경도. 자, 이 위가 무슨 뜻이냐면 가로라는 뜻이에요. 가로. 자, 그리고 이 경이 무슨 뜻이냐면 세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도는요, 우리 각도에서 돕니다. 즉, 위도와 경도 공부해 볼게요. 위도와 경도의 의미, 위도와 경도가 만나는 지점이 그 장소의 위치가 됩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장소의 위치를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위도와 경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위도와 경도를 읽을 때에는 각각 위선과 경선에 쓰여진 숫자를 보고 위도와 경도를 읽어줘요. 자, 지금 어떤 장소가 있어요? 이 장소의 위치를 나타낼 거예요. 자, 위도는 위선으로 알수 있어요. 위선은 가로선이에요. 자, 위선. 그리고 경도는 경선으로 알수 있어요. 경선은 세로선입니다. 경이 세로라고 했죠? 자, 이렇게.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의 위치는 이렇게 이 부분이 이 장소의 위치구나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위도와 경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위도는요,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이나 북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위도가 됩니다. 자, 위도는 위선, 가로선을 보고 읽는다고 했죠? 자, 가로선.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위도예요. 자, 그럼 경도는 뭘까요? 자, 경도의 기준은요, 이따가도 계속 할 거예요. 본초 좌우선이 기준이거든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이나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경도가 되겠습니다. 자, 경도는 세로선, 경선으로 읽어준다고 했죠? 자, 지금 세로선입니다. 세로선, 즉, 경도는 동쪽과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경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도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적도입니다. 적도가 바로 위도의 기준이에요. 자, 적도는 위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위도 0도입니다. 적도는 위도 0도로 위도의 기준이 되는 선이 바로 적도입니다. 자, 지금 여기 지구본 있죠? 자, 지금 위도는 위선, 가로선을 보고 우리가 위도를 읽어준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로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적도 부분이 있는데요. 적도가 바로 위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위도 0도입니다. 위도 0도. 자, 적도를 기준으로 지구의 북쪽은 북반구라고 하고요. 남쪽은 남반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반구, 남쪽은 남반구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위, 남쪽은 남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위도는요,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위, 남위 모두 0도에서 90도까지, 0도에서 90도까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다면, 지금 여기 선이 있죠? 이 선에 있는 나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선에 있는 나라들의 위도는 전부 북위 30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선 있죠? 이 선에 있는 나라들의 위도는 전부 남위 30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선에 있는 나라들의 위도는 전부 북위 60도인 것이고, 이 선에 있는 나라들의 위도는 전부 남위 60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숫자가 0, 30, 60, 90밖에 적히지 않았지만 지금 요 가운데는 여러 가지 숫자가 있어요.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이렇게 있는 겁니다. 11도 있고요. 15도 있어요. 쭉 이렇게 0도에서 90도까지, 북위도, 남위도 0도에서 90도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이 부분이 왜 북이 30도이냐 궁금하죠? 자, 지금
위도라는 것은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지금 이 부분의 지점이 적도를 기준으로 각도가 몇 도냐? 자, 지금 각의 꼭지점은요, 적도, 지구의 한 가운데 중심이에요. 각의 꼭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선을 내리면 각도가 몇 도예요? 30도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이 30도인 겁니다. 자, 그리고 60도. 자, 여기 위치 딱 찍고 선생님이 각의 꼭지점, 지구의 중심으로 이렇게 내렸어요. 이게 몇 도예요? 60도잖아요. 아, 그래서 이 선이 다 60도구나. 자, 그리고 여기 북극. 자, 여기를 기준으로 적도를 향해서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뭐예요? 직각이죠? 아, 그래서 90도구나. 그러니까 위도는 가로선인 위선으로 우리가 숫자를 읽어주는데, 위도는 남쪽과 북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준은 적도예요. 적도는 0도이고,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반구 북위, 남쪽은 남반구 남위, 그리고 각각 0도에서 90도까지, 또 0도에서 90도까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0도에서 90도, 0도에서 90도. 자, 그리고 우리가 0도에서 30도는요, 저위도 지역이라고 해요. 0도에서 30도는 저위도 지역. 그리고 30도에서 60도는 중위도 지역이라고 약속할 거예요. 그리고 60에서 90도 지역은 고위도 지역이다라고 약속해요. 남위도 똑같아요. 남위 30도에서 60도 지역은 중위도, 남위 60에서 90도 지역은 고위도라고 약속할 거예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라는 말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구의 실제 모습을 작은 크기로 줄인 모형은 뭐라고 했죠? 모형 지구본. 공간 자료에서 공부했어요. 자, 2번입니다. 공간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 할게요. 1번, 세계 지도는 휴대하기에 불편합니다. 아니죠. 세계 지도 종이인데 돌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니면 되겠죠? 오히려 지구본이 휴대하기 불편하죠. 아니고요. 2번, 지구본은 지구의 실제 모습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지구를 축소해서 본떠서 만든 모형이기 때문이죠. 자, 3번, 디지털 영상 지도는 지도의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해요. 다양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아까 위도의 기준 적도 공부했죠? 자, 이제 경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경도의 기준은요, 본초 좌우선이라고 했어요. 자, 이 좌우선은 세로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친구들, 세로선. 자, 그리고 본초라는 것은요, 기본이 되고, 초,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저 초보예요. 기본이 되고, 처음이 되는 세로선이 바로 본초 좌우선인데, 본초 좌우선은 경도의 기준이에요. 자, 경도의 기준이니까 본초 좌우선은 경도 0도가 되겠죠. 경도 0도예요. 자, 읽어볼게요. 아까 경도라는 것은 지구를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동쪽과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 경도라고 했죠. 자, 본초 좌우선은 지구를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가상의 세로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지구에 있는 선이 아니라 우리가 경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그린 기준이 되는 선이 본초 좌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초 좌우선의 위치가 유럽에 있는 나라 영국 있죠? 영국에 있는 런던이라는 도시의 그리니치 천문대, 천문대 이름이에요.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고 있어요. 위치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본초 좌우선이 지나요. 그럼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경도는 경도 0도겠죠. 그쵸? 자,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며 이 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동경, 서쪽은 서경으로 나타냅니다. 자, 아까 우리 위도의 기준은 적도였죠. 위도를 기준으로,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위, 남쪽은 남위였어요. 자, 경도의 기준, 본초 좌우선이죠? 본초 좌우선이죠? 동쪽은 동경,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서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경, 서경 모두 지금 0도에서 180도까지 있어요. 서경도 0도에서 180도까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위에서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동그라미 모양이잖아요. 원이잖아요. 우리 원한 바퀴는 몇 도죠? 360도입니다. 자, 우리 직선의 각은 몇 도예요?
180도잖아요. 180도 더하기 180도 해서

그래서 3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이제 직선해가 0도에서 180도까지 동경 있고요. 석영도 0도에서 180도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 180도 합해서 위에서 봤을 때원한 바퀴니까 360도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본초 좌우선이 몇 도라고 했어요? 경도 0도이지요? 자, 그래서 0도, 동경 10도, 동경 20도, 동경 30도, 40도, 50도 해가지고 180도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석영도, 석영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해서 180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도 0도에서 180도, 석영도 0도에서 180도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경도예요,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위도와 경도를 합쳐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도와 경도를 합쳐서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위도와 경도. 자, 일단 위도는 구분선이 뭐예요? 기준선이 적도예요. 적도와 나란한 가로선, 즉 적도가 기준이고 이게 이제 가로선은 위선이죠. 선생님이 위도는 위선을 보고 수치를 읽어준다라고 했어요. 위선은 가로선을 이야기합니다. 적도와 나란한 가로선, 그 위선이 바로 기준이 되는 구분선이고, 자, 그리고 기준선은 적도입니다. 위도, 영도. 자, 지금 적도와 나란한 가로선, 위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적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위도, 영도? 그러면, 적도와 나란한 가로선, 이런 것들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내는 위치. 자, 적도에서 위도는 북쪽이나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범위는요. 적도를 기준으로 0도에서 북위 90도까지. 북위 90도는 북극이에요. 그리고 0도를 기준으로 남위도 90도까지. 남위 90도는 딱 남극이 되겠죠. 자, 지금 이 내용을 경도랑 또 비교를 해볼게요. 자, 경도입니다. 남극과 북극을 이은 세로선, 경선으로 경도를 구분해요. 자, 북극과 남극이 있죠? 남극과 북극을 이은 세로선, 이런 경선으로 우리가 경도를 구분하고 읽어준다라는 거예요. 즉, 경도는 세로선인 경선으로 읽어주고, 위도는 가로선인 위선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위도의 기준은 적도였는데, 경도의 기준은 본초 좌우선이죠. 경도, 영도. 자, 그리고 경도라는 것은 본초 좌우선에서 동쪽이나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경도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경도는요. 자, 여기 경도 영도가 있겠죠. 경도 영도를 기준으로 동경도 영도에서 180도까지, 석영도 영도에서 180도까지 있다라는 것도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도와 경도는 비교했어요. 관련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련 특징 우리 친구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집중해 봅니다. 자, 위도가 높아질수록 고위도일수록 기온이 낮아진대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선생님이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알려줬죠? 위도 0도에서 30도는 저위도, 30도에서 60도는 중위도, 60도에서 90도는 고위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위도로 갈수록 지금 옷을 되게 두껍게 입었죠?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둥글기 때문에. 자, 우리 태양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둥근 모양이 아니라 직육면체나 정육면체 모양이었다면, 자,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했을 때 태양이 다 수직으로 열을 비춥니다. 그쵸? 자, 그런데 지구는요, 직육면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둥근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쳤을 때 저위도는 수직으로 태양이 비추지만 고위도는 어때요? 비스듬히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분산이 되면서 기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햇볕을 받는 양이 달라져요. 따라서 위도에 따라 기온과 기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고위도 지역일수록 기온이 낮습니다. 자, 지금 태양이 있는데요. 저위도는요, 이 부분에 아주 집중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가죠. 자, 그런데 고위도 부분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자, 이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비스듬히 넓게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위도에 따른 기온의 차이이지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자, 이어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계절이 다른 까닭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북방구, 남방구라는 것이 위도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방구,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은 남방구잖아요. 그런데 남방구와 북방구는 계절이 달라요. 자, 우리 한국은요, 크리스마스가 겨울이죠. 그런데 호주, 뉴질랜드는 남반구에 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여름입니다. 자, 이렇게 계절이 반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구는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돌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지구가요, 태양을 공전해요. 이렇게 돌아요. 자, 그런데 자전축이 수직인 상태로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돌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지구라고 했을 때 적도를 기준으로 남반구, 북반구입니다. 자, 태양 있어요.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을 해요. 자, 이 상태일 때는 지금 남반구가 태양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이밀고 있죠. 자, 이때는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가 겨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 이 위치에 오면 어때요? 지금 북반구가 이쪽이 태양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죠? 자, 이때는 북반구가 여름, 남반구가 겨울이 되는 거예요. 즉,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이 서로 반대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도와 관련된 개념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위도 관련 특징 두 번째, 고위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여름철에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 겨울철에 해가 뜨지 않는 캄캄한 극야 현상이 일어나요. 자, 여기 백야에서 백은요, 환하다라는 뜻이고, 야는 밤입니다. 우리 밤에는 해가 져서 깜깜하죠. 자, 그런데 고위도 지역의 여름에는요, 밤이에요. 그럼 해가 져서 깜깜해야 되는데 해가 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밤인데. 즉, 계속 환한 백야 현상이 일어나고요. 겨울에는요, 극야. 이 극이요, 극단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극단적인 밤. 그럼 낮이면 해가 떠서 환해야 되죠. 낮이 됐는데도 캄캄한 거예요. 계속 캄캄한 거예요. 자, 이게 극야 현상입니다. 즉, 여름에는 백야, 겨울에는 극야 현상이 일어나요. 어디에서? 고위도 지역에서. 자, 위도와 관련된 특징임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위도는 이제 기후나 자연 현상에 영향을 준다면 경도는 시차에 영향을 준답니다. 자, 시간의 차이를 시차라고 하는데요. 경도 15도마다 시간이 1시간씩 차이가 나요. 자, 우리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지구는요, 자전을 하면서 낮과 밤이 바뀝니다. 하루에 지구는 한 바퀴 자전을 해요. 자, 한 바퀴는 몇 도예요? 360도죠. 자, 하루에 한 바퀴를 자전해요. 그러면서 낮과 밤이 생겨요. 자, 그런데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이에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도니까 360도 도는 거잖아요. 그럼 1시간 동안은 몇도 돌까? 360 나누기 24를 하면 15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1시간에 15도씩 도는 거구나. 1시간에 15도씩 24번 돌아서 지구가 360도 한 바퀴를 도는 거구나. 따라서 경도 15도마다 시간이 1시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표준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나라별로 사용하는 기준 시각을 표준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동경 135도 선의 시각을 표준 경선으로 사용해서 이 시각을 표준시로 사용을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중앙을 딱 지나는 중앙 경선은 동경 135도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의 영향으로 동경 135도 선의 시각을 표준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경도 영도가 기준이죠. 135도면 지금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 나요? 자, 그럼 135 나누기 15를 하면 친구들 얼마입니까? 135 나누기 15 하면? 그렇죠. 몇 시간? 9시간임을 알 수가 있어요. 9시간. 9. 그래서 경도 영도 있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난다고 했죠. 영국과 우리나라는 몇 시간 차이 나는지 알아요? 9시간 차이가 납니다. 자, 그게 바로 표준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동쪽에 있으니까 9시간이 더 빠른 것이랍니다. 즉, 이렇게 경도는 시차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

문장을 읽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지구본이나 세계지도에 그어둔 가로선은 뭐라고 했죠? 위선이라고 했죠. 2번, 위도는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숫자가 어때요? 자, 적도가 위도? 0도예요.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잖아요. 커집니다. 자, 시차는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4번, 지구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가상의 세로선이 뭐예요? 경도의 기준, 바로 본초 좌우선이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4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자, 친구들, 앞에 공간 자료의 특징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위도 경도 너무 어렵죠? 추상적이고, 굉장히 우리 친구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거라는 거 선생님도 압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했던 그 개념을 명확히 기억하고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문제에 나오는 다양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위도와 경도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알았죠? 자, 오늘은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중요한 내용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지구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가상의 세로선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방금도 우리가 문제에서 답했는데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우리 한 주 마무리하면서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자, 오늘은요. 구운 통닭이 되긴 싫었다. Part 1 되겠습니다.
1: 좀 많이 더웠나요?
0: 많이 더웠어요.
1: 많이 더웠죠.
0: 자, 슬기 씨는 네. 평소에 그런 피부 관리나 이런 거 네.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네. 이제 뭔가 덥고 이런 날 햇볕이 뭔가 강하면 네. 이런 선스크린을 무조건 발라야 되잖아요.
1: 무조건 바르죠.
0: 그거 스킵을 안 하세요?
1: 절대. 그런 적 없고 그리고 저는 화장을 좀 평소에는 두껍게 안 하는 편이라서
0: right, right.
1: 그 선스크린을 거의 뭐 1시간, 2시간 단위로 계속 발라요. 그냥.
0: 와, 소문, 저는 그거를 되게 전설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냥 아침에 한번 바르는 것도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귀찮거든요. 나 한번 발랐는데 이 정도면 어디야? 안 하는 것보다 낫지 했는데 그걸 계속 또 해줘야 된다.
1: 계속 발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뭐 김이 죽은 깨가 말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더 이상은 방치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0: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약간 피부 관련돼서 선스크린 관련된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1: 꿀팁까지 지금 또.
0: 그렇습니다.
1: 좋아요.
0: 그 안에서 또 영어를 흡수해야죠.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1: 오.
0: 상대방한테 구운 치킨 같다. 이 얘기는 얼마나 탔는지 알겠죠?
1: 그쵸. 감도 안 오네요. 아니,
0: 맞습니다.
1: 보통은 이제 치킨이 뽀얀데 좀 많이 구워져서 그을려지면은 좀 약간 거뭇거뭇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거를 또 예쁘게 이렇게 구운 치킨이라고 얘기하니까.
0: 그래도 좀.
1: 네.
0: 그래도 좀, 네. 자, 두
1: 약간은.
0: 번째 미션은요.
1: 응?
0: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1: 100번.
0: 친구들 중에 유독, 아유, 그런 거 끈적거려서 안 발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 아이고, 많죠. 가까이 이제 저희 집.

0: 집에 있는 남편이요.
1: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그런 거. 근데 이제 해변 갈 때는 특히나 꼭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0: 그쵸.
1: 자, 여기 있는 문장들을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살이 얼마나 탔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1: Alright.
0: 슬기롭게 도전!
1: 도전!
0: 어머머머, 오, 좀 봐. 오, 완전 구운 치킨 같아.
2: What are you saying?
0: 오, look at you. 쿡 치킨. Over cook chicken.
2: I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내가 너한테 한 100번 경고하지 않았나? 선크림 중요하다고? 100번 경고하지 않았어?
2: What?
0: I told you. Sunscreen is so important, sunshine. Okay?
2: I know, but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Why?
2: No, ow, it burns. Don't touch it.
0: 그러니까 선크림 바르니까.
1: 아이고, 결국엔 맛있는 치킨 드셨다고
0: 아,
1: 했어요.
0: 좋아요. 그거라도 이렇게 속을 달래니 얼마나 행복해요.
1: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표현 많습니다, 여러분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쳐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4: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3: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4: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친구를 딱 봤는데 시커매져 있는 거예요. 네.
0: 아이고.
1: 얘좀 봐. 구운 치킨 같네.
0: 아,
1: 표현력이 아주 좋아요.
0: look at you. 쟤좀 봐. You are like a, 너는 마치 구운 치킨 같다. 구운 치킨?
1: 구운 치킨.
0: 우린 구운 치킨을 다 그냥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잖아요.
1: 그 프라이 치킨은 튀긴 거죠.
0: 튀긴 거예요? 튀긴
1: 그렇습니다.
0: 게 오래되면 구운 거 아닌가요?
1: 그런 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그럼 구운 게, 그러면 파이어 쪽으로 가볼까요? 예.
1: fire.
0: 파이어
1: 불
0: 치킨.
1: 치킨이군요.
0: 아우, 얼마나 강렬해요. 예, 파이어 치킨.
1: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fire chicken. All right, so look at you. 이러면서 you are like a fire chicken. 근데 맛있을 것 같기도
0: 그죠,
1: 합니다. 자,
0: 그죠.
1: 정답은요. roast
0: 아,
1: chicken.
0: 들어봤어요.
1: 들어봤나요?
0: 네.
1: 그렇죠. 보면은 fried chicken, 튀긴 치킨이 있고,
0: 네.
1: 그리고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거
0: 전기
1: 맞습니다.
0: 장작구이 뭐 이런 거.
1: 그것도 맛있거든요.
0: 너무 맛있잖아.
1: 네.
0: 기름이 쭉 빠져가지고
1: 그렇죠.
0: 아주 담백해요.
1: 그거 먹으면 나살안 쪘다 이런 생각할 때
0: 그럼요.
1: 있어요.
0: 더 단백질이거든요.
1: 그렇죠.
0: 예.
1: 자, roast chicken 이게 바로 구운 치킨입니다. roast 자체가 구워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참고로 지금 roast chicken 원래 치킨, 뭐꼭 치킨만이 아니라 이렇게 음식으로서의 치킨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는 앞에 관사를 안 넣어요. 원래는 보통 roast
0: 아,
1: chicken. 그래서 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0: 네.
1: 그 와중에서도 한 마리의 뭐
0: 치킨.
1: 1인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0: 아,
1: 때는 어를 또쓸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서 여기서는 붙었군요.
1: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음식으로 나는 뭐 1인분 뭐 한번 먹을 거 그거 굳이 강조 안 하겠다고 빼도 되고 넣어도 되는 거예요.
0: 네.
1: Okay, so roast chicken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 보면 지금 look at you 이랬습니다.
0: Mm. 네.
1: look at you 이거는 나름대로 굳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딱 봤는데 굉장히 특이해 보이거나 아니면
0: 에.
1: 굉장히 예뻐 보일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만났을 때 look at you 이런
0: 예.
1: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것도 암기하는 거는 별로죠. 이거 응용할 수가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그렇죠.
1: So, look at someone.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So, 뭔가를 본다라고 할 때, at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정확히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look at을 암기하면 되겠구나. 무조건 뭐 보는 건 look at이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0: 맞아.
1: 이게 뒤에 전치사가 at이 올 때도 있고, 뭐 into가 올 때도 있고요. 어떤 면을 본다고 하면 look on도 될 수도 있고요.
0: 아, 또 때에 따라
1: 다 달라요.
0: 다르군요.
1: 오케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본다라고 할때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쓰는 게 이건 거예요.
0: 예.
1: So look at someone or something, right?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guy라는 말 많이 쓰세요. Look at that guy. 무슨 말,
0: 아,
1: right?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얘좀 봐봐. 할때 guy를 한번 써보세요. 이 친구 봐봐. 그럼
0: 네.
1: 어떻게 할까요?
0: Oh, look at this guy.
1: 그렇죠. Hey, look at this guy.
0: 예.
1: 그렇죠? 무슨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지나가다가 하면서 Oh, look at this

0: guy, he's really funny. 뭐 이러면서,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진행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네.
0: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슬기 씨가 지금 뭐 남자친구, 뭐 남편, 뭐 이런 사람이랑 같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1: 예.
0: 어떤 여자분들이 들어왔어요.
1: 오.
0: 근데 자동으로 automatically 그 남자의 목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1: 아,
0: 그래서
1: 정말.
0: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그 여자애들 보고 있니? 너그 여자애들 보고 있어? 너 보고 있니? 이렇게 해야겠죠. 진행형으로.
1: Are you looking at girls?
0: 그 여자애들이니까.
1: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0: 그렇죠.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those girls?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1: 아우, 정말. 이런 말도 안 나오죠. 뭐 하는
0: 안
1: 거예요?
0: 가요?
1: 하면서.
0: 바로
1: 예.
0: 그냥. Okay. So, look at something. 시제 바꿔가면서, 주어 바꿔가면서 이 병작 연습하셔야죠.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this guy.
1: Look at this guy.
0: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1: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0: Alright, 여기서는, 와, 널 봐라. 넌 마치, 여기서 like는 뭐뭐, 마치 뭐뭐 같은, 이런 뜻이죠.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1: Look at you. You are like a roast chicken.
0: 자,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합니다. 고맙네. 선크림을 좀 발랐어야 했는데. 알고는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cream. 그죠? 고마워.
0: 이거는
1: 뭐뭐 써야
0: 비꼬는 느낌이야,
1: 되는데.
0: 아시죠?
1: 그쵸. 놀린 거에 대해서
0: 맞아요.
1: 뭐 응징할
0: 아유,
1: 순 없으니까.
0: 고마워. 이런 느낌.
1: 예. 그럼 여기가 선크림인데,
0: 네.
1: 선,
0: 스펠링을 한번 잘
1: 그쵸.
0: 볼게요.
1: 선, 선크림.
0: 오케이.
1: 이거 아닐까요?
0: Alright.
1: Yeah.
0: 자, sun 하고 하이픈 하나 긋고 크림을
1: 크림.
0: 했는데
1: 네.
0: 여러분 쓴 거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요? 선크림 뭐요?
1: 선스크린. 아, 이렇게 써 있어요. 선크림에 그 앞에 선스크린 이렇게 써
0: 선스크린. 그렇죠.
1: 있어요. 예.
0: 자, 그 이유가 이게 사실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크림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이거는 나라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1: 네.
0: 일반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가 압도적으로 선스크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뭐 선크림은 콩글리시다 이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1: 아,
0: 오케이?
1: 그래요?
0: 그럼에도 선스크린을 강력 추천을 할게요. 스크린 한다는 게 뭔가를 걸러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1: 네.
0: 그래서 선을 이렇게 탁 필터해주는 느낌, 막아준다는 느낌, 그렇게
1: 네.
0: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 지금 발랐어야 했는데라고 했는데요. 이 바르는 행동을 동사로 뭐로 표현했을까요?
1: Put on인가요?
0: Put on,
1: Yes.
0: yes. 자, 우리 여러분 put on 기억나시죠? 이거 옷을 입는 동작을 할때 쓰는 게 put on이었어요, 그렇죠?
1: 네.
0: 그래서 뭐, oh, what are you doing? 이랬을 때 I'm putting on my shirt, I'm putting on my socks. So 뭔가를 입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떤 이런 화장품이라든가 선스크린 같은 제품을 바른다라고 할 때도 동작 강조예요. 한참 바르고 있는 동작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 오.
0: So, put on or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갈 때는 apply도 써요.
1: 제공하는 거죠. 아닌가요?
0: 그건
1: Apply?
0: 아닙니다. apply, 제공하다?
1: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0: 그거 아닙니다.
1: 아,
0: 그래서
1: 예.
0: apply, 그리고 바르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1: 오.
0: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연고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뒤집어 보면 뒤에 directions 어떻게 바르느냐 할때
1: 예.
0: apply라는 동사가 무조건 나옵니다. apply a small amount를 어디에다 발라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 네.
0: So put on, apply. 자, 그러면 바르는 동작 강조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지우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화장 이렇게 묻은 거를 지우는 거. 이거는 화장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는데, 메이크업
1: 아,
0: 같은 거 지웁니다.
1: cleanser, cleanse.
0: 자, 우리가,
1: 아니에요?
0: 우리가 보통 메이크업, 뭐뭐,
1: remover.
0: 그렇죠.
1: 아.
0: 그래서 하나 써주세요.
1: 아, 그러면
0: 제거한다라고 씁니다.
1: remove가 되겠네요. 예.
0: Remove 동사? 맞습니다.
1: 오호.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풀어내 direct한 즉 완전히 반대 동작으로다가 지운다라는 행동을 할 때는 remove를 쓰는 게 가장 무난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갑자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1: 네.
0: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remove 하는 거는 좀 general한 표현이고요. wash off라는 표현도 좋아요.
1: 오호.
0: 이거는 뭔가를 씻어내다가 되겠습니다. Okay,
1: 아하.
0: so wash off the dirt. 예를 들어 흙이 묻어 있거나

0: 예. 화장품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wash는 뭐를 사용해서 닦는 거죠?
1: Water.
0: Right. 그래서 예. 뭔가 물 같은 것으로 씻어내다. Wash off something.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아무튼 뭐 바르고 지우고 하는 얘기를 다 했어요. 자, 근데 아시죠? 패턴이 가장 중요합니다.
1: Yes.
0: 표현도 중요하지만요. 뭔가 구성을 이루는 패턴이 중요한데 여기서 some sunscreen을 바르다는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1: 예.
0: Put on some sunscreen. 그런데 여기 말투를 보세요. 선스크림을 좀 발랐어야 했는데 발랐단 얘기예요?
1: 못 발랐어요.
0: 그렇습니다. 뭔가 후회가 느껴지죠. 그렇죠? 예전에 한번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 다룬 적이 있긴 했는데
1: 네.
0: 얘는 왕초보 수준보다 훨씬 올라가요. 하지만
1: 아하.
0: 여러분들이 이거를 맛배기로 계속 느끼셔야 됩니다.
1: 아.
0: 자, 오늘 이해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1: 네.
0: Should have PP. 얘는 패턴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1: 네.
0: Should have PP 형태. 이렇게 쓰게 되면 뭐뭐를 했다,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했어야 했는데 아우 할 걸 이런 후회를 표현할 때 쓰는 패턴이에요.
1: 어허.
0: 그래서 여기서는 PP 형태, put의 PP 형태도 put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should have put on something. 아, 내가 그걸 발랐어야 됐는데 실제로 발랐어요?
1: 못 발랐습니다.
0: 못 발랐습니다.
1: 네.
0: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야, 너 로션을 좀 발랐어야 해. 너 여기 다 허옇게 올라왔잖아.
1: 그래.
0: 이렇게 하면서 자, 너는 약간의 로션, some lotion 발랐어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You should have put on some lotion.
0: 그렇죠.
1: Yes.
0: You should have put on some lotion. 오케이, 근데 should have를 많이 붙여서 should have이라고 많이 합니다.
1: Should have.
0: 자, 아...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됐는데
1: 아,
0: 내가 공부했어야 됐는데 더 열심히 말이야.
1: 다시 스무 살로 돌아가고 싶다. I should have studied hard.
0: 더 열심히?
1: Harder.
0: Harder.
1: Oh.
0: 너무 잘하셨어요.
1: Yes.
0: 여러분들 틀리셨어도 괜찮아요. Should have PP 형태. Put은 PP도 put이라고 했고요.
1: 네.
0: Should have PP 형태.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 얘를 붙이세요.
1: 붙여서.
0: 그래서 should have, should have, should have. 이렇게 하면은 왜 장점이냐면 should have 뒤에 PP,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더 빨라지죠. 그렇죠?
1: 그리고 이게 들릴 때도 should have로 우리가 연습을 하면 또 should have 했을 때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그리고
1: 네.
0: 오히려 should have가 더 발음이 어려워요.
1: 그러네요.
0: 여러분들. So, oh, you should have done something. Oh, I should have done something. 그래서 이병작 이게 손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입으로 할 때는 연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should have이 아, 뭔가 후회하는 거, 못한 걸 얘기하는구나. 여기 뇌에서 또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손형작, 입형작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 수준으로 하는 게 정말 맞는 거거든요. Alright?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참고로 보여드리자면 이걸 부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아, 뭐 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못했어도 있지만
1: 예.
0: 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1: 아,
0: 해버린 거.
1: 그런 상황도 많죠.
0: 가능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shouldn't have PP라는 표현이 있어요. Shouldn't have PP. 이거는 얘를 should에서 shouldn't로만 바꾼 거예요.
1: 네.
0: 이러면 아 내가 마유한테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1: 한 거네요.
0: 한 거예요.
1: 아, 전 남친이라서 술 먹고 했나 보다.
0: 그런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런 김입니다.
1: 항상 후회했거든요.
0: 후회, 후회.
1: 네.
0: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오늘은 should have PP를 아, 조금 더 건드려본다. 아,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1: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Alright, 후회를 하게 됐어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2: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1: 어,
0: 이거 바르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1: 그쵸. Didn't I you like 100 times? 100번. 100번, 한 100번 할 때 이거 like인가 봐요. 근데 경고하는 거니까.
0: 내가 너한테 뭐 하지 않았어?
1: 내가 너한테 경고하다를 넣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경고는 우리 항상 그런 거에서 본 적이
0: 빙,
1: 있어가지고.
0: 빙,
1: warn.
0: 빙 하는 거, 그쵸?
1: 네. Warn.
0: 오, warning도 아니라 warn.
1: Warn. 왜냐면 didn't니까요. 동사 원형.
0: 오,
1: 예.
0: 오케이. 그냥 didn't니까요 하니까 왜 그거랑 상관 있죠 했는데.
1: 항상 어리둥절할 수 있어요. 네.

0: 자, so did you 이게 아니라 didn't you 하니까 하지 않았니? 자, 그리고 나서 warn 정답입니다. There you go. 우리가 warning 이렇게는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네. warning 그거는 경고라는 명사가 되는 거죠. 네. 자, 그것의 기본형 경고하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발음할 때 R이 살아있죠.
1: 예.
0: So, one 이러면 안 돼요. 앞으로 더 이상 warning 이러면 안 되고요. 혀를 뒤로 당긴 채 ning 하셔야 됩니다. So, like this. war, 혀가 당겨지고, ning. warning. 빠르게 하면, warning. warning. 해보세요.
1: warning. warning.
0: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게 돼요. So, 여기서는 warn, right? Didn't I warn you?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아마 영어 수업이나 이런 데서 이걸 알려주는 데는 우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0: like라는 게 나왔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거는 구어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like는요, 뭐뭐 같은도 있고 뭐 좋아하다라는 뜻도 되지만요, about 같은 효과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1: 네네.
0: 대략 이건데 제가 일부러 한이라고 썼어요.
1: 네.
0: 한국에서도 우리가 한국어로도 한 300불? 뭐, 한 30초?
1: 오.
0: 이런 식으로 한이라는 단어를 이제 쓸 때가 있죠.
1: 엄청 쓰죠.
0: 뭔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날 때.
1: 네.
0: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1: 아하.
0: Right. I washed it like 10 times.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그 시리즈가 있어요.
1: 예.
0: 너 그거 봤어? 내가 그거 봤니? 드라마? 그랬더니, 너 한 10번 봤나?
1: 오.
0: 이럴 때 사실 about 같은 걸 써도 되지만, 이렇게 회화체에서 많이 쓴다는 거예요.
1: 그럼 it's like, like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0: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게 뭔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을 때 쓰는 습관 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무게가 그거 어느 정도 무게가 됐을 때 it's like 20 pounds
1: 오.
0: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느낌. 그래서 제가 다 쓴 겁니다.
1: 그거 한 20 파운드?
0: 맞아요. 오케이. 요거 연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해보세요.
1: I watched it like 10 times.
0: 그렇죠. 약간 고민.
1: 예.
0: 두 번째 거요.
1: It's like 20 pounds.
0: 어허. Uh-huh. 자, 그 이것도 내가 한 100번? 가볼게요.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Alright. So 100 상관없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마지막이죠. 알아. 야, 만지지 마. 아, 따가워.
1: 이거 엄청 따가워. 막 껍질 벗겨지잖아요.
0: 장난 아니죠.
1: I know. Hey, don't touch it. 이 따가워. 따갑다. 와, 따갑다 진짜 모르겠는데요.
0: 그렇죠.
1: 간지럽다는 itchy.
0: 오.
1: 생각이 나는데.
0: 그거 아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 그래요?
0: 근데 그렇다고 아는 단어 그거밖에 없으니까 간지러워 그러면
1: 그럴 수 없잖아요.
0: 그걸 더 긁어줄까?
1: 이거는 정말 모르겠어서.
0: 오케이. Okay.
1: 네, 기권할게요.
0: Alright. 아니, 모르는 거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데
1: 예.
0: 보여드리겠습니다.
1: 따갑다.
0: 그런데 단어 자체는 아는 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뜻인지만 모르는 걸 겁니다.
1: 아,
0: 뭐냐면
1: 아,
0: It burns.
1: 그을렸다는 거잖아요.
0: 이 burn이라고 하는 게 타는 듯한 기분을 주는 거예요.
1: 우와.
0: 네, 그래서 우리랑 조금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서 그런데 이 burn은 뭔가를 태우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가 타다라는 뜻도 되고요. 이렇게 뭔가 통증 얘기를 할 때 특히나 뭔가 쓰리고 따가운 거 얘기를 할 때 it burns 라고 얘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1: 네.
0: 얘도 발음할 때 R 살아있죠.
1: 예.
0: 그래서 아까 warn처럼 혀를 당기고 하고
1: 아하.
0: finish 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burn, burn,
1: burn,
0: uh-huh.
1: burn,
0: burn. There you go. 그래서 사실 통증을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몇 개 있지만은 burn은 특히나 그런 화상을 입거나 했을 때 따가운 느낌인 거고요.
1: 네.
0: hurt는 정말 누군가 어디를 가격을 하거나 어디에 부딪혔거나 해서 통증이 있는 거 있죠.
1: 그쵸.
0: right 쑤시고 통증 있는 거는 hurt라고 동사를 표현을
1: 살짝
0: 하시면.
1: 다르네요.
0: 그렇죠. 약간 살짝 느낌이 다를 수 있겠어요.
1: 네.
0: 그래서 만지지 마. 나 이거 쓰려 이러면서. 자, 읽어볼게요.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1: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0: sunscreen.
1: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2: Ne,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 look at someone or something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 네.
2: 얘 좀 봐. 널 봐봐.
3: Look at you.
2: Look at you. 이 사람 좀 봐. 가이를 써보세요. 이 사람 좀 봐. 이 남자 좀 봐.
3: Look at this guy.
2: Look at this guy. 너 저 여자애들 보고 있는 거야?
3: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2: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Look at you. Look at this guy. Are you looking at the girls? Mm-hmm. 자, 다음은요. Like. 고민하는 느낌으로.
3: 네.
2: 자, 그거 대략 20파운드 정도야.
3: It's like 20 pounds.
2: There you go. 나 그거 한 10번 봤어.
3: I watched it like 10 times.
2: 아, 그렇죠.
3: Yeah.
2: 고민하는 느낌.
3: 그렇죠.
2: 자, 내가 너한테 한 100번은 경고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경고하지 않았어? 한 100번?
3: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2: Ooh, nice. 읽어볼게요. It's like 20 pounds. I watched it like 10 times.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3: 주세요.
4: Look at you. You're like a roast chicken.
5: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4: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5: I know. Hey, don't touch it. It burns.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Look at you. You are like a roast chicken.
0: Thanks. I should have put on some sunscreen.
3: Didn't I warn you like 100 times?
0: I know. But hey, don't touch. It burns.
3: 안 만졌는데?
0: Hey, don't touch. Don't even think about it.
3: Okay, okay.
2: Great job, you guys. 마무리 깔끔합니다.
3: 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will have to do it again.
2: Alright. Will 그리고 have to를 섞은 말투였죠. 그렇죠? 해야
3: 네.
2: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Like를 써보는 거예요. 굉장히 구어체 느낌. So like를 써서 다음을 영작해주세요.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자, 대략이란 느낌 좀 들어가 있죠?
3: 예.
2: 나 마유한테 한 100번 전화했어. 만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복습 조금 해주시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슴이 뿌듯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의 자랑, 한글, 훈민정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훈민정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공부하게 될지 기대되죠? 자, 그러면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장면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요.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한글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사라져. 책에서도 사라지고 벽에 붙어있는 광고에서 사라지고 다 사라져. 한글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당장 문자를 통한 소통이 불가능해져. 그리고 한글로 기록된 모든 기록물들이 다 사라져버려. 어떻게 복구해? 이거 큰일 났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자 생활은 계속해야 되니까 한글을 대체할 다른 문자를 빨리 골라야 돼. 선정을 해야 돼. 뭐 영어 알파벳이 됐든 아니면 일본의 가나 문자가 됐든 중국의 한자가 됐든 어쨌든 한글을 대체할 다른 문자를 빨리 선정하고 가르치고 약속해야 되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그렇죠? 한글 얼마나 위대한 문자인지 이번 시간에 공부하면서 그것을 한층 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세종대왕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존경과 감사의 박수가 막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실제로 그러할지 본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훈민정음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랬어. 한글의 옛 명칭이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 지금 이제 한글이라고 쓰죠. 훈민정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을 못하겠네? 이런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들었어. 세종대왕이, 주체는 세종대왕이야. 누구나 쉽게, 좀 이따 더 한번 볼 거예요. 누구나 쉽게 배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28자야. 세종대왕이 28자의 문자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24자. 4자가 없어졌네. 좀 이따 그것도 한번 공부할 겁니다. 28자의 문자를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이때 훈은 가르칠 훈, 민은 백성민, 발을 정, 소리 해가지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이 창제했어요. 그렇죠? 세종이 시킨 게 아니야. 세종대왕이 만들었어. 우리나라 글자를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사전에 풀이가 되어 있는데 훈민정음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책 제목도 훈민정음이거든. 세종 28년, 이때는 1446년이에요.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 찍어낸 판각 원본을 했는데 책 제목이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오타났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 밑에서 1443년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1446년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잘 발견했어요. 근데 1443년에 창제를 했어. 창제. 만든 거는 1443년이 맞고 이것을 세상에 반포 내놔야 되잖아. 그렇죠? 그것은 1446년이에요. 3년이라는 시험 기간을 거쳤어. 세종대왕이 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빨리 반포해. 이게 아니야. 정말 우리말을 쉽게 배워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나? 이걸 이제 시험해 본 거야. 그리고 반포를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일부러 만들었을까?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훈민정음 어제 서문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자를 가지고 문자 언어 생활을 했는데 이거 안 터지 불편해 죽겠어. 그렇죠? 우리나라 말과 중국 말이 다른데 중국의 문자를 갖다 쓰려니까 이거 너무 불편해. 안 되겠어. 그렇죠?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들었다고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혀서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가 바로 훈민정음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글에 나타난 이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이 뭐냐라는 걸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중국과 달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있어야 돼. 자주정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네. 애민정신.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실용정신. 이렇게 우리가 자주, 애민, 실용. 여기까지 같이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창제 원리를 볼 텐데 중요한 건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있는데
그네미시오 이렇게 외우는 게 좋을까요? 그네미시오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그네미시오 이렇게 재밌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자가 기역, 니은, 미음, 숏, 이응이고 상형의 원리가 적용됐다는데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거예요. 사물의 모양을 본뜨는 걸 상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에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이 모양이죠, 이 모양. 자, 나머지 니은, 미음, 숏, 이응도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을 본떴는지 그림과 함께 그 비교해 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가획의 원리라고 해서 획을 더했다가 가획이거든. 그쵸? 가획자. 기역에다가 획을 하나 턱 그어가지고 기역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기역에다가 기역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나머지도 마찬가지. 디귿디귿, 그다음 비읍비읍 다 마찬가지로 가획. 그래서 가획을 통해서 소리의 세기가 더해졌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반영을 한 거예요.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획을 하나씩 더 그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 좀 특이한 게 이체자가 있어요. 이체자. 변형을 했지만, 기본자의 모양을 변형은 했는데, 소리의 색이 그 뜻이 없어. 그러니까 소리의 색과는 무관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체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상형의 원리와 가획의 원리를 통해서 자음 몇 자? 17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모음. 모음 11자도 창제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상형의 원리야. 상형. 사물의 모양을 본뜬 거라 그랬죠. 하늘, 땅, 사람. 이렇게 모양을 본떴는데, 많이 들어본 말을 이제 선생님 지금 가르쳐 줄 거예요. 뭐냐면, 하늘, 천. 그쵸? 땅, 지. 그 다음에, 사람, 인. 뭐예요? 천, 지, 인. 이거죠? 천, 지, 인의 모양을 본떠서, 모음, 기본자 세 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천지인 자판. 많이 쓰는 친구도 있더만요. 자, 그 다음에 상형의 원리 더하기 합성의 원리. 기본자를 서로 묶어가지고 초출자. 한 번만 사용하고 한 번만 묶으면 초출. 그 다음에 하나 더 점을 찍으면 제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출자, 제출자까지 해서 모음 11자를 했는데 그러면 자음 17, 모음 11. 그럼 28자잖아.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현재에는 24자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4개가 사라진 거야. 4개도 외울 수 있어. 선생님 중학교 때 외운 방식이야. 10원을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사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해서 이 4개 문자가 없었어요. 자음 3개, 모음 하나가 현재에는 쓰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재미있게 외워두는 방법도 있으니까 함께 알아두세요. 자, 이번 시간 훈민정음 한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핵심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드셨고 그것을 3년 후인 1446년에 반포했다. 자음 17자, 모음 11자, 28자다. 창제정신, 자주정신. 우리는 말이 중국과 다른데 중국에 한자를 써서 되겠어? 그래, 자주정신. 그 다음에 예민정신.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글로 표지 못해. 아, 불상토다. 예민정신. 실용정신. 쉽게 배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 실용정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음자 창제원리 상형. 모음자 창제원리 상형. 같아, 여기까지는. 뭘 본떴는지는 좀 다르지만 상형의 원리가 공통적으로 적용됐다. 그 다음에 가획의 원리, 합성의 원리가 각각 추가되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댓글 미션 나갑니다. 자, 세종대왕님과 SNS 친구가 됐어요. 세종대왕님께 질문 한 가지씩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자, 다음 시간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함께 만나도록 해요.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

우리 친구들 왔니? 오늘 무너이 뭐? 뭐 달라진 거 없어? 그치? 달라졌지? 어떤 점이 달라졌어? 맞아, 맞아. 이모 안경. 어때? 멋지지 않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 근데 보통 안경이 아니야. 수상한 안경이냐고? 수상한 안경은 아니고, 요거 전자파 차단 안경이야. 이모가 요즘 눈이 건조하고 눈이 침침해요. 이 안경을 끼고 스마트폰 화면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면 눈을 보호해준대. 그래서 이모가 장만했어. 근데 이모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뭔가 지적해 보이지 않니? 네. 무슨 일이시죠? 말만 해보세요. 해결해 드릴게요. 그치, 그치, 얘들아. 되게 잘 어울리지? 그런데 얘들아, 있잖아. 블루베리랑 당근도 눈에 그렇게 좋대. 우리 지금부터 이 소중한 눈을 잘 관리해야 돼. 그래야 책도 잘볼수 있겠지? 어쨌든, 문어책방 왔으니까 이모가 책을 추천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떤 책을 읽고 갈까요? 어떤 책?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추천해 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눈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몹시 궁금하구나. 좋아, 좋아. 오늘 문어책방에서 읽고 가. 그리고 실천도 꼭 해야 돼. 책은 어떤 책이 좋을까? 이책 있어. 바로바로. 짜잔.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책이야. 이 책에 어떻게 하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자세히 나오거든. 우리가 읽고 실천만 하면 우리 눈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거야. 눈 건강도 지키고 국어 공부도 하고 오늘 혜은 선생님이랑 문어책방에서 아주 알찬 시간 보내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눈 건강 지키는 방법,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 마무리하지 못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내 감자가 생겼어요 라는 이야기 읽고 일어난 일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마무리하고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 주신 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까지 읽었냐면 할머니 시골에서 할머니 댁에서 소리 감자가 생겼죠. 자줏빛 꽃이 핀 감자였어요. 자, 그런데 감자를 캐러 갔는데 꽃이 졌어요. 그래서 소리 감자를 찾을 수가 없었죠. 이것저것 뽑아 보았지만 소리 감자를 찾지 못해서 소리가 골이 나서 감자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머니 혼자

바꾼 거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자, 그럼 뒷부분 이야기 이어서 읽고 일어난 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교재 101쪽입니다. 네 감자가 생겼어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머릿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자, 소리가 묻습니다. 그럼 누가 또 가꿨어? 할머니 말고 또 누가 가꿨어? 이렇게 물은 거죠. 할머니께서 대답하시네요. 가랑비랑 이슬, 떼약볕도 가꿨제. 자, 가랑비는요, 가늘게 내리는 비를 가랑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슬은 물방울을 말하고요. 떼약볕은요, 여름에 굉장히 강한 햇볕,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을 떼약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쓰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한번 차근차근 볼까요? 자, 떼약볕 쓸 때는요, 이렇게 떼약볕 이렇게 적는 겁니다, 친구들.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그때였어요. 할머니 뒤에 흙이 포슬포슬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자, 포슬포슬이라는 것은요, 물기가 적어서 흙이 엉기지 않고 바스러질 때 우리가 포슬포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흙이 포슬포슬 올라오는 게 보였대요. 나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 땅이 막 올라와!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두더지구마! 아, 두더지 때문에 흙이 포슬포슬 올라온 거네요. 소리가 감자를 던지서 놀랬는갑다. 그랬더니 소리가 참말로 두더지야. 두더지가 지나온 자국이 캐지 않은 이랑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나는 호미를 들고 두더지를 쫓아갔어요. 두더지는 여기저기 파헤치고 다녔어요. 나도 여기저기 파헤치고 다녔어요. 자, 갑자기 두더지가 나타났습니다. 두더지를 본 소리는 조금은 놀랐겠죠? 자, 그런데 두더지가 여기저기 막 파헤치고 다니니까 소리도 호미 들고 두더지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5번입니다.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 이 부분이네요. 할머니 뒤에 흙이 포슬포슬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자, 왜 흙이 포슬포슬 올라왔죠? 할머니의 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두더지구마. 자, 두더지가 지나가서 흙이 포슬포슬 올라온 것입니다. 1번, 두더지가 지나가서 이것이 정답이죠. 이랑에 흙을 덮어서 감자가 자라고 있어서 소리가 감자를 뽑아서 비가 많이 와서 흙이 물러져서 이거 전부 아닙니다. 45번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어서 46번입니다. 두더지가 지나온 자국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었는지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그래서 찾아 쓰시오. 자, 두더지가 지나온 자국이 캐지 않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었다고 글에 나오지요? 그래요. 캐지 않은 이랑까지 이어져 있었다고 글에 나옵니다. 이랑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47번입니다. 소리가 니은과 같이 행동한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소리는 이렇게 행동했어요. 니은. 나는 호미를 들고 두더지를 쫓아갔어요. 자, 왜 두더지를 쫓아간 거예요? 두더지가 여기저기 파헤치고 다니니까 호미 들고 쫓아간 거죠. 준수, 소리는 두더지가 감자를 던져서 쫓아간 거야. 자, 감자를 던진 건 소리입니다. 두더지가 아니라. 예주, 소리는 두더지가 감자밭을 파헤쳐서 쫓아간 거야. 맞아요. 미연, 소리는 두더지가 호미를 훔쳐갈까 봐 쫓아간 거야. 자, 호미를 훔쳐갈까 봐 쫓아간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예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7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4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낱말의 뜻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시오. 자, 여기 낱말의 뜻이 있고요. 낱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글에서 나왔던 낱말이에요. 자, 뜻 보겠습니다. 여름날에 강하게 내리쬐는 몹시 뜨거운 볕을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고 했죠? 맞아요. 떼약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랑비 이슬 떼약볕도 가꿨제. 자, 그럼 떼약볕 함께 써볼게요.
아까 우리 차근차근 써봤죠? 우리 친구들 쓰면서 꼭 기억합니다. 자, 떼, 약, 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떼, 약, 뼈. 자, 우리 친구들도 정확하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덩이진 가루 따위가 물기가 적어 굳어지지 못하고 바스러지기 쉬운 모양. 자, 물기가 적어서 굳어지지 못하고 바스러지기 쉬운 모양. 뭐예요? 할머니 뒤에 흙이 어떻게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요. 포슬포슬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자, 포슬포슬이라는 뜻입니다. 포슬, 포슬. 이렇게 적어 줄게요. 자, 48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는데요. 이어서 우리 글 읽겠습니다. 놀란 두더지가, 자, 우리 소리가 막 두더지 쫓아가니까 두더지가 놀랐어요. 놀란 두더지가 이 구멍 저 구멍 머리만 쏙쏙 내밀다가 어느새 땅속으로 숨어버렸어요. 에이, 가버렸어. 소리가 아쉬워하네요. 나는 두더지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감자밭을 휘 둘러보았어요. 자, 휘 둘러보다라는 것은요, 휘휘 둘러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휘휘 둘러보았다. 자, 이런 말이죠. 휘 둘러보았어요. 자, 둘러보았는데 그러다 자줏빛 감자 하나가 두더지 굴 옆으로 삐죽 나온 걸 보았어요. 헉, 자줏빛 감자? 이거 소리 감자 아니에요? 와, 할머니, 이것 좀 봐! 자랑을 합니다. 나는 감자를 주워서 높이 들어 보였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죠. 오야, 오야, 소리 감자구만. 소리 감자 찾았네요. 나는 내 감자를 포깃째 뽑았어요. 그랬더니 자주 감자가 주렁주렁 딸려 나왔어요. 나는 두더지 굴에 대고 소리쳤어요. 두더지야, 잠깐, 이거 하나 갖고 가. 자, 지금 두더지에게 감자를 하나 선물해 주려고 하네요. 자, 우리 이 부분을 읽으면 소리의 마음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리는요, 소리 감자를 찾지 못해서 골이 나서 감자 하나를 획 던졌죠. 자, 그런데 이것 보세요. 자줏빛 감자 하나가 두더지 굴 옆에서 삐죽 나온 거를 보고서는 와, 할머니 이것 좀 봐! 하면서 감자를 주워서 할머니께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더지에게 뭐를 선물해 주려고 해요? 감자를 선물해 주려고 하죠. 자, 처음에는 두더지가 밭을 파헤쳐 놓으니까 막 쫓아갔는데 지금 두더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왜요? 두더지 덕분에 자줏빛 감자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두더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두더지야, 잠깐 이거 하나 갖고 가. 이렇게 말하네요. 자연을 생각하는 소리의 마음이 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더지를 통해서 소리의 감자를 찾게 되었고, 이와 같은 경험이 자연을 바라보는 소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주렁주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주렁주렁, 무슨 표현일까요? 자, 주렁주렁은요, 열매 따위가 많이 달려있는 모양을 주렁주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감자를 포깃째 뽑았죠? 자, 뽑았는데 감자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렁주렁 자주 감자가 딸려 나왔어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읽고 일어난 일 파악해보고 그때 소리의 마음 생각해 봤었죠? 자, 오늘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소리의 마음을 파악해 보았었어요. 토요일에 할머니 밭에 갔을 때 자줏꽃 핀 감자를 찾지 못했죠? 자, 그때 소리의 마음은요, 감자꽃이 다 져버려서 속상했고요. 또 자신이 좋아하는 감자를 찾지 못해서 화가 나고 답답했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래요. 두더지를 쫓아다니다가 자줏빛 감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소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단 처음에 두더지를 보았을 때는 두더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두더지 덕분에 자줏빛 감자를 찾게 되었죠? 자, 이때는 굉장히 기쁘고 두더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읽고 일어난 일,
일어난 일에 대한 인물의 마음의 변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봤어요. 자, 이런 활동을 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읽고 중요한 내용, 일어난 일을 잘 파악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9번입니다. 기억에 나타난 소리의 기분은 어떠합니까? 자, 기억. 에이, 가버렸어. 자, 두더지가요, 놀라서 이 구멍, 저 구멍, 머리만 쏙쏙 내밀다가 땅속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소리가 에이, 가버렸어. 이랬죠? 굉장히 아쉽고 실망스러운 겁니다. 자, 기분 찾아볼게요. 지루하다 아니고요. 행복하다 아니죠? 재미없다 아니고 실망스럽다. 이거죠. 자랑스럽다도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50번 문제입니다. 다음 뜻에 해당하는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열매 따위가 많이 달려있는 모양. 우리가 읽은 글에서도 나온 표현이죠? 감자를 포깃째 뽑았는데 자줏빛 감자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고 했어요. 열매 따위가 많이 달려있는 모양. 주렁주렁입니다, 친구들. 주렁주렁. 자, 기억해 주세요. 자, 이어서 51번입니다. 자연을 생각하는 소리의 태도 변화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자연을 생각하는 소리의 태도가 변화하였을 거예요. 자,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요? 1번, 자줏빛 감자만 소중히 다루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아마도 이제 소리는요, 모든 감자를 소중히 다루게 될것 같아요. 자, 2번, 예전과 다르게 시골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맞아요. 이와 같은 경험이 시골을 좋아하게 만들 수도 있죠. 자, 3번. 두더지를 보고 신기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두더지를 친구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맞아요. 두더지에게 이거 하나 가지고 가. 감자도 하나 주려고 하죠. 두더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두더지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51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52번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생각하는 소리의 태도가 변화하게 된 까닭을 쓰시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건 때문에 자연을 생각하는 소리의 태도가 변화한 것이죠. 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자줏빛 감자를 찾지 못했는데 두더지 덕분에 자줏빛 감자를 찾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자줏빛 감자를 찾기 어려웠는데 두더지 덕분에 찾을 수 있어서 자연을 대하는 소리의 태도가 변화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친구들, 5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글,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 우리 글 읽고 중요한 내용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문단마다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을 해야 해요. 자, 그리고 이 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중요한 낱말의 뜻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쉽게 중요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글 읽어보죠. 일단 글 제목이요, 친구들.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요. 눈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그럼 그 방법들을 우리 친구들이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가부터 읽겠습니다. 요즘 승아네 반에는 눈이 나빠져 병원에 가는 친구가 많아졌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있대요. 눈이 나빠져서 병원에 가는 친구가 많대요. 어떻게 하면 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은 결국 지금부터 눈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알려주겠다. 그런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첫째. 자, 이렇게 첫째, 둘째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책이나 스마트폰을 눈에서 30cm 이상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합니다. 자, 눈을 건강하게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나왔죠? 너무 가까이에서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자,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 뭐예요? 중요한 문장 바로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볼수 있죠. 눈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책이나 스마트폰을 눈에서 30cm 이상 멀리 떨어뜨려서 봐야 한다.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수 있죠. 가까이에서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니까 30cm 이상 떨어뜨려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읽을게요. 둘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보면 안 된대요. 작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면 초점을 맞추기 어렵고 눈 근육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뭐라고 할수 있어요? 맞아요. 바로 이 문장이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죠. 너무 오래 바라보면 초점을 맞추기 어렵고 눈 근육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바라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은 뒷받침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초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초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기 위해서 눈과 사물의 거리에 따라 그 사물을 똑똑하고 분명하게 보기 위해 맞추는 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초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작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면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진대요. 자, 여기까지 우리 글 읽었는데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3번입니다. 승환에 반해서 병원에 가는 친구들이 많아진 까닭은 무엇입니까? 눈이 나빠져서 병원에 자주 간다고 했죠? 자, 글 앞에서 보면 눈이 나빠져 병원에 가는 친구가 많아졌다고 했어요. 자, 눈이 나빠져예요. 자, 골라보겠습니다. 배탈이 나서 아니고요. 2번, 눈이 나빠져서 이게 정답이죠. 자, 3번, 4번, 5번 전부 아닙니다. 그쵸? 자, 54번 문제 풀어볼게요. 나에서 책이나 스마트폰을 눈에서 30cm 이상 떨어뜨려서 봐야 한다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까닭이 뒤에 나옵니다. 너무 가까이에서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즉, 눈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눈에서 30cm 이상 떨어뜨려서 봐야 한다고 한 것이죠. 자, 1번, 화면과 가까우면 글자를 읽기 어려워서 아니고요. 2번, 가까이에서 보면 화면이 흐릿하게 보여서 아닙니다. 3번,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져서 이것이 정답이죠. 자, 4번,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 시력이 완전 좋아져서 아니고요. 5번, 먼 거리에서 보면 눈의 건강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자, 이런 것도 아니죠. 자, 3번이에요. 자, 이어서 55번입니다. 다음 뜻에 해당하는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뜻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거리에 따라 대상을 똑똑하게 볼수 있도록 맞추는 점. 자, 이거 뭐라고 했어요? 초점이라고 했죠. 정답은 초점입니다. 자, 이렇게 55번 초점의 뜻 알아보았고요. 자, 이어서 56번입니다. 기억의 까닭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기억은 이 부분이네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하나요? 자, 까닭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 뒤에 있는 문장을 적어주면 되겠죠. 작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면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지고, 눈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오랜 시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56번 문제까지 우리 친구들 글 보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라 부분 읽어볼게요. 이제 셋째입니다. 셋째. 눈 건강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고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자, 눈 건강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눈 건강에 좋은 채소, 과일을 먹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래요. 자, 뒤에 이유가 또 나오죠. 눈에 필요한 영양분과 물을 섭취해야 건강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도 중심 문장은 지금 앞에 있는 이 문장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뒤에 있는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의 까닭이기 때문에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마 읽겠습니다. 넷째. 넷째. 자, 규칙적으로 안구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안구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안구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래요.

자, 읽어볼게요. 눈을 뜨거나 감은 채 안구를 상하좌우로 움직이거나 원을 그리며 돌려주래요. 자, 상하좌우는요. 상위 하 아래 좌 오른쪽 왼쪽 우 오른쪽 그러니까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래요. 그러거나 원을 그리며 돌려주래요. 자, 이렇게 안구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또 손바닥을 비벼서 눈 위를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된대요. 자, 그렇다면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이 뭐예요? 바로 첫 번째 문장이죠. 규칙적으로 안구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뒤에 있는 문장은요, 어떻게 안구 운동을 하는지 그 방법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뒷받침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눈 위를 지그시 눌러주라고 했어요. 자, 지그시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지그시라는 뜻은요, 손에 힘을 약간 주어서 지그시 누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그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지그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이 말은요,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지그시는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지그시 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힘을 약간 주어서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그시 이렇게 적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바 부분 읽어 볼게요. 우리의 소중한 눈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소중한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무엇을 만들어 봅시다. 자, 지금 앞에서 뭐 얘기했어요? 눈 건강을 지키는 네 가지의 방법들을 이야기했죠. 자, 이런 행동을 계속 규칙적으로 되풀이할 거예요. 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좋죠? 자, 이렇게 우리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글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표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내용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쉬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57번입니다. 눈의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하는 습관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1번, 규칙적으로 안구 운동을 한다. 자, 이말 있었죠? 2번, 책이나 스마트폰을 최대한 가까이 놓고 본다? 아니에요. 30cm 이상 떨어뜨려서 놓고 보라고 했죠? 3번, 눈 건강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고 물도 충분히 마신다. 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58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아까 기억에 들어갈 낱말 생각해 보았어요. 소중한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좋은 무엇을?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앞에서 알려준 이와 같은 행동들을 되풀이해 봅시다. 규칙적으로 해 봅시다.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넣어 주었고요. 자, 이어서 59번입니다. 규칙적으로 안구 운동을 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자, 어떻게 안구 운동하는지 글에 나와 있죠? 글 보고 빈칸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눈을 뜨거나 감은 채 안구를 어떻게 움직이라고 했죠? 그래요. 상, 하, 좌, 우로 움직이라고 했어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원을 그리며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또 손바닥을 비벼 눈 위를 어떻게 누르라고요? 지그시 누르라고요. 자, 지그시 약간 힘 주어서 누르라고요. 자, 지그시 쓸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그시 기억합니다. 자, 59번 해결했고요. 이어서 60번입니다. 설명하는 글에 예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들, 설명하는 글이라는 것은요, 어떤 정보를, 사실을 소개하는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설명하는 글 찾아볼게요. 1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글. 자, 그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뭐뭐 합시다, 이런 거니까 주장하는 글이겠죠? 2번, 물과 전기를 아껴 쓰자고 권유하는 글이에요. 자, 이것도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낸 글이겠죠? 3번, 전교 임원 후보가 된 학생이 쓴 선거 공약.
제가 임원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생각, 의견이 들어간 글이에요. 4번, 우리 조상들이 추석 때 했던 놀이에 대해 소개하는 글. 자, 그럼 추석 때 했던 놀이를 알려주는 글, 설명하는 글, 맞죠? 자, 그럼 설명하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외래어 사용을 줄이고 우리 한글을 바르게 쓰자는 의견을 쓴 글이니까 설명하는 글 아니죠? 자, 정답 4번이고요. 이어서 문어 이모님 만나러 가볼게요. 우리 친구들 공부 잘했지? 중요한 내용 정리해보자구.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은 뭐가 있었지? 중요한 낱말의 뜻을 알아보거나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을 알고 찾아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어서 수강하기 게시판에 남겨줘. 여름날 아주 강하고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을 수강하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10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신학로 개척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키워드를 통해 신학로 개척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동방물품의 수요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지중해 무역은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당시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되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신학로 개척에 나섭니다. 그럼 교환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 보도록 할게요. 자, 신학로 개척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동방 물품의 인기였습니다. 십자군 전쟁 이후에 후추나 향신료, 비당 등 동방 물품의 수요가 폭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십자군 전쟁을 할 때 군인만 전쟁에 나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인도 가지만 물자를 공급해주는 상인들도 함께 이동했는데요. 이때 상인들이 동방의 물품을 가지고 와 사람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동방 물품 정말 좋다, 이거 사고 싶다 하는 수요가 폭발하게 된 것이죠. 그럼 동방, 즉 동쪽에 향해서 무역을 하려면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중해였습니다. 기존의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동방에 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한 것이 이슬람 상인들과 이탈리아 상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독점하자 가격이 비싸졌어요. 특히 이탈리아 상인 같은 경우는 지중해와 위치가 가깝기도 했고 이 이슬람 상인이 왜 장악하게 되었냐면 이 오스만 제국이 한때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거든요. 그리고 수도를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런데 우리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어떤 도시였죠? 그렇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게 되면서 결국 지중해 무역을 이들이 독점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지중해 무역에 소외되어 있었던 대서양 연안의 국가였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들이 직접 교역로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술적인 뒷받침이 있었겠죠. 먼저 첫 번째는 지구가 동글다는 지구 구형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침반이 보급됩니다. 방향을 알 수 있었겠죠. 또 선박을 제작하거나 지도를 제작하는 기술이 발달하여 먼 바다까지 항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탐험항로 살펴볼게요. 먼저 바르톨로메오 디아스입니다. 디아스는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았어요. 아프리카 남단에 도달하여 희망봉을 발견하였는데요. 희망봉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출발해서 희망봉을 발견한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인도 항로로 갈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항로 개척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다음 등장하는 사람은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았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대체로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서쪽으로 출발합니다. 실제로 콜럼버스도 대서양을 가로질러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했는데요. 사실 이때는 아메리카 대륙인 줄 모르고 인도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 명명했어요. 특히 이 제도라는 이름이 여러 섬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콜럼버스는 내가 서쪽으로 갔는데 인도 근처에 섬들이 있네? 라고 해서 이곳을 서인도 제도라 불렀던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정말 서쪽으로 갔고 서인도 제도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세 번째로는 바스코 다가마입니다.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았던 바스코 다가마는 희망봉을 돌아 드디어 인도 항로를 개척하고 인도에 도착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희망봉을 돌아 인도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은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은 마젤란이었어요. 마젤란은 인류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지도로 확인해보면 실제로 마젤란은 이렇게 출발하여서 세계 일주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신학로 개척의 영향을 볼까요?
우선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합니다. 기존의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무역의 주 무대가 옮겨갔죠. 두 번째는 세계 교역망의 확립입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이 하나의 거대한 교역망으로 연결된 것이죠. 특히 이 그림을 볼게요. 유럽은 무기와 일용품 등을 아프리카의 노예와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노예 등은 아메리카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리고 아메리카의 은과 원재료가 유럽으로 가는 삼각 무역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해 볼까요? 동방물품의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이탈리아 상인과 이슬람 상인들이었죠. 그래서 지중해 무역에 소외되어 있었던 대서양 연안 국가들인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신항로 개척에 나섭니다. 우리가 네 명의 사람 배웠지만 대표적으로 바스코 다가마, 인도까지 도착한 사람, 그리고 마젤란 일행,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사람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과로는 1488년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발견하여 인도 항로 개척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르톨로메우 디아스이죠. 특히나 희망봉을 발견하고 나중에 이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까지 도착한 사람은 바스코 다가마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신항로 개척 이후 무역의 중심지는 지중해에서 어디로 이동하였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대서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항로 개척을 공부할 때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항로 개척의 배경입니다. 배경이 무엇이 있었나요? 먼저 동방 물품의 수요가 증가하였죠. 그런데 기존의 지중해 무역은 이탈리아 상인이나 이슬람 상인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에 소외되었던 대서양 연안의 국가들인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중심으로 신항로 개척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기술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탐험을 한 사람들을 함께 알아보았어요. 포르투갈,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은 4명의 인물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인물들은

0: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키워드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5강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입니다. 동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 더 넓게는 몽골과 베트남까지 포함하는 지역이에요. 국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공통된 문화 요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셔야 돼요. 뭐냐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어떻게 공통된 문화 요소를 공유하게 되었는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알아보는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4강 때 배우지 못했던 동서교류를 오늘 다룰 거예요. 일부러 그 동서교류 파트가 중국사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5강으로 넣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중국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 바로 춘추전국 시대였죠. 춘추전국 시대 이후로 또한 번의 혼란이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여기서 보면은 위와 진, 남북조 시대가 다 각기 시대인데, 이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고, 그만큼 영웅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혼란을 수습했던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이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그 멸망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고구려를 무리하게 원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멸망한 수나라 이후에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당나라인데, 이 당나라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나라가 닦았던 그런 문화의 기틀을 바탕으로 당나라가 문화를 이제 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동아시아에서 내가 제일 세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당나라가 서열 정리를 제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야, 내가 제일 센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를 당나라가 멸망시키면서 우리 당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제일 세라는 걸 확립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나라 때부터 당나라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되게 되고, 그 문화 발전을 바탕으로 한자, 율령, 유교, 불교가 동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공통된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동서교류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교역론은 쉽게 말해서 동쪽에 있는 나라와 서쪽에 있는 나라가 만나서 무역하는 그런 길을 의미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길은 초원길입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이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 초원길은 말 그대로 초원에 나 있는 동서교역론인데, 이 초원길의 그 지배자는 바로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이란 목축을 업으로, 즉 직업으로 삼고 물과 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자, 저도 이제

0: 동쪽으로 그런 문물들을 전파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초원길에 또 다른 지배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왕조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흉노라고 하는 그런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이 흉노족은 뭐 식량 때문에도 계속 중국 왕조를 침략했지만 또 어떤 것을 했었냐면 초원길을 바탕으로 중국의 물건을 서역에 많이 팔면서 되게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서역에서 인기가 있었던 제품이 바로 중국의 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흉노가 중국 왕조를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비단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게 되게 힘들었던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흉노족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으면서까지 그 중국 왕조를 보호하려고 했었죠. 자,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바로 한 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게 됐던 그한 고조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고조 때 흉노가 계속해서 중국 왕조를 공격하니까 안 되겠다. 나 중국을 재통일한 황제야. 한번 붙어. 라고 하면서 흉노족과 한나라가 한번 붙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나라와 흉노의 전투. 누가 이겼을까요? 네. 흉노가 이겼습니다. 이때 한 고조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적까지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한나라가 흉노한테 이제 머리를 조아리면서 비단과 많은 식량을 바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무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무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한무제가 흉노족을 좀 제압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기마술을 되게 발전시키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흉노족의 서쪽에 있었던 월지라고 하는 민족이 흉노족과 라이벌 관계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월지에 파견해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장건이. 자, 한나라에서 수도 장안에서 출발해서 이제 월지를 만나러 가는데 가는 길에 흉노족한테 잡히게 됩니다. 자, 흉노족한테 잡혀서 10년 동안 갇혀있게 됐고, 흉노족은 심지어 장건을 가두려고 이제 흉노족 아내까지 결혼시키면서까지 장건은 못 가겠는데 장건의 머릿속에는 나 빨리 우리 폐하의 명령을 수행해야 돼라고 하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월지까지 찾아가게 됐는데 월지가 이제 흉노한테 패배한 지 10년이 넘은 이후에 되게 안정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나 옛날 일은 다 까먹고 새 출발할래. 나 흉노족과 싸움은 관심 없어라고 하면서 장건이 터덜터덜 다시 한나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원래 목적의 이제 월지와 동맹을 맺는 것은 실패했지만 이 과정에서 되게 뜻깊은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장건이 월지로 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오아시스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 오아시스 국가들이 어떤 게 있고 그쪽으로 가는 길들을 다 장건이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비단길 같은 경우는 한무제가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했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 뒤에 한무제가 흉노를 축출하게 되면서 이제 한나라가 이 서역까지 직접 교역로를 얻게 되는데 이 길에서 비단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단길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사막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낭이라고 나와 있죠. 이 두낭 옆에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어요. 사막의 위와 아래로 가는 길이다라고 해서 사막길 혹은 비단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고 해서 비단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다음은 바닷길인데요. 바닷길은 말 그대로 바다를 이용한 길입니다. 이때 많이 활용했던 그 바다가 인도양입니다. 인도양의 계절풍을 이용한 무역로고요. 로마 상인이 인도양 무역을 전개했다. 인도양은 여기 밑에 있고요. 이쪽을 통해서 바다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초기에는 이런 비단길과 초원길이 많이 사용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닷길이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지게 된다.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에 대해서 오늘 한컷 그림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한자, 율령, 유교, 불교를 주고 있는 이 황제, 바로 당나라의 황제고요. 이걸 받고 있는 게 신라와 일본입니다. 일본이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발전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공통된 문화 요소를 공유하게 된 것이죠. 자, 삼국시대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국시대는 위진남북조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위진남북조는 위진남북조 시대를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삼국지라고 하는 소설, 만화를 본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1: 집에 64권짜리
0: 삼국지 만화책이 있었는데 자, 거짓말 좀 보태서 100번을 읽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게 읽었던 거죠. 그 삼국지 소설은 명나라 때 만들어진 소설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유비입니다. 유비가 한나라 황실의 약간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유비를 주인공으로 삼았고, 아무래도 관점 자체가 조조를 좀 나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이 삼국지를 보면서 아, 조조의 위나라 되게 싫다, 유비 응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위나라가 한나라의 중심지였던 화북 지역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촉과 오를 압도하고 있는 그런 형세였던 거죠. 삼국지 막 소설을 보면 촉과 위가 되게 대등하거든요. 왜냐면 촉나라에는 되게 약간 위대한 장군들이 많아요. 뭐 제갈량이라든지 간우와 장비라든지. 실제 역사는 위나라가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삼국 시대를 위나라를 중심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 시대를 위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위나라가 촉나라를 멸망시키게 됐는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위나라의 오래된 신화 중에 사마의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삼국지를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 사마의의 자손들이 사마씨인데 사마씨가 조씨가 세운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황제 자리를 빼앗습니다. 그러고 세운 나라가 진나라예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진나라가 진시황의 진나라와 한자가 달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진나라가 오나라까지 멸망시키고 이제 통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는데 바로 군현제가 아니라 주나라의 봉건제를 채택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었던 많은 제후들, 왕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 이 반란을 틈타서 국경 지역이 되게 취약해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리장성 북쪽에 살던 유목민족들이 중국 왕조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때 들어왔던 그 유목민족들이 총 5개예요. 그래서 그거를 5호, 그리고 그 5호가 세웠던 나라가 총 16개이기 때문에 5호 16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화북 지역을 이 5호 16국에 의해서 빼앗기게 된 진나라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남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진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도망갔지만, 남쪽으로 도망갔지만, 그래서 이 시대를 수도가 옛날에 비해서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동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이 진나라를 서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진시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후한 멸망 이후에 위초고가 경쟁했고요. 이 위초고를 통일했던 국가가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진나라가 봉건제를 활용했기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웠다. 그 혼란을 틈타서 북방민족인 5호가 화북 일대 여러 나라를 세웠다. 16개 나라를 세웠고요. 진황실은 창장각의 남쪽으로, 강남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동진을 성립하게 됐다. 이런 흐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혼란 속에서 이 5호 16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선비족이 세웠던 북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북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남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진이 멸망하고 여러 왕조들이 이제 계속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시대를 남조와 북조가 함께 있는 시대라고 해서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북조는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화북 지방을 통일합니다. 자, 북위가 드디어 혼란스러웠던 화북 지역을 통일하게 됐던 거죠. 이때 선비족이 가장 중요했던 역할이 어떤 거였냐면 아무래도 지금 한족들이 살고 있지만 지금 선비족은 되게 소수거든요. 이 소수의 지배층들이 다수의 중국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 바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일단 북위는 원래 살고 있었던 수도가 평성인데 평성에서 낙양, 러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중국 만리장성 남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위의 효문제가 환화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즉 선비족인데 우리 한족처럼 될 거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시켰고요. 한족의 복장과 언어를 장려합니다. 두 번째는 한족의 성씨를 사용하고 세 번째, 한족과 결혼을 장려하면서 선비족과 한족이 어우러져서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융합할 수 있게 했던 거죠. 그런 걸 바탕으로 북위의 선비족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화북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남조는 동진에 이어서 여러 한족 왕조가 등장했는데 그 남조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역사적 의의랄까요? 어떤 거냐면 한족이 강남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수나라와 당나라까지 이어지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문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회적인 측면부터 보자면 추천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구품중정제라고 하는 게 시행됐습니다. 구품중정제란 인품과 재능을 9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선발할 때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많은 그 높은 등급을 받았냐면 유력한 가문, 즉 힘이 있는 가문, 명망 있는 가문들이 높은 등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 가문이 높은 관직을 독점하면서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문화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조 유목민의 문화에 한족 문화가 더해져서 되게 독특한 문화가 발달되게 됐고요. 남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품 중정제로 가문 중심의 그런 문화가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귀족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게 됐고요. 이 혼란한 정치가 너무 전쟁도 많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 현실을 떠나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청담 사상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아, 나 정치 몰라. 나 전쟁 몰라. 나 그냥 나만 편안하게 살래.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상과 종교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불교입니다. 북조의 황실이 지금 중국 전통의 유교와 도교를 활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이민족이다 보니까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서역의 종교였던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왕권 강화를 추진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보통 불교는 북조에서 많이 발달했다. 그래서 윙강과 룽먼 등지에 석굴 사원이 건립되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남조 같은 경우는 도교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됐다. 아무래도 중국의 전통 종교니까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북 지방에 북방 민족들이 여러 나라를 세우고 서로 세력을 다투었다. 북방 민족에게 밀려난 한족은 강남으로 내려가 동진을 세웠대요. 이후 하북 지방은 선비족이 세운 가가 통일하였고 강남에서는 한족 국가가 연이어 세워졌다. 가는 북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오십육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위진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수습했던 나라가 바로 수나라였습니다. 수나라를 이제 건국하고 천하를 재통일했던 사람이 수나라 양견 문제인데 이 사람은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라가 평화로우니까 과거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인재를 등용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 뒤를 이었던 양제는 어떤 걸 하냐? 화북 지방과 강남 지방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수나라의 수도는 이 장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워낙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먹을 게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식량이 많이 났던 강남 지역을 대운하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대운하 건설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어갔어요. 무리한 토목공사에 대한 백성의 반발과 수나라는 좀 나한테 저항하는, 반항하는 고구려를 좀 때려줘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원정에서 실패하면서 결국 멸망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뒤를 이었던 나라가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안을 수도로 삼아서 수립했던 그런 나라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수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아서 율령체제를 확립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율령체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앙행정조직으로 삼성육부를 운영하고요. 지방은 주현으로 나누어 관리를 파견했습니다. 군현이 아니라 주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농민들한테 가급적이면 토지를 지급하는 균전제. 자, 그리고 토지를 줬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너 우리 당나라의 군대에 와야 돼. 라고 하는 부병제, 그 다음에 세금을 걷는 조용조를 부과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위에 있는 게 삼성, 육부, 지방은 주와현, 이런 것이 당나라 행정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당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고 쇠퇴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나라 태종 때는 말을 듣지 않았던 동돌걸을 복속하였고, 그 다음에 있었던 당 고종 때는 서돌걸과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동아시아에서 서열 정리를 완벽하게 끝냅니다. 내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하다라는 걸 인정을 받은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당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하게 되냐면, 쇠퇴하게 되냐면, 일단, 주변 국가들을 힘으로 눌렀기 때문에 그 민족들이 계속해서 반란 일으키고 저항을 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국경 지역에 절도사라고 하는 군 사령관을 파견해요. 절도사는 그 지방에서 군사도 이제 군사력도 있었지만 뭐 외교력도 있었고 경제력도 총괄하는 사실상 거의 제후처럼 군림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절도사 힘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자, 그래서 8세기 중반에 알록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요. 그 알록산이 이제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알록산의 부하였던 사사명이 그 반란 이어가게 되는데 그 반란을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안사의 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이후로 쇠퇴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지방에서는 절도사들이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농민이 몰락하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절도사라고 하는 애들이 계속 강해지니까 당나라 힘이 약해진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뒤에도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으로 더욱 쇠퇴하다가 결국에 절도사 세력에 의해 멸망하게 됐던 것이죠. 자, 절도사의 패배를 보면 황제가 절도사를 두어 변방을 수비하게 하였다. 절도사들이 병력을 점점 늘리니 매년 들어가는 옥감이 대략 1,000만 필이었다. 이에 조정과 백성들이 곤궁하고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안사의 난 이후 나타난 중국의 변화에 대해 말해줄래? 자, 일단 안사의 난 이후에 절도사 힘은 강해졌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절도사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이 부분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당나라가 이제 안정적으로 정치를 만들었으니까 그 문화가 되게 꽃피게 되는데, 당의 문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조일의 문화가 집대성 되었고요. 서역 문화가 수용되면서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귀족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일반인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비싸거나 배우는데 오래 걸리거나.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시, 회화, 서예 같은 것들은 귀족적인 문화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이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은 국제도시였거든요. 전 세계에서 많은 상인들과 사신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가 엄청 교류가 많았다라는 건데, 대외 교류를 바탕으로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이걸 알수 있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입니다. 자, 대진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를 의미하고요. 경교라고 하는 건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즉, 중국에서 로마의 기독교가 유행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석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서역의 공예품들이 장안에서 많이 발견되면서 아, 장안이 되게 국제적인 도시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학적으로 훈고학을 집대성했던 오경정의가 나왔고요. 불교 측면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조시대부터 불교가 엄청 인기가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불교의 원산지가 바로 인도였기 때문에 당나라에서는 그 인도로 가서 불경을 직접 수입해 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자, 그걸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이 인도로 직접 가서 인도의 불경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거를 모티브로 만든 소설이 서유기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자, 그 현장에 가지고 왔던 불경을 보관하고 있는 게 대한탑이라고 하는 탑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도교는 중국의 전통 종교이기 때문에 황실의 보호 아래서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장안이라고 하는 도시는 좀잘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그림은 당의 수도인 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당대에는 주변 국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여러 나라의 사신과 유학생, 승려 등이 모여들었다. 또한 조로아스터교, 경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가 전해져서 다양한 종교 사원이 세워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계획도시처럼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도시가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양식을 따라서 발해의 상경, 그 다음에 일본의 헤이조쿄라고 하는 성도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일단 가에 들어가는 명칭은 장안이고요. 국제도시라는 걸알수 있는 증거 두 가지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서역의 종교가 중국에서 유행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비석이니까. 이거 외에도 서역의 많은 공예품 등이 그거를 뒷받침한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게 되는데, 당과 한반도

한반도, 일본, 베트남 등이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교류가 있었어요. 그때 만들어졌던 동아시아 문화가 바로 한자, 율령, 유교,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의 의사소통 수단, 문자로서 많이 사용했고요. 율령, 국가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데 영향을 끼쳤고요. 유교는 정치 이념이자 사회 규범으로 작용합니다. 뭐 효라든지 충이라든지 그런 요소들. 불교는 왕실과 귀족 아래 보호 아래에서 성장했고요. 불교 사원과 불상이 이제 동아시아 많은 국가들에서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밑줄 친 교류가 끼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이 주변 나라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왕래하는 상인, 학생, 승려 등이 많아졌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게 되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1번, 당의 율령 맞고요. 2번, 불교 맞죠. 3번, 유교도 맞습니다. 4번, 동아시아 각국의 신분제인 카스트제. 아, 이거 인도 문명에서 배웠던 거죠. 답은 4번이고요. 한자까지 네 가지 요소가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된 요소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국 이외의 다른 주변 국가들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 만주 한반도에 있던 나라 볼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3학년 때 역사 2에서 또 본격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초의 국가고요. 부여와 고구려 등의 여러 나라가 성장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삼국이 발전하게 됐고, 이 중에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게 되면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와 함께 있는 남북국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좀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일본인데, 일본의 역사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기원전 3세기경에 야요이 문화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초반에는 일본이 한반도와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 때는 4세기에 소국을 통합하고 아스카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쇼토쿠 테자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이카 개신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도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 이제 확산됐다,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고, 우리가 일본이라고 부르는 그 국호가 이때부터 사용됐고, 일본의 왕을 천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나라 시대 때는요, 수도를 이제 헤이조쿄, 나라로 천도하게 되는데, 이게 오사카 옆에 있는 도시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뭐로 유명하냐면, 사슴공원, 그리고 도다이사, 이런 것 등으로 유명합니다. 이때, 불교가 발달하면서 도다이사라고 하는 절이 건축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나라 시대까지는 한반도와 중국의 문화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인기가 있었는데, 헤이안 시대부터는 그게 좀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나라가 절도사의 반란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거든요. 주변 국가들에게 신경 쓸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때 일본에서도 아, 왕권도 약해졌겠다, 우리 귀족들의 힘이 강해졌겠다, 그러니까 아, 우리들만의 그런 문화를 한번 유행시켜 보자, 고유 문화가 유행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헤이안 시대 때는 헤이안교로 천도하게 됐고요. 귀족의 성장으로 중앙 집권 체제가 약화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당나라에 파견됐던 사신 견당사 파견이 중지됐고, 국풍 문화가 발달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자인 가나, 그리고 주택과 감복에서의 고유 특색이 이때부터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딱두 가지로 나눠서, 아, 한반도 중국이 유행했던, 중국의 문화가 유행했던 야마토 정권과 나라 시대, 그리고 고유 문화가 유행했던 헤이안 시대,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밑줄 친이 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일본은 중국과 한반도의 문화를 받아들여 발전하였다, 초기였다는 걸알수 있겠죠. 특히 헤이조교를 세우고 수도로 삼은 이 시대에는 중국 한반도와 교류를 이어가며 고대 역사와 신화를 정리한 각종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여러분들, 중국과 한반도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던 시대는, 그리고 헤이조교를 수도로 삼았던 이 시대는 나라 시대라는 거알수 있죠. 자, 나라 시대의 특징은 불교가 발전하면서 도다이사가 건립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다이카 개신이 단행되었다, 야마토 정권 때 일이고, 3번도 야마토 정권. 일본이라는 국호가 사용되기 시작했다도 야마토 정권 때죠. 쇼토쿠 테자 전부 다 야마토 정권 때니까 구분을 잘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나오냐면, 헤이안 시대가 국풍 문화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 부분 많이 나오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역사 이렇게 배워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인 거 아시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 꼭 복습하시고 문제풀이까지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늘 행복하시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 사회가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피해 응답률이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 걱정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또 사이버폭력, 집단괴롭힘, 이런 정신적 폭력이 또 많다고 하고요. 네, 뭐 대학이 피해 불이익을 주는 등 여러 가지 해법을 지금 찾고는 있는데 참 어려운 과제죠. 지난 3월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출범해서 또 새로운 해법들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유기용 공동위원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네, 지난 3월에 이제 7기 학교폭력 네.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죠?
1: 그렇습니다.
0: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1: 네,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는 2004년에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구성된 정부위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대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학교폭력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학교폭력에 관한 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네, 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으로부터 위촉받은 저와 국무총리가 지금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학교폭력의 특성상 범부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부처의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정부위원과 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들에서 대략 한 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네. 그 학교폭력위원회가 처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부터 좀 그 과거사를 좀 소개해 주시면요.
1: 네네. 아,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2004년이면 제가 초선 국회의원 되던 시절인데 그해 학교폭력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교육부 산하의 학교폭력 대책 기획위원회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0: 예.
1: 그러다가 점점점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야 이게 교육부 엔터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0: 안 된다.
1: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2년에 국무총리 산하로
0: 격상됐습니다.
1: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또 방송통신미디어위원장 같은 국무위원급의 정부위원과 교사, 학부모, 의사, 변호사
0: 민간위원으로
1: 돼 있는 민관협력기구로 발전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자, 처음 제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지난 5년 사이에 이 피해 응답률, 나 네. 학교폭력 피해를 네. 입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1: 네. 네.
0: 뭐 대책위원회가 격상도 되고 계속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0: 우선 그 지난 5년 동안 네. 늘어났다는 네. 것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요.
1: 학교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지표에서 그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실태조사입니다. 매년 학기 초에 전수조사 형식으로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학생이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는 0.9%쯤 됐습니다.
0: 예.
1: 그러다가 조금씩 높아지다가 코로나 때 0.9%로 다시 내려앉았다가 그 이후에 상승 곡선이 조금 더 가파라져서 2025년에는 2.5%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초등학생이 5%, 중학생이 2.1%, 또 고등학생이 0.7%, 대략 그런 비중이고요. 학교폭력의 유형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0: 예.
1: 2025년의 경우를 보면 제일 많은 게 언어폭력,
0: 언어.
1: 뭐 욕을 한다든지 그게 39%고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이 좀 줄고는 있는데 아직도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16.4%,
0: 예.
1: 신체폭력이 14.6%, 그리고 사이버폭력이 7.8%인데 사이버폭력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0: 그렇겠죠.
1: 있습니다.
0: 또
1: 하나 지표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심의에 넘겨진 건수인데 이게 코로나 때인 2020년에는 한 8,350건 정도였는데 2024년에 27,800건으로
0: 아이고.
1: 굉장히 늘어났죠.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늘어났냐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이에 뭐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해서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던 드라마가
0: 있었어요.
1: 또 운동선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0: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1: 학교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좀 사소한 것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는, 접수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졌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건 학교 폭력 아님 판정. 이건 뭐냐면 굳이 법률 용어로 따지자면 이제 각하하고 비슷한
0: 그렇죠,
1: 겁니다.
0: 그렇죠.
1: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섯 건 중에 한 건 정도는 학교 폭력 아님 판정을 네. 받는다는 점도
0: 고려해야죠.
1: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치적으로 8,300에서 27,800으로 뭐 몇 배 오른 거 아니냐인데 사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0: 근데 우선 그 처음 소개해 주신 거 보면은 초등학생이 5%로 제일 높아요.
1: 네.
0: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우선 초등학생의 정서 발달 특성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직 감정 조절이나 공감 능력이 미숙하고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서부터 폭력인가 경계선에 대한 구분
0: 좀 애매모호하죠.
1: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0: 그러다
1: 보니까 사실 그거는 조사에 응답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그런 특성 때문에 그 5%나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점을 좀 고려해서 살펴볼 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 그리고 방금 소개해 주신 얘기 중에 학교폭력이라고 그 심의위원회에 넘겼는데
1: 네.
0: 조사해 보니 이건 학교폭력이 아니다
1: 네.
0: 라고 하는 게 증가해서 뭐 다섯 건 중에 한 건 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1: 네.
0: 그건 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우선 2022년에 학교폭력 아니면 한 13.5% 정도 됐거든요. 근데 불과 2년 사이에 18.8%. 뭐 그래서 제가 다섯 건 중에 한 건 꼴이라고 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것도 배경은 좀 비슷합니다. 학교폭력 접수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0: 언어 폭력이라고 아까 그러죠?
1: 예예. 예. 아니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욕하고
0: 욕하는 거,
1: 째려보기입니다. 특히 째려보기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거기에 해당하는 조항이
0: 그렇죠,
1: 없습니다.
0: 그렇죠.
1: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감도가
0: 높아지다 보니
1: 예, 높아지고 그 사이에 또 학교 폭력 교육을 시키는데
0: 예, 예.
1: 제가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주된 내용이 어느 게 학교 폭력인가를 가르치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0: 배우고 나면 내가 폭력 당한 적 있네.
1: 그런...

0: 그러네. 그렇네. 뭐 이렇게 되니까 접수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학교 폭력 아닌 판정이
1: 늘어나고
0: 많이
1: 있다.
0: 나게 되는 거죠.
1: 자, 그런데 요즘 또 주목되는 현상이 학교 폭력이 벌어지면 학교 내에서 좀잘 서로 간에 또래 간에 중재도 하고 뭔가 조정이 되고 중재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양적 부모들이 또 달려들어서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 요즘 로펌들에는 이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0: 맞습니다.
1: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이게 법원의 학교폭력 전담 법원이 전담 재판부가 생길 정도인데요. 이것도 좀 서글픈 사연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생님 중에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중재를 하고 또 그것을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교장, 교사들도 많이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선생님들이. 왜 그러냐면 중재를 하려고 했다가 가해학생 측에서는 왜 피해학생 편을 드냐, 또 피해학생 편에서는 왜 가해학생만 감싸고 그러냐, 이렇게 되니까 그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다가 선생님들이 사실상
1: 손을 놔요.
0: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경우 자체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교육지원 심의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변호사들 개입이 일상화되고, 그러니까 변호사들 개입이 되는 정도면 이미 학생들 간또 학부모들 간의 관계는 훨씬 더
1: 악화되죠.
0: 악화되어 있는 상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동체 안에서 교사와 학생 간, 학부모와 학부모 간 관계가 협력 관계보다 대립 관계로
1: 대립과 갈등의
0: 되는,
1: 관계로.
0: 네, 뭐, 좀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0: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1: 근데 그렇게 법적 분쟁으로까지 가는 비율이 점점 빠르게 가파르게 늘어나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가해 학생으로 기록이 남으면 그게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주게 돼서 금년도부터 보니까 대입 지원자 397명 중에 무려 298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가해로 지목받으면 무조건 변호사한테 달려가는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0: 이것도 이제 사실은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 이 제도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2026년 이전에도 있었어요. 2012년 학교폭력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하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 대학이 이걸 전용 자료로 활용을 했는데 어느 대학이 활용했고 어느 대학이 활용 안 했는가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활용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겨놨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총장님들 모임인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자라고 결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처분이 1호 처분부터 9호 처분까지 있거든요. 1호 처분이면 서면 사과인데 제일 경미한 건데
1: 서면 사과,
0: 서면 사과.
1: 편지에 달라 보내라 이거죠.
0: 그러니까 반성하라는 거죠. 근데 1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굉장히 가기 어려운 대학에 불합격된 사례가 발표가 돼서 학부모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고등학교 학생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생들한테만 이 제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 폭력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사실 학교 폭력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게
1: 많이
0: 사실이에요.
1: 줄었어요. 아까 그 피해 응답률도 제일 낮고.
0: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제도냐라는 데 대한 점도 있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 전에 이미 변호사들이 개입하고 전담 재판부가 생기고 로펌에 다그 학교폭력 팀이 생길 정도로 사법화돼 있었는데, 이제는 학부모님들이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소송에 매달릴
1: 그러니까요.
0: 수밖에
1: 폐학
0: 없는
1: 입시까지 달려 있으니.
0: 현상이 되고, 좀 심한 경우를 예를 들면,

0: 행정소송을 하는데 행정소송을 1심, 2심에서 대법원까지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시간을 끌어서 입시철만 넘기면 되니까.
1: 그렇죠.
0: 근데 여기에는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들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는 무슨 또 문제가 생기냐면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 사이에 불공정 문제가 또
1: 맞아요.
0: 생길 수도 있어서 어떻게든 이 학교폭력 문제가 지나치게 사법화되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1: 공감대가
0: 별로
1: 있죠.
0: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거든요.
1: 그러자면 대학 입시 불이익 주는 그것 총장들의 결의사항인데 요것들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0: 네. 뭐그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점이 또 있습니다. 사실 그 제도가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이 더 조심하게 되는 효과도 있고,
1: 있죠.
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저 많을 것 같아요.
0: 예.
1: 대학 입시 불이익 줘야 돼. 이런
0: 네.
1: 사람들.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 총장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후퇴한다고 하면
1: 욕먹죠.
0: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1: 그렇죠.
0: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대학 총장님들한테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저희 학교폭력 대책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1: 앞으로 있어야
0: 봅니다.
1: 되겠다.
0: 네.

0: 자,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기존의 1기부터 6기까지의 대책위원회와 어떤 점에서 좀 차별화된 그 방향이 있습니까?
1: 네. 사실 되돌아보면 그동안의 학교폭력대책은 강력한 선도 위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게 사실입니다.
0: 예.
1: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7기에서는 징벌 위주보다 갈등 해소와 일상 회복에 초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이게 중대한 사안이라면 그건 뭐 사법적으로까지 문제될 형사적으로까지 문제될 대목이 많지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학교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복원하는 데 예. 초점을 맞춰서 이게 지나치게 사법화로 가는 걸 좀
0: 그래야죠.
1: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 갈등 해결, 일상 회복하려면 먼저 피해 학생 보호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1: 네. 사실 뭐 그전에도 피해 학생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1번이
0: 피해 학생 보호와
1: 또 지원입니다.
0: 그렇죠.
1: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그래서 7기 기본 계획에서는 지속적 관심과 체계적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학교폭력이 발생하자마자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학생들에게 정보와 절차를 알려주는 일을 하고요. 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0: 네.
1: 있습니다.
0: 네.
1: 그것을 바로 연결되도록 하고 또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들이 현재 있는데 그 역량을 더 강화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또 피해 학생 보호 대책에서 중요한 대목인데요. 사실 그동안 피해 학생 보호 시설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시설도 그렇고 또 접근성도 좋지 않아서 실제로 그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로 교육과 치유를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피해 학생 전담 교육기관을 이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고,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뭐 이미 땅을 보러 다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조만간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생각이 됩니다.
1: 인프라부터 구축을 해야죠.
0: 네네네.
1: 그리고 지난 3월부터 관계 회복 숙려 제도라는 게 새롭게 도입됐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0: 예, 이게 사실은 이번 7기 기본 계획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과 전문가들도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보도도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됐더라고요. 화해중재 제도 같이 몇몇 시도 교육청에서 명칭은 교육청마다 좀 다른데,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제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경남 같은 경우가 상당한 성과를 낸 걸로 평가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폭력이 1호 조치부터 9호 조치까지 있거든요. 그중에서 1호 조치하고 2호 조치, 이게 57%예요.
1: 네, 그렇겠죠.
0: 그러니까 사실 1호 조치, 2호 조치가 반이 넘는데 무조건 교육지원청 심의를 넘기지 말고 학교에서 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을 만들어주자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사실은 이게 학교장이 그 관계 회복 조치를 권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근데 권유 정도 가지고 실효성이 없고, 또 이것이 교육청마다 또 제각각이라서 이번에 이제 그걸 통합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는 것인데, 취지는 가해 학생의 진심어린 사과와 가해 피해 학생들의 화해,
1: 화해.
0: 그리고 이것에 입각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인데요.
1: 그게 숙려 제도입니까?
0: 그렇습니다. 이혼 숙려
1: 예, 알고
0: 제도라는
1: 있죠.
0: 것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취지인데, 뭐 숙려 기간에 다시 재결합한 부부들도
1: 많죠.
0: 많은 것처럼, 근데 이거는 아마 효과가 그것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시작을 하고 아마 이제 매년 그 범위를 넓혀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또몇 가지 준비할 게 있는데, 우선 이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1: 그래요?
0: 네네. 그래서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이걸 좀 재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아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안에다가 관계회복 숙려 제도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1: 만들어
0: 놓자.
1: 놓고
0: 사실 그래야 예산과 인력 문제가
1: 지원이 되죠.
0: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국회 교육위원들과 협의를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도화 되려면 그래도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0: 네.
1: 1호, 2호 57%나 되는 그런 자아는 일정 기간 지원청으로 넘기지 않고
0: 네.
1: 학교 안에서 자체 해결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 이 취지시군요. 요것만 좀 활성화되면 학교 폭력 건수가 확 줄겠네요. 어떻게
0: 많이
1: 보면.
0: 줄어들겠죠. 그 관계회복 숙려 제도가 정착되면 곧좀 시간을 가지고,
1: 일정 기간은 좀 학교
0: 그렇죠.
1: 안에서 두고, 그런 것 중에 그 서구의 이제 몇몇 나라들에서는 그 또래 중재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개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일종의 재판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된대요. 그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를 좀 접목시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0: 실제로 뭐 부모들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한.

0: 하니까 대개 이제 저학년들은 부모들이 개입을 하니까 부모들은 사이가 굉장히
1: 예.
0: 나빠졌는데 그 사이에 애들끼리는 다시
1: 친해지고.
0: 친해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1: 예.
0: 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교사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0: 그래서 이게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1: 예.
0: 교사들의 자발성, 야, 선생님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거 좀 해.
1: 예.
0: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선생님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교회복 숙려 제도라는 것을 아예 정착시켜서
1: 두고
0: 그것을
1: 그
0: 통해서
1: 안에 프로그램 중으로
0: 그렇습니다.
1: 또래 중재 같은 것도 좀 활용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0: 네,
1: 같아요.
0: 그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1: 그러니까
0: 하겠습니다. 또래 중재
1: 꼭 기억하세요.
0: 좋습니다.
1: 네. 자,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교 폭력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 교육이 더 중요할 텐데, 이건 어떻게
0: 그렇습니다.
1: 보십니까?
0: 뭐 학교 폭력이 벌어진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까보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교육을 보면 그러다
1: 예.
0: 제5기부터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교육 3주체에 대한 통합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울림 플러스 교육이라고 해서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 예.
0: 여기서부터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7기 위원장이 돼서 그동안 교육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좀 실망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육 내용인데요. 대체로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봐. 요거 요거 요게 학교
1: 학교
0: 폭력이야.
1: 폭력이야.
0: 알았지? 끝. 사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그동안의 교육이었어요. 근데 어느 게 학교 폭력인가를 알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야 뭘 하려고 욕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 이게 학교 폭력이 될수 있구나 하고 삼가는 것도 있겠지만
1: 예.
0: 지금 교육 콘텐츠를 리뉴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회복
1: 화해 뭐
0: 아,
1: 이런 거.
0: 예. 그런 것도 이제 화해라는 말은 피해자 쪽에서는 조금
1: 싫어해요?
0: 또 싫어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화해라는 건 피해자들을 용서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관계회복
1: 회복.
0: 예,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동영상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그걸 열심히 보고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1: 그냥 클릭만 해놓는 경우
0: 차이가 너무 큽니다.
1: 맞아요.
0: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그 동영상 교육을 시키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틀어놓고 그냥 그 선생님은 뭐 자기
1: 예.
0: 급한 사무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형식적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제가 학부모들한테도 많이 받았고요. 또더 심각한 건 뭐냐면 사실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이게 소송으로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사실상 거의 학부모들에 의해서 결정이
1: 맞아요.
0: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호 처분이라도 있는데 이거 끝까지 가야 되겠다.
1: 놔두면 대학 입시도 뭐안 되고
0: 네.
1: 뭐.
0: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해서 아 이런 정도는 가봤자 학교 폭력 아님 결정이 내려집니다.
1: 예.
0: 뭐 이렇게 좀 설득을 한다든지 그러려면 그 학부모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그런데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또 이제 학부모 총회 같은 걸 하면 나오시는 학부모님들은 소수이기
1: 제한돼
0: 때문에
1: 있죠.
0: 학교 홈페이지에 그 동영상이 걸려 있긴 한데 조회수가 굉장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의에 교육부 장관하고 그 담당 국과장한테 이거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라. 동영상 시청을 강제할 수 없지만 사실 뭐 비슷한 예는 아닙니다만 실업급여 또 반드시 동영상
1: 교육을 받아야지
0: 교육을
1: 신청하죠.
0: 받아야 신청을
1: 예.
0: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페널티를 줄 수는 없지만 뭔가 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학부모들에게는 학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1: 유인책 같은 거.
0: 네네 그런 방식으로라도 다음 회의까지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와라라고 요구를 네. 해놓은 상태라서
1: 네.
0: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의견을 취합할 생각입니다.
1: 우선 내용적으로는 교육의 내용이 관계 회복 숙려제도와 좀 연계돼서
0: 그렇습니다.
1: 깊어질 필요가 있다는 게 아주 네. 중요한 포인트 네. 같네요. 네. 네. 또 처음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자꾸 늘어나는 게 사이버 폭력 네.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습니까?
0: 사실 사이버 폭력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사이버 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예.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호주처럼 호주나 몇몇 나라들처럼 일정 연령 이하의 학생들은 휴대폰 사용을
1: 금지시킨다
0: 제한하자 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제가 몇몇 중요 단체나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취합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1: 어렵다.
0: 별로 가능하지 않다.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건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전 사회적인 의지가 모아져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사이버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전파나 플랫폼을 정부가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두 번째는 민간 기업입니다. 이것은 통신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SNS나 동영상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런 민간 기업인데 여기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번 7기에서 심의된 그 예를 한 가지 들면 이제 방송통신비디오위원회와 관계되어 있는 건데요. 학교폭력 유해 콘텐츠를 삭제하기가 너무 힘들다. 삭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통신비디오위원회에서 이것을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1: 예.
0: 또 하나는 이제
1: 그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삭제할 수
0: 그렇습니다.
1: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이 해야 될 일인데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대응 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역량을 좀 더 늘려서라도 우선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신종 사이버 폭력이 등장할 경우에 경보 제도를 만들어서
1: 경보
0: 예 그러니까 뭐 삐뽀삐뽀
1: 예예 예, 예.
0: 그런 것처럼 경보를 울려서 시선을 집중해서 아 이런 신종 사이버 범죄가 나왔구나 그래서
1: 보이스피싱 경보하듯이
0: 그렇죠
1: 예.
0: 교사나 학부모나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것도 이번 7기에서
1: 알겠습니다.
0: 심의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 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말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네, 네.
1: 그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교사와 학부모 의견 수렴 또 공론 토론 이런 걸 한다고요?
0: 네. 2기 차정인 위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1: 국가교육위원회.
0: 네, 네, 네 국가교육위원회. 네. 그 학교 공동체 회복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교원단체, 대표적인 교원단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학부모 단체들이 다 모이고 또 학교폭력 피해자 단체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공론 토론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정말 고무적인 건 사실은 교사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이게 좀 대립되는 면이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접근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에 7기에서 정한 방향하고 좀 비슷하게
1: 학교 공동체 회복이니까
0: 네 그렇죠, 그렇죠.
1: 방향이 맞네요.
0: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도 있고 아직 공론 토론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몇 네. 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지금 학교 폭력 심의로 넘기는 데는 피해자의 동의도 있어야 되지만 또 요건이 있습니다. 그 자체 종결을 하려면
1: 예, 예.
0: 이제 그걸 완화시키자.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의 학교 내 자체 종결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자. 이게 학부모 단체하고 교원 단체하고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0: 그 밖에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1: 네.
0: 그거는 이제 공론 토론을 지켜보면서 국회하고 협의해서 법 개정할 건법 개정하고,
1: 알겠습니다.
0: 교육부 고시로 해결할 건 고시로 해결하고,
1: 네.
0: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처럼, 무작정 사법화로 가서 그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1: 알겠습니다.
0: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뭐 사소한 일들까지 전부 교육지원청 심의로 넘어가고 양쪽 집안은 전부 변호사한테 달려가고 딱딱하게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을 상당
0: 네.
1: 부분은 학교 안에서
0: 네.
1: 학생들 스스로가 또 선생님과
0: 그렇죠.
1: 함께 좀 이렇게 화해하고 회복하고
0: 네.
1: 이런 어떤 제도를 좀 만들어 보자.
0: 네.
1: 그거네요, 한마디로.
0: 예,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한테
1: 예.
0: 더큰 권한과
1: 주어야죠.
0: 재량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그리고 이제 그 점에서 교원 당체도 동의했다는 점이 매우
0: 네.
1: 중요하네요.
0: 뭐 최종적인 거는 이제 또
1: 물론 더 해봐야
0: 지켜봐야
1: 되지만.
0: 되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1: 반가운
0: 대단히
1: 일입니다.
0: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국회 3선하시면서
0: 네.
1: 교육위원장도 지내시고 교육위원회를 거의 계속
0: 아,
1: 계셨죠? 그죠?
0: 네.
1: 뭐, 그,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으세요?
0: 사실 제가 그동안 역점을 뒀던 거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에 애를 좀 많이 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7대 국회에서 학교 급식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1: 급식.
0: 그래서 위탁급식을 지경급식으로 바꿨는데, 위탁급식 당시에 대기업에서 케이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집단식 중독 사태가 해마다
1: 벌어졌죠.
0: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지경급식으로 바꾸고 나서 급식의 질이 좋아지면서 요새 식중독 사건이 거의 없죠.
1: 예,
0: 설사
1: 보도된 적
0: 있더라도
1: 없어요.
0: 한 학교 내에서만
1: 그렇죠.
0: 있지, 그 케이터링 회사 전체의 대상 학교가 같이 식중독에 걸리는 일은 없어졌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금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 가서도 우리처럼 학교 급식이 잘 되고 있는 나라가 별로
1: 없어요.
0: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 학생 문제에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장애인 특수교육법이라는 걸그 당시 저희가 여당이었는데 정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돈 많이 든다고. 근데 그걸 통과시켜서 한꺼번에는 아니라 단계적으로 실현을 했는데, 장애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가 그때 마련돼서 장애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 무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 자, 그런데 이 학교 폭력도 사실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죠.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이것 때문에 또 생긴다고도 볼수 있지
0: 맞습니다.
1: 않습니까? 바로 이런 그 입시 위주 경쟁 교육의 틀을 좀 바꿔내는, 그리고 또 AI 시대에 맞춤형으로 교육이 좀 바뀌는
0: 그렇습니다.
1: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제가 국회 교육위 활동을 하면서 아직도 가장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1: 입시 위주
0: 입시
1: 경쟁 교육.
0: 위주의 지나친 경쟁 교육 때문입니다. 교육의 본령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그걸 북돋아야 하는
1: 그렇죠.
0: 것인데, 지금 우리 교육은 시험 잘 보는 아이들만 만드는 교육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우주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DNA가 다 다르듯이 아이들의 개성과 잠재력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그런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의 유물인 지식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AI에 필패하는 교육이라고
1: 맞아요.
0: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객관식 문제에 맞춘 귀격화된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AI를 좀 검색기 정도로밖에 못 쓰고, AI를 활용하려면 그 소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이 문제고, 따지고 보면 학교 폭력도
1: 거기서 나오는
0: 바로
1: 거예요.
0: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1: 너무
0: 높다는
1: 높아요.
0: 통계도 있습니다만, 자해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0: 제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하고 한번 같이 조사를 해봤는데 자해 피해 집계는 잘 안 되거든요. 자해한 학생들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것이죠.
1: 예, 예. 근본적인 교육 어떤 그 질의 변화, 이거 정말 우리가 국가적 과제로 네, 생각을 네,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의 목표, 뭡니까?
0: 네.
1: 아까 그 회복제도의 제도화, 이겁니까?
0: 그 학교 공동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사들에게는 삶의 공간이고 네. 이 미래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숙제 같은 학교가 아니라 축제 같은 학교가 돼야 된다라는
1: 그렇죠.
0: 말이 있거든요. 학교는 행복해야죠.
1: 네.
0: 즐거워야죠. 그리고 축제처럼 신나야 됩니다. 아, 그런데 학교폭력은 학교를 축제가 아니라 악몽으로 만들어
1: 맞아요.
0: 버리는 것이죠.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친구들, 학부모, 학생, 그리고 심지어는 가해학생에게도 결과적으로 보면 악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1: 네.
0: 아, 응보적 정의보다 회복적 정의를 꽃피울 수 있는
1: 그렇죠.
0: 아, 그런 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 축제 같은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1: 네.
0: 그것이 아, 제 꿈입니다.
1: 꼭 그 꿈 이루셔야 됩니다.
0: 네.
1: 위원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0: 네.
1: 그래야지
0: 네.
1: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목표하신 네. 그런 위원회의 어떤 활동 정말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공동체입니다, 사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학교는 공동체 얘기를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했는데요. 이번에 학교폭력대책과 아울러서 학교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 성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다시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챕터 7의 첫 번째 문제풀이 시간으로 객관식 문제를 쭉 풀어볼 겁니다. 1번부터 25번 문항 중에서 중요한 문항 위주로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먼저 문제를 다 풀고 채점까지 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어주셔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푼그 방법과 제가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각각의 그 문제풀이 방법을 비교해보면서 정답의 단서는 무엇인지 계속 고민해보면서 강의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될 문제는 바로 2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이제는 익숙하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에 무엇을 생각한다? 의미와 품사를 생각을 해본다. 그는 drove his little son to the hospital. drive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소가 나와요. to라고 하는 말 뒤에 장소가 오면, 이 목적어를 태워서 장소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린 아들을 태워서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그 다음 he could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as, 원급 as, 그리고 possible 혹은 주어 동사 그 표현을 활용하라는 거죠. 여기는 주어 다음에 could라고 하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말이 들어가 할까? as, as를 쓸 겁니다. 선택지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건 어떤 의미이냐인데, 가능한 한 빨리, 빠르게 데려갔습니다. 태워갔습니다. 라는 말이고, 3번과 4번 중에서 적어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fast라고 하는 말은요, 형용사나 부사 형태가 똑같이 fast입니다. fastly와 같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줘야 되고, 많은 친구들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4번도 정답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 있는데, fast는 형용사나 부사 모두 fast라고 하지, fastly와 같이 ly를 붙이지는 않는다. 함정에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3번. The girl. 그 여자아이는요, her friend when she gives a presentation. 그녀가 발표를 할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 그녀의 친구만큼이라는 말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 표현을 활용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녀의 친구만큼 크게 말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부정을 할 건데, as 앞에 not을 써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as 앞에 not을 쓴다라는 게 아니라 동사를 부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동사 can이 있으니까 can 뒤에 무엇을 붙여주면 돼요? not을 붙여주면 되겠죠? 정답을 1번으로 cannot speak as loudly as 라고 써주면 된다. 혹시나 여러분들, not as라고 쓴다고 해서 무조건 as 바로 앞에 not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동사를 부정해야 한다. 여기서는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이렇게 not을 붙여준 거예요. 자, 이어지는 문제 4번은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5개 중에 4개는 되는데 선택지를 봤더니 어떤 문법을 묻고 있는지 바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Even, very, a lot, much, far. 아, 비교급 강조겠구나. 빈칸 뒤를 볼까요? More reasonable 이라고 하는 비교급이 쓰였습니다. Reasonable 이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sharing used goods 라고 하는 건 중고 상품, 중고 물품입니다. 중고 물품을 공유하는 것은요, 될수 있습니다.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훨씬이라는 강조의 말을 넣어줄 거예요. 이때 비교급 강조를 쓰이지 않는 건 바로 몇 번? 2번이죠. There는 비교급 강조 표현으로 쓰이지 않는다. 나머지 선택지는 비교급 강조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 이제 몇 번으로 갈까? 5번으로 갈 겁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요, might. 다음에 become이 나왔어요. 아마도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Popular than you have thought. 당신이 생각해 왔던 것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비교급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알맞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넣었을 때 의미상 연결이 안 되는 어색한 걸 골라야 합니다. less나 more, much less, 혹은 more and more와 같은 말은 들어갔을 때 의미상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4번 least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최상급이 여기 들어가기에는 어색하다. than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당신이 생각해왔던 것보다 라는 의미로 쓰이려면 최상급인 4번 list는 들어가기에 어색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6번부터는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는 겁니다. 한번 우리말을 보면서 어떤 문법을 묻고 있는지 생각해보죠. 수박은 멜론보다 더 저렴하지만 덜 달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 비교급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거구나. 자, 이때 더 저렴하다라고 하는 말도 해야 되고요. 덜 달다라는 말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저렴한 영어로 뭐라고 하죠? cheaper라고 할 거고요. 덜 달다. 덜 무엇하게, 덜 무엇한이라고 나타낼 때는 less 다음에 원급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5번 선택지 한번 보죠. Watermelons are cheaper. 까지 끊어보면 멜론은요, 수박이죠. 수박은요, 더 저렴합니다. But less sweeter than melons. 하지만 멜론보다는 덜 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의미 잘 통하죠?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골라주면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건 cheaper라고 하는 비교급 그리고 less sweet이라고 하는 이런 덜 달다라고 하는 형태까지 확인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으로 가볼 겁니다. 치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들 중 하나래요. 그러면 가장 빠른 동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최상급을 활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때 가장 빠른 동물 중 하나이다. 여기 뒤까지 본다면 최상급 그 앞에 어떤 말이 필요한 거예요? one of겠죠.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를 묻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가 올바르게 쓰이는 걸 골라야 합니다. 정답을 몇 번으로 봐야 할까요? 4번으로 봐야 돼요. A cheetah is one of the fastest animals. 복수 명사까지 써줬고요. 더 다음에 최상급 썼습니다. 그리고 in the world. 세계에서라고 할때이 장소를 나타내 주는 말을 in the world라고 해야지 5번처럼 among the world와 같은 표현을 쓰면 어색해진다. 정답을 4번으로 골라주면 되고요. 나머지 선택지를 보면 애초에 최상급이 쓰이지 않았거나 더가 빠지기도 했고 복수 명사가 아니기도 하다. 각각의 이런 틀린 포인트를 잡아내면 4번이 올바른 문장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성악가도 그보다 더 고음을 낼수 없다. 이것도 결국 최상급의 의미를 전달하는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최상급의 의미이지만 다른 표현을 활용해서 완성을 해볼 겁니다. 어떤 성악가도라고 할때쭉 주어는 no vocalist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음을 낼수 없다라는 건데, 이미 no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조동사 can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can, make까지는 똑같아요. 그 뒤를 봐야 합니다. 그보다 더 고음을 낼수 없다라고 하는 건 지금 than이 제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비교급을 활용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올바른 비교급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1번을 한번 볼게요. No vocalist can make a higher note than he can. 그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고음을 낼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음을 낼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는 몇 번?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볼 겁니다.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특히나 1번 선택지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 봤을 때, 와,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싶었을 건데요. 차분히 뜯어서 보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디가 어색한지 한번 빠르게 찾아보죠. 1번 볼까요? The leaves of

of the small tree. 그 작은 나무의 나뭇잎들은요, are much greener. 까지 끌어본다면, greener라고 하는 비교급 앞에 much가 쓰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훨씬이라는 의미이죠. 비교급, 강조이구나. 훨씬 더 초록색입니다. 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 잎의 색깔이 훨씬 더 선명하다는 걸 얘기하겠죠. 그런데, than that of the big tree.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많이 틀렸을 거예요. that이 가리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큰 나무의 그것보다 훨씬 더 초록색입니다. 훨씬 더 색이 선명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that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바로 the leaves입니다. 나뭇잎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복수 명사잖아요. 이때, 대신하려면 that이 아니라 뭘 써야 할까? those라고 하는 말을 써야 하는 겁니다. 아, 특히나 비교급에서 뒤에 있는 말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을 그냥 대신하기만 한다라고 할 때는 that이나 those를 활용해 주는데 단수 명사를 대신할 때는 that을 써주고요. 복수 명사를 대신할 때는 those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른다? 1번으로 고르는데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틀렸을 거예요. 일단 이 대시 문법 포인트임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해석을 대충 해보고, 대 맞는 것 같네라고 넘어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2, 3, 4, 5번으로 넘어갔을 텐데, 웬걸. 2번부터 5번까지 보는데, 도저히 틀린 부분을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틀린 친구들이 많았을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한다. 대시나 너스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말을 대신한다. 이때 단수 명사를 대신하면 that, 복수 명사를 대신하면 those를 쓰고요.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등장해요. 어디에서? 고등학교 문법에서.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면 분명히 내신 시험에서 이 that이나 those의 밑줄을 그어놓고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강의 끝나고 나서 이 1번 선택지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이제 어디로 갈까?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모두 골라볼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핵심 어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핵심 어법은 바로 비교 표현이죠. 1번부터 볼까요? 그 남자는요, became kinder to people.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집니다. After he married. 아, 친절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결혼을 한 이후의 말이에요. 결혼한 이후에 바로 그 남자가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졌다. 태도가 바뀌었음을 얘기해 주는 거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1번은 지워볼 거예요. 2번 보죠. 우리 엄마는요, was far angrier than I expected.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가 나셨었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비교급이 쓰였고요. 그리고 far라고 하는 비교급 강조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했던 어떤 기준치가 있겠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화가 났던 그 엄마의 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고 자연스럽습니다. 3번 볼게요. Please speak so slowly as possible. 보자마자 무언가 삐걱거리지 않나요? 하고 싶은 말은 가능한 한 천천히 말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때 가능한 한 무엇하게라고 얘기를 하려면 as 원급, as possible을 써야 합니다. so가 아니에요. 그러면 3번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as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볼 겁니다. 그는요, offered, 제시했습니다, 제공했습니다. The lowest price of all the bidders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안했습니다, 제시했습니다, 제공했습니다. 라고 할때 최상급의 표현으로 쓰인 것 맞죠? 이런 식으로 지워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을 볼 건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The author has very more curious stories to write. 벌써 삐걱거리지 않나요? More curious라고 하는 비교급 앞에 very를 썼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아, 비교급 강조인지를 확인하라는 건데. 비교급 강조로 very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줘야 할까요? 이 부분을 much라든지 혹은 다른 비교급 강조 표현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과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된다. 자, 이어지는 문제 13번으로 가볼 겁니다. 어법상 옳은 것을 골라볼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서 4개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올바른 문장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고 나머지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이에요.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

Cookies. 그 쿠키들은요, don't contain. Contain은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다, 포함하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as much sugar as we think. 우리의 생각만큼의 그러한 많은 설탕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만큼 이 쿠키 안에, 그 쿠키 안에는 많은 설탕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때 as가 쓰였는데 부정을 해주기 위해서 동사를 부정합니다. 앞에 don't를 썼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몇번 선택지를 보고 넘어갈 거냐? 2번과 4번을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David는 studied, 공부를 했습니다. As hardly as Jonathan. 이때 hardly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 게 맞나? hard라고 하는 말은 부사로 열심히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의미는 Jonathan만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ly를 빼야 돼요. 그러면 hardly라고 하는 말은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무엇하지 않다란 의미의 부정해주는 표현으로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hardly라고 하면 의미 자체가 전달이 안 되고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잘못되었고요. 아마도 많은 친구들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4번 보죠. 그의 통증은요, gets more wors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 심합니다. 심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안 좋아졌다라는 건데, more worse가 맞을까요? 아니에요. 비교급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worse라고 하는 말이 이미 비교급이기 때문에 more를 빼야 합니다. 혹은 강조해주고 싶다라는 의미라면, more 대신에 much와 같은 비교급 강조를 써주어야 돼요. 그래서 4번도 잘못되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16번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문장의 의미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 5개 중에서 4개는 의미가 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1번 문장부터 보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Mercury is smaller than any other planet in the solar system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ercury라고 하는 건요, planet은 뭐예요? 행성이죠. 그래서 더 작습니다. 어떤 다른 행성보다도 더 작습니다. 가장 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계에서 가장 작다라는 걸 말을 해주는 거고, 최상급의 의미를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나타낼 건데, 의미가 다른 걸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찾았을 텐데, 2번까지 보고 이제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볼 거예요. Mercury is smaller than all the other planets in the solar system.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 all the other planets라고 이렇게 표현을 바꿔 놓았어요. 그래도 모든 다른 행성들보다 더 작습니다라고 하는 건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가장 작은 행성이구나. 1번과 2번을 지우고 이제 이 문장과 다른 의미를 찾으면 되는데 우리 몇 번으로 갈 거냐면 4번으로 갈 거예요. No other planet in the solar system까지 끊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표현이 앞으로 왔네요. 태양계에서 어떤 다른 행성도 is not smaller than Mercury. Mercury보다 더 작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의미가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no가 두번 등장했어요. no나 not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번 등장했습니다. 자, 이러면 의미가 이상해져요. 이미 no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한 것처럼 더 작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 not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So no other planet in the solar system is smaller. Mercury만큼 더 작지 않습니다. 이미 no라고 하는 말에서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no 다음에 other까지, not까지 같이 나온다면 의미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른다? 4번으로 골라주면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상급의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최상급을 쓸 필요는 없다. 1번과 2번과 같이 다른 표현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 유형은 시험 문제에 활용이 될수 있으니 16번 문제 다시 한번 또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제 몇 번으로 갈까? 1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The new theory was not as simple as the scientist explained. 어려운 말이 등장했습니다. Theory. Theory라고 하는 건 이론이에요. 그 새로운 이론은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무언만큼요, 과학자가 설명하는 것만큼
간단하죠.

하지 않았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열심히 했지만 간단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건 as, as 앞에 이렇게 not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골라주어야 할까? 결국 과학자가 설명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뭐 어려웠습니다. 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걸 골라줘야겠죠. 정답을 몇 번으로 볼수 있을까? 3번 볼게요. The new theory was less simple. 덜 단순했습니다. 덜 간단했습니다. 그 과학자가 설명했던 것보다요. 우리가 더 어려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덜 간단했습니다. 덜 단순했습니다. 와 같이 말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less라고 하는 말을 원급 앞에 붙여줄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문장들을 읽어보았을 때 의미가 가깝다라고 할수 없다. 자, 이제 19번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if절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If you read the book I recommend, 내가 추천한 그 책을 네가 읽는다면, 읽어본다면 너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The class a lot. 그 다음에 빈칸이 있어요. A lot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인 걸까? 아마도 비교급을 강조해준 의미로 쓰였겠죠. 그래서 그 수업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앞에 첫 번째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일단 easy라는 말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교급이 들어가야 하는데 easier는 형용사의 비교급입니다. 그리고 more easily는 부사의 비교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해하다라고 하는 이 말, 동사의 의미를 수식해줘야 하기 때문에 부사가 들어갈 자리이죠. 그래서 부사의 비교급을 골라줘야 한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건데, with time and effort, fewer, less 중에 골라야 합니다. time과 effort라고 하는 건 시간과 노력이죠. 더 적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노력으로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때 fewer, less 중에 우리가 골라야 할건 바로 less입니다. 정답을 5번으로 골라주면 되고요. less라고 하는 건 이렇게 time과 effort와 같은 이러한 의미에서 셀수 없는 명사가 있을 때 이렇게 덜이라는 의미로 less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더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그 수업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뭐예요?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추천한 책이 그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이어지는 20번 세 개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빈칸 하나씩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비교 표현을 공부하고 있다. Sony is more famous.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Then 누구보다 유명하냐면 다른 어떤 축구 선수보다도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공감하실까요? 자, 그럼 이때 other soccer player, other 다음에 단수 명사가 나왔습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라고 할때 어떤 말을 써야 할까요? any라고 하는 말을 써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는 any를 채워줄 거고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 The new theater. 그 새로운 극장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As many seats as the old. 오래된 극장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앞에 빈칸이 뚫려 있는 걸 보니까 배수사를 써서 몇배더 많은 좌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럼 선택지를 봤을 때두 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twice를 골라주면 된다. 자, 그럼 벌써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한번 I did가 맞는지만 보고 넘어가 볼게요. 케빈은 이 마을에 살았습니다. longer, 더 오래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나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라고 할때 I did라고 썼어요. 왜 did라고 이렇게 썼을까? 이 동사가 받는 내용은 무엇일까? 바로 lived인 거죠. 그래서 일반 동사의 내용을 받으면서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I did라고 써주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풀면 된다. 자, 이제 21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 표가 나와 있고요. 표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걸 골라야 합니다. 이거 1학년 때 분명히 풀어봤을 법한 문제 유형입니다.
비교 표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이렇게 표의 형태로 정보를 제시해 놓고 이 표의 형태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혹은 올바르게 나타내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해요. 아무래도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정보를 제시하고 있나요? Ages of my family members. 아, 가족 구성원들의 나이를 쭉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75살. 이고 그리고 아빠와 엄마는 나이가 같고요. 그리고 형이 있고요. 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8살과 15살인데 우리가 몇 번을 이제 볼 거냐? 5번을 볼 거예요. My brother is three times older than I am. 세배더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세살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왠지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해석해 보았을 때세 배가 더 많으려면 45살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골라준다? 5번으로 골라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골라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색한 걸 찾아봐야 하는데 어디로 가볼 거냐? 일단 B로 가볼 거예요. 내게 clowns are scary as the ghosts 라고 할 때, as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말이 빠졌어요? 똑같이 무섭습니다 라고 할 때, as가 하나 빠졌죠. 그래서 b를 일단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d를 볼게요. 그녀의 dancing skills, 춤추는 기술들은요, got more and more good. 하고 싶은 말은 비교급을 통해서 점점 더 나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건데, more and more good이라고 하지 않아요. good은 비교급이 better입니다. 그래서 Better and better 라고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D가 잘못되었다. A와 C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어색한 문장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을 3번 두 개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까지 문제를 풀면 마무리가 돼요. 어법상 옳은 문장끼리 바르게 짝진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럼 역시나 A부터 E까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The players on the ground became more competitive and competitive. Competitive라고 하는 건 경쟁력 있는, 유능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more competitive라고 하는 비교급의 형태는 맞는데 이런 비교급일 때는 more and more competitive와 같이 나타내야 합니다. 형태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A는 탈락. 그다음 B를 보죠. Skiing is even more exciting than hiking. 스키를 타는 것은요,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등반을 하는 것보다요. 비교급 강조 표현이 비교급 앞에 잘 왔습니다. 의미도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B를 고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B가 포함된 걸 봐야 하는데, 5번 말고는 다 B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C를 볼게요. Finding correct answers. 정답을 고르는 것은, 찾는 것은요, is less important as understanding them. 그것들을 이해하는 것,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as가 less가 있어요. less important? 그런데 갑자기 as가 나옵니다. 의미도 불분명하고요. 형태상으로도 알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as important as라고 써줘야 하고요. 만약에 덜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여기 뒤에 as를 then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형태가 잘못되었다. d를 볼게요. 내 할아버지는요, is 10 times as old as My little sister. 내 여동생보다 10배 더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할 때, 배수사 잘 써줬죠. 그리고, as old as라고 하는 as 원급 as를 잘 썼습니다. 그래서, as 앞에 배수사를 넣어주며, 보다 몇배더 무엇하다. 라고 하는, 몇배더 만큼 이렇다. 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겠죠. 그러면 d도 맞다. 그럼 정답은 이제 2번 아니면 4번으로 좁혀졌어요. 2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One of the highest mountain in Korea is Mount 설악. 설악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들 중 하나는 설악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 one of the 최상급까지는 좋은데 이 뒤에는 우리말로 해석을 해도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들 중 하나는 산들이라고 하는 복수 명사가 쓰여야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무엇을 붙여주어야 할까? S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E도 탈락이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르게 찾은 B와 D만 정답이니까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가요?
비교 표현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쭉 정리를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들 몇 문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풀고 복습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은 남아있는 주관식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자,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짜자잔. 이 왕관을 보면 눈치채셨죠? 네. 오늘 학교 시험 만점원. 다 맞추시면, 예, 왕관을 쓰실 자격을 얻게 됩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왕관의 무게는 무겁네요. 하지만, 이 무게를 견디는 자, 당신이 바로 왕관의 주인공. 지난 시간에 학교 시험 만점왕은요, 동형, 이의, 어, 그리고 다의어를 중점적으로 예, 그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예, 눈치채셨죠? 네, 바로 중심 생각입니다. 이야기나 주장하는 글 속에는 글쓴이가 꼭 해주고 싶은 그 생각이, 아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즉,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게 바로 중심 생각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중심은 중요하다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 생각. 예. 중요한 생각이라서 중심 생각이다라고 했었었죠. 이야기 속에서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 그리고 주장하는 글 속에서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 각각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주장하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을 나타낸 글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글쓴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즉 중심 생각이 뭔지 한번 파악을 또 해볼게요.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좋은 것을 줍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조금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혜택은요. 은혜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예, 은혜할 때그 해예요. 그 다음에 아유 이건 네 덕택이야. 네 덕택으로 내가 아주 좋은 일을 하게 할수 있었어. 할때그 덕택. 어때요? 해와 택을 합해서 혜택이라고 해요. 우리말에는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두 개의 낱말을 합치면서 그두 개의 낱말 중에서 한 글자 한 글자씩 딱 떼가지고 이렇게 합해놓은 예, 이런 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찾아보는 재미도 아주 쏠쏠해요. 예. 자, 혜택이란 은혜와 덕택을 합해서 혜택이라고 한다는 것. 어쨌든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 이 말이 되겠죠.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자, 그럼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 뒤에 나와야겠죠. 예. 이런 걸 아는 것도 여러분이 글의 짜임을 아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직접 글을 만들 때도, 그러니까 글을 만든다? 이상하지? 글을 쓸 때도, 예, 작품을 만들 때, 예, 작품을 만들 때, 글을 쓸 때, 아,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곧바로 혜택이 나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혜택을 줄까? 나무는 공기를 맑게 합니다. 자, 첫 번째 혜택이죠? 그 다음 어떤 혜택이 있을까? 산에 나무가 많으면 두 번째 혜택,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혜택이 기다리고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 문장이 하나 싹 들어가네요. 자, 일단 이 문장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는, 자, 세 번째 혜택이죠? 나무는 종이를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우리가 보는 책도 종이로 만들었다니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봐요. 첫 번째 혜택. 두 번째 혜택, 그리고 가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는 종이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혜택까지 쭉 하면 뭔가 여기 이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조금 삐끄덕하죠? 좀 딱딱하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가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주는 혜택은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세 번째 혜택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이 조금 더 풍부해지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제목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될까요? 여기 나무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 제목에 이 글에 그렇지. 중심 생각이 담겨 있어야 돼요. 예.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주장하는 글에서도 그렇고 이 제목에 중심 생각이 담겨 있어야 돼요. 감기 친구 싫어. 감기 걸린 친구 싫어. 이게 아니죠. 감기라는 내 옆에서 떨어지지 않는 꼭 친구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 감기가 난 싫어. 어떻게 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그 뜻이 중심 생각이 제목에 나타나 있었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것도 만약에 여기 제목은 없지만 제목을 네가 지어봐라.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진짜로 이런 글 하나 딱 주고 너 이거 여기 읽어보고 제목을 네가 써봐. 그러면 이런 글꼭 나옵니다. 제목 써봐. 그러면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이렇게 써요. 나무들. 진짜 나와요. 여러분 어때요? 이 제목 마음에 들어요? 좀 부족한데요? 이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제목에 무엇이 없어서, 중심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중심 생각을 딱 알아채는 친구들은요, 이걸 파악하는 친구들은요, 제목 네가 한번 만들어봐. 한번 지어봐. 그러면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써요.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 또는 나무가 주는 혜택. 괜찮아요. 나무가 주는 혜택. 요거 없이. 나무가 주는 혜택. 또는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어요. 나무의 혜택. 이렇게 쓰는 친구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나무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혜택이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친구는요, 선생님 이거 제목 좀 길어도 되죠? 어떻게 할 건데?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냥 이게 제목이래. 틀리지 않아. 이거보단 나. 그죠? 이거는 아무 중심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글감이야. 이건 글감이죠.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는 그 사람이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 나무들, 이거 일단 지우지 말까? 그냥 지울게. 자, 요렇게. 자, 왜 지웠느냐? 나무들이라고 쓰지 말라고. 자, 이 글의 제목을 여기다 써봐라. 그럴 때, 나무들이라고 쓰지 말고,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 나무의 혜택, 나무가 주는 혜택.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것도 좋아.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이것까지도 괜찮아. 자, 중요한 건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중심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에이, 이거, 아니, 공기를 맡기는 나무? 아끼고 사랑하자? 에이, 이거 3번이지, 뭐. 이거 찍는 건 누구나 해. 근데 이게 진짜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나무들! 이거는 중심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목으로는 부적절하다. 적당하지 않다. 예,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이것, 여기 이것, 이것과 같이 대화나 글에서, 자, 여기 나옵니다. 이미 앞에서 나온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야 할 때, 이걸 좀더 간결하게 하고 싶은데, 자, 이것을 썼어요. 이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네, 가리키는 말이고요. 꾸며주는 말. 예를 들어서, 예, 맑은 공기. 네.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어준 걸로 기억하는데, 맑은 공기. 공기는 공기인데, 어떤 공기? 맑은 공기요. 이렇게. 이걸 꾸며주고 있죠. 이때, 맑은은 공기를 꾸며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자, 이럴 때, 맑은은 공기를 꾸며준다. 자, 꾸며주는 말은 이런 게, 맑은, 뭐, 더러운, 네, 찬 공기. 괜찮죠? 맑은 공기, 더러운 공기,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이때 앞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꾸며주는 말이라고 불러주고요. 이어주는 말은 뭐라고요? 앞과 뒤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예, 그게 바로 이어주는 말.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러나, 또 뭐,

그러므로 그 형제야, 그 형제. 그러므로 그리고 그러나 뭐 그래서 그 형제. 예. 뭐 근데 이거 말고도요. 뭐 하지만 또한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나는 떡볶이 먹고 싶어. 그리고 어묵도 먹고 싶어. 이어지죠? 난 떡볶이 먹고 싶어. 그러나 어묵은 먹고 싶지 않아. 이것도 이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가. 나는 떡볶이 먹고 싶어. 그러므로 분식집에 가야겠어. 뭐 이런 거. 예.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자, 이게 이어주는 말이 되겠고요.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말. 예를 들어서 깡충, 깡충. 예.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반짝, 반짝. 이런 거. 솔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말이라고 합니다. 쨍그랑. 이거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 되겠죠? 네. 솔솔, 뭐. 또 아까 뭐가 있었었죠? 아까 뭐 잘못 혹시 쨍그랑 이렇게 소리를 흉내낸 말을 넣은 건 없었을까? 예, 갑자기 불현듯 예, 겁이 나네요. 자, 이렇게 모양이나 움직임을 나타낸 거 깡충깡충 이런 거 소리를 나타낸 건 쨍그랑 와장창 뭐 이런 거 이런 소리를 나타낸 말이죠. 자, 이렇게 흉내내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기역에서 미음 가운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가운데 이것이 뜻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의 기호를 두 가지를 쓰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앞에 나온 내용을 가리키는 말일 때가 참 많이 사용이 되죠. 자, 나무는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데 그럼 어떤 혜택인데? 나무는 공기를 맑게 하고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 있어. 근데 나무가 주는 혜택은 이것뿐만은 아니야. 이것이 뭐예요? 공기 맑게 하고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 있는 이것만은 아니야. 이 뜻이죠? 자, 그래서 니은 앞에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리킨다고? 응, 나 가리키는 말인지 알아. 뭘 가리키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꼭 물어봐요. 자, 니은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호 두 가지 니은과 디귿 썼습니다. 다음은 이야기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이 글을 가지고 배웠죠? 하나는 이야기. 이야기에서 중심 생각 파악하는 방법. 또 하나는 주장하는 글에서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배웠어요. 자, 1에서 4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제목. 줄거리, 중심 생각, 말이나 행동. 일단, 이야기에서 중심 생각이 가장 먼저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다? 제목이다. 감기 친구 싫어! 이 말은 뭐다? 제목에서 벌써, 아, 이 이야기는 감기에 걸린 누군가가 감기 걸리기 싫다란 뜻이 들어가 있구나. 그럼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는지 혹시 그런 것도 나와 있을까? 뭐, 이렇게. 예, 뭐 이런 그 짐작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제목만 보고. 그래서 제목은 상당히 고심해서 고민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제목에서 이미 글쓴 사람의 중심 생각이 드러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야기의 대강의 줄거리도 알아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제목이에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 이 제목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 생각이 다 이어지면 그게 바로 줄거리가 됩니다. 이건 간추린 글이죠. 줄거리는 간추린 글이에요. 줄거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줄거리가 뭐예요? 흥보놀부 줄거리가 뭐? 줄거리가 뭔데? 이렇게. 자, 간추려서 뭔데? 이런 뜻이에요. 간추리단 얘기는 중요한 건다 버려버려. 다 버려버리고 정말 중요한 주요 장면만 딱 모을 때 이걸 간추린다고 해요. 예. 주요 장면. 주요 장면들을 이어놓은 걸 우리는 줄거리라고 합니다. 흥보놀부 줄거리가 뭔데? 아, 착한 흥보가 제비를 살려줬는데 그 제비가 자신이 은혜를 갚는다고 박씨를 줬거든? 그 박씨를 키워서 그 안에 나온 금은 보화를 얻어서 흥보가 부자가 되었대. 이런 이야기야. 뭐 이런 거. 자, 굉장히 주요한 장면만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예, 중심 생각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아, 흥보가 놀부

와 달리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았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흥분 울부에서. 그게 중심 생각이고요. 자, 이게 줄거리고요. 그 안에서 착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었구나. 그리고 말이나 행동도 그렇죠? 흥분은 말과 행동이 착해요. 그죠? 근데 놀부는 그렇지 않아요. 심술구조예요. 그래서 말도 예쁜 말을 못하고 행동도 제비를 막 다리를 부러뜨려서 막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뭐. 그렇다고 부자가 나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나쁜 행동으로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자, 이런 걸 보여주면서, 아,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 중심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야기에 이것을 보고 글쓴이의 생각을, 여기 나왔다. 짐작한다. 내가 아직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게 중심 생각 같아. 뭐 이런 거. 자, 그럼 여기 뭘까요? 예,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그랬으니까 기호는 없네. 예, 제목. 자, 이야기의 주요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간추려, 간추린다. 줄거리. 줄거리. 이 줄거리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우리가 식물을 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가지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꽃도 필수 있고. 그쵸? 예. 이게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잔가지들을 다 치워버려. 없애버려. 다 빼버려. 굵은 요 중요한 요 줄거리 요것만 남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다 지워버리고 예. 중요한 것만 싹 남긴다는 거죠. 이게 줄거리예요. 그러려면 주요 장면을 이용해서 간추려라 이 말이죠. 자, 3번도 있나 봐요. 3번 볼게요. 글쓴이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의 뭘까요? 말이나 행동이 되겠죠? 말이나 행동. 자, 1, 3을, 1에서 3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는 글쓴이의 중심 생각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중심 생각. 됐죠? 자, 우리는 제목을 보고 글쓴이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요 장면으로 줄거리를 간추려낼 수 있고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중심 생각을 기어코는 알아낼 수 있어요. 주장하는 글의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라고 했어요. 주장하는 글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돼. 그치. 자, 이 글을 왜 썼을까? 왜 썼을까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 이유에 이글쓴 사람의 중심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장하는 글을 쓴이 목적, 나무를 보호해야 돼. 왜냐하면 나무가 주는 혜택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무를 우리 보호하자, 뭐잘 길러보자, 뭐 이런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잘 알아서 실천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이야기 글을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일단 우리는 주장하는 글에서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이니까 여기 주장하는 글에서만 한번 집중해서 보자고요. 자, 목적. 이 주장하는 글을 왜 썼을까?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된다.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이 무조건 가장 중요한 낱말이야. 문단별로 중심 내용을 찾아봐야 되는데 주장하는 글은 대체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거 저번에 얘기했죠? 중심 문장 어디에 나와 있다? 그 문단의 가장 처음에 그냥 놓는다. 하나다. 하나만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문장은 여러 개가 있다. 그쵸? 그 아래에. 자,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이 이게 무조건 예, 무조건 가장 중요한 낱말은 아니죠. 그래서 은하. 은하야, 국어에서 무조건이란 말은 없어.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약속이나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네. 이럴 때는 메모를 해보세요. 메모가 뭔데요? 메모는요, 요점을 간략히 써두는 일 또는 그렇게 쓴 글을 말해요. 아, 알림장 쓰거나 달력에 약속을 표시하는 것, 알림을 지정해 놓는 것도 바로 다 메모예요. 아, 자,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제부터 얘기할게요. 이런 말이죠. 자, 이거 첫 번째 문단이죠.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메모는 요점을 간략히 써두는 일이고요. 또는 그렇게 쓴 글을 메모라고 해요. 알아두세요.
네. 자, 이제부터 내가 메모 드리는 습관 말해줄게요. 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줄거라. 네, 요렇게. 자,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중심 생각이다. 중심 생각. 중심 생각은 그 문단의 처음 부분에 거의 나온다. 네. 자, 요게 중심 생각을 담고 있다고 해서 요한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 된다. 중심 문장은 그 문단의 몇 개? 한 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뒷받침 문장.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자, 우리의 뇌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뇌 저장 공간보다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어이구야, 이거 다 어떻게 담아? 안 되겠다. 옛날 거다 중요하지 않으면 다 던져버려. 그냥 없애버려. 예. 중요하지 않은 건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걸 담기 위해서. 지금은 기억하고 있더라도 매일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에 묻혀서 중요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고, 착각했어. 그거 중요한 건데 다시,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메모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내용을 기억하느라 신경 안 써도 돼. 이미 다 써져 있으니까. 종이가 기억하고 있어.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종이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깊이 생각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죠. 예. 그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느라 정말 중요한 생각을 못할수 있거든요. 네. 여기 또 둘째 나왔네. 무조건 뭐 해라? 줄거라. 아까 구간이 무조건 없다면서요. 여긴 있어. 자. 메모를 하면 나만의 정보 창고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죠.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그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아무리 획기적이고 뛰어난 생각이라도 머릿속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남이 얘기해서 뭐라고? 아, 그래. 아까 내가 뭐 생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이러지 않으려면 떠오를 때 얼른 메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라고요? 가리키는 말이죠. 아,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 자, 이것을 열심히 메모해 놓으면 몇년 전에 했던 생각도 잊어버리지 않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 몇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지 쓰시오. 자, 문단 구별하는 방법. 그냥 이거 번호만 보면 된다고 했죠? 1번, 2번, 3번까지 있네? 그럼 3개잖아. 근데, 교과서나 교재에 이렇게 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 어떻게 세지? 자,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번호 지금 들어가 있죠? 여기 없다고 해봅시다. 번호가 없다고 해봅시다. 자, 빈 공간이야. 여기도 빈 공간. 여기도 빈 공간. 맞아요. 자, 번호 대신 아마도 여러분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들여쓰기라고 해요. 들여쓰기. 왜 들여쓰기일까요? 원래 약자가 여기 와 있어야 돼요. 약을 여기다 써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조금 들여서 썼어. 그쵸? 들어가서 써 있어요. 들여 썼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들여 썼죠? 그래서 여기 빈 공간이 남아 있을 거예요. 이빈 공간이 있는 곳이 바로 문단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있네? 여기가 1문단. 여기 또빈 공간이 있네? 여기가 2문단. 여기도 빈 공간이 있어요. 숫자 대신에. 빈 공간이 있네요? 여기도 또 다른, 예, 문단이에요. 3문단. 자, 모두 몇 개의 문단? 3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단,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문단 몇 개의 문단이야? 모르겠어요. 모를 거 없어. 뭐만 세라고? 앞에 빈 공간이 있나 한번 보면 돼요. 빈 공간, 세 번째 빈 공간. 세 개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이나 중요한 내용은 메모해보자. 알림장을 쓰는 것도 메모의 일종이야. 우리의 뇌는 저장 공간이 무한하다. 무한하다는 건 뭐예요? 끝이 없다라는 얘기죠. 반대말은 유한하다. 그죠? 우리의 뇌는 저장 공간이 무한해. 모든 걸다 기억할 수 있어. 이 말이죠. 이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건 3번. 자, 뛰어난 생각이라도 금세 사라지곤 하지. 그러니까 메모하라고. 메모는 지식이나 떠오른 생각을 잊지 않게 해준다? 그러니까 메모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에서 메모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지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1번과 2번 중에서 메모는 어떤 것일까요? 예, 요거죠? 요거. 자, 현수와 올해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아. 자, 요거를 메모로 이렇게 쓰진 않죠. 메모로 하면 어떻게 돼요?

5월 13일 10시 한국동 별바람 식당 현수.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5월에 만나기로 했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계속 식당 가 있어. 안 되지. 근데 여기 메모는 뭐라고 돼 있어요? 13일 10시 딱 맞춰 그때 가는 거예요. 이게 메모의 힘인 거죠. 자, 식당에 가. 온갖 우리 동네 식당에 다 가봐. 안 되죠? 여기 딱돼 있죠. 한국동 별바람 식당에 가라고 이렇게. 그래도 참 다행이야. 현수는 기억하고 있어서. 그 별바람 식당 가서 아무나 다 만나고 다니면 되죠. 예, 이게 바로 메모죠. 예, 메모의 좋은 점이죠.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중요한 낱말은 메모이다. 맞아요? 자, 이 중요한 낱말이기 때문에 메모의 좋은 점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메모하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낱말 이걸 뭐라고 했죠? 중요한 낱말 다른 말로 중심 낱말이라고 했죠. 기억나죠? 예. 중심이란 말은 관역의 중심처럼 가운데 있다. 가운데 중요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자, 중심 낱말이다. 대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글이다. 글쓴이의 주장이 곧 중심 생각이다. 자, 알맞지 않은 것은 요거죠. 대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글이다. 이건 설명하는 글이죠. 그죠? 이건 설명하는 글. 여기 나왔네. 설명하는 글. 하지만 이 글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런 그 주장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주장하는 글이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중심 생각은 주요 생각, 중요 생각,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즉,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이 곧 뭐다? 중심 생각이다. 오케이. 맞는 말이에요. 그쵸? 자, 이 글쓴이의 주장이 곧 중심 생각이라고 할수 있다. 다음과 같이 이 글의 문단별 중심 내용을 정리한 것을 보고, 글의 중심 생각은 무엇이겠는지를 써봅시다. 자, 메모는 요점을 간략히 써두는 일 또는 그렇게 쓴 글을 말한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의 핵심 내용이었죠? 자,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두 번째 문단, 여기 두 번째 문단의 중심 생각, 예,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문단은 메모를 하면 나만의 정보 창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중심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종합 파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합. 자, 종합해 봅시다. 이 문단의 중심 생각을 딱 정리해 놓고 이걸 종합해 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뭐 하자는 거다?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말하고 싶다라는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이 글의 중심 생각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자. 공기문입니다. 다음 빈칸에 공동으로 들어갈 낱말은 뭘까요? 이것에 모자를 쓰라. 이것이 좋다. 정답을 아시는 친구는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힌트입니다. 이것에 왕관을 썼네요. 그럼 뭐 힌트 다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메모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면서 메모 열심히 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텔레마코스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시 살펴볼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여행의 의미, 특히 이 시 전체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필로스와 스파르타의 주인들이 불사의 존재들이라는 점을 살펴봤어요. 인간 조건을 벗어난 그런 존재들이었죠. 이제는 이들이 텔레마코스를 대접해주면서 생긴 일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메넬라우스의 궁전에 도착을 했을 때 이곳에서는 마침 결혼잔치가 한창인 것으로 그려져요. 그것도 메넬라우스와 헬레네 사이의 유일한 자식인 딸 헤르미온에 그리고 메넬라우스가 하녀에게서 얻은 서자 메가펜테스가 각각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니까 이것은 이 스파르타 왕가에는 아주 각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텔레마코스는 스파르타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 결혼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텔레마코스에게 스파르타를 방문할 것을 권했던 네스토르조차 이 겹결혼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려집니다. 시인은 이 잔치에 메넬라우스의 친지와 이웃이 참석했다고 기록하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의 이름도 특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이것은 스파르타의 속성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 중 하나가 되죠. 스파르타는 혹시 다른 인간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그런 곳은 아닐까요? 저세상으로서의 스파르타의 특징은 사건에서 드러나는 일련의 결례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암시가 됩니다. 만일 지금까지 해석가들의 통념대로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그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청년 텔레마코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영웅들의 손님 접대, 그 크세니아 장면에서 그 많은 실수와 결례가 보이는 점을 우리가 용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파르타를 저세상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 이상한 점들은 곧바로 시인의 탁월한 이야기 솜씨의 결과로 바뀌게 되어요. 텔레마코스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스파르타에 도착했을 때 메넬라우스의 시종은 이들을 즉시 맞아들이질 않고 밖에 세워둔 채로 메넬라우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정말 안으로 들여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히라빈들의 손님 접대 관습에 비춰보면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태도입니다. 저는 그 시종의 어색한 태도를 이렇게 봅니다. 신의 도움 없이는 올 수 없는 영역에 다가온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손님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라고 보는 거죠. 다른 근거를 또 한번 보죠.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다른 손님들 중 누구도 말이나 마차를 타고 왔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텔레마코스와 페이시스트라토스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먼 곳에서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손님들은 가축을 몰고 오거나 음식을 직접 들고 올 정도로 충분히 가까운 곳에 사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마차를 타고 낯선 자가 왔다는 것 자체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오디세우스의 모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고립의 속성 또는 원격성은 저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저세상에서는 외부인들과의 교류 자체가 드물어요. 칼립소의 섬은 신들도 인간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고 알키노스가 다스리는 파이아케스인들도 남들과 왕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고립된 세계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억류입니다. 스파르타에서 돌아오는 길에 텔레마코스는 필로스에 다시 들리기를 거부하는데

네스토르가 자기를 붙들어둘까봐 걱정이라는 거죠. 스파르타에서 떠날 때는 어땠을까요? 텔레마코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려고 하자 메넬라우스는 느닷없이 한가로운 스파르타 관광을 제안합니다. 메넬라우스는 텔레마코스를 이타카로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의 영역 안에 오래 머물게 하려는 것만 같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잠재적인 위험이 오디세우스에게도 예고가 됩니다. 메넬라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오디세우스가 돌아온다면 메넬라우스는 그를 이타카가 아닌 자신의 힘이 미치는 영역에 정주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전합니다. 아예 도시를 하나 통째로 비워내서 오디세우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심지어 백성들까지 모조리 이타카에서 데려온 다음에 거기에 눌러 앉혀서 살게 하고 싶다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겪은 환상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단계마다 예외 없이 이 억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망각의 열매인 로토스를 먹는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동료들로부터 귀향의 의지를 빼앗아 버려서 그들을 머물게 하려 했고요. 심지어는 오디세우스 본인조차도 키르케의 섬에서 쾌락에 빠진 채 1년간이나 잔치를 벌이면서 귀향 자체를 잊어버린 바가 있습니다. 세이레는 어떤가요? 노래로 손님을 유혹해서 초대한 다음 백골로 변하더라도 놓아주질 않죠.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남편으로 만들고자 그 오귀기아 섬에 7년이나 붙들어 놓습니다. 저 세상의 접대자들의 공통적인 희망은요, 손님을 그 뜻에 거슬러서 영원히 또는 최소한 얼마간이라도 억류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테네 여신은 텔레마코스를 왜 저 세상으로 보낸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디세우스를 구해내고 다시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물어보죠. 오디세우스는 왜 돌아오질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디세우스의 귀향이 지체되는 까닭은 포세이돈의 분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포세이돈의 아들, 즉 외눈박이 괴물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건 직후 폴리페모스는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해서 오디세우스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하죠. 여기서 포세이돈의 분노가 시작이 됩니다. 그 분노는 오디세우스가 지나는 거의 모든 길목마다 파괴적으로 도사리고 있었고 그때마다 이 불운한 영웅은 동료들의 목숨과 또 물자들을 잃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세이돈의 분노는 스케리아 해안가의 풍랑을 끝으로 갑자기 자취를 감춰요. 이상한 일입니다. 포세이돈과 이 시에서 짝으로 놓을 만한 헬리오스, 즉 태양신을 예를 들어보죠. 이 신의 분노의 원인은 가축의 손실입니다. 트리나키아 섬에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그 소떼의 일부를 잡아먹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큰 손실입니다만 포세이돈의 분노의 원인인 아들의 실명보다는 좀 덜 심각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오스는 오디세우스의 남은 동료 모두를 단번에 몰살시킵니다. 이런 점을 상기해보면 포세이돈의 마지막 보복치고는 스케리아 해안가의 풍랑이란 것은 그 정도가 좀 약하다라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물론 그 풍랑 속에서 오디세우스가 몇 번이나 죽음을 예감할 만큼 이 파도와 물결이 위협적이긴 했지만 결국 오디세우스는 어떤 치명상 하나 없이 스케리아에 상륙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마침내 포세이돈이 분노를 거두었음을 그 신의 독백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는 제우스가 길러낸 사람들에게 가서 섞일 때까지 몹쓸 일을 많이 당해가며 바다를 따라 떠돌지어다. 바라건대 네게 닥친 재앙을 너 결코 업신여기진 못하리라 하고 말입니다. 자, 이걸 요약을 하자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젠 놓아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광포한 신의 분노라는 모티브가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사라지게 된 걸까요? 우리는 그 신이 분노를 거두기 직전에 텔레마코스가 포세이돈에게 바치는 제사, 헤카톰베에 참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의 모든 헤카톰베 장면에서 가장 풍부한 세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소.

참석 인원, 제물의 종류와 숫자, 색깔, 그리고 제사의 순서가 이처럼 상세하게 기술되는 곳은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동시에 호메로스의 시 어디에서도 이방인이나 낯선 손님이 즉흥적으로 헤카톰베에 참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와 텔레마코스는 단순 참석 자체를 넘어서 결정적인 역할까지 담당하죠. 그들은 네스토르에 의해서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바쳐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호메로스의 모든 헤카톰베 장면 중에서 이 집전자에 의해서 제사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이 지점이 유일합니다. 이 장대한 제사의 목적은 아테네의 기도와 이를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텔레마코스의 기도에서만 드러날 뿐입니다. 제 말을 들어주소서, 대지를 뒤흔드는 분이시여, 이 일들을 이루어주십사 기도하는 저희에게 원한을 품지 마소서. 텔레마코스와 저는 그 일을 완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소서. 저희는 그 일로 인해 검고 빠른 배를 타고 이리로 왔나이다. 여기서 아테네 여신이 포세이돈을 향해 이루어주십사 기도하는 이 일, 그 일이 과연 뭘까요? 아테네의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오로지 오디세우스가 살아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삼촌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스를 끔찍이도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아테네로서는 도저히 정면 대결을 할 수가 없는 상대죠. 이것은 무엇이냐? 그녀가 오디세우스를 위해서 포세이돈과 맞서지 않고 회유라든가 타협 등 다른 우회의 방법들을 모색했음을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마침내 여기에서 헤카톰베로 실현이 되죠. 네스토르가 집전하고 있는, 그리고 아테네와 텔레마코스가 기도하고 있는 이 헤카톰베에서 특기할 만한 또 다른 점은 포세이돈의 면모가 마치 저 세상의 신처럼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포세이돈에게 바쳐지는 제물은 매우 특이하게도 검은 소들입니다. 이 검은색 동물들은요, 보통 하계의 신들이나 망자에게 바쳐지는 그런 제물들입니다. 호메로스 시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올림포스의 신들은 이 검은 동물들을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저 세상에서 오디세우스를 가두고 있는 신으로서의 포세이돈의 이미지죠.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자신의 행적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림으로써 자신의 현존을 이어가게 되고 그 명성은 가객들의 노래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 즉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두 번째 죽음이자 완전한 죽음이고, 이러한 인간의 현존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호메로스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아가 시작할 때 오디세우스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그려집니다. 텔레마코스가 해낸 일은 바로 이 오디세우스에 관해서 지워져 버린 이 기억을 복원해 낸 겁니다. 텔레마코스는 필로스와 스파르타에서 아버지의 옛 전우들을 만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많이 소환해냅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전사요, 지략가로서의 오디세우스의 명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스토르는 오디세우스의 뛰어난 계략과 판단력을 두루두루 칭찬하고, 헬레네와 메넬라우스는 각각 오디세우스가 거지로 변장해서 트로이아를 정탐한 일화, 그리고 다른 이들의 경솔한 행동을 다스리면서 목마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일화를 들려줍니다. 지금까지는 잊혀졌던 이 오디세우스의 이름이 이제 비로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다시 인간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기억해내는 이들은 그의 전우들이지만 그를 기억하도록 이끌어내는 이는 바로 텔레마코스입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은 호메로스 서사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탁월한 길잡이가 됩니다. 일리아스도 오디세이아도 영웅의 부재로 시작해서 영웅이 자기 운명, 곧 죽음을 자신의 결단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 세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서사시입니다. 그런 까닭에 텔레마코스의 여행은 이 시 자체가 진행될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왜 텔레마코스의 이야기가 이 시의 처음에 배치되어 있느냐라는 애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16권에서 텔레마코스는 이제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위해서 오래

동안 모욕과 고통을 참아온 아들을 힘껏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설령 오디세우스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들이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승원정까지 감행했다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그의 아들은 자신을 위해 먼 곳에서 싸워준 사람입니다. 이를 히라보로 하면 텔레마코스입니다. 자, 오늘은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오디세우스의 부활과 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모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규홍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저와 함께 재밌는 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영어 실력도 올라간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Hare and the Tortoise의 바로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 이렇게 또 책을 끝내는 날이 왔네요. 오늘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go 많이 보셨죠? Ago와 Before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소리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heeze! The hare flew around the rest of the route at top speed. He ran like he'd never run before. But in the distance, he heard shouting and clapping and could just make out the tortoise nearing the finish line.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and the crowd roaring him on, the tortoise staggered on as fast as he could. A few minutes later, he crossed the line to huge applause and the crowd shouting his name. The hare had lost his own challenge. From now on, perhaps he wouldn't be so boastful.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0: The Hare and the Tortoise, 그 다섯 번째 마지막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보니 이렇게 책이 금방 끝나네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Pant, wheeze. Pant라는 것은 헐떡이다. Wheeze라는 것은 씩씩거리면서. 맞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토끼가 늦은 거죠? 너무 많이 자버렸어요. 해질 무렵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거북이는 이미 많이 갔겠죠. 아직까지 결승선을 통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헐떡이면서 최대한 빠르게 가야 되겠죠. The hare flew around the rest of the route at top speed. 그렇죠. 토끼는 flew around, 날아갔다. flew라는 게 원래는 fly의 과거예요. 날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토끼가 어떻게 막 날 수가 있겠습니까? 토끼는 날 수는 없겠죠. 여기서는 전속력으로 달려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at top spee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속력으로 갔습니다. Around the rest of the route. 맞죠? 이 route, 이 경기 경로, 경주의 경로의 나머지 부분, 이 토끼가 잡는 그 부분부터 그리고 결승선까지 그 나머지 부분을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He ran like he'd never run before. 그는 달렸습니다. 어떻게 달렸냐 하면 이전에 달려본 적 없는 그런 속도로 최대한 빠르게 달렸다라는 것이죠. But in the distance, he heard shouting and clapping. And could just make out the tortoise nearing the finish line이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토끼가 늦은 거죠. 막 최대한 빨리 막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뛰어가고 있었겠죠. 뛰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뭐가 들리냐 하면 우후! 예! 막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 들리겠어요? 바로 거북이가 결승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But in the distance, distance라는 것은 먼 곳이라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토끼가 가까이 있지 않아요. 먼 곳에서 he heard, 여기서 he는 바로 토끼가 되겠죠. 토끼는 들었습니다. shouting,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맞죠?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and clapping, 그리고 막 박수 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and could just make out, make out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을 알아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가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뭔가 막 소리가 들리는 데를 보니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뭘 알아볼 수 있었냐면 the tortoise, 여기 있는 이 거북이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Nearing the finish line. 뭐 하고 있는? 결승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북이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before 오늘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before도 뭐뭐 전에고요. 또한 뭐뭐 전에가 또 뭐가 있냐면 ago도 있습니다. 이 ago와 그 다음 before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go와 before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에게 제가 ago나 before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글자 수가 다르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맞아요. 자, 그런데 의미나 쓰임의 차이가 좀 있다는 사실. 글자 수도 당연히 다릅니다. ago는 세 글자고 before는 여섯 글자네요. 맞죠?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된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go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 met her 3 years ago. 나는 그녀를 3년 전에 만났다. 맞죠? 나는 그녀를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면 3년 전에 만났어요. 그러면 3년 전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3년 전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부터 3년 전에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go라는 것은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이 현재, 지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 ago는

0: 지금을 기준으로 3년 전이에요.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지금이 기준이다. 그게 ago인 거예요. 그러면 3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3년 전인 거죠. 자, 근데 before는 다릅니다. before는 지금부터도 되고 다른 것도 됩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I have been here before. 나는 여기에 온 적이 있다. 맞죠? 나는 이전에 여기에 온 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전에라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이전이에요? 지금이겠죠. 지금을 기준으로 ago랑 똑같은 의미로서 쓰이고 있는 거죠. 아,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과거, 그 이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맞죠?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I had lived in Busan before 20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부산에서 살았다. 언제 살았냐면 before 2020. 그러면 2020년 이전에 부산에서 살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나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언제 살았다고? 지금을 기준으로 과거에 살긴 살았지만 기준점이 지금이 아니고 언제를 기준으로? 아,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부산에 산 적이 있다. 맞죠? 부산에 살았다가 되겠죠? 한마디로 before이라는 것은 기준점이 지금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어떤 특정한 시점일 수도 있는 것이죠. before 2020처럼. 이해가 되시죠? 즉, 전혀 현재와 관련이 없는 이런 문장일 수도 있고요. 현재와 관련이 있는 이런 문장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before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고요. ago는 명확합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얼마 전, 맞죠? 2 minutes ago. 지금부터 2분 전에. 맞죠? 지금부터 2분 전에 저는 말하고 있었겠죠. 강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준점이 지금이에요. 하지만 before는 기준점이 지금일 수도 있고 혹은 문장에서 따로 뭔가를 이렇게 써준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before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때때로는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과거가 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말을 하지 않으면 현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and the crowd roaring him on, the tortoise staggered on as fast as he could 이라고 되어 있네요.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sight라는 것은 시야, 이제 보이는 것이죠. 결승선이 눈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결승선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And the crowd roaring him on, 그리고 뭐 하고 있다고요? 그를 막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rowd라는 것은 관중들이 그를 막 그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소리를 치면서 막 거북이, 거북, 거북, tortoise, tortoise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The tortoise. 그래서 거북이는 stagger. Stagger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 거죠. 너무 많이 걸었어요. 뭐 뛰었는지 걸었는지 어쨌든 비틀거렸습니다. 비틀거리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As fast as he could. 그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비틀거리면서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아, 거북이가 곧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갑자기 토끼가 뛰어와가지고 슝! 그래도 내가 이겼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소부아와 이 이소부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요. 조금 더 읽어 보도록 할까요?
1: Pant, wheeze. The hare flew around the rest of the route at top speed. He ran like he'd never run before. But in the distance, he heard shouting and clapping and could just make out the tortoise nearing the finish line.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and the crowd roaring him on, the tortoise staggered on as fast as he coul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A few minutes later, 몇분 후에 he crossed the line. 여기서 he는 거북이가 되겠죠. 거북이는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To huge applause and the crowd shouting his name. 뭐 하고 있는? 근데 무엇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 결승선 근처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applause, 박수를 막 엄청난 박수를 보내고 있었고요. And the crowd, 그리고 관중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관중이라 해도 되고 함성이라고 해도 되겠죠. 관중들이 지르는 함성이니까요. Shouting his name, 그의 이름을 go tortoise, tortoise, 그의 이름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함성과 박수, 막 엄청난 박수가 있는 그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거북이가 이긴 것이죠. The hare had lost his own challenge가 되겠네요. 토끼는 졌습니다. 맞죠? 토끼는 졌어요. 왜? 뭐 어디에 졌냐면 his

0: own challenge, 그 스스로가 제안한 그 도전에서 패배했습니다. From now on, perhaps he wouldn't be so boastful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부터는 아마도 그는 그렇게 자랑을 하지 않을 거예요. boastful 이라고 하면 뽐내는, 자랑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안 하겠죠.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느리고 slow, 느리고 그리고 steady 라고 하면 꾸준한, 느리고 꾸준한 것이 wins the race, 경기에서 이기는 법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서부와와 똑같죠? 제가 알고 있는 이서부와와는 이번에는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다른 이야기는 좀 달랐는데요. 이번에는 똑같네요. 너무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A few minutes later, he crossed the line to huge applause and the crowd shouting his name. The hare had lost his own challenge. From now on, perhaps he wouldn't be so boastful.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Distance. Distance. But in the distance, he heard shouting and clapping. Make out. Make out. He could just make out the tortoise nearing the finish line. Stagger. Stagger. The boy staggered after spinning in circles. Sight. Sight.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the tortoise staggered on as fast as he could. Applause. Applause. A few minutes later, he crossed the line to huge applause. Steady. Steady.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씩 넓혀볼 생각입니다. 어휘력을 어떻게 넓히는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어떤 단어,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혹은 또 다른 품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을 붙여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휘력을 조금 더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top인데요. top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꼭대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어떤 단어가 있는지, 그 기본적인 원리를 활용해서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eetah runs at top speed. 치타가 달립니다. 어떻게 달리냐면 top speed. speed는 속력이죠. 속도, 속력. 자, 그런데 어떤 속도, 속력? 바로 top, 꼭대기 속력이니까 가장 높은, 최고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린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이라는 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딘가에서 가장 높은 위치도 되지만 속도나 속력이 가장 빠른 무언가도 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도가 가장 높은 것,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he climbed to the top of the mountain. 이게 바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의미가 되겠네요. 그는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냐 하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무엇의 꼭대기냐면 of the mountain, 산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top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꼭대기나 혹은 윗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의 윗부분이라고 하면 그게 꼭대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꼭대기니까 윗부분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his score topped everyone else's. 여기 보니까 힌트가 하나 있죠. 앞에 보니까 his score이라는 그의 점수, 문장의 주인공처럼 보이죠? 주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이니까 무엇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동사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그런데다가 보니까 ed가 붙어있죠. ed가 붙어있으니까 동사 맞네, 움직임 맞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점수는, 자 이제 여기 있는 가장 높은 최고의 혹은 꼭대기나 윗부분, 이 기본적인 이 개념, 탑의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이거를 움직임화시켜보는 거예요. 맞죠? 움직임화시켜보는 거죠. 그의 점수는 top 했답니다. 맞죠? 일단은 top 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 모든 다른 사람들의 점수를 top 했다. 그의 점수가 있고 다른 모든 사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국어 5단원 그리고 사회 2단원에서 세 번째 중단원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 국어 5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열어볼까요? 자, 우리 교재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5단원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야기 속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야기에는요, 여러분들,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그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할수 있나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인물의 성격은 친절하다, 부지런하다, 용감하다처럼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성질이나 성품을 말하는데요. 자, 이런 것을 표현한 그런 말들이 이야기 속에 등장해 있다면, 아, 이 등장인물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래동화 콩쥐팥쥐에 보면 콩쥐의 성격은 매우 착하다. 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면, 아, 등장인물인 콩쥐의 성격이

매우 착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이런 사람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상황에 따른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인물이 하는 말 또는 행동에서 아, 이 인물의 성격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면서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야기를 읽고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자, 이런 걸 통해서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친구들과 토의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인물의 성격이 어떤지 마지막에 정리를 해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 개념으로는 우리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며 그림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텐데요. 자, 그림책을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그림책의 내용을 파악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그림책에 등장한 인물이 있을 텐데 그 인물에 대한 글 그림을 통해서, 아, 이 인물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죠? 자, 이걸 통해 우린 인물의 성격까지도 파악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우리 5단원에서는요,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는요, 먼저 첫 번째, 당연히 이 마음을 전하는 글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글을 받는 사람과 쓴 사람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글을 쓰는 상황이나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글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상황에서 또는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지?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내용도 꼭잘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전하고 싶은 마음과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나타나도록 써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글을 받는 사람이 만약에 우더른이다, 즉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다. 자, 이럴 때는 알맞은 높임 표현을 써야 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글의 끝에 더 쓰고 싶은 말이 만약에 있다면 그때는 추신이라고 하여서 추신 그리고 덧붙인 내용을 써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마음을 전하는 글은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렇죠. 부모님이죠. 자, 그런데 부모님은 나보다 우더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높임 표현을 사용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높임 표현을 사용했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깨. 자, 만약에 내가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려는 글을 쓴다면 누구누구에게라고 쓸 텐데 자, 나보다 웃어른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인 에게의 높임 표현 깨를 사용하여서 부모님께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읽어보시면 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글을 쓰는지, 글을 쓰는 상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도연 올림이라고 해서 쓴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줘야 되고, 또 웃어른께 쓴 마음을 전하는 글이기 때문에 올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여러분들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를 할 때는요,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잘 떠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전하려는 마음을 잘 생각을 해야 마음을 전하는 글에 나의 마음을 잘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전하는 글에 쓸 내용 정리하고 이 계획한 내용 바탕으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데요. 자, 이 글을 쓸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읽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즉,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글을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 단원평가 1회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38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 2번은 우리 글을 읽고서는 해결하는 문제예요. 자, 우리 글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누가 등장하냐면요. 까망이와 까미가 등장을 합니다.
자, 까망이와 까미가 목이 몹시 말랐대요. 자, 그래서 까망이는 까미에게 비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물을 찾으러 가자고 말을 했는데, 자, 이곳저곳 빙빙 날아다니던 까망이와 까미가 마침내 물이 든 병을 발견했대요. 자, 그런데 이 물을 마실 생각에 너무 신이 났지만, 둘은 물을 마실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부리가 짧아서 이 물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까미라고 하는 인물의 여러분들 성격이 나오고 있네요. 성질이 급하다. 자, 참을성이 없다는 것이죠. 자, 참을성이 없는 이 까미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무작정 물병을 밀었대요. 자, 하지만 물병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까미는 실망하고 기운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한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읽어보고 우리 1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까망이와 까미가 물을 찾아 나선 까닭. 자, 어떤 이유 때문에 물을 찾아 나섰나요? 그렇죠. 우리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목이 몹시 말랐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기역에서 리을 가운데에서 까마귀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 찾아서 기호로 쓰는 문제인데요. 자, 아까 전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까미의 성격이 드러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귿이었죠. 성질이 급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즉, 까미는 무엇인가를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이 바로 뒤에서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 디귿이라고 기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3번 문제 볼까요? 인물이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X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건 어떻게 파악했나요? 자, 두 가지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요. 글 속에서 여러분들,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구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지요. 자, 그러면 1번과 3번은 여러분들, 알맞은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2번 볼까요? 배경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본다. 자, 이걸 통해서는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엔 어렵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거 2번에 X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 5번 연결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자, 우리 4번, 5번 이야기는 바로 우리 다람쥐, 줄무늬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줄무늬는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해서 어떤 성격이 드러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자, 줄무늬는 아무도 못 찾는 도토리가 그냥 썩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거나. 그래서 억울해서, 자, 도토리를 빨리빨리 많이 묻었고, 그거를 빨리빨리 찾아 먹어야 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줄무늬는 굉장히 어떤 성격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나를 보면, 자, 할머니는 그럼 도토리 묻은 것도 안 까먹겠네요.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그건 까먹는다고 하시네요. 자, 근데 천재인데요. 자, 그러니까 약초만 천재다. 자, 줄무늬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자, 마을에 하나뿐인 천재가 왜 약초만 안 까먹는지. 자, 우리 이 마을은 까먹 마을이죠, 여러분들. 이 까먹 마을은 다람쥐들이 잘 까먹기도 하지만 무엇인가를 놓고 잊어버리는 그런 마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곳에서 우리 줄무늬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문제 해결해 볼까요? 4번. 가에서 줄무늬가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줄무늬가 생각한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바로 5번이죠. 도토리 묻은 곳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기억에서 할머니가 까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 자, 할머니가 까먹어도 된다고 한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마을에 사는 다람쥐들은 모두 다 무엇을 묻고 까먹어 버리나요? 그렇죠. 도토리를 묻고 까먹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5번에는 약초 할머니는 도토리 묻은 곳은 까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토리 묻은 곳을 까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6번
6번, 7번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앞에 나온 글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까먹마을의 주문이에 관련된

이야기이죠. 자, 그런데 우리 가를 보면 줄무늬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절망에 빠진 줄무늬를 누가 도와주었냐면 바로 다른 다람쥐들이 구해주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6번 문제 볼까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마을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줄무늬의 집이 무너지게 되었죠. 자, 2번. 마을 다람쥐들이 줄무늬를 구해주었어요. 자, 3번 볼까요? 지진 때문에 줄무늬네 집과 창고 무너졌지요. 자, 4번. 줄무늬는 쌍둥이가 기둥에 깔려서 절망했다. 자, 얼핏 보면 4번도 알맞은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쌍둥이가 깔린 것이 아니라, 쌍둥이를 도와주러 가려고 했던 줄무늬의 두 다리가 기둥에 무너져버린 바람에 깔리게 되었죠. 자, 따라서 우리 4번이 알맞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7번 볼까요? 자, 기억으로 짐작할 수 있니? 줄무늬의 마음을 알맞게 말한 친구가 누구인지 고르는 것인데요. 자, 기억 볼까요? 모든 게 무너졌는데, 아니, 왜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일까? 그동안 도대체 난 무얼 위해 애쓴 걸까? 자, 그동안 우리 줄무늬는요, 자신의 것만 챙기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도, 그렇다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지진이 나는 경험을 통해서 집이 무너졌고, 다람쥐가 여러분 구해주었죠. 다른 다람쥐가 구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동안 나는 내 것만 챙기려고 했구나.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깨달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따라서 우리 기억으로 짐작할 수 있는 줄무늬의 마음 알맞게 말한 친구는 바로 선주가 되겠죠. 자신의 것만 챙기려고 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번 정답 선주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부터 10번까지 연결된 문제인데요. 자,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을 보고서는 여러분들 푸는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볼까요? 자, 이 글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글 여러분의 편지죠. 자, 편지인데 누구에게 쓰는 것이냐면 바로 부모님께 쓰는 편지입니다. 자, 우리 이런 편지, 어떤 편지일까요? 바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는 글이겠지요. 따라서 우리 8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9번 볼까요?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높임 표현을 써야 되는데요. 자,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웃어른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가 아니라 부모님께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도현이가 드리는 건데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표현해요? 자신을 낮추고 받는 부모님을 올리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도현 올림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 볼까요? 이 글에서 전하려는 마음에 동그라미 표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글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전하는 걸까요?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1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어 단원평가 1회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 사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단원, 세 번째 중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지역의 변화 모습을 알수 있는 자료. 자,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지역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아, 우리 고장의 지명의 유래와 지명의 옛 이야기 등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문헌 자료를 이용해서 알수 있는데요. 자, 문헌 자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모습을 연구하는 데 자료가 되는 책이나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전해오는 책 또는 지역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역의 변화 모습을 알수 있지요. 자, 다음으로는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도 지역의 변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오늘날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지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지명과 옛 이야기로 알수 있는 지역의 변화에서 다양한 지명들이 있었습니다. 서빙고동, 연포동, 옥수동, 온천리, 말죽거리 등등과 같이 이렇게 지명을 보면 이 지명에 숨겨져 있는 옛 이야기 등을 알수 있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특징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종로라고 하는 곳이 대표적인데, 종로는 과거에 종을 매달아둔 종루가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렸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그 종을 시간마다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날 또는 1월 1일 새해가 되었을 때만 치죠. 자, 이처럼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모습을 여러분들 지명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실 마포나루까지 있는 걸 한번 살펴봤고요. 영상과 사진으로도 알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는 인천시 송도가 있는데요. 자, 옛날에는 여러분들 송도가 이렇게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 이곳을 간척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높은 빌딩이 있는 도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 지역에 살았던, 오래 사셨던 어른들이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역의 변화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남 광양의 경우에는요, 과거에는 바닷가에서 김이나 미역을 따면서 사람들이 생활했지만,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큰 제철소가 생기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지역에서 오래 사신 어른의 증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역의 변화에 달라진 생활 모습을 조사할 때는 조사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먼저 조사할 주제를 정한 다음에요. 그 다음 방법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조사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문헌 자료를 살펴볼 수 있고요. 사진이나 영상 살펴볼 수 있고요. 앞에서 살펴봤던 증언을 듣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우리 지역의 변화 모습과 지역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 모습 등을 알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단원평가 1회 문제 1번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은 마을이나 지역, 산과 하천 등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유래에 담긴 옛날 이야기를 찾아보면 당시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다라고 해요. 자, 우리 땅에 붙는 이름. 자, 땅지자에 이름 명자를 써서 자,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역의 변화 모습을 알수 있는 문헌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어느 것인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헌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수 있는 책이나 문서 같은 것을 우리가 문헌 자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우리가 책이나 문서와 관련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렇죠. 바로 기역과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다음 지명의 유래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제시된 것은 바로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곳은 다른 지역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떡을 파는 가게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 뒤로 이곳을 떡을 뜻하는 병과 가게를 뜻하는 점을 붙여서 이 지역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병점이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그렇죠. 당시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지요. 아, 옛날 사람들은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떡을 파는 가게가 많았고, 사람들이 떡을 팔았고, 또 오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 떡을 먹으면서 지나갔구나. 자, 이러한 생활 모습을 알수 있는 것이지요. 자, 따라서 우리 3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어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보고 과거에 대평동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맞게 설명한 것이 무엇인지 골라볼까요? 자, 대평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러분들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동 이름입니다. 자, 대평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평, 자, 큰 들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큰 들,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이 농사를 짓기에 유리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이 대평동의 큰들이란 뜻을 가지고 알수 있는 것, 바로 농사를 많이 지었겠구나.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명은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옛날에는 누에를 많이 길렀던 곳이었으나 오늘날엔 높은 건물과 도로가 발달했다고 하는군요. 자, 누에를 많이 길렀던 곳이다. 자, 그래서 누에를 치는 그런 방이 많았던 곳이다라고 해서 누에 잠자를 따서 이 동네 이름이 무엇이에요? 바로 잠실이죠. 따라서 5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6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과 같은 지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과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지명을 통해서 우리 이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내보는 거죠. 자, 우리 마포나루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여의나루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이것의 두 개의 공통점은 나루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거죠. 자, 이 나루라고 하는 단어를 쓰인 것을 보니, 자, 이곳은 과거에 무엇이 있었던 곳이다? 나루터가 있었던 곳이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은 나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나룻배가 드나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서술형 답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어서 7번, 8번, 9번 문제, 연결된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가의 괄호 안에 들어갈 지명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요, 종을 매달아 둔 종루가 있는 길이라고 하네요. 자, 종루가 있는 길입니다. 자, 종루가 있는 길. 자, 이 길을 우리 한자로는 로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이 가에 해당하는 지명 무엇일까요? 바로 종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볼게요. 나의 온천리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무엇인지 볼까요? 자, 온천리는 온천이 나오는 곳이라고 해서 온천리라고 합니다. 자, 현재까지도 온천이 유명해서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바로 온천리가 어떤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아, 이곳에 온천이 나오는 곳이라 온천리구나. 자연환경을 알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8번 문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가다 중 다음과 같은 변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을 골라서 기호를 쓰는 문제인데요. 자, 과거와 달라진 현재 모습. 아,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래라고 우리 알수 있는 것은 바로 가, 종로의 이야기와 다, 광양의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 1번에는 가와 다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온천이 나와서 지금도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온천리에 대한 이야기가 2번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인데요. 자, 이것은 지역의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 옛 자료를 보관하고 지역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곳입니다. 자, 이러한 곳을 우리는 어떤 곳이라고 하냐면 바로 지역 문화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 5번임을 찾을 수 있었고요. 이어서 11번 볼까요? 송도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는 것인데요. 자, 인천광역시 송도라고 하는 곳은 과거에 갯벌이 있었던 곳인데, 자, 1994년 갯벌을 메워서 땅을 만들었고, 오늘날엔 거대한 국제도시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할게요. 보고서로 정리를 하면, 자, 송도에 옛날에는 있다가 오늘날에는 없어진 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갯벌이지요. 자, 기역에 들어갈 낱말 갯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는 없다가 오늘날에 새롭게 생긴 것, 무엇이 생겼다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거대한 국제 도시가 생겨났다라고 하죠? 자,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역에는요, 무엇이 들어간다? 갯벌이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도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 정답은 몇 번인가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의 달라진 모습을 조사한 다음 보고서를 작성할 때 들어가야 할 내용 두 가지를 우리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상이니까 더 쓰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달라진 모습을 조사한 다음 보고서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이 여러분 꼭 들어가야 될까요? 자, 먼저 우리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것들이 이어져 내려오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보고서에 넣어야 되겠죠. 방금 전에 우리가 송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자, 옛날에는 이랬는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사라졌고, 자, 오늘날에는 또 이런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 새롭게 사라지거나 새롭게 생겨난 것,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

0: 앞에서 살펴봤었던 온천리의 경우에는 오늘날까지도 온천 내려온다는 내용 있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잘 예쁘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변화가 됨에 따라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활이 달라졌을까?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적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2개의 문제 사회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했죠? 자, 최종 미션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자, 물골, 그 다음에 수곡, 수서, 자, 개포. 자, 이런 동네들은 모두 어떤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개포라고 하는 곳은요, 이것 때문에 갯벌이 만들어져서 갯펄에서 유래한 게 바로 갯포라고 하는 동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이 작용을 했는데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마시면 굉장히 시원해져요. 그리고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땅 위에서 우리가 이게 흘러가는 걸볼수 있어요. 강이나 개울, 바다도 모두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자, 과연 정답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만약에 정답이 무엇인지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되겠죠? 인터넷의 지역 누리집에 들어가 보거나 또는 우리가 백과사전 등을 들어가면 그 지역의 이름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명들을 한번 검색을 해 보면 유래가 무엇인지 찾아서 쉽게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정답을 찾은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 올려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아, 이 동네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국어 5단원 그리고 사회 2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강의에서는 원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원소랑 이름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개념인 원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또 화학자들이 꼽는 최고의 발명품, 바로 주기율표를 해석하는 방법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로 넘어가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요즘에 성격 유형 테스트 굉장히 많이 하죠. 요즘에는 뭐 자기소개를 시켜보면은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 뭐 저는 ENTJ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글자면 자신의 성격을 그냥 한 번에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제 더 이상 MBTI 시대는 끝났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 주기율표 성격 유형을 도입해 볼 거예요. 네, 선생님이 맞는 거거든요. 자, 주기율표 성격 유형에 의하면 선생님은요, 1족 유형일까요? 18족 유형일까요? 자,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주기율표도 낯설고 1족, 18족 원소들의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좀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 강의 열심히 공부하고 나시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 선생님과 함께 원자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소와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정확한 정의가 무엇이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정의 정도는 안 보고 대답할 수 있다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원소란 맞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라고 하는 거말 자체가 종류의 개념이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원자랑은 무엇이 다를까요? 자, 원자의 정의 들어갑니다. 자, 원자는요, 앞부분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까지는 똑같은데요. 원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본 입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고 원자는 그 물질을 이루는 입자 하나하나의 그 질량이 존재하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입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김밥 예시를 많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김치김밥, 참치김밥, 다양한 김밥들을 이루고 있는 그 재료들, 종류를 이야기해봐라고 했을 때 참치요, 당근이요, 뭐 단무지요 이런 식으로 종류로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원소의 개념이고 단무지 한 줄이요, 당근 열 줄이요 이런 식으로 단위를 하나하나 세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원자의 개념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원자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원자의 구조 정말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 원자에 대해서 현대 물리학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리처드 파인만이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까지도 되게 유명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모든 지식이 사라진 우리 인류 문명에게 딱한 가지 지식만을 전달할 수 있다면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했었겠죠. 자, 이 원자의 구조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뒤 이어지는 분자, 이온, 그리고 나중에 배우는 전기까지 모두 다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원자의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원자는요, 크게 원자 핵 부분과 전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원자 모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원자를 동그랗게 그려놓고 이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원자 핵부터 한번 볼게요. 원자 핵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이 세상을 구성하는 이 모든 입자들, 이 속에는요, 이미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적 성질 때문에 서로 뭔가 뭐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결합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분자가 등장하고 이온이 등장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는 거, 그리고 원자의 중심에 위치한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좀 크게 그렸지만 사실 실제로 원자 속에 들어있는 이 원자 핵은요. 굉장히 작습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커다란 야구장이 원자의 크기라고 한다면 그 속에 있는 개미 정도의 크기가 원자 핵의 크기라고 해요. 굉장히 작죠? 나머지는 다빈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 핵은요, 이렇게 중심에 있지만 굉장히 작은 크기로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작지만 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 거의 9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 핵을 또 쪼개서 더 크게 한번 보면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 입자가 바로 양성자고요. 그리고 전하를 띠지 않고 있는 입자를 또 중성자라고 하는데 이런 중성자와 함께 결합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전자 한번 봅시다. 전자도요,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자 핵과 반대인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 주변을 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량은요, 원자 핵에 비해서는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0.1% 이하로 굉장히 작은 질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의 구조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원자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자는요, 종류에 따라서 원자 핵 속에 들어있었던 양성자 있죠? 이 양성자의 개수가 모두 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에는 양성자가 하나 들어있어서 원자 핵의 전체 플러스 전하량이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요. 헬륨이라고 하는 원자 속에는 양성자가 2개 들어있고 탄소에는 6개,
산소에는 8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종류마다 개수가 다르게 들어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이게 훨씬 중요한 특징인데요. 선생님 별표를 칠게요. 뭐냐면 원자는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똑같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항상 언제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되겠죠? 즉, 전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성을 띠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자 하면 언제나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우리 친구들 항상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중성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자, 우리 양성자 한 개당 전하량은 정해져 있어요. 한 개의 입자는 무조건 플러스 1을 나타냅니다. 양성자 하나가 뭐 플러스 2, 3될수 없어요. 양성자 하나는 무조건 플러스 1이에요. 마찬가지로 전자 한 개의 전하량도 마이너스 1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값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양성자들이 모두 모여서 원자 핵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원자 핵에 들어있는 전체 플러스 전하량은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총 전하량과 같아요. 그래서 이 원자들은 항상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어때야지 중성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서로 같아야지 언제나 플러스 마이너스 0에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빈칸을 채워볼게요. 자, 수소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하나였어요. 그래서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이 플러스 1이었죠. 자, 그렇다면 전자 수가 몇 개여야지 우리 정기적으로 중성을 띌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한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을 떠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합쳐서 0, 중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다른 원자도 똑같이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헬륨 속에 양성자 수두개 들어있기 때문에 전자도 두개 있어야 되고요. 탄소는 양성자가 6개 있기 때문에 전자는 6개 있어야 하며, 산소는 중성이 되기 위해 마찬가지로 8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에게 전체 전하량과 전자들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은 항상 같다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원자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들을 이제 다양한 원자들을 구조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리튬이라고 하는 원자는 이렇게 생겼대요. 보니까 가운데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습니다. 개수를 한번 세보면요. 이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세 개입니다. 자, 우리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 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질소는요. 양성자 수가 일곱 개래요. 그래서 전자도 7개고요. 산소는 양성자 수가 8개이기 때문에 전자도 8개. 나트륨은 양성자 수가 11개이기 때문에 전자 수도 11개. 이런 식으로 언제나 중성을 이루는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원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요. 이거 양성자, 중성자 하나하나 다 그림으로 그리기 어려워서요. 또 다른 방식으로도 원자의 모형이 표현이 되는데, 그럴 때 이것들을 그냥 묶어가지고, 이 원자핵을 묶어서, 뭐, 플러스 3이다. 혹은 이렇게 묶어서 플러스 7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썼을 때도 그 의미를 우리 친구들은, 아, 양성자의 개수가 3개구나, 7개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떠셨죠? 자, 여기까지가 원자들의 구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는 했지만, 뭐 생각보다 뭐 복잡하지 않죠? 뭐 간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원자들을 원자 번호를 매겨서 순서대로 정리한 주기율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주기율표. 사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없었다가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등장한 내용인데요. 자, 주기율표 선생님이 간단하게 맛보기로 살짝 보여주면요. 뭐 이렇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의 느낌. 지금 귀여운 고양이를 아무리 이렇게 그려놨지만 일단 보자마자 거부감이 들 거예요. 왜죠? 일단 뭔가 글자가 너무 많고요. 복잡해 보여요. 그리고 원소 기호도 너무 많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일단 겁부터 먹어요. 이거를 내가 혹시 다 외워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 주기율표. 왜 등장을 한 걸까요? 정말 이걸 다 외워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주기율표 이번 교육과정에 등장한 이유는요,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오히려 도와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을 게임 좋아하시나요? 네, 눈이 갑자기 반짝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게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막 수집을 해가지고 이 재료 아이템을 조합해서 내가 멋있는 무기를 만들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재료들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느냐? 한 110여 가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죠? 그런

그러면 이 재료들을 뭐랑 뭐랑 섞었을 때 최고의 무기가 나올 수 있는지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재료들끼리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합하기 쉽게 한 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주기율표의 개념입니다. 주기율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 약 110여 종의 원소가 있다 했잖아요? 걔네들을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묶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연구를 할때 활용을 해라 라고 해서 제시가 된게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절대 이 118번까지의 원소들 뭐 외울 필요도 없고요. 외우는 과학자들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주기율표를 해석하는 방법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뭔가 부담감을 살짝 내려놓고 주기율표 어떤 규칙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기율표의 첫 번째 규칙은요. 원자들이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 원자들의 번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매겼느냐? 바로 양성자의 수입니다. 우리 앞에서 원자의 종류마다 양성자 수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개수에 따라서 원자에 붙인 번호가 바로 원자번호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는 한 개이기 때문에 수소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헬륨에는 양성자가 두개 들어있어서 헬륨이 원자번호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번부터 현재 118번까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냥 순서대로만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나열을 하다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뭔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기를 반영해서 나타낸 표가 바로 주기율표거든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한 표가 바로 주기율표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번호 순서대로 배열은 하긴 하되, 두 번째로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한번더 묶은 것, 이것이 바로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의 가로줄이 뭐 주기라고 하고,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고 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 친구들 이것도 그냥 뭐 가로는 주기, 세로는 족 이러면 이렇게 외워버리면 머리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얘를 주기라고 하고, 왜 얘를 족이라고 하는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주기율표를 직접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기율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심지어는 여기 란탄암족과 액티늄족은 다 들어가 있지도 않고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나 많은데요. 자, 겁먹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우리 이거 당연하게도 외울 필요 없고요. 해석하는 방법만 우리 친구들 알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왼쪽 위에 써 있는 이 숫자가 바로 원자번호입니다. 자, 원자번호는 무엇을 기준으로 매긴다고 했었죠? 맞아요. 바로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매긴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 수가 1개, 헬륨은 양성자 수가 2개부터 해서 118개가 있는 데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1번부터 2번,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번호 순으로 일단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그냥 얘네들을 번호 순으로 일렬로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어떤 순간이 되면은 줄을 잘라가지고 다음 줄로 가지고 오죠. 그리고 또 배열을 쭉 하다가 또 한번 자르고 짜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과학자들이 줄을 나누었냐면, 뭔가 이렇게 쭉 어떤 성질들이 보이다가, 계속해서 어떤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주기별로 자른 것이 바로 이런 가로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줄이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줄들을 바로 주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해서 지금 현재 1주기부터 7주기까지 나와 있는 것이 주기율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굳이 잘라가지고 새로운 줄에 갖다 붙였느냐? 바로 같은 세로 줄끼리 있는 애들끼리 비슷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따라서 이 세로 줄을 우리 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세로 줄에 있는 원소들끼리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할때이 족자가 우리 무리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크루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크루가 바로 족이고 이 세로 줄에 있는 애들끼리 비슷한 것이구나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탐구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비슷한 성질이 반복이 될까? 자, 그걸 설명을 하려면요. 사실 전자의 배치에 대해서 우리 되게 깊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자의 배치에 따라서 이렇게 주기적인 패턴이 나타나가지고 주기율표를 정리를 한 것인데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깊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내용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배우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아, 이 전자의 배치 때문에 비슷한 특성이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정리했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다음에 이제 이온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전자의 배치에 대한 내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기율표는 이 전자의 배치의 특성상 이렇게 비슷한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세로 줄, 이 조끼리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들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선생님이 이거 외울 필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화학을 공부할 때요 아주 일부는 암기를 해두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 선생님, 방금 말씀이랑 전혀 다른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이 이거를 당연히 다 외울 수는 없고 간단하게 줄여서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면 좋은 이 주기율표를 선생님이 한번 제시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3족부터요. 12족까지의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전이 원소라 그래서 성질이 왔다 갔다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외도 많고 패턴이 잘안 맞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얘네들 다 날려버릴 거예요. 다 날려버릴 거고, 그럼 좀 간단해지죠? 그리고 1번부터 118번까지 볼 필요도 없고, 딱 20번까지만 알아두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만 따로 잘라가지고 선생님이 만들어 온 주기율표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족으로는 1족, 2족, 그 다음에 3족부터 12족까지는 잘랐으니까 13족, 14족부터 해서 18족까지 이렇게 나타낸 표가 바로, 이렇게 이 20번까지 나타낸 주기율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들은 좀 순서대로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자, 그런데 또 그냥 외우라고 하고 선생님 나 몰라라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좀 기억하기 쉬운 암기 팁을 좀 주려고 합니다. 유치합니다. 모든 암기법이 그렇듯 유치하지만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잘 남을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 써있는 이 원소 기호들의 그 소리나는 대로 좀 연상을 할수 있도록 암기법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자, 일단 웃습니다. 웃고 시작해요. 흐흐. 일단 웃어요. 흐흐. H를 연상하면서 떠올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밥 많이 먹으면 여러분들 배 어떻게 되세요? 높게 솟아오르죠? 자, 그걸 보고 친구가 놀린 겁니다. 네 배. 벌써 높은 애. 높게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높은 애. 그리고 나만 알지? 그리고 펩시콜라. 이렇게 콜라 하고 이제 콜라 마시면 어떤 소리가 나요? 크, 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둘다 칼륨과 칼슘이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해서요. 좀 연상을 하라고 크, 캬로 구분을 해서 썼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 정확한 원소의 이름 따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지만은 좀 암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법도 제시를 해 봤고요. 정확한 명칭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까지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우리 한국말로 안 적어 놨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거 게시판에서 다운 받아 가지고 스스로 한번 적어 보시고 빈칸 종이도 다운 받으셔 가지고 안 보고 적어 보는 연습 몇 번만 하시면요. 또 충분히 적응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나타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세로 줄에 있는 족들끼리 비슷한 원소가 이렇게 묶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유를 하자면은 서로 다른 성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따지면 18민족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민족의 특성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느냐? 다행히 그렇지는 않고요. 아주 대표적인 이 1족 원소들하고 그리고 18족 원소들의 특징 딱한 가지
혹은 많아봤자 두 가지 정도가 교과서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특징 한두 가지 정도만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 1족 원소들 보시면요. 약간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했어요. 이 색깔이 뭐냐면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금속 원소들이고요.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은 비금속 원소들을 선생님이 표시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1족 원소 중에서도 비금속 원소인 수소를 빼고요. 이 리튬, 나트륨, 칼륨은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8족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헬륨, 네온, 아르곤은 서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족 원소, 가족 원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은 족 원소를 동족 원소라고 부를 건데, 이러한 동족 원소들끼리 바로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줄에 있는 이 족들을 동족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족 원소들이죠.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은요, 1족 원소들인데요. 얘네들에게 붙이는 별명이 있어요. 바로 알칼리 금속입니다. 물과 만나면 이제 물이 알칼리 성분으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물과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굉장히 작은 리튬이나 나트륨 칼륨 조각을 넣으면요. 막뻥 터지면서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친구들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서 동영상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활발하게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거를 뭐 성격으로 비유를 하자면요. 주변 원소들하고 굉장히 반응을 좋아하고요. 특히 물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뭔가 활발하게 뭐 반응성을 보이는 이런 성격으로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8족 원소들이죠. 헬륨, 네온, 아르곤. 자, 이 18족 원소들에게도 별명이 붙는데요. 바로 비활성 기체입니다. 말 그대로 활성이 되지 않은 기체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 원소들은 화학적으로 안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원소들하고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홀로 잘 지냅니다. 그래서 홀로 그냥 원자 상태로 떠다니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 되게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성격으로 또 비유를 하자면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거나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성격으로 비유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기율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동족 원소란 무엇이며 1족, 18족 원소들은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초탐구 문제 풀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그림은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각 부분의 명칭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운데에 있는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B는요, 원자핵입니다. 자, 이 원자핵을 크게 다시 또 쪼개보면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을 띠고 있는 중성자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원자핵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굉장히 질량이 작은 입자, 바로 전자라고 이름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볼게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원자핵 주변을 운동하는 것. 마이너스 전하를 띈 것은 A입니다. 전자죠. 그리고 2번.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인데 그중에서도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는요. 바로 C와 D 중에서 전하를 띠지 않고 있는 D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3번.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하를 띤 입자, 그리고 띠지 않은 입자까지 함께 묶어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 바로 비원자핵이었습니다. 자, 그럼 7번 볼게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원자는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모두 같아요. 그래서 총 플러스 전하량과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었죠. 맞는 설명입니다. 2번, 모든 원자는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같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1개부터 118개까지 모두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 번호를 붙여서 1번부터 18번까지 정리한 주기율표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따라서 모두 다르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3번, 원자는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량보다 클까요?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크다면 정기적으로 중성을 띌 수가 없겠죠. 이 둘은 언제나 같은 상태여야 중성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주기율표에서 18족 원소들은요, 우리 비활성 기체라고 했었는데요. 물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나요? 아니요, 거의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족 원소들에 대한 설명이었죠. 2번, 주기율표는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한 표,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한 표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성질이 비슷한 리튬, 나트륨, 칼륨은요, 주기율표에서 같은 세로줄에 위치했어요. 우리 특히나 1족에서 볼수 있었던 알칼리 금속들이었죠.

물을 좋아하고 이런 외향적인 성격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8쪽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 원소들은 원자 자체로 그냥 이미 너무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 하지 않고 홀로 존재하는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격으로 따지면 좀 내향적이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잘 교류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성격으로 빗대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기율표 성격 유형에 의하면 선생님은요? 네, 정답은 네, 바로 1쪽이었습니다. 네, 1쪽 알칼리 금속 유형은 외향적이고 친구와 함께하는 거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데 사실 선생님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성격 유형은 1쪽 유형이다. 이렇게 답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성격 유형 이야기할 때 MBTI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기율표 성격 유형으로 한번 얘기를 해서 인기를 사로잡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 영어. 자, 오늘은 240강. 자, 금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은 저랑 이제 어휘 공부하시는 그런 날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식당과 상점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자, 그런 기본 어휘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식당과 상점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단어 공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퀴즈로 하고 그 다음에 배웠던 문장들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는 과정 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shelf라고 하는 단어. 식당이나 상점에서 많이 들으시나요? 예, 그럴 것 같아요. shelf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은 영영사전의 정의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lat이라고 하면 평평한 그런 뜻이죠. 평평한 판때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때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is attached. 관계대명사절이네요. attach는 자, 붙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바로 수동태니까 뒤쪽에는 부사구가 나와 있고요. wall, 벽에 붙어 있는 것이고 자, 혹은 frame, 틀에 붙어 있습니다. window frame이라고 하면 창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벽이나 틀 따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etc는 기타 등등의 뜻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관계대명사절이 하나 더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러하고 이러한 평평한 널빤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벽이나 틀 따위에 부착되어 있는 평평한 자, 그 다음에 그 널빤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on which. 관계대명사 앞에 on이 나와 있다는 건 이 on이 원래

맨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끌려 나온 거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앞쪽에 flatboard를 하나의 위치 및 장소로 보신다면 where로 바꿔 쓰셔도 되는 자, 그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점도 이제는 긴 설명 없이 충분히 이해를 잘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게요. Objects는 물건이고요. Can be placed. 또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놓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놓여질 수 있는 그런 널빤지를 말한다.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선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반 혹은 실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하면 보통 F로 끝나는 단어는 복수형을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돼요. 마지막을 V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S를 붙이죠. 그래서 shelf의 복수형은 shelves.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깔끔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helf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예문 한번 볼까요? 자, 맨 앞에 주어가 나왔는데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된 형용사 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책이 The book I wanted. 그 다음에 was, 있었어요. 이건 일형식 동사로 쓰인 비동사네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On the top shelf.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꼭대기 선반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마무리 지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단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rare인데요. 요 단어는 그 최근에, 중학생 정도쯤 되면 오히려 되게 익숙한 그런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많이 하시고 혹은 컴퓨터로 게임도 많이 하시는데 아이템 중에 무슨 레어 아이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rare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께 비교적 친숙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골라봤습니다. 자, rare의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common, 일반적이지 않다. frequent는 잦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not frequent라고 하면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의는 무엇입니까? very unusual. usual이 평상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뜨문뜨문하게 매우 자, 비일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형용사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드문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자, rare items라고 하면 굉장히 뜨문뜨문 나오는 그런 아이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물고 희귀한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자, 정의는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한번 활용 한번 해보셔야죠. 자, 한번 해볼게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Korean cars. 한국 차량들이 어떻다? Very reliable. 자, able은 뭐뭐뭐 할수 있는이고요. rely는 우리 공부했잖아요. 물론 y가 i로 바뀌긴 했지만 rely는 의존하다예요. 따라서 able이 붙었으니까 의존할 만한, 의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형용사입니다. reliable은 믿을 만한, 의존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한국 차량들은 매우 믿을 만합니다. 자, and 그리고 말이에요. breakdowns 고장의 뜻입니다. are rare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2번도 마무리가 다 됐네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freezer. 자, freeze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자, freeze라고 하는 단어가 얼다, 얼리다 혹은 명사로도 써요. 그래서 뭔가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 자, 딱 고정돼 있어. 얼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지금 er이 붙었어요. 물론 이제 e로 끝났기 때문에 er이 붙진 않았고 r만 붙었습니다. 그럼 기계 내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얼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뭘까요? device는 장치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room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 방의 뜻도 있지만요. 공간의 뜻이에요. 빈 공간을 room이라고 하고요. 그빈 공간 중에 자, 우리가 잠도 자고 하는 요런 방을 우리가 또 룸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어원 자체는 빈 공간입니다. 어떤 장치 혹은 빈 공간인데요. 자, 그 공간의 목적이 뭐예요? freezing foods가 되겠어요. 자, 타동사의 ing니까 뒤에 목적어가 왔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음식을 얼리기 위한 그런 공간과 그런 장치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혹은 어떻습니까? keeping은 요게 A이고 요게 B겠죠. 뭘 하기 위한? 오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for는 뭐예요? 바로 foods가 되겠습니다. 음식이 frozen. frozen이 자, freeze에 자, freeze, froze, frozen 이렇게 되죠. 3단 변화가. 자, 그래서 PP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스스로 얼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 냉동된 상태로 음식을 냉동된 상태로 보관하기 위한 그런 장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한국말로 여러분들 냉동고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같이 알아두셔야 될 단어 기억하시죠? 앞쪽에서 이미 어휘 시간에 다루었던 단어입니다. refrigerator and fridge 라고 하면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와 대비해서 한 묶음으로 자, 함께 알아두시면 유익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거는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시면 이제 3번도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예문으로 이동할게요. I set the freezer at maximu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내가 freezer를 set했다. 이런 얘기예요. set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두다, 놓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freezer를 어떤 상태? maximum의 상태에 두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냉동고를 강하게 우리가 설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set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설정하다의 의미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람 클락을 뭐 세팅했다. 그죠? 알람식에 세팅했어. set라고 하는 단어에 그래서 두다 어떤 특정 지점에 두다 놓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설정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set는 번역을 하자면 냉동고를 아주 맥시멈의 상태로 설정을 했어요. 근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to 이하하기 위해서 설정한 거예요. make ice. 얼음 만들라고요. 자, 근데 그 얼음을 왜 만들어요? 피크닉을 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혹은 요 for 이하는 바로 앞에 있는 ice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어로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피크닉을 위한 얼음. 이렇게 여러분들 번역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속에서 자, freezer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 한번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 보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마무리를 지어 볼까 합니다. 자, 4번은 recommend인데요. 자, recommend는 식당과 상점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자, 그런 단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정의가 뭘까요? 바로 말하는 건데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 is good, 되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deserves는 뭐뭐 할 가치가 있다의 뜻이고요. 자, to be chosen. 선택될 가치가 있어요. 되게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추천하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recommend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별표를 드릴 수 있으면 100만 개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단어니까 혹시라도 몰랐던 학생들이 있으시면 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갈게요. 추천하는 건데요. I can recommend the chef's dish of the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셰프는 뭐 요즘에 워낙에 많이 쓰는 자, 그런 단어인데 이것도 식당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리사가 되겠죠. 주방장이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합니다. 저는요, 주방장님의 요리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sh라고 하는 단어에는 접시의 뜻도 있지만 접시에 담겨진 음식의 뜻으로도 현대 영어에서 너무 많이 쓰이죠. 그런데, 자, 셰프의 음식인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뒤쪽에서 수식하잖아요. of the day. 오늘의 주방장 요리. 이게 직역이고요. 자, 우리 보통 이제 그 chef's dish of the day라고 하면 주방장 특선 요리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I can recommend the chef's dish of the da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주방장 특선 요리를 저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당과 상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어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는 일단 발음이 diverse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diverse라고 읽기도 합니다.

0: 자, 그래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diverse, diverse가 둘 다 가능하니까 자, 요 발음 일단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께 좀 생소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오히려 various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친숙할 거예요. various가 다양한의 뜻이죠? 자, 그래서 diverse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영영사전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including,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many different types. 자, 많은 다른 타입들. 그죠? 자, 누구? 사람과 사물이 되겠습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양한 타입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diverse는 다양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고요. 자, 동의어로 여러분들 various를 함께 알아두시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자, 저 단어 잘 모르셨던 학생들은 잘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iverse products offer consumers various choic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offer는 수요 동사니까 이하의 목적어를 두개 취하고 있습니다. 자, consumer는 뭐라 그랬죠? 소비자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various choices가 있으니까 자, 다양한 선택을, 다양한 상품이 고객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오늘 다섯 개의 단어 여러분들하고 살펴봤는데요. 식당하고 상점에서 우리가 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었으니까 잘 익혀두시면 좋겠고, 저희 이제 2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퀴즈 하시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정리할 건데요.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Rare는 뭐죠? 뭔가 드문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5번으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freezer. 자, 이거는 얼리다에 알이 붙었다 그랬어요. 자, 냉동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diverse 혹은 diverse라고 했는데요. 자, various라고 하는 의미. 방금 배웠으니까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양한의 의미가 되겠고요. shelf는 선반, 그 다음에 recommend는 추천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잘 하셨죠? 자, 그렇게 잘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자동차는 매우 믿을만하고 고장이 드물다. 우리가 원하는 단어는 드문 거예요. 자, 고장은 breakdowns라고 했고요. breakdowns are 어떨까요? 자, rar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정답은 rare. 이렇게 여러분들 잘 쓰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다양한 상품들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양한 상품은 여기에 여러분들 정답을 various로 쓰셔도 뭐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배운 단어를 저희는 이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요. 자, various보다는 diverse 혹은 diverse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consumers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나를 드리면 우리가 보통 물건 사는 사람은 소비자라고도 하고 고객이라고도 하잖아요. 보통 요거는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요. 요거는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자, consumer라고 하면 자, 소비자의 의미고요. 고객은 뭐예요, 여러분들? 자, 고객은 customer.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 customer라고 하는 단어도 지문 안에서 보실 수 있고, consumer도 볼수 있으나, consumer가 조금 딱딱한 단어입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자, 해야 될 내용들 다 정리가 됐어요. 자, 이제 뭐 하셔야 되죠? 예,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Shelf, shelf. The book I wanted was on the top shelf. Rare, rare. In general, Korean cars are very reliable and breakdowns are rare. Freezer. Freezer. I set the freezer at maximum to make ice for the picnic.

0: Recommend. Recommend. I can recommend the chef's dish of the day. Diverse. Diverse. Diverse products offer consumers various choices.
1: 자, 여러분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돌에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돌을 디딤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걸림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 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한 단계 더 도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종교.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신의 존재를 믿으며 자신들의 종교를 갖고 살아간다.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으며 인간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온 종교. 오늘날의 종교는 정치 경제는 물론 문화를 공유하는 한 사회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종교는 어떻게 탄생되고 어떻게 시작됐을까? 종교의 시선으로 보는 역사, 그리고 사회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는 시간.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식 신부입니다. 저는 현재 성공회 대학교에서 이제 종교학과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과 종교, 종교와 세상이라는 이제 큰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한 네 번 정도 그 종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오늘날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그리고 이제 사회 그리고 문화 그리고 국가 그런가 하면은 뭐 또 전쟁 아주 다양한 그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고 또 알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많은 거를 제가 종합적으로 다 정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테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 네 개 정도를 잡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야가 전공 분야가 이제 신학이기 때문에 주로 그리스도교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그리스도교의 생각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서 한번 이야기를 확대시켜 보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교라는 거는 언제 탄생을 어떻게 탄생을 하고 세계화되고 보편화되는가 그 얘기를 좀 그리스도교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처음에 생긴 건 지금부터 한 2000년 정도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처음에 생길 때 그리스도교가 이게 종교적으로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아주 뭐랄까요? 황무지 같은 데서 생긴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무에서 생긴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라는 종교 환경 안에서 생겨나온 거지요. 그러면 유대교는 어떤가? 유대교에 대한 특징을 그러니까 지금의 유대교라기보다는 2000년 전에 유대교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유대교는 어떻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거든요. 오늘날에는 이제 보통 이제 오리엔트 지역, 지금 뭐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쪽, 이스라엘이 있는 그쪽을 오리엔트 지역. 또 이제 동방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집트라든가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아주 거대한 문화권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권이 갖고 있었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법으로 통치를 한다라는 거죠. 국가를 법으로 통치를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역시 법치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뭐 잘들 아시겠지만은 이거를 하면 된다. 이걸 해도 된다. 이걸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갖고 있는 것은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를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법을 따질 때는 정말은 뭐 형사법이라든가 민사법으로 실제로 사회 질서를 교란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 고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갖고 있었던 말하자면 율법이라는 것은 비단 사람들의 어떤 뭐 이제 법적인 문제, 오늘날의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종교라든가 경제라든가 아니면 사회 구성체 아니면 사회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이제 그 이제 율법으로 통제를 하고 지켰던 거죠. 그래서 그게 모두 그 당시에 율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한 613가지로 정리한다고 정리한 게 613가지가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365가지는 뭐뭐를 하지 마라 하는 금령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 365가지를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율법이 중심이 된 법치국가였는데 그 율법이 사회 전반에 다 관여를 했다. 그래서 굉장히 살기 힘들었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율법이 따라서 사람들이 계층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죄인,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의인과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 거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죄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을 율법에서 어떻게 규정해놨는가? 그 부분이 재미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처음에는 그 직업상의 죄인이 있습니다. 직업상의 죄인은 뭐냐 하면은 뭐 이를테면 저런 거죠. 백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창녀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아주 그 당시에 그 가죽 제품을 만들 때는 굉장히 험한 일이었거든요. 가죽 제품을 만든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의사, 의사도 그 당시에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똥수거꾼이 있어요. 개똥수거꾼. 그럼 여러분 중에는 개똥을 약에 쓰려고 그 수거를 했느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개똥은 연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게 또 이제

태어나자마자, 말하자면 출생을 기준으로 그 죄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장애인들은 죄인으로 취급을 했고, 그리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인류의 반 여성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계급을 나누다 보면은 어떤 특징이 생기냐 하면은, 의인 계급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죄인 계급이 점점 많아질수록 의인이 더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많은 죄인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또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행위를 하기 위해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거기에 순례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있냐면 순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될, 예루살렘의 그 성지니까 거기에 가고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될 의무가 있었죠. 그래서 언제 가느냐 하면은 유월절에 가고, 유월절에서 50일 지나서 오순절에 가고, 또 초막절, 이세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할 그런 이제 순례를 가서 의무가 있었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 모세가 가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죽음의 신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다들, 마지들을 싹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게 됩니다.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죽음의 신이 이렇게 싹 뛰어넘는다. 그래갖고 그걸 보통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월절이라 그러면 잘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6월 며칠이냐? 자꾸 물어봐서 저는 유월절이라는 말보다는 과월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과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초막절이 있고, 그리고 오순절. 이 세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순례를 하고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무를 지키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 우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돈이 필요하죠. 제물을 바쳐야 되니까. 그리고 그에 합당한 말하자면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종교적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열패감에 그리고 좌절감에 쌓여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말하자면 모든 사람한테 구원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들을 불러놓고 너희들도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은 비록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단순하게 그냥 회개만 하고 그리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한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걸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순례를 꼭 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데서 새로운 구원 원칙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돈과 노력과 시간 그런 아주 불편한 그런 거 아니라 자신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새로운 말하자면 기준을 제시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유를 준 거죠. 율법에서의 자유, 제사에서의 자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사랑만 실천하면 되지 구태의연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아주 전통적인 계급주의적인 사고, 계급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아주 위대한 하나의 신의 한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해서 아주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는 미래에 율법을 잘 지켜서 어느 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들한테 구원을 받는 그런 길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모두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현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인으로서의 부담감, 죄인으로서의 굴레, 이런 거를 벗는 해방의 가르침, 그리고 현재 누리는 자유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암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유대교에 쩌들어 살던 그런 이제 그 이대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가치로 다가선 거죠. 그것이 굉장히 새로운 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주변 세계에서 여쭉은 아주 새로운 거다. 그리고 저게 정말 멋있다. 이런 느낌을 줬던 것이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여러분은 다 내게로 오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시오. 나는 온유하고 마음으로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쉬임을 얻을 것입니다. 사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라고 해서 거저 주어지는 구원, 믿기만 하고 회개만 하면 거저지는 구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 같은 거를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가르침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이 이제 아시기에 이게 그리스도교가 그럼 이스라엘에서 생겼는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느냐? 뭐 그리스도인들을 따지자면은 이제 가장 큰 교단이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개신교, 개신교를 이리저리 합치면 한 3, 4억 되고요. 제가 속한 성공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확산이 되는가 그 얘기죠. 원래 구약 성서에서는 그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 또는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하느님이 시족이라든가 아니면은 부족에 이제 속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족신, 부족신에 가까웠죠. 그래서 구약성서의 아주 위대한 인물, 구약성서의 뭐 유대인들도 조상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인들도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느님이 아브라함한테 나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내 선조들의 하느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는 말을, 이건 참 모세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여길 보면은 여기는 아브라함이라는 씨족,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씨족,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야곱의 하느님, 그런 식으로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크더라도 부족을 지켜주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40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빠져나올 때, 그때 빠져나올 때 이제 인도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갖고 인도에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 가거든요. 40년 정도 이제 광야에 있으면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여기저기서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올 때 이제 하느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서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새 계약을 지키면 너희야말로 문민족 가운데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출애굽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느님이 이제 부족신, 시족신에서 민족신으로 말하자면 격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 이스라엘에서 처음에는 부족 동맹체였어요. 그러다가 뭐 다윗이라든가 아니면 솔로몬 같은 왕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새로운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그 하느님이 국가신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갖고 있는 아주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시족신에서 부족신, 그리고 민족신, 국가신으로 말하자면 계속 승급을 한 거죠. 하지만은 세계신이 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선민의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은 국물도 없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받는다는 선민의식. 그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가슴 깊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사고 방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에서 아주 뭐랄까요?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이라는 2000년 전에 있었던 말하자면은 전도사, 선교사 그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유대교에서 갖고 있던 선민 의식을 바닥부터 뒤집는 그런 새로운 전향적이고 아주 획기적인 사고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믿었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이로 인정해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이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는 민족적인 기준으로 구원을 좌우하는 기준을 삼았던 방면에 이제는 민족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하느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의로운 이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그래서 민족 중심의 하느님 신앙을 극복하고 보편성을 가진 세계 신으로서의 하느님을 이제 확대를 시킨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시족신, 부족신, 민족신, 국가신이었다가 세계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신앙을 말하자면 세계화시켰다. 보편성을 가진 세계 신으로 하느님을 격상을 시켰다.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교가 갖고 있었던,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말하자면은 장애, 아니 좀 걸림돌, 그걸 이제 떨쳐버리고 세계화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교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종교의 보편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변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생성하고 발전해 가다가 결국은 뭐 소멸되는 경우도 있죠. 뭐꼭 소멸이 되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긴 하지만은. 그래서 어떤 종교라도 시작을 할때그 기원을 따져보면은 무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변에 종교적인 제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요. 여건이나 환경을 겨냥해서 새로운 가치를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뭐잘 아시지만 이슬람의 경전이 그 꾸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꾸란, 뭐 코란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발음은 꾸르안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함마드가 AD 7세기경이죠. AD 7세기경에 동굴에 가서 천사 가브리엘한테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한 책을 우리가 이제 꾸르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꾸르안 3장 6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도 아니며 그리스도인은 더욱 아니다. 그는 단지 유일신에 대한 철저한 숭배자이며 위대한 무슬림, 곧 신의 동방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유대교라든가 그리스도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느님이다. 하느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성령도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신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슬람에서는 그리스도교는 다신교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주변의 종교 환경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게 원래 주어졌던 계시가 세월이 지나면서 부패가 됐다. 내가 이제 새롭게 계시를 제시하겠다라고 해서 말하자면은 그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가치 있는 계시란 자기네들 종교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주장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궁극적인 가르침이 되고 이제 추종자들한테 강력한 믿음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7대 종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7대 종교 뭐가 있는데 뭐 유교나 뭐 유교나 아니면 불교도 포함해서 7대 종교가 있는데 그런 7대 종교를 보면은 그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종교가 나올 때는 주변의 종교 환경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면서 나오고 그 종교를 처음에 창시한 사람들이 있고 종교를 창시한 뭐 예수나 아니면은 붓다나 아니면은 이슬람이니까 이제 무함마드나 아니면 공자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로

0: 로부터 아주 밀접한 관계였던 추종대학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 일반 그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린 말씀은 이 새로운 가치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 초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대교에서는 철저히 계급사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다. 의인은 구원받고 죄인은 구원 못 받는다라는 그런 사회에서 예수가 등장해서 아, 이제 이때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전향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는 그 전에 있던 말하자면 힌두교. 힌두교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철저히 계급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 같은 거. 거기에 대해서 부다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라도 자기가 도를 닦고 성실하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계급주의 사고방식을 타파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함마드가. 거기도 이제 당연히 뭐그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서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알라가 사랑한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나 저기 뭐 유대교나 아니면은 그리스도교나 이슬람이라는 것이 다한 뿌리에서 나왔다 하는 거는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같은 하느님을 모시지요. 근데 이제 이슬람에서는 그 하느님을 두고 알라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스도교에서 유대교가 갖고 있는 계급적인 사고방식을 극복을 했다. 아니면은 불교에서 또 똑같다. 그리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사이에서 계급을 남겨놓고 계층을 남겨놓고 했던 그런 사고방식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시함으로 해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혁명적인 사고방식들이죠. 그런 혁명적인 사고방식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제시를 한 것이고, 그래서 아주 큰 종교들에는 그런 위대한 말하자면 사고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7대 종교를 보면은 아주 철학적으로 깊은 사고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 본뜻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종교가 갖고 있는 보여주고자 하는 무엇인 거니? 말하자면 보편성입니다.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라도 제외되지 않은 그런 보편성에 기반을 해서 종교가 생겼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그 종교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어디서 생긴다 이런 건 없고 기존에 있었던 종교 환경에서 등장하고 종교 환경에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면서 그 종교가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종교가 많은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공감을 얻으면서 보편화되고 세계화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첫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하느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린 구원의 길 율법.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생각한 유대인들. 압박 속에 살던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그리스도교. 언제 어디서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에 사람들은 열광했고, 마침내 세계 최대의 종교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위대한 종교들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누구든 믿음만 있다면 고통과 악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정신적 공허함과 가치 혼돈으로 위안이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종교. 그 힘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 온데 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종교.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신의 존재를 믿으며 자신들의 종교를 갖고 살아간다.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으며 인간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온 종교. 오늘날의 종교는 정치 경제는 물론 문화를 공유하는 한 사회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 반대로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문화는 물론 역사의 향방도 달라졌다. 한 나라에 있어 종교는 어떤 존재인가? 종교와 국가, 그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희 신부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성공회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가 종교와 세상, 그리고 세상과 종교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이제 종교와 관련된 주제들을 네 가지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특별히 우리한테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그런 주제들을 좀 택해봤습니다. 오늘은 종교와 국가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제가 종교와 국가라는 제목을 잡았는가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 국가들이 대체로 종교를 말하자면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종교와 국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에 보면은 하느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를 한자로 하면은 신국이 됩니다. 신국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로부터 하느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건 아주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말을, 특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하늘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나라는 우리말로 옮기면 천국이 되지 않습니까? 나라 국 대신에 집당자를 쓰면 천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말하자면 천당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느님의 나라라는 건 이제 헬라어로, 그러니까 AD 주전 2세기에서 주후 2세기 정도에 사용되었던 그 당시의 그리스 말을 보통 우리가 헬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가 썼던 그 헬라어와는 그 그리스 말이 좀 발전된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서 보면은 바실레야 투 테우라고 합니다. 바실레야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바실리우스, 즉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이거를 하느님의 나라. 투 테우는 하느님이 하느님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이 바실레야 투 테우인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공간적으로 봐서 하느님이 다스리는 어떤 지역, 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하느님의 다스림으로 볼 것인가? 하느님의 통치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원을 찾으면은 구약성서나 유대교 전통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 보면은 흔히 하느님을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하느님은 초월적인 존재 아닙니까? 초월적인 존재를 인간의 지력으로, 인간의 이해로 하느님을 완벽하게 설명한다. 그거 불가능하죠. 초월을 어떻게 인간의 그 지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을 인격신으로 부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뭐 질투를 한다, 이제 뭐 군의 장군으로서 우리를 이끈다,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는 거는 하느님에 대한 인격적인 인격신으로서 하느님을 묘사를 하는 거죠. 하나의 은유지요. 그렇죠? 하느님을 그렇게 하느님이 하고 인간하고 똑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느님을 왕으로 본다고 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은유로서 하느님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왕으로 한번 이해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스도교에서 잘 하는 말 중에 하느님을 아버지로 비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면은 역시 그것도 인간이 갖고 있는 은유, 인간의 이해 범위 안에서 하느님을 인격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전통이 어디 있느냐. 구약성서나 유대교에서 그 전통을 찾을 수 있고, 구약성서에서는 흔히 하느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하느님이 다스리는 땅, 어떤 공간이 있다. 하느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 나의 왕으로 섬긴다. 라고 하면 역시 하느님의 다스림에 그 강조점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제가 뭐 한국에 살지만 내가 하느님을 열심히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 그러면 저는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왕으로 섬긴다.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 그러니까 어느 장소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천당이 어디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보다는 하느님의 다스림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내가 왕으로 섬긴다? 그러면 뭐 당연히 그거는 하느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보통 이제 주의 기도문에 보면은 하느님 나라가
오소서라고 하지 내가 갑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나라가 여기 와라.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통치를 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림의 강조점이 있다. 뭐 제가 그런 거를 잘 표현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야훼께 돌려드려라. 그 이름이 지니는 영광 야훼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빛 부르신 야훼께 머리를 조아리라. 야훼 거센 물결 위에 옥좌를 잡으시고 영원한 왕위를 차지하셨다. 야훼의 백성들아 그에게서 힘을 얻고 축복받아 평화를 누리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말고도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하느님을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를 통치 이데올로기, 통치 이념으로 사용한 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뭐 이집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도 파라오를 신의 아들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 대표적인 예가 또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 숭배라는 것이 있어요. 황제 숭배를 제가 좀 써보겠습니다. 황제 숭배라는 것을 이제 보통 독일어로 카이저 쿨트라고 합니다. 카이저 쿨트. 그러니까 황제의 제의가 되는 거죠. 카이저 쿨트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제 로마 제국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고 그 모든 신들의 권위라든가 그 신들의 그러니까 각 민족이 갖고 있는 종교를 다 인정을 했어요. 로마 제국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난맥상이야.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 모든 종교를 다 지켜도 좋은데 거기다가 덤으로 하나를 꼭 지켜라. 그게 바로 카이저 쿨트, 황제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 이러면 굉장히 나라를 통치하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건 원래는 이제 알렉산더가 동방원정 때 배워온 건긴 하지만 어쨌든 로마는 그 알렉산더의 뒤를 잇는 국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황제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다. 국민을 다스릴 때 이제부터는 신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처음의 시작은 누구냐 하면은 이제 기원전 48년에 케사르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뭐 영어를 따서 시저라고 하는데 케사르가 적당하죠. 이 케사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뭐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블루투스 넘어져도 뭐 이런 게 이제 케사르에서 우리가 아는 거죠. 케사르가 이제 기원전 48년에 자기가 갑자기 종신통령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종신통령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딕타토아입니다. 딕타토르가 되는 거죠. 그럼 딕타토르 여러분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아 이게 독재자를 얘기하는 거구나. 사실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 제국에서는 여러 가지 관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직 중에 하나가 바로 딕타토아입니다. 딕타토아는 우리말로 하자면 비상대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가 아주 굉장한 위기에 빠졌을 때 어느 한 사람한테 모든 권력을 다 주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러 대 권력을 갖고 있으면은 그 비상시국을 탈출하기 힘드니까 다만 이 사람이 그걸 갖고 계속 권력을 휘두르면 독재국가가 되잖아요. 로마는 공화정으로 이루어졌던 나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이 종신통령, 딕타토어를 6개월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만 비상대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케사르가 딱 보니까 나라를 장악하고 나니까 야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딕타토어가 되면서 이거를 자기가 종신통령으로 바꿔버렸어요. 종신통령으로 바꾸니까 로마에 있는 귀족들이 아 이래선 곤란하다라고 해서 케사르를 살해하지 않습니까? 정점에 올라서 케사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에페소의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민의 인간의 생명을 위해 오신 구세주라고 케사르를 추켜 세웠던 거죠. 그리고 케사르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 원로원에서 이제 공화정이니까 원로원에서 공식적으로 케사르한테 신성을 부여했습니다. 그걸 보통 디부스 율리우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디부스 신성한 율리우스다. 그러니까 율리우스 케사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왕궁 외에도 또 하나 이제 완전히 그 파티를 하는 그런 왕궁이 있었어요. 거기 뭐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이렇게 큰 돔을 지어놓고 그 밖에 또 돔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구멍을 내놓고 밖에다가는 별, 달 이런 거를 해놓고 밖에서 노예들이 빙빙 돌리죠. 그러면 그 파티장에서 딱 보면은 아, 현체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가 이제 시간이 다 됐다. 파티를 하다가 몇 시간쯤 지나면 꼭 나와서 이렇게 자기가 음악이신 앞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파티에 초대받은 여성들 중에는 일부러 배에다가 베개를 이제 집어넣고 가는 여성이 있대요. 그래서 네로가 이제 파티를 시작해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애기가 나올 것 같다. 이래야 그 빠져나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베스피아누스라고, 이제 유대 땅에 정보를 위해서 간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왜 갔느냐라고 하면은 그 파티 때 노래를 할 때마다 이 사람이 자꾸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 그래서 은퇴한 장군을 보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옛날이나 이전에 항상 이렇게 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유비통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미티아누스라는 이제 황제는 모든 공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신은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데우스 엣 도미누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제국 전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면은 아, 우리는 신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 그 지역마다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를 지키면서도 그 다음에 신의 신전, 그러니까 황제의 신전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뭐 이를테면은 뭐 제단에 술도 바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 국가라서 사람들의 종교를 못 지키게 한다. 이런 이제 불만이 많으니까 지켜라. 그 대신에 황제도 그 중에 하나 신 중에 하나 넣어줘라. 다신교 국가로서 그렇게 했던 거죠. 이런 것이 말하자면 로마 제국에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종교를 철저하게 활용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바실레아 2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제 카이저 쿨트, 황제 숭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치 이데올로기라고 이제 이름을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런 식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종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종교 국가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이 자신이 갖고 있는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시나이산에서 하느님과 유대인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맺을 때 하느님이 율법을 써서 주거든요. 돌판에다가 써서 줘요. 율법서와 관련돼서 하느님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의 궤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계약의 궤라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약의 궤를 누가 모시고 누가 갖고 있느냐가 바로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최초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통일을 하면서 그 계약의 궤를 헤브론에 있던 거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그 아들 솔로몬은 그 계약의 궤를 놓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성전, 아주 거창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대성전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계약의 궤를 모셔두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계약의 궤가 모셔진 예루살렘 대성전이 있고 그 앞에 그 전면에 솔로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실은 뭐다? 하느님이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궤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것이다. 계약의 궤를 모셔놓은 예루살렘 대성전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실 설명이다. 그래서 현실 정치라는 맥락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말하자면 통치 이데올로기, 집권 이데올로기화해서 이스라엘 왕조에서 통치 수단으로 이용된 거죠.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왕조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국가라는 거를 이제 공간적으로

한쪽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들도 이제 하늘 왕국이 있고 땅의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보통 관을 두 개를 씁니다. 하늘 파라오와 땅 파라오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관을 두 개를 씀으로 해서 자기가 하늘과 땅을 동시에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왕권이 보여주는 그런 거, 신성한 왕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황제 숭배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은 황제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호칭을 딱 보면은, 아, 이분이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를 통치하는 신이구나, 신의 아들이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호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서는 언제나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구원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전능자라는 호칭으로 붙여지고, 뭐 이를테면 황제가 우리 동네에 방문을 하신다. 또는 뭐 황제가 뭐 이를테면은 뭐 아들을 출산했다. 그런 경우 그거를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안겔리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그리스도교에서 사용하는 호칭 아니냐?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구원자, 소테르라고 그러고 판토크라토와 전능자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로마의 황제 숭배에서 사용하던 그 언어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이것이, 아,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황제 숭배의 아류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교를 세계화 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쪽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패턴으로 그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개신교는 한 250년, 카톨릭은 한 130년 됐는데 그때 돌아올 때도 한국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이제 말수 있는 사상들을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를테면 지극정성.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하면은 하늘도 감탄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 그런 맥락이 있어요. 너희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청하라 반드시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바로 내가 하느님한테 정성을 들이면 하느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리스도교가 내 소원 들어주는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리스도교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교는 보편적인 구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마치 말하자면 내 개인적인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토착화 신앙이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제가 뭐 기복 신앙을 나쁘다 좋다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은 2000년 전에도 황제 숭배에 갖고 있는 언어들을 그리스도교에서 차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크게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황제다, 왕이다. 자꾸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는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황제도 숭배하면 좋은데 그리스도교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들의 주님은 하느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만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 유명한 뭐 네로 황제의 박해라든가 이런 겁니다. 로마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실록이 있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서도 황제의 일을 있으면 그 황제가 했던 일들을 나중에 역사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날렌, 그러니까 이제 연대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 시대의 있었던 일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타키투스의 연대기 아마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보면은 15장 4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소문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반종교적인 성향으로 미움받던 이들을 기술적으로 고문할 것을 명령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 그 이름은 티베리오 황제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처형된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당시에 처벌되었던 그 사악한 미신은 다시 유대뿐 아니라 로마에까지 파고들어와 더럽고 사악한 것을 퍼뜨리며 자발적인 동요를 얻어냈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은 황제 숭배, 로마의 진

0: 질서를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종교라는 말이 religion이잖아요. 라틴어에서는 religio죠. 그래서 라틴어는 보통 이제 오가 들어가면 명사가 됩니다. 이 religio가 어느 동사에서냐면 relegere에서 왔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무엇을 묶다, 회수하다, 다시 훑어보다야 돼요. 세 번째 뜻이 중요합니다. 이 religio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자세하게 훑어서 정확하게 그 뜻을 파악한다.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렐리기오가 갖고 있는 역할은 뭐냐? 종교가 갖고 있는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게 말하자면 렐리기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의 질서를 깨게 되면 그건 반종교적이 되는 거죠. 그럼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악한 미신이라는 건 무엇을 사악하다고 불렀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육 을 사람 고기를 먹는 종교를 이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디오니소스 종교 같은 경우는 사람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 그러면은 뭐를 먹으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요. 이것은 나의 피요. 아마 여기서 카톨릭이나 개신교 교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말이 뭔지. 우리가 성찬례라는 걸 하거든요. 만찬례라는 걸 할 때 보면은 그때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건 무슨 소리냐. 이것들이 또 카니발리즘, 인육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실제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냥 포도주와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여서 사악한 것을 퍼뜨려서 자발적인 동료들을 얻어냈다. 그다음부터 박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그때 정확한 숫자는 뭐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로마의 이제 사형 방법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목을 잘라 죽이는 참수형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십자가형이 있죠. 그리스도교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했죠. 그리고서는 또 맹수형이 있습니다. 동물하고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하고 싸워야 되는 거, 사자나 그렇게 해서 죽이는 이런 잔인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죽였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죠. 여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반종교적이라는 내용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종교라는 거는 국가가 잘 되고 국가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를 해야 된다. 국가의 질서를 교란시키면 그건 종교라고 부르기 힘들다. 그래서 박해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경우 다 종교가 통치 이데올로기,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으로 사용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가의 주인을 국민으로 보는 그런 형태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불과 한 100년, 200년 전까지 해도 이런 식의 종교국가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런 종교국가를 찾기는 좀 힘들다. 예외적으로 이슬람에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찾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이스라엘의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그리스도교.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느님의 십계명에 따라 국가를 통치했고 하느님이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했다. 이처럼 종교는 많은 국가들의 통치 이념이 됐고 국가 권력에 이용되기도 했는데 때문에 종교는 때로 국민을 억압하기도 했고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오늘날의 종교는 권력자들의 소유물이 아니며 국가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를 찾은 지금,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우리에게 다양한 세계와 문화를 경험하는 긍정적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종교.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신의 존재를 믿으며 자신들의 종교를 갖고 살아간다.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으며 인간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온 종교. 오늘날의 종교는 정치 경제는 물론 문화를 공유하는 한 사회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 사랑과 평화, 자비를 외치는 종교. 하지만 현실은 세계 곳곳에서 신의 이름을 건 종교 전쟁이 있어 왔다. 종교가 만든 분쟁의 역사를 통해 종교의 이면을 생각해보는 시간.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식 신부입니다. 지금 성공회 대학에서 종교학과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큰 제목을 종교와 세상, 세상과 종교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교와 관련해서 오늘날 이런 거는 꼭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주제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세 번째가 종교와 전쟁입니다. 제가 종교와 전쟁이라고 꼽은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종교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할 정도로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테러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적절한 예를 들고 나서 이거를 또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평준화된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좀 확대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전쟁으로 할게 바로 유대 독립전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 국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국가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국가라는 게 지금의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딱 보면은 오른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왼쪽에 보면은 이집트, 그리고 로마 해서 여기 아주 대표적인 약소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한 번도 독립왕국을 해본 적이 없고 대체로 식민지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강대국에 끼어 있는 나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로마가 주전 63년에 그 유명한 폼페우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속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속주로 편입이 될때 그쪽 지역을 뭐라냐면 이름을 유대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아 속주가 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유일신이 섬기고 또 이제 자기네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로마의 황제 숭배를 너희도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예루살렘에 황제 성전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것이 그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가 제1차 유대 독립전쟁입니다. 요거는 네로 황제 시대에 있었죠. 그래서 제1차 유대 독립전쟁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당파들이 있었어요. 뭐 이를테면 뭐이 열혈당이 있었고, 열혈당은 보통 이제 자객당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자객당을 스카리옷이 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칼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자객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독립전쟁에서는 이 열혈당을 중심으로, 열혈당이 민족주의자들이죠. 근데 이제 로마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고, 칼 들고 다니면서 설치니까. 그리고 이제 바리사이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여러 파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독립이 돼서 야훼를 섬기는, 하느님을 섬기는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게 보통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이제 의기투합한 몇몇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로마라는 데는 정규군이 한 30만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군과 해군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아쉽게도 공군은 없었습니다. 아직 비행기가 안 나와서. 하여튼 육군과 해군이 있었는데 이게 막강한 말하자면 그 군대고 그리고 작전을 쓰고 그런 군대니까 이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1차 유대 독립 전쟁 때는 누가 왔냐면 베스피아누스라는 황제가 왔습니다. AD 68년에서 73년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서는. 그래서 베스피아누스 황제가 와서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런데 중간에 로마에서 정변이 생깁니다. 정변이 생기는 바람에 베스피아누스가 그 장군이 로마로 직접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변이 생기면 계속 암살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집트라는 곳을 딱 차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로마 제국 전체에서 곡창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차지하는 사람이 말하자면은 먹을 걸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로마로 돌아가면서 그 아들 티투스한테 나머지 일을 맡깁니다. 티투스가 작전을 쓴 거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씩, 그러니까 이제 과월절이죠. 유월절이기도 부르기도 하지만 과월절 때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인구가 보통 한 5만 명 되는데 그때는 25만 명, 굉장히 인구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과월절에 그 이제 출애굽 때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길을 터줬죠. 그런 다음에 이걸 딱 막았어요. 막으니까 25만 명이 거기에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한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봉쇄 작전을 쓴 거죠. 이제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저런 말도 나와요.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아이를 구워 먹는 엄마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랬더니 견디다 못하고 힘들 때 이제 70년에 로마군이 전면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그때 한 700명 정도의 아주 열혈 당원들이 빠져나가요. 마사다라는 언덕에 가서 그 요새입니다. 천연의 요새. 거기에서 버티죠. 4년 정도를 버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10여단을 보내는데 그 10여단이 이제 실바 장군이라고 말하자면 오늘날 따지면 아주 뭐 특공대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4년 동안 거기에 가서 포위를 한 상태에서 거기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아주 아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다만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마사다라는 게 언덕이거든요.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에 이제 먹을 거, 마실 거, 마을까지 딱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군인들이 여기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이러고 있다가 실바가 작전을 씁니다. 어떻게 작전을 썼냐면 여기다가 흙으로 언덕을 쌓았어요. 흙으로 언덕을 쌓아서 이제 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700몇 명의 사람들이 내일이면 로마군이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전멸을 할 것이다. 그래갖고 10명의 남자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자기들한테 자살을 했다. 그런 말이 이제 저기 뭐야, 그 역사가의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한테 졌어요. 로마한테 지면서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합니다. 파괴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아주 온갖 귀한 보물들을 갖고 로마로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로마에 가시면은 로마에는 개선문들이 많아요. 장군들이 온. 그 개선문 중에 하나가 티투스의 개선문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대성전에 있던 보물을 들고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이제 한번 전쟁에 졌지만 못 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2차 유대 독립전쟁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원 130년에 이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이제 점령을 하는데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재미났던 게 그때 유대인들은 율사들이 있어요. 율법. 제가 한번 율법 종교라는 걸 말씀드렸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율사 혹은 정확히 말하면 랍비가 되죠. 이 율사 아키바가 이제 최고로 권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메시아를 딱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르 코크바, 그래서 별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메시아로 딱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바르 코크바로 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졌어요. 로마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 로마는 정식 작전을 쓰는 군대고 이쪽은 이제 오합지졸이고 졌죠. 그러면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아, 이 민족은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네 개의 칙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완전히 부숴라. 철저하게 파괴해라. 두 번째 뭐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다. 세 번째, 예루살렘 근처에 어슬렁거려도 사용을 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1년에 한 차례만 이제 8월 29일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땅인데, 날인데, 그때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방문을 허용한다. 그리고서는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유대라는 속주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 팔레스티나라는 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이제 중동의 화약고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부분은 왜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뭐 자신들의 구역에 몰아넣고 테러를 하고 뭐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이 바로 이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다음부터 떨어지기,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왜 유대인들이 많으냐 하면은 그때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너희는 다 떨어져라. 나가라. 그래서 소개령을 내린 거죠. 그런 걸 보고 보통 이산 유대인, 그래서 보통 자기네들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말이 이제 그때 나온 거죠. 아무튼 예루살렘에 꼼짝도 가지 못한다 그렇게 됐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면서 이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 말하자면 국가가 생긴 거죠. 그래도 지금 전 세계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퍼져서 살고 있어요. 미국의 금융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영국이라든가 뭐 유럽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일이 언제 시작됐느냐 하면은 주후 130에서 135년 사이에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네 개의 칙령으로 이제 그런 일이 시작되었다. 이제 두 번째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우리가 이제 서구에서는 십자군 전쟁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승리한 전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쟁의 객관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승자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라는 거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겠어요. 이제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이제 결정을 해서 11에서 13세기 한 200년 동안 이제 그 예루살렘 성지를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다시 역시 그 성지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과 그리스도교가 정면으로 승부를 벌여. 그래서 8번의 십자군 원정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이슬람에서 탈환하기 위한 그런 유럽연합군의 원적이었죠. 처음에는 승리를 했어요. 3차 전쟁까지 승리를 하여. 그런데 1187년에 그 아주 출중한 장군이자 지도자가 살라흐딘, 우린 보통 살라딘이라고 합니다. 그런 살라딘이 승리를 거두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 이슬람이 라틴 국가를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그리스도교 연합군이 힘을 쓰지 못해서 계속 진 거예요. 8차, 나머지 5차례를 계속 지는 바람에 십자군 전쟁은 결국 실패로 끝났죠. 그런데 살라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해치거나 비전투원들은 다 자유롭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성상이라든가 십자가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관용이 있는, 말하자면은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대국적인 기질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인들하고 전쟁을 했지만 너희들의 종교까지 없애진 않겠다. 그렇게 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비교를 하자면 살라딘 같은 경우는 아까는 이제 비전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고향에 돌아가게 해줬는데 이 누구야? 유럽 원정대, 그때 유럽 원정 국가에서 이제 그 전체 사령관이 그 사자왕 리차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전투원들을 막 살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13세기 이후로는 십자군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싸움하는 양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은 이제 내부에서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있잖아요. 원래는 그게 콘스탄티노플이야.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였는데.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이제 후유증으로 남은 나중에 이슬람이 다 점거를 하면서 1453년에 이스탄불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도 예루살렘이 성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지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슬람도 성지입니다. 이슬람이 왜 성지냐면은 무함마드가 거기에서 말을 타고 승천을 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을 타고 승천했다. 예루살렘 성지를 우리가 탈환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 유럽 연합군이 내세웠던 이유가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겠다. 구제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들을 이슬람이 자꾸 방해를 한다 그랬는 그런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증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패권주의입니다. 패권주의를 종교의 이름으로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황과 세속 군주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 비슷한 일이 후대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에 들어갈 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들어서 이라크를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이제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때 뭐 그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독재자긴 했죠. 그렇지만 그 이유가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속시원한 그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속으로 거기를 차지하고 패권주의가 있는데 그 패권주의를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위장을 했다. 그 당시에 11세기, 13세기만 해도 이제 유럽은 약간 저기 이슬람에 비하면 좀 미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은 이슬람에 있었거든요. 과학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슬람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때만 해도 유럽은 이슬람에 비하면 약간 이렇게 후진국, 미개한 나라였어요.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 십자군 전쟁 때 이쪽에서 군대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럽은 춥기 때문에 이 굉장히 두껍고 무거운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창도 이렇게 무거워요. 그래서 왜 토너먼트라고 영국에서 왜 그 무사들끼리 싸울 때 왜 이만한 창 갖고 서로 뛰어와서 막 부딪혀서 상대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어떠냐? 우선 갑옷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칼도 굉장히 가볍고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 재미있는 게는 거기는 말을 타고 갈때 발로 운전을 하고 손으로 활을 쏠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고구려에도 왜 그런 벽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잘 타고 갑옷도 가볍고 그리고 굉장히 전쟁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무력 수준이라는 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는 싸움이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 가지로 유럽이 힘들어지는 그때 워낙 많은 돈과 이런 걸 썼기 때문에. 자, 이제 이두 번의 전쟁을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종교와 패권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로 들었던 유대교의 독립전쟁과 그리고 십자군 성경은 성지회복이 전쟁의 발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 종교에 대한 공간적인 이해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하느님이 계신다. 예루살렘을 차지해야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그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유대교든 그리스도교든 이슬람이든 그 장소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들에 보면은 그렇게 장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뭐 그리스도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그 다음에 불교 이렇게 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요한복음을 보면은 4장 20에서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수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범죄자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굉장히 현명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느님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런다. 우리는 가리찜 산에 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것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대상 개념인 거예요.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꼭그 장소에만 드려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어디서 드리든 누구한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예배 개념을 예수님이 바꾼 거죠. 장소 개념에서 대상 개념으로. 코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이에게는 저마다 향하는 방향이 있다. 선행을 두고 경쟁하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한데 모아들이신다. 그래서 이슬람도 우리나라에 있던 일본에 있던 항상 메카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보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역시 대상 개념이지 장소 개념은 아닌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교에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른바 무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아는 뭐냐 하면은 연기 그 가르침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생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려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이 여기 딱서 있지만 나라는 인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얽혀 있는 그 선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내가 사는 게 힘들죠. 힘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인연들을 다 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연생기의 그물에 사람들이 다 갇혀 있는데 이거를 다 끊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끊기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끊으려고 어딜 가느냐? 자꾸 산에 들어가요. 그렇죠? 산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 들어간 스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어져서 변화가 와야 되는 것은 내가 세상과 결별을 하고 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헛된 무명, 밝음없음, 나에서 거짓 나에서 벗어나서 참 나를 찾아야 한다. 인도교에서는 그걸 진아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장소 개념은 없는 겁니다. 꼭 어느 절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느 절에 가서 법회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나 자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벼락이 떨어지려면은 나하고 세상 사이에 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떨어져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갖고 이제 그 불교에서는 아주 성실하게 수행을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열반에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열반이라는 것도 사실 뭐 있겠습니까?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거는 특정 공간을 차지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든가

0: 아니면 국가라든가 하는 거는 종교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패권주의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뭐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국가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과를 만들고 하는 거는 종교의 원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종교라는 것도 역시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종교를 처음 시작했던 분들은 너 자신이 변해야 된다. 그리고 하느님한테 예배를 드릴 때꼭 장소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어디서든 예배를 드린다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종교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에 대한 변화를 주고 새로운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계속 이어가다 추종자들이 보다 보면은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체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생기고 불교의 조직도 생기고 이슬람도 그렇고 그 조직이 생.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그럼 조직을 관리하기 뭐냐? 우리들의 세력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부터는 종교의 원래 가르침에서는 약간 멀어지게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주로 패권주의 같은 게 우리가 최고여야 돼. 우리가 힘을 장악해야 돼. 그런 거죠. 그런 건 원래 종교의 언어가 아닙니다. 종교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종교에 대한 뭐 이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오해들이 있고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난리야? 이런 거할때 그게 원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꼭 살아야 돼. 내가 꼭 이거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종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제 강의를 통해서 종교에 대한 편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은 좀 제가 좀 만족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리스도교의 성지 예루살렘. 로마의 지배를 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신과 성지를 지키고자 벌인 유대 독립전쟁. 이후에도 계속된 성지 탈환을 위한 끊임없는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치러진 최악의 전쟁으로 남았다. 신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운 인간들. 그 결과 그리스도교의 성지 이스라엘은 분쟁과 테러의 성지로 전락했다. 종교는 평화와 사랑을 가르쳤으나 이를 실천하지 못했던 인간의 역사.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신의 자리가 될 것이며 이타적인 삶에 눈뜰 때 종교가 말하는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종교.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신의 존재를 믿으며 자신들의 종교를 갖고 살아간다.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으며 인간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온 종교. 오늘날의 종교는 정치 경제는 물론 문화를 공유하는 한 사회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어떤 의미일까?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익 신부입니다. 현재 성공회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네 번째 강의는 종교와 사회입니다. 종교와 사회가 돼서 도대체 종교라는 것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사회를 말하자면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한두 번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마틴 루터라든가 존 깔뱅,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칼빈이라고 하죠. 깔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개신교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6세기 얘기인데 그때 이제 있었던 얘기를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세 천년이 그러니까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 중심으로 모든 것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사회의 모든 잣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종교인으로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 사회가 너무 경직되고 교회가 모든 거에 핵심이 되고 하니까 이 사회가 숨을 쉴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그 르네상스가 되는 거죠.
1: 신이 중심이었던 중세 사회. 신의 이름으로 모순을 일삼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그들은 르네상스의 불씨를 지핀다. 고대 그리스 문화의 정신을 되살려 인간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다. 14세기 후반부터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서유럽에 전파된 이 운동은 인간 중심의 사고, 휴머니즘을 중시한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전개됐고 이들의 영향으로 종교개혁가들이 등장해 새로운 종교를 외쳤다.
0: 그리고 르네상스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 뭐 에라스무스라든가 아니면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는 뭐냐면은 다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를 찾아내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가 그래도 융성했던 때가 어디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사고의 대전환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이제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나라는 존재는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인간에 대한 발견 같은 걸 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렇죠. 그 사람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신을 버렸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인간의 중요성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걸 인문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교 개혁자들도 역시 르네상스 시대에 나온 사람들로 인문주의자, 휴머니스트들입니다. 인문주의자.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제 독일에서 비텐부르크라는 데에서 95개의 카톨릭에 반박하는 조항을 붙임으로 해서 이 사람이 시작을 했고 비텐부르크 성당에 가면 지금도 마틴 루터가 그때 내걸었던 95개 반박문이 지금도 청동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오직 성서로만, 오직 은총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sola fides, sola gratia, sola scriptura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 이제 중세까지만 해도 여기에 이제 하느님이 계시잖아요. 하느님. 또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세상이 있고 이 세상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으면은 하나님과 하느님 사이와 인간에 여기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그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중세 천년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느님한테 갈 때는 교회를 거쳐서 하느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느님에서 세상으로 내려올 때는 교회를 거쳐서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말하자면 중간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한테 직통으로 연락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도 못 읽었어요. 성경도 다 라틴어로 써놨기 때문에 라틴어라는 것이 뭐 저도 공부를 해서 압니다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라든가 미사를 드려야 되는 신부님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모르니까 성서를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라틴어로 해서 성서를 못 읽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거는 교회에다가 그림들을 붙여놓는 겁니다. 그림들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설명하는 거죠. 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그림이다 하고

그림을 쫙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럽에 가면은 중세 성당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성화들이 걸려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바티칸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 가면은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은 성상들이 있어요. 그 성상들이 뭐냐?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용이에요. 신부님이 설명을 하려고는 설명하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교회와 인간 사이에, 아주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거를 없애자라는 거예요. 이걸 없애고, 이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렇게 직거래를 하자라는 거, 직거래 장터. 이제는 더 이상 교회 거치지 않고 하느님하고 직접 보겠다라는 거니까 성서도 오직 성서로만 가능하다.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하느님과 소통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교회의 중간 역할을 없애는, 이게 바로 개신교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야, 카톨릭은 그런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또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건 그때 얘기고, 오늘날 카톨릭은 굉장히 그 이제 교인들하고 하느님 사이에 교회가 막는다거나 그런 거는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개신교는 약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느님과 직통하는 거로 하는데, 이 교회가 들어서면서 마치 교회가 하느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회가 자신들을 여기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말하자면 종교개혁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런 거를 여러분이 한번 이 원리로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또 유명한 사람이 깔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깔뱅은 몰라도 예정설은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정설이라는 게. 하느님은 모든 인간한테 그 사람의 운명을 예정해 놨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느냐? 방법은 하나다. 네가 열심히 살아봐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성공하면 이것은 예정이 돼 있는 거고, 성공 못하면 아닌 거다, 이런 거예요. 이 예정설의 근간은 뭐냐면, 하느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훌륭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그 무덤에 묻힌 깔뱅이 지금 나와서 예정설을 이용해서 나는 돈을 벌고 재벌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보면 깔뱅이 아마 가슴을 칠 겁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우리 인간을 다 섭리로 다스리신다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냐, 그렇게 깔뱅이 얘기를 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깔뱅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깔뱅의 예정설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세기에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572년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프랑스는 아주 전 대대적으로 유명한 카톨릭 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깔뱅을 따르는 개신교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박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통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 그래서 위그노를 박해를 시작했는데, 그때 성 바르톨로메오의 축일에 파리에서 시작된 학살이 전국에서 한 7만 명 정도를 죽였어요. 너무 죽이다 보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낭뜨 칙령이라는 것이 그 바로 다음 해에 한 20년 있다가 내려집니다. 1598년에 내려지죠. 낭뜨 칙령으로 해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가 싶더니 절대군주 루이 14세가 등장하면서 낭뜨 칙령을 폐지합니다. 1685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박해가 시작되니까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탈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유럽 국가, 특별히 뭐 이제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 위그노들, 지금 깔뱅파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자산이 뭐냐? 바로 지식과 도전 정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경제 윤리로 무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럽 국가와 그다음에 바다 건너 미국까지 가서 종교, 생산, 금융, 교육

위그노들의 유럽으로 퍼지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자본주의의 초석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가톨릭은 전통적으로 그 고리대금업자나 상인들을 아주 멸시했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고리대금업자를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누구한테 빌려줘요. 빌려주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그거에 이윤을 받아서 돈을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게 고리대금. 지금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도 이렇게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대출 이자로 나중에 이자를 통해서 갚아야지 그 돈만 원금만 그대로 받는 그런 은행. 이슬람은 그렇게 합니다. 이슬람 은행들은. 그런데 제가 그런 은행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자선사업도 아니고. 그거는 왜 카톨릭에서 막았느냐 하면은 내가 빌려주고 빌려받으면서 이윤을 붙이는 그게 시간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인 시간인데 인간이 거기다가 이윤을 붙인 거 아닙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이윤을 붙이느냐? 상인들도 예를 들면 내가 뭐 신발을 판다. 그럼 누군가 생산업자가 신발을 만들잖아요. 난 생산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옮겨주는, 즉 시간만 가면은 거기다가 이윤을 비춰서 팔아먹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18세기에 이제 깔병 바로 무장한 사람들은 정치 경제학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로 등장하면서 방향이 크게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윤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끝없는 운동이다. 이윤을 남김으로 해서 진보가 된다. 도시가 발달한다. 그리고 새롭고 확실할 거에 대한 믿음이 된다. 내가 이윤을 남기면 그것처럼 투자를 잘하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자본주의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본주의 속성은 뭐냐? 제가 이야기해 시간은 돈입니다. 카톨릭에서, 중세 카톨릭에서 얘기하던 시간은 하느님의 것이다 라는 거에서 아니다. 시간은 잘 운영하면 돈이 된다. 이렇게 바뀌는 게 제가 파악하는 아마 그 자본주의의 핵심 논리입니다. 아마 이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아, 그거 말고도 많다라고 하겠지만 그냥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봅니다. 그 자본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종교도 과거에 그러니까 금욕이라든가 아니면 절제라든가 이것보다는 내가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해. 생산수단을 장악해서 경제하는, 경제활동을 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뭐 한 20억 되려나요? 이 20억 중에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날 아무리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더라도 아, 먹고 살 걸 내가 벌겠다는 거 이게 죄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역시 자본주의식 논리 그리고 깔뱅이라든가 위그노들의 그런 새로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시작을 보면은 항상 진리를 추구하죠. 그 다음에 평화를 지향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구원을 지향하는 게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게 원래 종교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이게 모든 종교는 앞에 있던 기존 종교라든가 선행하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좀 차별화된다. 라고 해서 좀 신선한 걸 가지고 이제 공격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 점점 그 질서가 옅어지면서 반대로 이렇게 타협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건 중요한 문제는 고정된 구조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구조를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교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특정한 위계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교회라는 구조가 생기니까 이 구조를, 체제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불교의 조직이 있고 유생도 성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있다라는 거, 모든 종교에는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위계 질서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프랑스 사회 철학자인 장 모드리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소비의 사회라는 건데 이 사람은 뭐 후기 구조주의 학파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쓴 얘기니까 이게 있어요. 교회나 사회 제도가 확립되는 것은 그 운동들이 갖고 있는 본래의 추진력이 퇴조했을 때다. 여기에서도 역시 차이의 숭배는 차이들의 상실에 근거한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아니면 불교라든가 어딘지 어느 종교가 우리는 굉장히 선명하다라고 보수로 갈 때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래 생각, 즉 차이들이 상실이 된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차이를 강조해야죠. 그러니까 위기의 시대에는 보수가 승리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제 종교 쪽에서는. 그래서 점점 더 교조주의

자유화되고 점점 더 교리화되고 하는 것들은 위기의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안 해도 종교가 사람들이 잘 믿고 참 괜찮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보수하고 공격적인 성격을 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곤란해. 그 다음에 부처님은 좋지만 제도권 불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함마드는 좋아요. 그분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근본주의는 대단히 위험하다. 또 공자는 좋지만 성리학은 전근대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종교의 창시 시작은 아주 좋고 선명하고 아주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거였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제도화되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다. 종교의 창시자들은 절대로 공간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하느님, 초월자를 다 너의 주님, 통치자로 생각하고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라 하는 가르침을 줬죠. 불교 같은 경우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라 이런 가르침을 베푸는 것. 그게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뭐냐면 결국은 종교라는 것은 공간을 어느 지역을 차지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 이루어진 종교 국가라든가 아니면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패권주의 삶이지 종교의 순수한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패권주의나 통치 이데올로기 등은 종교의 언어는 아니다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가 부패했을 때마다 항상 새로운 바람이라는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이 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종교 개혁, 이제 개신교가 등장하던 카톨릭 개혁 등장하던 그런 때 얘기를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 게 또 뭐 불교에서는 대승불교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양명학 같은 것도 근본으로 돌아가자. 원래 뜻으로 가자 하는 거. 그러니까 종교가 부패하고 야 이래선 곤란하다라고 할 때는 항상 새로운 질문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종교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은 특징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볼 때 어느 한 종교를 오늘날 요 시점에서 요 모습만 볼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가 하는 거를 공시적으로 또 통시적으로 봐서 입체적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어느 종교인 한 사람의 그런 행동을 가지고 야 글렀어 쟤네들은 어떤 종교인 한 사람이 이제 일탈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종교를 도매금으로 넘기는 거는 그거는 이제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의 큰 사조입니다. 하나는 자본주의고 또 하나는 기술 문명입니다. 자본주의를 없애고 새로운 거로 가겠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그 나라들이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자본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잘 고쳐서 가는 게 중요하죠. 구두방에서 구두를 고치듯이 잘 고쳐서 이거를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가는 거죠. 자본주의에 대한 질문을 하나 던지자면은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적 덕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명예라든가 우정, 용기, 그 다음에 상대를 용서하는 것, 관용, 존중, 충성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민적 덕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민적 덕목을 자본주의에 따라서 과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라는 걸 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이 백신 맞아서 백신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억울하게 죽었나 하는 얘기는 사라지고 그 목숨값으로 얼마를 지불해야 되느냐가 마지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젊고 어린 그 청소년들이 바다에서 아주 대거 수장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에 가면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힘들게 죽었나, 어떻게 어이없이 죽었나라는 얘기보다는 목숨값이 얼마냐, 그래서 돈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돈으로 계산하는 거가 우리의 머릿속에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시민적 덕목을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도 역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옛날에 이제 2500년 전에 바로 시민적 덕목을 파괴시키는 돈이나 시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 사람 상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제 질문은 과연 시민적 덕목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0: 다음으로 과학 기술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100년 뒤면은 완전히 기술적으로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인류의 미래가 있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찾으려면 고전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고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수록 자꾸 고전을 보고 자꾸 책을 읽고 옛날에 성현들이 무슨 말 했나를 읽으면 그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과학기술 문명을 아마 아주 숭배하는 사람들은 제 얘기가 좀 거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점점 모르던 바를 알아가죠. 점점 모르던 바를 알아나가는 건다는 거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다. 그 뒤에 있는 분야에 대한 말하자면 경외심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그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아주 중요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의 존재와 초월적인 존재 사이의 관계, 어떤 개념적 공통성이나 전체성에 이르지 않는 관계를 종교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타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타자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타자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알아야 얼마나 알죠? 나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타자와 종교에 대한 냉정한 정의를 한 거죠. 이르지 않는, 전체성에 이르지 않는 관계를 종교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세상 만자가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만 대접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간 만사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우리들의 정신 세계가 얼마나 건조하고 볼품없고 초라해지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바로 종교가 기여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절대적인 진리, 초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우리들의 정신 세계는 더욱더 풍부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것이 오늘날까지 건조한 시대에 그런 이제 종교가 필요한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까지 네번 강의를 마쳤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신중심이었던 가톨릭 교회의 쇄신을 외쳤던 종교개혁.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에서 시작된 이 개혁은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휴머니스트들에 의해 완성되었다. 신과 인간은 성서를 통해 직접적으로 소통해야 하며 열심히 일하는 인간이 신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사상을 이어받은 개혁파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각국의 발전을 이끌고 자본주의를 완성시켰다. 이 사회를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든 종교. 하지만 종교의 가르침과는 먼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그 해답을 평화와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종교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0: 엄마의 진짜 많이 묻었네.
1: 근데 점을 보니까 특별한 점을 가진 용사 이야기가 떠올랐어.
0: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해주세요.
1: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지금 얘기해줄게.

0: 점은 왜 생겨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특별한 무기가 있었어.
1: 1년 후 특별한 점을 가진 용사가 나타나 이 검을 뽑아 마왕과 맞설 것이다.
0: 특별한 점을 가진 용사?
2: 마왕과 맞서?
3: 기대된다!
0: 그리고 시간이 흘러 1년 후가 되었지.
1: 드디어 그날이 되었구나.
0: 진짜 용사가 나타날까?
2: 저기 도전자가 온다!
3: 기대된다!
4: 보인다 보여 특별한 검이.
1: 그대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오?
4: 나의 점이.